사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시설은 부족했는데요. 이번 개소는 장애인 창업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창업 역량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과 사업화 전략, 세무, 노무, 마케팅 등 실무 교육으로 운영이 되고요.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창업 자금으로 최대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만큼이나 배움과 준비가 중요한데요. 이번 교육이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의 가능성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이 다음 주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초, 중고, 특수교육 대상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에 교육과 사회적 활동의 공백을 줄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체 활동과 베이킹,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가 슬기로운 요리생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성 장애인이 식재료 손질과 위생관리, 안전한 조리법, 메뉴 실습 등 요리 경험이 없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고요. 교육은 오는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고요. 참여를 원하는 분은 7월 30일 목요일까지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교육팀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플러스 페스티벌 프로그램 공모를 7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A플러스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축제로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 행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곡광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분야는 대표 작품과 우수 작품,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3개 부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조원선의 살랑살랑. 살랑.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1: 오늘은 그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이제 직업 재활에 성공한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1: 사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전농전맹이신 분들은 당연히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저시력이나 저청력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취업하는 데는 좀 큰 제약이 발생해서 예.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대한 적절한 직종도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재활 가능한 일자리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분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네. 이제 제가 원래 사례를 소개할 때는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저희 헬렌 켈러 센터의 또 상징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매체에 이렇게 해서 나오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촬영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저희 센터에 많이 연락이 오시기도 한 분이어서 예. 이제 실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손창환 간사라고 합니다.
0: 예.
1: 네. 근데 이제 이 손창환 간사는 나이는 50대 후반이고요. 그다음에 전농 전맹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을 2018년 겨울에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오랫동안 수어를 해왔지만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는데 인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촉수화라는 걸 그때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촉수화로 이렇게 대화를 굉장히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점자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손창환 간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그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셔증후군을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이제 농아인이었습니다. 농으로 태어나서 본인이 농아인인 줄 알고 자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눈이 좀 나쁘구나 해서 이제 안경을 이제 이렇게 계속 바꿨다고 해요. 근데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눈만 나쁜 게 아니라 시야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져서 자꾸 주변의 물체에 이제 이렇게 그 치어서 안경이 자꾸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어셔증후군이라는 거는 모르고 나는 눈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한 30대 이후가 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눈이 이제 거의 바늘구멍 정도만 아이고. 보이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력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는 그때까지는

0: 그리고 안 보이니까 입학이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광주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그 아, 이 아이는 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입학을 했고 이제 점자를 배웠고 보행훈련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마 기술도 배웠는데 문제는 안마 기술을 배우고 나서 이제 안마 그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손님으로부터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왜요? 거예요. 왜냐하면 안마사분들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하시니까 주로 시각장애인분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안마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청각 장애인이니까 안마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안마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1: 예.
0: 나는 어깨가 아픈데 이분한테 내가 어깨가 아프니까 여기를 주물러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거기서도 이제 그 퇴사를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직업이 없이 그냥 광주에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1: 그러면 그러다가 헬렌 켈러 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0: 네, 그렇죠.
1: 어떻게?
0: 제가 이제 광주에 살면서 이분이 이제 무슨 모임이 있거나 할 때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에게 선교하는 이제 그런 선교 단체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헬렌 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니까 자기가 저희 센터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이렇게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 취업도 고용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준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리고 또 제가 그 대표이사도 아니고 사실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센터장이지만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열심히 노력하시면 제가 헬렌 켈러 센터에 취직시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1: 희망을 주셨군요.
0: 네. 예.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점자도 배우시고 한 손에도 배우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기가 부족하지만 점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한 손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 시작을 했어요.
1: 더 노력을 하셨군요.
0: 네, 더 노력을 하셔서 예. 제가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저희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시청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희 헬렌 켈러 센터가 이분을 꼭 취직시켜야 합니다라고 좀 이렇게 설득을 했죠.
1: 센터장님도 노력을 하셨군요.
0: 네,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 다행히도 그분을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은 우리 헬렌 켈러 센터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1: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0: 네,
1: 거죠?
0: 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헬렌 킬러 센터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전담 지원 기관이 돼서 저희는 좀 거시적인 일을 해요.
1: 예.
0: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학습 지원 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위탁 하는 그 학습지원센터를 저희가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점자도 가르치고 예. 한 손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헬렌 켈러 센터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학습지원센터 서울시 학습지원센터 소속이 돼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지금 당사자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광주에 사셨지만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1: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0: 네, 예, 주로 이제 교육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점자라든가 한손해라든가 촉수화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식 개선 강사로도 직접 활동하고 계십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 강의하는 듣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손창한 간사는 꿈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대요. 네, 농아인이지만
1: 예.
0: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대서 이분 수화하시는 거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이분이 수어시를 이제 이렇게 창작하는 활동을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 예. 자, 오늘은 손창환 간사의 사례를 통해서 본 시청각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이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발달장애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보통 특이한 말투나 행동이 있고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자폐 스펙트럼 진단 시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만 진단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모님께서 상담하실 때 제 아이가 눈 맞춤이 잘 안 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고 한다는 질문을 주신 부모님이 있으세요. 단순히 눈 맞춤이 된다 안 된다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판단하기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실 것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분을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먼저 찾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흔히들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예, 아직도 정신과, 정신병원 이런 단어의 어감이 사실 편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일도 어떤 분들께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들 것 같거든요.
1: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모님처럼 눈맞춤이 아이와 안 되고 말이 늦는다고 내 아이가 이제 자폐가 아니냐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정말 단순히 눈맞춤 언어 발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력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반복적이고 제한된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지 상동행동이 얼마나 심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눈맞춤이나 말이 늦는 것도 이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 부모님의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고 싶지 않아서 먼저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하다는 발달센터에 먼저 방문하신 거예요. 발달센터, 상담센터 모두 전문적인 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하고 교육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방문한 발달센터에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 대인관계에 불안이 높고 우울해서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고 눈도 잘 안 맞추는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것이죠. 소아 우울증의 일종으로 본 건데요.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는 풀배터리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예 현재 발달을 체크해보기도 전에 우선 무조건 인지수업 몇 개, 언어치료는 얼마나 이런 수업을, 언어치료는 이 정도 이렇게 수업을 받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이러한 치료 내지 교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는 하는데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0: 예,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에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면 아이의 상황에 맞지 않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확한 진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인지 수업보다 더 필요한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와 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직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 내성적이라서 그런 것이다, 친구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아이의 골든타임 발달에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어쩌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연관된 사례가 있었어요. 한 사립 유치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2년째 자신이 수업을 하며 가장 힘든 것이 분명히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데 부모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이를 유명한 발달센터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절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0: 예,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보면서 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우선 아이는 교사나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간단한 규칙, 줄서기조차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식사 시간에 혼자 두세 시간씩 식판을 가지고 먹고 있어서 오후 수업은 이제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돌발 행동으로 자해를 한다던가 친구를 때린다던가 하는 행동이 심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교실 구석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0: 예.
1: 유치원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아이들을 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들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이와 매일 함께 보내시기 때문에 세심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의 피드백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진료를 거부하셨던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거고요. 정신과에 갔다가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인지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천자문을 5세 때 다 읽고 영어 파닉도 5세부터 뭐 초3 수준까지 한다고 했고요. 수인지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에서 덧셈 뺄셈을 다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 발달이 빠른 거죠.
0: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똑똑한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또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대인관계를 회피한다고 진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나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이 아동을 진

0: 진단할 때 그동안의 아동의 발달력을 부모에게 자세히 물어서 시간적인 변화를 보고 현재 임상적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발달의 지연, 사회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상동행동은 또 어느 정도인지, 자신만의 관심사 추구는 또 어느 정도인지 등의 그런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울증으로 보이거나 내성적으로 보이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 사례처럼 소아 우울증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조금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다른 정신질환의 유병률이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거기에 공존 질환으로 우울증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경우에 사회에서 적응이 힘들고 소외를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내성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지가 높은 경우, 여성인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늦거든요.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인지 수준이 되면은 이상이라면 자신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힘든 것을 굉장히 이제 노력해 보면서 잘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역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1: 예,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정신과 전문이나 임상 심리 전문가의 진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혜연이 부릅니다. 유일한 사람.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수면 부족이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등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나요?
1: 와, 아나운서님 정말 훌륭한 모범생이십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언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시간대가 따로 있는 것인지, 또 언제 잠을 자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낮에 뭐 아무 때나 자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우리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같은 분량의 시간으로 잠을 잔다고 할 때 더 효과가 큰 어떤 시간대가 특별히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은 나는데요. 몇 달 동안 박사님과 건강 이야기 나누면서 인체에 여러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수면에도 분명히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시간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밤 9시면 반드시 자야 한다, Go to bed at 9:30 PM 이라는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당시는 뭐 인체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저 아이들이니까 빨리 자라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야간 그 통행 금지가 있던 우리 어렸을 시절에 그 라디오에서 저녁 9시 정도 되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0: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도 조금은 옛날 사람이라서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1: 네, 참 정다운 멘트였던 것 같아요.
0: 예.
1: 자, 우리 선조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도우기 위해서 일찍 재워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 오래된 이 지혜는 이제는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현대 수면의학과 또 생체 리듬학에서 밤 9시부터 1시 이 시간대가 우리 몸에 얼마나 결정적인 회복의 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명확한 그 논문 데이터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말 기적적인 이 생물학 변화들에 의해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시교차상액에서 생체 시계가 밤을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0: 예.
1: 1980년대에 그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된 이 알프레드 레비 박사 연구팀들의 논문에서 빛은 인간의 멜라토닌 형성을 억제한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인체는 이 빛이 줄어드는 밤 9시 전후로 이 그 기점을 통해서 수면 호르몬의 합성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면의 황금 시간대에 왕성하게 이 활동하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을 내리고 또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쉬어야 한다는 이러한 신호들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보내면서 수면을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조명을 좀 낮추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아주 정말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이 시간 동안에 자는 사이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에 손상된 것을 보호하고 또 수리하고 또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나타나는 이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이제 자기 시작하면 밤 9시, 10시 전에 이렇게 잠이 들면서 인체는 이 그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하는 이 서파 수면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0: 오, 예.
1: 1968년도 임상연구 저널에서 그 타카하시 박사 연구팀들이 발표한 이 논문에는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논문은 어떤 것을 알려줬냐면 우리 몸에서 잠자는 동안에 특별히 이 시간대의 비밀을 아주 정밀하게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에 참석했던 그 대상자들의 혈중 호르몬 농도를 연속으로 측정한 결과에 잠을 자는 이 전반부, 죄송합니다.
0: 예?
1: 밤 9시에서 10시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한 두세 시간 동안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었다고 해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정말 낮 동안에 손상된 세포에 그리고 근육들의 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야간 출장 수리 기사들을 가장 적절할 때 불러서 적절한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0: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흔히 예, 청소년기 키 크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어른에게도 분비가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성인들에게도 이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서 근육 조직의 유지와 회복을 돕고 있고요. 둘째로는 지방세포에서 그 지방 분해를 촉진해가지고 이것을 에너지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성장이 뭐 멈춘 어른들의 키를 키우지는 않지만 그 성인들의 뼈와 결합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뼈의 재형성과 골밀도 유지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제 내분비학이 저널에 순일 사르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 팀에 의해서 발표된 것은 이 수면과 일주기 리듬 장애가 호르몬과 신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0: 예, 예. 괜찮으신가요? 예, 예.
1: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예, 수면의 구조적인 이 특성을 드러내 주었는데요. 전체 수면의 시간 중에 이 밤 9시에서 새벽 1, 2시까지의 초반부 수면에서는 우리 신체 조직의 수리와 면역력 강화, 그리고 체지방 분해 등 이 몸의 물리적인 복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새벽 3시 이후에는 아주 깊은 잠 속에서 정신과 기억력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밤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잠을 놓치게 되면 신체적 피로와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0: 예.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저녁 9시부터 잠을 자려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어둠을 친구 삼는 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은 자연의 그 주기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회복 작업을 진행하는 고유의 시간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인공 조명과 밤늦은 스크린 노출로 인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맞춰서 몸을 어두움에 맡겨놓는 것,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가장 강력한 건강회복제. 자, 현대인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병 진단을 받고 나서 바꿀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조금 멀리 떠나봤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요.
1: 예.
2: 그 싱가포르의 상징 같은 공간 마리나베이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섬나라이지만 즐길거리, 볼거리, 쇼핑, 문화가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나라이고요. 특히 MRT 그러니까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도 이동에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의 현재와 미래, 화려함과 여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는 정말 많이들 가시는데요. 왜 마리나베이를 꼭 가봐야 하는 건가요?
2: 네,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를 처음 가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 풍경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멀라이언 공원,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가든 스파이더 웨이까지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한 곳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해변 산책로와 건물, 공원, 쇼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그 휠체어로 이동하면서도 낮과 밤의 분위기를 모두 즐기기에 좋습니다.
1: 예.
2: 한마디로 그 싱가포르의 정체성이 가장 진하게 모인 공간입니다.
1: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하면 저는 멀라이언부터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2: 예, 실제로 보면 멀리서부터 물을 힘차게 뿜고 있는 멀라이언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주위에는 이제 기념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저도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을 받아먹는 표정
1: 하셨군요.
2: 아시죠?
1: 하셨군요.
2: 네, 예. 물 맞는 표정 같은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각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무척 즐거웠어요. 그 멀라이언 공원은 단순히 상징물을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싱가포르를 왔다는 그 실감을 가장 먼저 안겨주는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1: 그 멀라이언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도 궁금한데요.
2: 네, 멀라이언은 얼굴은 사자, 몸은 물고기, 상상 속 동물인데요. 예, 사자 얼굴은 싱가포르의 어원인 싱가푸라는 즉 사자의 도시에서 유래했고요. 물고기 몸은 싱가포르가 과거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그 테마색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멀라이언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그 싱가포르의 이름과 탄생 배경, 바다와 함께 성장해온 그 역사를 한 몸에 담아내 국가적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멀라이언 공원은 사진만 찍고 바로 이동을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좀 더 머물만한 장소인가요?
2: 사진만 찍고 가기 아까운 곳이에요.
1: 예,
2: 멀라이언 공원은 마리나베이 전경을 바라보는 전망 포인트로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눈앞에는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이 펼쳐지고요. 그 주변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둘러져 있어서 낮에도 시원하고 밤에는 야경이 굉장합니다. 특히 해변 산책로가 잘 이어져 있어서 휠체어로도 천천히 이동하면서 그 풍경을 즐기기 좋습니다. 잠깐 이제 들르는 포인트라기보다 마리나베이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 가깝습니다.
1: 예, 자 멀라이언 공원에 이어서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나요? 마리나베이 센즈로 가신 건가요?
2: 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상징 건물인 마리나베이 센즈로 이동을 했습니다. 세 개의 타워 위를 배처럼 생긴 그 스카이파크가 가로지르는 독특한 건물인데요. 멀리서 볼 때도 인상적이지만 가까이 가면 그 규모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호텔이지만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라 쇼핑몰, 뭐 레스토랑, 카지노, 전망대까지 함께 있는 복합 공간이라 투숙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1: 예.
2: 마리나베이의 중심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1: 호텔이라고 하셨는데 숙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건가요?
2: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리나베이 센즈는 호텔이면서도 동시에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내부에 쇼핑몰과 이제 식당, 다양한 문화 공간이고요. 전망대도 따로 이용할 수 있어서 숙박객이 아니어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연중 문화와 예술 행사도 많이 열려서 시기에 따라서 색다른 분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건물 자체가 워낙 상징적이라 안팎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큽니다.
1: 예.
2: 그 여행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넣기 좋은 장소입니다.
1: 건물 안에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보셨나요?
2: 어디 카지노에 가봤습니다.
1: 예, 저도, 카지노?
2: 예, 저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들려봤는데요. 예.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여권과 입국할 때 받은 전자 방문 확인서가 필요하더라고요.
1: 예.
2: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고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도 보여서 괜히 이제 좀 반갑더라고요. 저도 가장 기본적인 슬롯 머신 앞에 앉아서 2달러를

0: 해가지고 몇 번 이제 눌러봤는데요. 아주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이제 큰 수확은 없었지만 싱가포르에서 난 게 하나의 경험으로 꽤 재미있었습니다.
1: 재미로 한 거 맞죠?
0: 네, 맞아요. 네.
1: 자, 그래도 마리나 베이 샌즈의 하이라이트는 전망대 아닌가요?
0: 맞습니다. 56층 전망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라서는 순간 마치 구름 위에 선 듯한 기분이 들고요. 싱가포르 도심 전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마리나 베이 물길과 빌딩 숲, 멀리 가든 스파이더 베이까지 360도로 이루어져 있는 풍경이 정말 이제 시원하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보는 맛도 다릅니다. 낮에는 도시의 구조가 또렷하게 보이고요. 밤에는 그 불빛들이 켜지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스케일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1: 예, 그러면 다음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인가요? 이름은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0: 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마리나 베이에 있는 거대한 미래형 정원이에요. 넓은 공간 안에 무료 구역과 유료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플라워돔과 이제 클라우드 포레스트처럼 규모감 있는 실내 온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영화 속 판도라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걷는 내내 현실감이 조금 흐려질 정도였어요. 단순히 식물을 보는 공원이 아니라 자연과 기술, 그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라서 어른도 아이도 모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1: 예, 실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0: 저는 클라우드 포레스트가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 35m 높이의 거대한 실내 폭포가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그 물소리와 시원한 공기가 함께 밀려와서 순간적으로 바깥도 일을 잊게 만듭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 뒤에 구름다리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 식물들을 가까이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공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그 신비로움이 함께 느껴지는 장소였어요.
1: 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동이 편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싱가포르는 MRT가 이제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의 기본들이 편안한 좀 이런 편이고요. 예. 마리나 베이 일대도 역과 주요 관광지가 잘 연결되어 있고요. 멀라이언 공원 주변 산책로도 비교적 이동하기 좋았습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사람 많은 시간대에는 관람 위치를 잘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도 무리 없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여행지라고 느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마리나 베이 는 낮과 밤을 모두 경험해야 완성되는 여행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낮에는 그 도시의 구조와 세련된 풍경이 보이고요. 밤에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무엇보다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들을 비교적 편하게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화려함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와 감탄이 함께 따라오는 여행지, 그게 제가 기억하는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였습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일상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형식의 제한이 없는데요. 카드 뉴스나 포스터, 동영상, 웹툰, 도서 등 이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형식이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딱딱한 내용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라면 더욱 좋을 텐데요. 내가 만든 동영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는데 주변 반응이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 좋은 콘텐츠를 나만 활용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이번 공모전에 응모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접수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고요. 공모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서울 02-3433-452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조지가 부릅니다. 오랜만에.

0: 인데요. 일단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게 신나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좋아하고, 또 가사를 들으면서 감명이 깊었다라는 이제 발라드 같은 거 들었을 때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먼저 시작을 하다가 악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에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바이올린을 하게 됐는데, 바이올린을 하면서 합주단에 들어가다 보니 합주단에서 듣는 그 음악을 예나가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클래식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다양한 음악을 듣게 되면서 그걸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진짜 관심도 많고 그거를 통해서 또 기쁨도 많이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한빛맹학교 전공과가 또 음악 전공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2년을 더 배운다면 조금 더 용기 내서 입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옛날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길 바래.
1: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 김미화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한빛맹학교 전공과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오, 생각만 해도 멋져요, 진짜.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배우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니까 이제 실력이 쭉쭉 늘것 같은데. 네. 전문 연주자의 꿈을 이루는 것도 멋진 일이죠, 그쵸? 그렇지만 꼭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 하면서도 뭔가 악기 하나를 내가 잘 다룰 수 있다는 거는 그것 또한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앞으로 예나 양이 바이올린과 함께 만들어갈 그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박정현이 부르는 나의 하루, 김동률이 부르는 아이처럼.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달려고 보니까 내일이요. 중복입니다.
1: 아.
0: 네, 신세미 씨 뭐

0: 날에 어떤 음식 먹으면 좋다 이런 네.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어떻게 지키세요?
1: 그래도 웬만하면 놓치더라도 하루 뒤에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 좀 챙겨 먹으면 뭔가 사람들과 맞춰서 제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요즘 많이 힘들어요.
1: 아, 제가
0: 요즘
1: 사실
0: 많이 힘든데 지금.
1: 예, 이런 음식 뭐 기념일 이런 걸 잘 못 챙겨가지고 그래도 가끔 장 볼 때 이렇게 뭐 중복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아 중복이구나 나도 뭐 해야겠다 이렇게 좀 뒤늦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0: 아, 하루 뒤에라도.
1: 네.
0: 아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 초복 때는 뭐 드셨어요?
1: 초복 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꼭 제가 지키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0: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약간. 총평을 하자면 잘 안 지키는.
1: 네,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0: 그래도 다 아니고요. 아유. 그래도 오늘 곡에 대한 네. 생각들은 또 많으실 거잖아요. 아,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1: 열심히 또 골라왔는데요.
0: 그러니까요. 예.
1: 저희가 진짜 이렇게 중복도 놓치고 가끔 현실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0: 많이 그래요, 저도.
1: 네. 예. 근데 좀 이제 현실이 고단하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좀 현실을 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영화 음악이 좀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이 영화 속의 어떤 분위기? 장면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현실과는 다른 그런 감각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현실에서 로그아웃 시켜줄 그런 영화 음악들 골라봤습니다.
0: 현실에서 로그아웃. 와,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좀 뻥 뚫리는 느낌.
1: 네.
0: 뭔가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첫 곡은 어떤 건가요?
1: 네, 첫 곡은 이게 영화라는 걸 알고 봐도 좀 요란하고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가진 미국의 뮤지컬 코미디 영화 Everyone Says I Love You라는 영화에서 음악 골라봤는데요. 이제 한 가족이 정말 모두가 사랑에 빠지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빠지고 또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0: 아, 그래요? Everyone Says I Love You.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이 영화는 예. 96년도에 발표됐는데요. 약간 뉴요커 하면 좀 신경이 곤두선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뉴요커를 대표하는 감독 우디 앨런의 작품이고요. 뉴욕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 이 우디 앨런이 감독이지만 직접 등장해서 연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우디 앨런 본인이 또 출연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탑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전성기를 누려있고 있던 줄리아 로버 에드워드 노턴, 드류 베리모어, 그리고 팀 로스까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10대 소녀였던 나탈리 포트만도 출연을 해서 이 유명 배우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뮤지컬 영화여서 이 배우들이 노래 부르고 또 춤추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0: 아, 뮤지컬 영화도 좋고 또 진짜 말씀 그대로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했네요.
1: 네.
0: 네.
1: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이제 중심이 되는 이 가족들이 뉴욕에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뉴욕을 대표하는 그 음악이 재즈이다 보니까 이제 출연진들이 재즈 곡을 좀 자주 불러요. 그래서 오늘 들어볼 곡은 극 중에서 배우 팀 로스가 부른 If I Had You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
0: 네.
1: 이게 가사 내용이 뭐 당신만 가질 수 있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일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좀 로맨틱한 구애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인물과 배역의 인물과 또 상황이 재밌는데 이제 극중에 드류 베리모어가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설정이에요.
0: 네?
1: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막 출소한 날강도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0: 오잉?
1: 거예요.
0: 메리지 블루 이런 건가?
1: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나쁜 남자에게 갑자기 흔들리기?
0: 잘생겼어요?
1: 아, 뭐 멋있습니다.
0: 아, 예, 예, 예.
1: 네. 근데 이 강도 역을 맡은 배우가 팀 로스인데 이 팀 로스가 극 중에서 드류 베리모어에게 이제 구애를 할 때 이 곡을 부르고요. 결국에는 이제 드류 베리모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화에 쓰인 버전이 음원으로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1960년대에 발표된 에타 존스의 버전으로 If I Had You라는 곡 듣겠습니다.
0: 네, 바로 들을게요. 에타 존스가 부릅니다. If I had you.

0: 여성 버전이어서 그런지 왠지 뭔가 되게 끈적한 느낌. 근데 이걸 남자가 불렀다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약간은 구애가 섞이다 보니까 조금은 느끼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극중에서 이제 강도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강도가 이런 좀 느끼하고 로맨틱한 곡을 부르는 게 또 색다른 묘미를 주더라고요.
0: 네, 강도가 이제 훔치다 마음을 훔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기가 막힙니다. 예, 다음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을 텐데 네. 먼저 들으실 곡 역시도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화인 Everyone Says I Love You에 쓰인 곡이고요. 제목은 치키타 바나나라는 곡입니다.
0: 치키타 바나나?
1: 네, 원래 이 곡이 1947년도에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바나나를 제대로 숙성해서 먹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바나나 회사에서 만든 광고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게 귀에 쏙쏙 박히는 멜로디도 가지고 있고 가사도 너무 재밌어서 결국에는 국민 노래가 됐던 곡입니다. 이 영화에서 극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바나나 분장을 하고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요. 네. 오늘은 영화 버전 대신에 마리아치 브라스 밴드랑 트럼펫 연주자인 챗 베이커가 이제 관악기로 연주한 연주곡 버전으로 감상을 할 거고요.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영화 사운드 트랙인 찬찬이라는 곡인데요. 이 1950년대에 쿠바에 이제 전설로 불리던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씩 이제 과거의 전설의 뮤지션

0: 뮤지션들을 찾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을 이제 모아서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멤버들이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계속 성공을 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전설로 또 태어납니다. 네네.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이제 올해 서울 재즈 페스티벌로도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1: 이분들이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찬찬이라는 곡을 작곡한 이제 세군도라는 멤버가 이 곡을 쓰기 전에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멜로디랑 연주까지 다 생생히 듣고 일어나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해요.
1: 진짜?
0: 네. 본인이 좀 작곡을 할 때 그런 꿈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인 찬찬은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1: 와, 되게 그냥 스토리 자체가 뭔가 몽환적이고 신기하네요.
0: 너무 영화 같죠.
1: 저도 이렇게 꿈에서 숫자를 한 6개만 보고 싶은데.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마리아치 브라스밴드의 치키타 바나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0: 멋있네요.
1: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뭐 진짜 멋있습니다. 다 다른 노래도 한번 찾아보고 싶을 만큼 멋있었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인디 밴드 중에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
1: 네.
0: 구애나비 스타 그 이거 따라한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0: 재밌네요.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18세기 남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미션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더 미션 포스 듣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포르투갈 영토에 편입되게 된 그 한 원주민 종족을 만나고 이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이제 그렸던 영화인데요.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오보에 악기를 연주하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이 이 OST 중에 정말 유명한데요. 오늘은 첨단 문명이 들어서지 않은 그 원주민들의 삶과 닮은 좀 장엄하고 아름다운 False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전 또 앞에까지만 듣고 가브리엘 오보에 듣는 줄 알고
1: 네.
0: 한번 꺾으셨네요.
1: 네, 하지만 꺾었습니다.
0: 오늘은 False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다른
1: 네.
0: 곡?
1: 예. 이어서 또 들어볼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삽입곡인 Now We Are Free라는 곡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된 2000년도 개봉 당시에 이제 1억 달러 자본을 투자한 지금 환율로 치면 한화 한 1,400억 정도가 되는 그 제작비를 투자한 규모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영화죠.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뭐 검투, 전쟁, 뭐 엄청난 대규모 인력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좀 항상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좀 등장인물들의 운명과 사랑을 좀 결정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운명을 좀 음악으로 표현한 것처럼 비극적이지만 거대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OST도 너무 좋고요. 또 대가, 영화 음악의 대가 한스 짐머가 만들었는데요.
0: 설령 영화는 몰라도 한스 짐머는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그쵸. 예. 이 Now We Are Free라는 곡은 또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가수 리사 제라드가 목소리를 더했는데 그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먼저 영화 미션의 OST 중에서 False 들어보겠고요. 이어지는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OST 중에 리사 제라드의 Now We Are Free입니다.

0: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뮤직. 오늘은 현실에서 로그아웃하게 만들어줄 영화 음악들. 우리 신세미 씨가 엄선한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볼 네. 거고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약간 국가도 옮기고 있고 시대적인 배경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상을 5회 수상하고 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으로 꼽힌 이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가 담긴 아마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에 오늘은 아마코드 수트라는 곡 듣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 1930년대에 그 파시즘이 이제 퍼진 이탈리아를 네. 다루고 있는데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또 낭만도 있고 또 불안함도 있는 그 시절을 이제 음악으로 잘 표현한 그런 분위기가 잘 담겨 있는 곡이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OST 중에 컬링 유라는 곡입니다. 이 바그다드가 이라크의 수도인데 네. 배경은 미국의 한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카페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잠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냥 목을 축이거나 아니면 기름이 떨어져서 들르는 사람들인데 이 카페에서 시작된 두 여인 간의 어떤 연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약간 황량하고 광활한 그런 사막의 공기를 이 Calling You라는 곡이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또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0: 네, 뭔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으면 네. 되게 멋있을 것 같네요. 아마코드 스위트, 프라 피에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겠고요.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0: 야 진짜 신세미 씨가 얘기한 그대로인데요. 네. 너무 황량한데.
1: 정말 사막을 너무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0: 네네. 네. 저 아, 그러네요. 네. 제가 미국에 이런 사막에 갔을 때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정말로 그런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0: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붉은빛 모래였고 굉장히 뭐 끝이 보이질 않아요. 네. 한 차를 4시간을 타도 4시간 뒤에 똑같아요.
1: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는 이 주인공은 얼마나 항상 쓸쓸할까.
0: 그러니까요. 네. 거기 한가운데 있다?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은 또 이제 어떤 영화에 나온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네. 영화 클래식에 쓰인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 곡만 들으면 이제 옛날 그 교복이랑 비 오는 날에 이제 우산 없이 뛰는 그 두 남녀가 떠오르는데요.
0: 이... 아, 그때 얘기했던 그 남자?
1: 그 남자. 맞고요. 네. 사실 영화 속의 장면이죠. 네, 네. 네, 이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이 그룹의 이름처럼 진짜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좀 어떤 풍경이 떠올리게 만드는데 오늘 들은 음악 중에서 이번에는 이번 이 곡은 진짜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잘 그리고 있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자, 너에게 난이 먼저인지 나에게 넌이 먼저인지 제목이 항상 헷갈리는 노래잖아요. 정확히 저도 이제 알게요. 네. 자전거 탄 풍경에 너부터 나옵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함께 들으시죠.

0: 네, 오늘은 현실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게 만들어줄 영화 음악대 함께 감상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1: 네. 네. 이 마지막 곡은 영화 Who Are You에 쓰인 델리 스파이스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네.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까지입니다. 이 제목이 길어서 이제 누군가는 이 곡을 차우차우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영화에 이 곡이 쓰인 뒤로 곡이 진짜 유명해져서 사실 내년이면 이 곡이 발매 30주년을 맞이하는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는 다 알더라고요. 네, 이 곡을 들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잊혀지지 않는, 닿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제목이 아주 어려운 곡으로 손꼽히는 노래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아이러니하게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는 조롱어린 기사에서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폴 마르모탕이 저서에 인상이나 찾는 예술 애호가들의 무지와 관대함 때문에 생기는 문란함이라고 썼던 것도 이러한 맥락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환기하면 이 수증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예술원이 이 기증을 수락함으로써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상주의를 인정하는 혁혁한 변화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시작된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에 1966년에 클로드 모네 아들의 기증, 1993년 여성 인상주의 화가인 베르트 모리조 상속자들의 기증 등이 계속되면서 마르모탕 미술관의 인상주의 소장품 목록은 더욱 풍부해진다. 결국 1993년에 이르러 아예 이름을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으로 바꾸었고 현재 인상주의 미술의 핵심 소장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일종의 사설 미술학교가 있었다. 어린 소녀들을 위한 교양 수업 정도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림에서 왼쪽 선반에 남자의 누드 석고상을 뒤로 돌려놓은 걸 발견하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의자에 앉은 교수를 둘러싸고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보인다. 창밖을 내다보며 한눈을 파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작업실 안쪽에는 모델을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도 보인다. 물론 모델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다.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그림 속 교수이자 화가인 아벨드 푸졸의 학생이었다가 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다음 전시실에서는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인상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 화가로 항상 소개되는 모리조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삶을 되짚어보자니 19세기 말이 되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여성 교육의 현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또 화가가 된 이후에도 활동하기에 어려웠던 사회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베르트 모리조는 1841년에 부유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베르트와 바로 위 언니인 에드마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해서 부모님은 딸들을 위해 집안의 작업실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당시 풍경화로 명성을 날리던 카미유 코로가 그들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을 하고 나면 하던 일은 그만두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다. 에드마는 살롱전에 입선할 만큼 재능이 있었음에도 결혼과 함께 미술을 포기했으나 베르트는 달랐다. 여성이니까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는 관습을 거부하고 그녀는 직업으로서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에두아르 마네를 만나면서 그 결심은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베르트 모리조는 1868년에 루브르에서 작품을 모사하는 연습을 하던 중 마네를 처음 만났다. 마네는 이미 혁신적인 그림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미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젊은이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 마네는 이때부터 1874년까지 약 6년 동안 10점이 넘는 모리조의 초상화를 그린다. 부르주아 가문의 딸은 혼자 외출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베르트가 마네를 위해 모델을 서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한다.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은 초상화는 베르트 모리조가 가장 아끼고 항상 곁에 두었던 작품이다. 세로 26cm, 가로 34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화면 속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베르트가 빨간색 벽에 기대 누운 듯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검은색과 빨간색의 강력한 대비 위에 하얀 얼굴과 목이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정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한 강렬한 눈빛과 꽉 담은 입이 그녀의 성격을 짐작하게 만든다. 마네와 베르트 모리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 어찌되었든 187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리조는 에두아르 마네의 동생 외젠 마네와 결혼한다. 결혼 후에도 성을 마네로 바꾸지 않고 모리조로 유지하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했음은 물론이다. 그녀의 그림에 담긴 풍경이나 인물화에는 여성들의 내밀한 심성이 배어있다. 딸을 출산한 후로는 딸이 커가는 순간순간을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화폭에 담았다. 8번에 걸쳐 개최된 인상주의 전시에도 출산 때문에 불참한 한 회를 제외하고는 7회에 모두 출품하며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미술 움직임에 참여하였다.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들은 마치 미완성인 듯 여백을 많이 남겨두는 자유로운 붓질과 신선한 색채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세계를 이룬다. 1885년작 자화상 앞에 서면 화가로서 그녀의 단호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40대 중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그녀가 팔레트를 손에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치 검을 들고 있는 투사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떤 남자도 여자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들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리조가 남긴 이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베르트 모리조 가족은 1883년에 마르모탕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4층 저택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후에 부부별 전시실을 통과해야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이 의아하지만 1966년에 모네의 아들이 대량의 작품을 기증하였고 이를 전시하기 위해 지하 전시장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된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참에 수련이 피어있는 연못가에 서 있는 모네의 사진이 맞아주는데 그 위 벽면에 긴 글이 적혀있다. 놀라운 그림. 대생도 없고 윤곽도 없는 가사 없는 노래 아니면 미술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설명문도 없는 담긴 일화도 없는 우화도 없는 알레고리도 없는 육체도 없고 얼굴도 없는 단지 색감의 힘으로만 분출일 뿐. 서정시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을 다 바쳐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는 가슴. 평론가 루이 질레가 모네의 수련에 대해 쓴 글에서 발췌한 것인데 주어와 동사가 정연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감상과 인상, 감동이 뒤섞인 것이 마치 모네의 수련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전시실로 들어선다. 수련 작품을 보기 전에 이곳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역사적인 작품을 마주해야 한다. 바로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작품. 인상 해돋이다. 세로 50cm, 가로 65cm의 크지 않은 그림이다. 1872년에 고향인 르아브르를 찾은 모네가 바닷가 호텔의 2층에서 보이는 해 뜨는 부두의 풍경을 그린 연작 중 하나다. 해안가 가까운 곳에 작은 고기잡이배 두 척이 까만 실루엣으로 그려 있고 멀리 증기선들과 기중기가 보이고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나오고 있다.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먼 곳은 새벽 안개로 덮여 대기는 회색이고 모든 윤곽이 불분명하다. 그 위에 지금 막 솟아오르는 선명한 태양만이 둥글게 뚜렷하다. 태양 아래로 바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붉은 빛기둥이 길게 이어지고 하늘은 멀리서부터 붉게 물들며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모네는 1874년에 동료들과 함께 직접 기획한 그룹전에 이 그림을 출품하였다.

4년 후 파산하면서 경매에 나온 이 그림을 조르주 드 벨리오가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드 벨리오가 다시 구입할 때는 가격이 210프랑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니 지금 들으면 놀라울 뿐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드 벨리오의 딸이 상속받았던 이 작품을 1940년에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한 것이다. 그 후에도 그림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세기 들어 아방가르드 미술의 흐름이 도래하면서 인상주의 미술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 인상주의 그림을 다수 소장하고 있던 미국의 수집가들과 미술사가들을 중심으로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으면서 그제서야 인상 해돋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재발견되었다. 모네는 1840년에 태어나 1926년에 86세로 세상을 떠났다. 파리와 노르망디 바닷가 사이에 있는 지베르니에서 살기 시작한 게 1883년이다. 이곳에서 점차 집을 늘리고 정원을 가꾸었다. 정원은 모네의 큰 관심사였다. 온갖 색의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사시사철 화려하고 풍성하게 유지했다. 지베르니에 정착한 후 10년이 지나면서 땅을 더 사들여 정원을 넓히고 연못을 팎고 일본식 다리를 만들고 수련을 키웠다. 노년의 모네는 1911년과 1914년에 부인과 큰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은 후 거의 칩거하면서 수련, 하늘, 연못, 나무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물의 정원만 그리며 지냈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약 30년간 수련을 주제로 300점에 가까운 작품이 이렇게 탄생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8점의 대형 수련 연작도 말년의 모네가 그려 국가에 기증한 것이다. 자신이 세상을 뜨고 난 후에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927년에 오랑주리에서 모네의 말기 대작이 공개되었을 때 평단과 대중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말기의 작품들이 시대를 앞서 새로운 경지를 그리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모네가 세상을 뜨자 그의 모든 작품과 자산은 둘째 아들인 미셸에게 상속된다. 1966년 미셸이 사망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베르니의 집과 작품 일체를 예술원에 기증한다. 이로써 마르모탕 미술관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부터 가장 최후의 작품까지 아우르는 이 세상에서 모네의 작품을 한꺼번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3년에 미술관은 공식 명칭을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으로 변경했다. 모네라는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미술관임을 만방에 단언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미술관을 나오며 그렇지만 폴 마르모탕은 지금의 미술관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라고 자문했다.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귀스타브 모로라는 유일한 세상. 언제 처음 귀스타브 모로의 그림을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수업 시간에 스쳐보았거나

어떤 책의 도판에서 만났을 것이다. 분명한 건 E.H.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모로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내가 처음 제대로 본 모로의 그림은 프로메테우스였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이름난 대형 미술관들이 시대와 사조를 횡단하는 집합적 서사를 보여준다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이 다루는 공간들은 한 작가의 내면과 작업 세계를 밀도 있게 응축해 보여주는 단일한 우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파리 전역에 흩어진 작은 미술관 가운데 숨겨진 보석 같은 일곱 곳을 엄선해 흥미로운 예술 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파리 골목길에 숨어있는 감각적인 작은 미술관 산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극본 김민정, 연출 김호상. 라디오 극장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싫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만하겠다고 멈출 수도 없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무겁다고 지쳤다고 인생을 버릴 순 없으니까.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이 너무 싫었다. 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난 시련 따위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시간을 마주하고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20대 한복판을 지나며 조금은 알게 되었다.

0: 자, 고개 오른쪽으로 살짝.
1: 오른쪽.
0: 네, 오른쪽. 좋습니다. 오른쪽. 남편분은 조금 더 웃어주세요.
1: 저기요, 사장님, 지금 한 시간째 그냥

0: 자연스럽게 찍어주세요.
1: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네, 네.
2: 하나, 둘, 셋.
1: 좋습니다. 한 장 더.
3: 한 장 더요?
0: 자기야, 이래도 밤새겠어. 좀 잘해봐.
3: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 네, 이번엔 살짝 손을 잡아주시고요. 손 잡고.
0: 눈.
3: 아, 이거 참.
0: 자기야, 내가 빵 사줄게. 빵 사줄게.
1: 네. 빵. 하나, 둘, 빵!
0: 빵!

0: 세상에. 아유. 아, 겨우 신나났어.
1: 아, 무슨 사진을 그렇게 찍냐.
0: 암튼 나는 빵 하는 순간을 찍혔을 거야.
1: 빵. 좋아? 하고 싶은 거 해서?
0: 그럼. 내 젊은 날 옆지기와 같이 한 이벤트인데 좋지.
1: 얼른 집에 가자. 장모님 힘드시겠다.
0: 응? 빵 안 먹고?
1: 어, 먹고 싶어?
0: 애들 낳고서 둘이 나온 거 처음인데.
1: 아유, 자유가 고팠구나 우리 연수 씨.
0: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바로야. 가자.

0: 아이고, 어서오세요. 저같은 양념통닭입니다.
1: 여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 앞에 지나다니면서도 난 몰랐네.
2: 그러게. 아, 통닭은 우리 장모님 통닭이 최고인데.
0: 아이, 그럼 내가 장인이다 생각하셔. 아이, 부장이셔, 아니면 먹고 가셔.
2: 어떡할까?
1: 먹고 가자.
0: 편한데 가서 앉으시고.
1: 네.
0: 어떻게? 한 마리 드려. 후라이드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2: 양념 통닭으로 주세요.
0: 양념.
1: 아, 저 그리고요. 네. 맥주도 두 병 주세요.
0: 예, 그래요, 그래요.
1: 자기야. 우리 딱 한 병씩 마시고 들어가서 오늘 밤은 푹 잘까?
2: 예, 마님.
1: 눈치는.

0: 금방 온다. 엄마 금방. 어우야, 아프지? 엄마 금방 와. 119라도 불러야 하나,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오네.
1: 저희 왔어요. 알았어.
2: 엄마, 애들 뭐지? 아니, 현이 좀 부탁해, 엄마.
0: 그래. 현이는 탈미랑 같이 있자.
2: 괜찮아.
3: 잠들었네.
4: 이번 수속했어?
3: 병실 바로 배정될 거래.
4: 별일 없겠지?
3: 애들 안 아프면서 큰다잖아.
4: 남 얘기하든 말하지 마. 우리 아이야. 아이한테 고열은 위험하다고. 우리가 조금만 일찍 돌아왔어도.
3: 아직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잖아.
4: 그렇게 감이 없을까? 애가 집에서 아픈데 어떻게 아무 느낌도 없었을까? 아니면 뭔가 예감이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던 걸까?
3: 아니,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4: 자기 얼른 집에 가. 엄마 걱정하시겠다.
3: 당신이 들어가. 내가 지킬게.
4: 아니야. 나 엄마 얼굴 보면 무너질 것 같아. 이은이 옆에도 내가 있어야 되고.
3: 그럼 잠깐 같이 있자. 잘하고 있어. 엄마, 아내 처음인데 잘하고 있다고.
4: 치, 당신은 뭐 안 그런가?
3: 난 서툴지.
4: 나도 엉망진창이야. 매일 후회하고 반성해.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엄마가 됐을까? 이런 걸 왜 몰랐을까?

0: 아닌가? 아, 서점에서 시간을 너무 보냈네. 이러다 늦겠는데?
1: 에이, 모르겠다. 뛰자!
0: 안녕하세요.
2: 어디 찾아오셨어요?
0: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왔는데요.
2: 아, 아까 전화 주신 분? 아, 이리로 오세요.
0: 네, 저기 갑자기 비가 와서요. 이력서가 비. 좀 젖었는데.
2: 아유, 이력서 이리 주고 가서 비 좀 닦아요.
0: 네.
2: 보자. 이력이 너무 없는데 고졸이네요.
0: 아, 네. 근데 곧 대학 입학해요.
2: 학교 다니면서 알바할 수 있겠어요?
0: 학교가 여기서 멀지 않아서요. 그리고 일 받아가서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2: 보자. 교정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일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써봐서 좀 알아요.
2: 무슨 글 써봤어요?
0: 소설이요.
2: 아, 소설. 작가 지망생인가 보네.
0: 네.
2: 그럼 서로 며칠 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때까지 내가 일당으로 줄게요.
0: 네.
2: 내일부터 나와요. 내일부터.
0: 근데 우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2: 우산?
0: 내일 가져올게요.
2: 찾아볼게요. 잠깐만, 그 비닐 우산이 어디 있나.
3: 아유, 무슨 비가.
2: 왔어, 상철이.
3: 은수, 여기 웬일로.
2: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아니, 우리 알바생인데 아는 사이면 우산 좀 빌려줘. 우산 없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 빌려줘.
4: 아, 우리가 그러고 서로 연락을 안 했구나.
0: 아직도 동호회 활동하세요?
4: 온라인은 나도 접속 잘 안 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선 가끔 만나. 그때 내가 네 소설 피드백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0: 왜요? 아주 쓴 약이 되었어요.
4: 사실 나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아우, 되게 잘난 척 했겠지.
0: 저 3월에 대학 입학해요.
4: 그래? 어디?
0: 전문대 문예창작과에.
4: 잘했네. 잘했다 진짜. 야, 축하해.
0: 감사합니다.
4: 오늘 이수는 축하 주러 하자. 이야, 술 많이 늘었나 보다.
0: 제가 마셔보니까 주량이 좀 되더라고요.
4: 못 믿겠는데.
0: 주정뱅이까진 아니고요.
4: 맞다, 그 친구는 잘 지내나? 그 월요일 쪽 옆집 살던 오빠 뭐 보호자.
0: 준호요?

0: 이놈의 자식. 삐삐를 사줬으면 쳐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와? 그냥 해지할까?
1: 아니 혹시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올릴 수가 있어?
0: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1: 고장났다 생각하니 마음 편하네. 아우, 진짜. 어머, 이게 내 말을 알아들었나? 잠깐만, 뭐야? 07734?
0: 어디 보자. 스톱. 어디 적어놨는데? 07734.
1: 헬로?
0: 생존 신고하는 거야? 뭐라고 보니까? 아, 담백하게 010. 어? 50?
1: SOS?
0: 어쩌라는 거야? 아님 이러고 노는 건가? 아, 나 진짜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네. 여보세요?
2: 왜 답이 없냐?
0: 야, 무슨 말인지 따라갈 시간을 줘라 좀. 내가 뭐라고 보내야 되냐?
2: 내가 알려준 거 있잖아. 그 중에 아무거나.
0: SOS는 왜?
2: 심심해서.
0: 심심해? 야, 또 헤어졌냐?
2: 우와, 귀신 같네.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0: 야, 네가 날 찾을 때는 여자한테 차여서 혼자 있을 때지.
2: 아닌데. 가끔 배고플 때나 어? 혼자 혼나고 싶을 때도 네 생각해?
0: 이번엔 며칠이나 만나다 헤어졌냐?
2: 그래도 한 달은 만났다?
0: 짧은 연애 반복하는 거, 그거 너한테 문제 있는 거야.
2: 야,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냐?
0: 아니,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단맛 쓴맛 다 보면서 지지고 볶는 게 연애인데 단맛만 쏙 빼먹고 버리는 게 너라고.
2: 어찌 모태솔로가 정확하네. 참, 내가 좀 입이 짧잖아.
0: 야, 그만 끊자. 나 알바 갈 시간이야.
2: 야, 지금 몇 시인데 알바야?
0: 지금 새벽 2시. 나 신문 돌려.
2: 야, 정원수, 너 과하게 열심히 산다.
0: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장 방패하는 청춘도 있다는 거 기억해라.
2: 정원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청춘 다 보내고 서른 살 될 때까지 우리 둘 다 혼자면.
0: 야, 잠깐. 거기까지.
2: 어?
0: 나 이제 나가봐야 돼. 이만 끊어.
2: 야.
0: 정신 차리자. 난 네 보험이 아니야.

0: 네가 정지수야? 이거 누가 전해주라고 하던데?
1: 누가? 몰라?
0: 제가 정지수야?
1: 언제나 학원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면 비로소 내 세상이 밝아집니다. 당신은 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잠들 때 가장 늦게까지 생각하는... 누구지?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누가 날 보고 있는 건가? 이름도 없이 익명으로 왜 이런 편지를...
2: 아까 그 편지 말이야. 너 그 얘기를 할 때 설레는 것 같던데?
1: 난 좀 무섭기도 해.
2: 왜? 누가 널 좋아하는 게 싫어?
1: 좋아하면 앞에 두고 말하면 되잖아.
2: 대면에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
1: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
2: 거절 당할까 봐. 암튼 너 그 얘기할 때 들뜨고 설레 보였어.
1: 내가?
2: 응.
1: 아닌데.
2: 아닐까? 야,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1: 처음엔 네가 우리 둘째 언니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볼수록 넌 나랑 닮은 것 같아.
2: 어떤 면에서?
1: 생각도 많고 낯도 가리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2: 둘째 언니는 어떤데?
1: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선 거침없고 호불호가 분명하고 원하는 것은 손에 넣고.
2: 내가 보기엔 그게 너 같은데?
1: 내가?
2: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보는 거야. 가자, 너 학원 갈 시간이야.
1: 이러고 헤어지면 갑자기 연락 끊기는 거 아니지?
2: 정지수, 나 걱정해주는 거냐? 유일한 친구니 어쩌니 하면서?
1: 어?
2: 귀엽네.
1: 어?

0: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잠들 때 가장 늦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냈을까? 짝사랑이라면 누가?
1: 근데 너 그 편지 얘기할 때 설레는 것 같던데?
0: 내가?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3번째

0: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와서 공실과 요란하게 수다를 떨던 승범이 없다. 소라 엄마의 한을 하나 풀었다고 기고만장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을 승범을 떠올렸다. 어쩌다가 일이 잘 풀려서 망정이지. 그러나 계속 좋은 귀신을 만날이라는 법은 없다. 선한 귀신이 있다면 악한 귀신도 있는 법이다. 이번에 악한 귀신을 만나 그 고약한 성질대로 행동한다면? 자신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돈 욕심으로 가득한 승범이라면 그들은 그걸 빌미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협박과 회유로 그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엔 멀쩡한 육신마저 빼앗길 테고.
1: 된통 당해봐야 제정신을 차리지.
0: 비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문득 귀신을 봤다고 자신의 뒤로 숨어 벌벌 떨던 승범이 떠올랐다. 수정은 왼팔을 봤다. 그 팔을 붙들고 잘게 떨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먼지를 털듯 팔을 탁탁 털었다. 다시 처방전에 시선을 두려고 하는데 공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공실이 이상했다. 그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뭘 기다리는지 창밖을 흘깃거렸다. 목을 쭉 빼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 방향으로 눈동자를 굴렸다.

0: 또또 둘이 무슨 작당질이야?
1: 수정이 한마디 하자 공실은 안 그랬던 척 TV를 본다. 수정은 처방전을 덮었다.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0: 작당은 무슨...
1: 공실은 시치미를 댔다.
0: 말해, 이 인사 어디로 가는지. 아이, 자네는 알 거 아니야. 둘이 그렇게 찰떡처럼 딱 하고 붙어있더니 어디로 보냈어?
2: 아유, 모른다니까 그러네. 내가 뭐 일일이 한의사 선생 행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1: 수정은 책상을 두드렸다.
0: 내가 귀신들 풀어서 알아내야겠어?
1: 그렇다면 알아내는 건 순식간이고 쫓겨나는 것도 순간이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공실은 입술을 삐죽였다. 미간을 좁히며 잠시 고민하던 공실이 소리를 빽 질렀다.
2: 그래! 내가 내 한 좀 풀어달라 그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네 년이 안 풀어주니까 그 선생한테 부탁한 거잖아.
0: 뭐? 설마 그 인사한테 단지 가져다 달라고 한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결국엔 네 한 못 들어줄까 봐 그게 그리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를 끌어들여?
2: 그래, 내가 그랬다. 매일같이 여기에서 남편 놈 그 새끼 면상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내 뼈가루 단지 끌어안고 남들 앞에서 착한 척 흉내내는 꼴 더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0: 아이, 미쳤어. 그렇다고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네 지랄 같은 남편 놈이 잘도 그냥 죽겠다. 훔치라고 했지. 아유, 시키는 년이나 하는 놈이나.
1: 수정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약방을 나섰다. 공실이 쫓아나왔다.
2: 가봤자야 벌써 들어갔을 거라고. 한창 잘 시간이라 걱정 없어.
0: 그러다 걸리면 아니 그 인간한테 뼈도 못 줄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넌 그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알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1: 그렇게 말하고 수정은 장영감 집으로 뛰었다. 공실은 그 뒤를 바라봤다.
2: 불쌍하다니.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게 어딨다고.
1: 공실은 승범을 떠올렸다. 처음에 유골단지를 가져다 달라고 그에게 제안했을 땐 그냥 남편과 붙어먹으려는 승범이 고약하고 괘씸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하게 됐다. 약해지는 마음을 다지려고 모질게 대하고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떼썼다. 그리고 사지에 몰아넣었다. 그 한의사 선생은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공실은 수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0: 오늘 승범은 특별히 의상에 신경을 썼다. 어둠에서 눈에 띄지 않게 검은색 옷을 입었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모자도 눌렀었다. 계획한 대로 10시에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담벼락에 들러붙었다. 주위를 살폈다. 멀리 누구네 집에서 개가 짖었다. 바람이 수풀을 스치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으로 사방은 소란스러웠다. 혹시라도 그 소음에 섞여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 때 승범은 담벼락 끝을 붙잡고 반동과 함께 상체를 끌어올렸다. 벽에 살이 쓸렸으나 개의치 않고 담을 넘었다. 반대편으로 착지한 그는 손바닥이 화탓해 비비다가 뒤늦게 바지 주머니에 목장갑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긴장으로 까먹었다. 집안 어디에도 지문을 남길 수는 없었다. 장갑을 끼며 집안의 동태를 살폈다. 어둡고 고요했다. 어둠에 대비해 가지고 온 손가락만한 손전등에 불을 켰다. 작고 연약한 불빛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승범은 살그머니 움직여 현관문 앞에 섰다. 천천히 손잡이를 당기자 공실의 말대로 덜컹거리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승범이 움직일 때마다 몸에 들러붙어 움직임을 방해했다. 집안은 여름의 끝이라서 그런지 을씨년스럽다. 그는 지난번에 왔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손전등으로 길을 밝혔다. 적막한 집안에 승범의 숨소리와 옷자락이 서로 스치면서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주 조심히 내딛는 발소리가 났다. 자신이 내는 소리가 너무도 커서 그 소리를 이 집 주인이 들을까봐 너무 불안했다. 덩달아 심장이 어찌나 벌렁거리는지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진정하려고 크게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불빛이 오래된 소파를 비쳤다. 그 맞은편으론 TV, 그 옆엔 장식장이 있었다. 갑자기 안방문이 열렸다. 승범은 반사적으로 소파 뒤로 숨었다. 노인의 맨발이 장판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른 문이 열렸다. 불도 켜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변기에 힘없이 떨어지는 소변 소리가 들렸다. 물도 내리지 않고 장영감은 화장실을 나왔다.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다. 곧 그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승범은 뻣뻣한 다리를 겨우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1: 젠장, 두 번 다신 못할 짓이다.
0: 어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그는 안방을 흘깃거리며 조심히 장식장 앞에 섰다. 장식장 문을 당기자 딸깍이는 작은 소리에 소스라쳤다.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반지로 향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두근두근 뛰어대는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다. 이러다가 귓구멍으로 심장이 튀어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코 고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귓가에 차가운 숨결이 닿았다. 승범은 눈동자를 옆으로 굴렸다. 검은 그림자가 승범의 얼굴 옆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특유의 목구멍을 긁는 목소리가 들렸다.
2: 이게 누구신가? 이거 한의사 선생이 아니신가?
0: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들짝 놀란 승범은 뒤로 물러나다가 반쯤 열린 장식장 유리문에 부딪혔다. 그 반동으로 유리문이 활짝 열렸다. 옅은 빛에 드러난 장영감의 눈이 문을 따라서 대구르르 굴렀다. 심장이 벌렁거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목이 뻣뻣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1: 이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0: 이런 상황에서 준비해둔 말이 있을 리가 없다. 걸릴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정말 걸릴 줄은 몰랐다. 공실이 호언 장담하지 않았던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깨지 않는다고. 말을 하던 승범의 눈이 천천히 노인의 위아래를 향했다. 날과 가슴팍에 구멍이 난 회색 러닝셔츠, 노란 고무줄이 삐져나온 줄무늬 잠옷바지,

0: 그리고 손에 쥔 나무 지팡이.
1: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이건 아니지. 남의 집에, 그것도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가려고?
0: 그림자가 깃든 장영감의 주름진 얼굴이 다시 승범에게로 향했다.
2: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다 사모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만 마음 쓰시고 놓아주십시오.
1: 이 사람 터라도 단단히 돌았구만.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마누라의 뜻? 뒤진 지 몇십 년이나 된 내 마누라 뼈가루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겠다는 걸 자네가 뭐라고 알고 알부야?
2: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신 사모님의 부탁으로.
0: 승범은 그의 팔이 올라가는 걸 봤다.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렸다.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다.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바닥에 엎어진 승범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1: 그 옆에 내는 죽었어. 교통사고로 돼졌다고 알아들어!
0: 바닥을 기는 승범의 등 뒤에다 소리를 질렀다.
3: 어르신 진정하시오. 제 말 좀
1: 들어와. 너 같은 도둑놈 말을 들을 것 같아.
0: 다시 지팡이가 공기를 갈랐다. 승범은 허둥지둥 일어나 달렸다. 어두워서 어디로 달리는지도 몰랐다. 식탁과 의자에 부딪혀 넘어지고 나서야 그는 부엌에 들어온 걸 알아챘다. 의자를 붙들고 일어나서 주위를 보자 길게 난 부엌 창문으로 주황의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장영감이 달려왔다. 승범은 절뚝이며 식탁 뒤로 도망갔다. 어둠의 장영감도 승범처럼 식탁을 걸려 넘어졌다. 그와 동시에 승범은 현관문으로 달렸다. 어둠이 들어찬 곳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문을 열려고 손을 뻗어 문고리를 찾았다.
1: 이렇게 온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0: 차가운 문짝을 더듬었다. 손잡이가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장영감이 내지른 포효에 승범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대로 있다간 붙잡힐 것 같아 그는 현관문 오른편 두 개의 방 중 한 방에 최대한 조용히 들어갔다. 심장이 귓가에서 벌렁거렸다. 마른 침을 삼키며 방 안을 봤다. 장롱과 화장대 그리고 갖가지 물건들로 가득한 방에서 탁한 곰팡내가 났다. 바닥을 때리는 발소리가 현관문으로 향했다. 승범은 가로등 불빛이 드리우는 창문을 봤다. 저걸 열어서 넘어가면. 그때 검은 그림자가 재빠르게 방을 가로질렀다. 깜짝 놀란 승범이 숨을 들이켰다.
2: 누가 있다?
0: 화장대 옆에서부터 창이 있는 장롱 구석으로 네 발로 기어간 그림자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누가 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뭔들 예상했는가. 차라리 경찰에 붙들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집주인이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 창가로 발을 옮기려 할 때 밖에서 흘러들어온 가로등의 뿌연 주황빛이 작은 머리통을 비쳤다. 잿빛 머리카락에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막대기 같은 두 팔이 얼굴을 가렸다.
2: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무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창문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0: 두 손을 모아 빌면서 그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노인의 입이 벌어졌다. 몸을 잔뜩 말고 끊임없이 내지르는 새된 비명이 귓가를 찢는 듯했다. 당황한 승범은 두 손을 내밀었다.
2: 해치지 않습니다. 진정하세요.
0: 방문이 열리고 장영감이 들어왔다. 문 앞에 버티고선 그가 두 귀를 틀어막았다.
1: 엄마! 소리 좀 해.
4: 죽여버리기 전에.
1: 우리 엄만 죽었는데.
4: 에이씨.
0: 승범은 달렸다. 장영감을 밀치고 현관문으로 가다가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공실의 단지가 걸렸다.
2: 이왕 걸려서 망한 거 한이라도 풀어주자.
0: 그는 거실로 돌아갔다. 단지를 품에 안고 돌아서자 바로 앞에 장영감이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장영감을 본 순간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체념보다 더한 깊고 시린 감정이었다. 등골이 싸늘하다. 손을 들어 민머리를 벅벅 긁는 장영감의 손에 식칼이 번뜩였다. 길목에 서서 어디로 도망을 치든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를 기세였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 시켜라!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종적으로 상호 합의한 15%의 세율을 준수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3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 대부분 대미수출국에 대해 최종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현지 시간 23일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23일 오전 9시 15분 현재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에 들어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 중 2기에 대해 2029년 말까지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신규 광주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전력과 관련해선 기존에 있는 한빛원전 6개와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박 11일의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엔트로픽의 아모데이, 오픈AI의 샘 알트만,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차례로 회동을 갖고 투자 협력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 국빈 방문한 뒤 29일부터 30일 칠레를 방문합니다.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결론이 6년 만인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오늘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파기 환송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입니다. 농심과 던킨이 다음 달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의 출고 가격을 평균 5.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라면을 포함한 봉지라면 전 품목은 이번 가격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8차 석유 최고 가격도 결정해 내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이 각각 25%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피해 구제는 1,2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이 56%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39%, 품질 불만 1.7% 등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한 것을 만남 횟수로 차감하거나 계약서에 적힌 횟수만 기준으로 환급금을 선정해 적게 돌려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23일 3대 정책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25%,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2.4%와 2.6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은 이란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이따금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가 34도, 대구 36도, 포항 38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지난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에는 비, 충청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여름도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도심은 조금 한산해지고 대신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주 바빠지죠. 이 휴게소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요, 멀리서 표지판만 봐도 괜히 마음이 놓여지죠. 호두과자도 하나 사고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기지개도 한번 쭉 펴다 보면요, 피곤했던 몸도 또 복잡했던 마음도 신기하게 다시 힘을 되찾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생활에서도 이런 휴게소 같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깐 멈춰 쉬는 건요, 늦어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충전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주말은 어디서든 설레는 휴가의 낭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첫 곡 버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오늘 벌써 여행길에 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빨리 도착하는 것도 좋지만 가는 길에 풍경을 놓치면 아쉽죠. 휴게소에서 맛있는 간식 하나, 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풍경까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도 마음도 충분히 쉬어가는 그런 행복한 휴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연이 부르는 위켄드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スライン。코러스계의여왕이자다정다감한이웃집언니처럼무슨말을해도다들어줄것같은가요계데모국민코러스김연아씨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김연아입니다
0: 김연아씨는휴가네계획있으십니까
1: 있죠
0: 와
1: 있습니다
0: 항상녹음스케줄에바빠가지고휴가를못떠나고
1: 그러니까나도한번쉬어야죠
0: 와
1: 그리고제가더위를너무많이타가지고
0: 맞아요
1: 사실은녹음실로피서를당기는거나똑같아요녹음실이엄청시원하거든요추울정도예요
0: 근데그녹음실이우리 KBS 생방스튜디오도마찬가지입니다만기계때문이래요
1: 맞아요
0: 기계가습기차면안되고또건조해도안되고습기가차도안이게그러니까딱그온도에맞춰있어야된다는
1: 그렇지그렇지
0: 근데겨울에오면따뜻하고
1: 네
0: 여름에오면약간시원하고
1: 그래서저희도지금부스에서다이거
0: 저는긴팔입고
1: 자켓입고있잖아요 네, 네추워요
0: 아근데김현씨여름을싫어하는데
1: 네많이싫어합니다
0: 하지만휴가를떠난다어디뭐계획세웠습니까
1: 그저희가네그매년한번씩가족여행을가거든요
0: 네
1: 저동생네랑해서그래서이번에동생이자기돈으로저는돈10원한장안씁니다 자기돈으로그부산을예약해놨더라고요
0: 아
1: 3박4일네
0: 부산에어디뭐특별히또좋아하는곳이있나요
1: 네있어요그굉장히높은그높은그
0: 빌딩
1: 어빌딩거기
0: 아
1: 그그래서아마
0: 해운대쪽에
1: 네저번에도네56층에서잤는데무섭더라고요 네네해운대
0: 근데
1: 네
0: 사실그부산이많이발전하고또영화제도열리고빌딩도쓰고그러면서많은사람들이야저러다가정말태풍이오면어떡하나해서만들어진영화가해운대
1: 해운대해운대
0: 근데정말살기좋은동네아국제도시가됐죠부산
1: 근데저는사실네집에서혼자쉬고싶거든요그게휴가인데그래도1년에한번효도한다생각하고부모님어머니랑또조카가있으니까그렇게해서이제한번씩가는거죠
0: 또뭐드실건가요
1: 거기는일단가면은꼭먹는거있지언양불고기꼭먹어야돼요
0: 아불고기좋아요
1: 네네
0: 오호불고기도좋고또부산하면또생각나는게국밥도있고
1: 돼지국밥도
0: 돼지국밥도
1: 있고
0: 밀면
1: 그렇지복국도있어요복국
0: 복국아네기가막혀기가막혀그래요
1: 네
0: 김연아씨인생좌우명이이번인생은
1: 뚱뚱하게
0: 살았다그러니까
1: 네
0: 근데다이어트하셔가지고한 3kg 빠졌다는소식도있어요
1: 제가요즘에네그병원에서무슨검사를했더니뭐약간성인병의그수치들이다나온거예요
0: 네
1: 그래서체중감량을하면좀 좋겠다그래서제가그어떤약의힘을안비르고주사나약의힘을빌지않고한번해보자
0: 네
1: 그래서탄수화물을살짝좀절제를하고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0: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좀 빠지더라고요.
1: 어허. 네. 그래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0: 알겠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0: 자, 이미 힌트를 드렸죠.
1: 그래요.
0: 지금 아마 오늘부터 그 8월 초까지가 가장 피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1: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죠. 7말 8초.
0: 그렇죠. 그래서 휴가지에서 들으시면 좋을 만한 휴가지, 아. 휴가지 추천곡.
1: 그래요. 네. 7월 말부터 8월 초가 휴가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또 네. 아니면 지금 휴가지에서 들으면 아주 좋을 만한 휴가지 추천곡. 휴가 추천곡.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0: 자, 자우림의.
1: 아, 자우림의.
0: 헤이 헤이 헤이.
1: 헤이 헤이 헤이.
0: 네.
1: 헤이 헤이 헤이. 근데 이거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헤이 헤이 헤이.
0: 맞아요.
1: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0: 이 노래는 이제 영화 OST에 삽입됐던 곡인데 아, 아마 그래요? 그 자우림이라는 팀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그런 노래가 되지 않나 싶어요.
1: 어떤 영화였습니까?
0: 그 무슨 꽃을 든 남자인가 무슨 그런 제목이었는데 아. 어 꽃을 든 남자. 꽃을 든 남자.
1: 영화는 그다지 히트를 못했는데.
0: 그렇죠.
1: 아. 네. 이 OST가 히트를 했네요.
0: 네.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우림이란 팀이 세상에 알려졌죠.
1: 그런데 네. 이 노래가 또 휴가지하고 휴어가하고 또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0: 그런 연관은 없고요. 네. 제 코너니까 제 마음이잖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냥 제가 네? 제가
1: 나 휴가 갈 때 이 노래 한번
0: 노래가
1: 싶어.
0: 쉬우니까 아. 헤이 헤이 헤이
1: 헤이 헤이
0: 박자도 쉽고 아. 그래서 이렇게 박수치기도 편하고 그래서 한번 골라봤어요.
1: 그래요. 네. 자우림의 보컬이죠.
0: 네. 김윤아 씨.
1: 김윤아 씨 목소리도 네. 굉장히 뭔가 아, 여행을 떠날 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 아닙니까?
0: 맞아요. 아. 근데 윤아 씨 목소리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우림이라는 앨범을 낼 때랑 김윤아 씨 솔로를 할 때랑 굉장히 음악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1: 제가 듣기 똑같은데.
0: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목소리는 음성은 똑같지만 음악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본인의 앨범을 할 때는 굉장히 약간 딥한 느낌?
1: 어.
0: 좀 뭔가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자우림 앨범을 할 때는 굉장히 대중적인.
1: 좀 가벼운.
0: 네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1: 김연아 씨는 네. 김연아 씨 생각이 거의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0: 꼭 그런 건 아닌데.
1: 항상 내 마음대로.
0: 네. 제 코너니까 제 마음이죠. 네.
1: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자, 이 네. 노래와 함께 만나볼 김연아의 휴가 추천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 노래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간식? 디저트? 윤종신의 팥빙수.
1: 네. 기가 막히다.
0: 그렇죠.
1: 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팥빙수하고 요즘 팥빙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0: 아니 그리고
1: 우리 어렸을 때는 뭔가 모자라가지고
0: 아니 옛날에는 식용채 속 엄청 넣었잖아요. 막 그렇죠. 파란색, 노란색,
1: 노란색 빨간색
0: 맞아 미숫가루 막 넣고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옛날 빙수라고 따로 팔고 다 토핑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아니 저는 빙수가 그렇게 비싸진지 몰랐어요.
1: 비싸기도 하고
0: 너무 비싸더라고요.
1: 맛있기도 하고
0: 맛있어.
1: 그리고 또 배부르기도 하고.
0: 네, 맞아.
1: 윤종신 씨의 팥빙수는 요즘 팥빙수가 아니면 옛날 팥빙수가요?
0: 옛날 팥빙수예요.
1: 옛날 팥빙수예요. 네. 아.
0: 네, 뭐 떡 들어가고 팥 들어가고 뭐 막 그런.
1: 연유.
0: 연유 들어가고.
1: 우리 때는 연유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캔에 들어있는 분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거 한 스푼 넣었던 것 같아.
0: 어, 어느 동네인데요? 우리 동네는 연유 넣었는데.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저 포항, 저 경상북도 포항
0: 아,
1: 쪽에.
0: 그랬구나.
1: 우리 동네에서는 네. 얼음 보기도 힘들었어요.
0: 아.
1: 얼음가게 있었던 거 알아요?
0: 알죠. 아. 석유 파는 집에 얼음 같이 팔고 그랬어.
1: 그러니까.
0: 겨울에는 석유집, 그다음에 얼음집, 기름집 다 같이 하고 아, 그랬어.
1: 그러니까.
0: 그리고 옛날에는 빙수 이렇게 파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높게 생긴 철로 된 거 거기다가 얼음 꽂아서
1: 에펠탑처럼 생긴 그런 제빙기 같은 게 있었어.
0: 막 갈았었는데.
1: 그걸 꽂아가지고 막 다 네. 갈고 그러면 옆에 떨어진 거 그 막
0: 주워 먹고
1: 손으로 해서 주워 먹기도 하고. 야 팥빙수.
0: 네.
1: 근데 팥도 정말 어렸을 때 먹기 힘들었었어요. 아유 근데 지금 팥빙수만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0: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휴가 갈 때 딱 팥빙수 네. 한 그릇 먹고 아니면 네. 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윤종신 씨하고 김윤아 씨하고 동갑내기 아닙니까?
0: 어, 제가 이제 그 국민 코러스가 되기까지
1: 네.
0: 처음에 이제 그 입봉을 했을 때.
1: 입봉이라는 게 처음 코러스 할 때
0: 돈을 받고
1: 아.
0: 이제 프로의 세계에 입문을 했을 때
1: 네.
0: 가장 처음 같이 녹음한 친구가 윤종신이에요.
1: 네. 그 015B 노래였죠.
0: 015B 너에게 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때 종신 씨랑 저랑 코러스를 같이 했어요. 그 한 공간에서.
1: 야, 윤종신 씨도 좀 아주 그냥.
0: 네, 그때 윤종신 씨가
1: 유명일 때가 있었네요.
0: 공일오비 이제 객원싱어 막 준비하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네. 이렇게 잘 될지 몰랐지.
1: 그래요?
0: 네, 종신 씨가.
1: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요. 네. 이런 것도 우리 뒷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윤종신 씨하고 결혼한 테니스 선수 전미라 씨가 네네. 클론 팬클럽 출신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그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또 클론 자랑인 것 같은데.
1: 자랑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아. 어렸을 때 몇 번 봤었는데 아. 저는 전미라 씨 만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 테니스 쳐요 그러고 악수를 했는데 엄지손가락이 아. 거기 뭐랄까 돌멩이였어 돌멩이.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까지 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뭔가 또 겸손하고 또 열심히 하고.
0: 저는 제일 많이 놀란 게 너무 많이 드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래요?
0: 그때 박정현 씨 녹음할 때인데 네. 종신 씨 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까지 녹음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미라 씨가 이제 야식 같은 걸 좀 챙겨오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1: 근데 이 친구들은 먹고 뛰잖아요.
0: 그러니까. 그래서
1: 우리는 먹고 자잖아요.
0: 먹고 자기는 뭐 전혀 움직이질 않지. 근데 그래서 아니 되게 많이 드시네요. 어떻게 자기는 운동을 해서 원래 많이 드신대요.
1: 그러니까 그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들 잘 안 먹는 줄 아는데 잘 먹어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먹고 그만큼 뛰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강호동 씨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났을 때 네. 물을 마시는데 네. 물을 한 2리터를 한 번에 마셔요.
0: 아.
1: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있구나.
0: 아하, 맞네. 맞네.
1: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김연아의 휴가 추천곡 두 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윤종신의 팥빙수. 헤이 헤이 헤이

0: 금요일엔 국민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연아의 휴가 추천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이번에는 이분은 요즘에 국민 가수로 불리고 있어요. 네.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0: 사랑의 만보.
1: 네.
0: 아, 이 노래가 또 휴가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 그냥 제 마음 얘기죠. 아, 그거보다 뭔가 몸을 살랑살랑 흔들기 아, 되게 편한.
0: 기분 좋은.
1: 그렇죠. 아하. 만보, 진짜 만보거든요. 그래서
0: 휴가 준비할 때 그쪽이 기분이 네. 좋아지죠.
1: 뭔가 음악을 틀어놓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조용히 감상하는 것도 휴가지에서 할 만한 일이지만 네. 살짝 몸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이게 또 서른도 씨 작품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0: 서른도 씨가 이 만보 트위스트 이쪽에 좀 관심이 많나
1: 뭐,
0: 봐요.
1: 그렇죠. 삼바 뭐 이런 거 삼바. 좋아하세요. 네. 네.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제도 송가인 씨를 봤어요.
0: 아.
1: 봤는데 송가인 씨는 볼 때마다 참 좋은 가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0: 어떤 면에서요?
1: 모든 스태프들을 너무너무 잘 챙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매니저님 뭐 본부장님 뭐 대표님도 가인 씨한테 항상 감동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못한 그런 아주 그 세세한 그런 따뜻한 정이 있는 뮤지션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김연아 씨는 어떻게 대하길래 그렇게 따뜻함을 느꼈습니까?
1: 저는 사실은 가인 씨가 그 경연에 출연했을 때 네. 그때 소속
0: 미스트롯이
1: 네. 소속사도 없이 혼자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연에 이제 무슨 우승 특정곡 뭐 신곡 미션 이런 거 할 때 갔는데 이제 송가인이라는 가수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회사도 없고 하니까 자기 혼자 그 경연을 같이 하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때라 막 한 2만원 보따리를 막 3개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의상, 뭐, 메이크업, 뭐, 그런 용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이제 그날 그 녹화를 하고 그거를 노래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명 배우라는 노래였는데 그 곡이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녹음하는 거를 가인 씨가 하는 걸 보고 이제 끝나고 제가 바로 이어서 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가인 씨도 자기의 곡에 이제 제가 와서 하니까 안 가고 기다리고 그걸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은데 차도 없는 거예요. 택시를 부른다 그래서 제가 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가락동이라고 그때 당시에.
0: 네.
1: 그래서 전 반대 방향이긴 했지만 저도 옛날에 막 무명 때 힘들었던 때 시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0: 아, 내가
1: 아 괜찮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태워서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정이 많은 가수. 네.
0: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이 많음을 대중들이 느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1: 네.
0: 근데 우리가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말 한두 마디 해보면 아,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이구나. 이게 진심이구나. 아니구나 또 알 수 있잖아요.
1: 그쵸.
0: 아, 진심이 느껴지는 그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 이 노래 들으면서 여행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떠나야 되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들어야 되나?
1: 이 사랑의 만보는 제 생각에는 수영장에서,
0: 수영장에서
1: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수영장에서 이렇게 살짝 몸을 수영하다가 피곤할 때 네. 몸이 힘들 때 그냥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되잖아요.
0: 그래요.
1: 거기서 살짝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수영장에서는 식후 30분, 30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요. 이 우리 이 창자들이 움직일 때는 수영을 안 하는 게 좋대요.
1: 아, 그래요?
0: 그래야지 소화가 다 된 다음에 수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1: 아, 그렇구나. 네. 밥 먹고 바로 뛰어들면 안 되는 거구나.
0: 그럼요. 그 여기 창자들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이면 지쳐요.
1: 아.
0: 그러니까 좀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송가인의 사랑의 만보와 함께 만나볼 김연아의 휴가 추천곡 한 곡 더 소개해 주시죠.
1: 자, 이 곡은 수영장에서 들으십시오.
0: 아.
1: 근데 낮에 말고 밤 수영장에서.
0: 아, 낮 수영장에서는 송가인 씨 노래 듣고 밤 수영장에서는 누구 노래?
1: 조명섭 씨의 세레나데.
0: 아, 조명섭 씨 기억납니다.
1: 네.
0: 김연아 씨가 몇 번 소개해 주셨어요. 그 어린 친구인데
1: 깜짝 놀란
0: 목소리하고 네. 옷 스타일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
1: 저 40대인 줄 알았지 처음에.
0: 그죠. 타임머신 뭐랄까 백투더퓨처 이런 영화가 어울린다고 했는데.
1: 그때 나이 물어보고 제가 육두문자 썼잖아요.
0: 아, 그래요?
1: 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22이라고 했어.
0: 현인 씨 노래도 따라 부르고.
1: 현인 선생님을 아마 제일 벤치마킹하고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잘하던데.
1: 그렇죠.
0: 그 어떻게 보면 뭐 성대모사까지는 아니겠지만 노래도 네. 잘하고 네. 뭔가 이렇게 호흡도 좋고. 네.
1: 그리고 지금도 그 옛날로 치면 워크맨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종.
1: 그걸 들어요. 네. 그거를. 아, 그래요?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 이런 네. 거 좋아하고.
0: 아, 왜 그러지?
1: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는 애늙은이야 막 이렇게.
0: 아, 애늙은이라는 표현 좀 그렇다.
1: 애늙은이 그럼 할아버지?
0: 애,
1: 뭐라?
0: 애어른.
1: 애어른, 애어른.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자기 고집도 강한 그런 친구 같아요.
0: 그래요. 네. 좀 분위기 참 독특한데 이 세레나데라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게 또 왈츠 트로트라 그래서요. 네. 이게 이제 음악적인 표현을 하자면. 메이저에서 마이너,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장조에서 단조, 단조에서 장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3박자였다가 다시 4박자로 바뀌는 변조가 좀 많은 곡인데요.
0: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들어보시면
0: 굉장히 좀 특이한 곡이다.
1: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잘 흘러갑니다.
0: 자, 이제 네. 휴가 가서 수영장 가겠습니다. 낮 수영, 밤 수영을

0: 매주 금요일에는 국민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김연아의 휴가 추천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휴가 추천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자, 이번에는 정말 무명이세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원래 씨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징 스타에 한번 모실까 하는 분인데요.
0: 네네.
1: 굉장히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환별 씨의
0: 환별.
1: 이름 이게 본명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윤환별님인데 이 환별 씨의 별자리라는 노래입니다.
0: 아, 자기 이름에 별자리 네. 그러니까 별이란 단어가 아니 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네. 제목도 별자리다.
1: 별자리.
0: 네. 야, 특이하네.
1: 그래서 이 노래는 또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작사를 해주게 됐어요.
0: 와.
1: 네, 그래서
0: 그러면 네. 김연아 씨가 네. 환별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자리라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제목으로
1: 네.
0: 야.
1: 네.
0: 아니요, 역시 이게 촉이 있어요.
1: 약간 머리를 쓴 거죠.
0: 그러니까 네,
1: 어떻게든 좀 엮어보겠다고.
0: 아, 벌떡. 근데. 아, 벌떡.
1: 아, 그렇죠.
0: 아, 벌떡이 네, 일어나 네. 해서 국민 기상송도 네. 김연아 씨가 곡을 쓰시고.
1: 네.
0: 야.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환별.
1: 이 친구는 사실은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에 강의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자로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삼천포 출신이에요.
0: 오.
1: 그리고 약간 학교를 늦게 들어왔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스무 살 친구들이 있을 때 이 친구는 27에 학교를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0: 네.
1: 너무 노래가 하고 싶은데 그 시골 저 산속에 살거든요. 네네. 아버님이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너무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뭐 호적을 파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학교를 다니시다가 거의 집을 뛰쳐나오다시피 야. 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저랑 만나게 됐죠.
0: 그런 근데, 친구들이 네. 더 열심히 하더라고.
1: 맞아요.
0: 진짜 하고 네네. 싶어서 하는 공부, 다른 네네. 공부 포기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만나서 어떻던가요?
1: 근데 약간 무뚝뚝하고 경상도 이제 남자니까 바닷가 남자니까 네. 약간 무뚝뚝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런데
0: 그렇죠. 세 마디밖에 안 해요.
1: 맞아요.
0: 아는 묻자, 쳐자 뭐 이런 말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1: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음색이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감미로운 음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제작도 본인이 직접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게다가 또 밤하늘의 별자리를 여름하늘밤에 보면 좋잖아요.
0: 네. 이 도시에서 보는 하늘하고
1: 네.
0: 밤하늘 그리고 또 시골에서 보는 밤하늘하고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별자리 보면서 아 저게 북극성이구나 북두칠성 북두칠성 한 번씩 꽤 됐어요. 아 진짜 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봐야겠다.
1: 맞아요.
0: 그래요. 자 김연아가 소개해드리는 추천하는 휴가 추천곡 환별의 별자리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원래 강원래가 추천하는 휴가 추천곡이 있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세요.
0: 저는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 준비했습니다.
1: 아니 왜?
0: 뭐 내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 또 강원래 마음이야?
0: 아니요. 내가, 저도 제 마음이니까.
1: 알겠습니다.
0: 내가 다 해줄게라는.
1: 아.
0: 자기야 이번 휴가는 쉬어. 내가 다 해줄게. 아까 김연아 씨도 그 얘기했죠. 휴가 떠날 때 내 돈 안 쓴다고.
1: 그렇죠.
0: 이번 휴가비는 내가 낼게.
1: 아.
0: 상대가. 그리고 노래 가사에
1: 네.
0: 이 세상 내가 방랑자라면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그게 저는 한번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1: 네.
0: 죽을 때까지
1: 네.
0: 아프리카를 한번 가볼 수 있을까?
1: 아니면
0: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네. 월드컵 때 막 우리 많은 나라를 알게 됐잖아요.
1: 그렇죠.
0: 뭐 스웨덴도 알게 되고 네. 아르헨티나도 알게 되고 스페인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1: 그렇지.
0: 휴가를 그런데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물론 금전적인 그런 부담도 되지만
1: 네.
0: 그래도 이왕 김연아 씨는 제일 멀리 가본 곳이 어딘 곳입니까?
1: 저요. 미국?
0: 미국?
1: 네.
0: 더 이상은?
1: 없죠.
0: 그러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1: 한 바퀴 돌까요?
0: 한 바퀴니까.
1: 네. 나중에 좀 은퇴하고.
0: 은퇴 아니야. 은퇴하면 안 돼.
1: 안 되나?
0: 그때는 못 걸어요 우리.
1: 그런가?
0: 힘들어.
1: 아,
0: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한번 좀 시간 내가지고 일부러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가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1: 네.
0: 좀 의미가 있죠?
1: 아 그럼요.
0: 아 그래요?
1: 아주 굿 초이스.
0: 굉장히 성의 없게 대답하시네.
1: 영혼이 없었나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자, 그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환별 씨의 별자리 그리고 김학래 임철우가 부르는 내가.
0: 그래요. 오늘 두 곡 다 휴가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김연아 씨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자, 오늘 끝곡으로 코나가 부르는 마녀 여행을 떠나다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셔봐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차량 대기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1244대로 법정 기준을 120% 초과한 상태지만요. 대기시간은 평균 44.6분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에 몰리는 수요 혼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가운데 시각 장애인과 투석 환자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 거였는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은 바우처 택시로 분산하고 장애인의 이동 특성을 적용한 장애인 K패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K패스 인프라를 장애인에게도 적용하자는 건데요.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듀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나를 돌아봐.

듀스의 나를 돌아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오랜만에 추가 지정됐다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7번 국도를 따라 경남권 여행지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 체육지도자 이다은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특수체육학과를 나와서 장애인체육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특수체육은 거의 발달체육만 다루다 보긴 해서 대학교 다닐 때는 아동발달센터나 이제 발달장애인복지관 쪽을 많이 갔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을 마주하는 거는 여기 복지관 입사하고 나서가 처음이에요. 22년 5월에 들어와서 이제 딱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문가가 필요한 뭐 댄스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이런 거는 저희가 강사를 또 따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외부 행사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가는 팀이어가지고 각 담당자가 정해져 있긴 한데 좀 다 같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구두 설명이 조금 정확하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모르시잖아요. 뭐 왼쪽 팔을 왼쪽으로 뻗으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쨌든 눈만 안 보이실 뿐이지 저희랑 뭐 체력적인 거나 그런 운동한 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목표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똑같이 저희랑 운동을 시키는 편이어가지고 집에서도 뭐 운동하셨냐 이렇게 체크해주는 편이긴 하고요. 라운드 숄더가 조금 많으시고 이제 거북목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거 지도를 하는 편이긴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이 영화를 만나보네요. 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이 영화는 정말 10년 만에 네. 곡성 이후에 10년 만에 만든 작품이고 예. 그간에 이제 굉장히 오랜 제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름은. 네. 근데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죠. 네. 칸 영화제에서 공개가 됐고 이제 그 개봉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 호포항 근처의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시간적 배경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한 80년대 정도로
0: 과거,
1: 보여요.
0: 예, 과거는
1: 네, 과거로
0: 네.
1: 보여요. 평화롭던 논밭 사이길에 사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죽은 지 24시간도 안 된 사체인데요. 최초 발견자는 청년 사냥꾼인 성기라는 인물입니다. 네. 조인성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사냥길에 나설 때만 해도 사체가 없었는데
0: 갑자기
1: 생겼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파출소장인 범사

0: 검석은 파출소와 상황본부에 무전을 넣으면서 마을로 돌아오던 중에 형체만 겨우 남은 부동산 건물과 마주칩니다.
1: 예.
0: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경찰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살피는데 순간 총성과 괴성이 울립니다.
1: 예.
0: 소리를 쫓아서 계속 달려가 보지만 그 곳마다 이미 처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이 보이죠.
1: 오.
0: 그리고 그 곁에 남겨진 발자국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멸종했다고 생각되는 호랑인가?
1: 그 정도로. 예.
0: 아니면 진짜 공룡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예.
0: 어쨌건 그 우리가 아는 어떤 생물도 아닌 거예요.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그 낙연이라는 인물 이상희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1: 예.
0: 낙연이 이제 이 존재를 봤어요.
1: 아.
0: 네. 괴성을 내지르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 내는 소리예요.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콩이나 팥 같은 그런 색깔이고 구부정하고 키가 크고 팔이 길다. 이렇게
1: 세상
0: 묘사를
1: 것이 아닌 건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0: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그 사냥꾼 성기와 그래서 마을 청년들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제 소가 죽었으니까 흔적을 추적을 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된 축사를 발견합니다. 너저분한 사체들에 남겨진 자국을 보니 논밭에서 본 소와 동일한 녀석의 소행인 듯 하죠.
1: 예.
0: 근데 그 뒤에 나뭇가지에 걸린 신체 일부를 발견하게 돼요.
1: 네네.
0: 축사 주인인 고시 할아버지 한쪽 팔입니다.
1: 예.
0: 정말 험한 것이.
1: 진짜 굉장한, 험한 것이네. 예.
0: 네. 그 냄새가 풍기죠.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 원인을 찾기로 하는데요. 뒤늦게 합류한 호포항 순경 성애 정호연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성애와 추격에 나선 가운데 사냥꾼 성기는 동료들과 산속을 뒤지고 뜻밖에도
1: 예.
0: 외계에서 온 험한 것을
1: 험한 것.
0: 마주하게 됩니다.
1: 그 이 영화도 장르는 호러잖아요.
0: 네.
1: 나홍진 감독의 전작이죠. 그 곡성하고도 좀 비교될 것 같은데요.
0: 네. 바로 전작이고 공포영화 장르니까 당연히
1: 예.
0: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1: 예.
0: 곡성도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망사건 현장에서 시작을 하고 호프는 길 한복판에서 죽은 소로 시작을 하는데
1: 예.
0: 정말 이제 소름 끼치게 놀라운 것은 이 두 영화가 러닝 타임이 정확히 똑같아요. 156분. 네.
1: 야.
0: 똑같다고 합니다.
1: 예.
0: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데 저 우연치고는 정말
1: 그러니까요.
0: 예, 정말 기이하죠. 근데 곡성의 무대가 밤이라면
1: 그렇죠.
0: 호프는 완전히 낮이에요. 곡성은 계속해서 말로 현혹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하는
1: 예.
0: 네, 그런 얘기를 한다면
1: 예.
0: 호프는 무조건 행동이에요. 말보다는 행동.
1: 예.
0: 무슨 일이 계속 이렇게 진짜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아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해요. 도대체 외계인은 왜 인간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총 갖고 있는지
1: 그
0: 총이 막 나와요.
1: 예,
0: 네. 그리고 성기는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잘 타나.
1: 조인성 씨. 네. 그렇네.
0: 사실은 그 시골 마을에 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거나 믿기지 않는 그런
1: 그렇네요.
0: 상황들이 막
1: 예.
0: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 그게 안 중요 그게 뭐가 중요해.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무조건 총을 들이밀죠. 사실 이런 폭력적인 분위기 총부터 들이대고 보는
1: 네.
0: 이 분위기가 80년대로 추정되는 극중 시대상과도 좀 맞물리는 면이 있어요.
1: 예.
0: 사실 호포항이 그 비무장지대 주변의 마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뢰밭이 둘러싸고 있고
1: 예.
0: 뭐 멸공 훈련이나 뭐 간첩 신고
1: 예.
0: 홍보물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야말로 이데올로기 전쟁의 정점인 시대였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사실 적으로 간주되면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섰고 총부터 꺼내들기 쉽상이죠. 굉장히 상징적으로 성기가 외계인과 대면하는 장면이 그런데요.
1: 예.
0: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한 외계인 마베요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을 걸자 성기는 지구인 잘못 건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라면서 총부터 일단 들이댑니다.
1: 예. 네. 아니 그 화려한 배우들의 존재감도 영화를 지탱하는 힘이 되겠네요.
0: 그렇죠. 일단 그 호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
1: 예.
0: 역을 맡은 황정민은
1: 황정민 씨. 예.
0: 마을을 지키려는 책임감과 미지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전체적인 서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1: 네.

0: 마을을 초토화한 악에 축인 외계인을 향한 분노와 동시에 그 진행되다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외계인 자식을 잃었다는 설정이 있어요.
1: 아.
0: 그 외계인을, 외계인을 향한 연민도
1: 오호.
0: 보여주는
1: 예. 네,
0: 그 복잡한 역할을 맡아서 그리고 이 호프란 영화 일종의 화자 역할이거든요.
1: 네.
0: 네, 그런 이제 중심을 잡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포항에서 잡다하지만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동네 청년 성기 역을 맡은 조인성도
1: 예.
0: 지금껏 본 적 없는 변신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날 것 그 자체의 야생적인 매력은 물론이고 단단한 코어의 힘으로 펼친 강도 높은 액션 연기.
1: 예.
0: 정말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나홍진 감독이 성기역으로 조인성 씨를 낙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키도 굉장히 크시잖아요.
1: 아, 외계인과 좀 싸울 만한.
0: 네. 약간 영희어로 이런 느낌도
1: 예.
0: 나죠. 영화를 보다 보면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총기를 다루는 액션.
1: 아.
0: 네, 정말 볼거리를 넘어선 오랜 훈련의 흔적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거친 마을 청년들의 리더로서 보여주는 그 스타일과 태도도 굉장히 쿨한 네, 그런 이제 성격의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이 조합이 청년 무리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 사람만 따로 떼서 영화 하나 스피노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조인성과 무리들 청년 무리들
1: 네.
0: 네 그럴 정도로 좀 매력 있는 네, 그런 캐릭터. 이고 조인성 씨에게는 좀 또 다른 대표작이
1: 네.
0: 될 만한
1: 네, 그
0: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프의 홍일점 정호연 씨의 연기도 그 맑은 눈의 광기라고 부르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 할 일 하는 호포항 순경 성애 그 자체처럼 보이는데 가녀린 체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총기 액션을 소화해서 정말 이 영화의 보는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 황정민과 조인성 사이에서 온갖 액션을 다 해내요. 능숙하게 카체이싱, 드리프트, 유탄 발사기 각종 액션을 섭렵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보면 그 넷플릭스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1: 새벽.
0: 그 캐릭터는 그냥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1: 예,
0: 그 정도 액션은
1: 예, 예.
0: 그럴 정도로 만개한 정호연의 본 게임이 호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외에도 K-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았던 씬스틸러들이 대거 등판해서 또 완벽한 앙상블을 이뤘는데요. 황정민의 치부를 공유하게 된 나경원 역의 이상희 배우 또 외계인을 마을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진실만 말하는 해술 아저씨라는 역의 이면식 씨가 또
1: 이면식
0: 연기를 하고 있고 호포왕 지옥의 시발점이 된 양배 역의 은문석 씨 이분도 엄청나게
1: 그렇죠. 예, 맞아요. 예.
0: 화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환상의 균형으로 불을 멱살 잡고 이끌고 있습니다.
1: 네. 칸 영화제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이제 혼란과 혼돈이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또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일단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가야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1: 네.
0: 칸 영화제에서도 이제 경쟁이었거든요. 영화 심지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일단 이제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끌고 가기 때문에
1: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되는 거군요.
0: 네, 그냥 아니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끌고 가요. 네, 그래서
1: 진짜 하드 캐리하는군. 하드 캐리.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하게도 영화 초반에는 그 괴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괴물의 등 그러니까 쓸고 간 흔적만 쫓아가는
1: 그렇죠.
0: 거가 거의 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장본인은 굉장히 나중에 나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목격하고 예, 그런
1: 네.
0: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석과 그 성애들이 이제 경찰들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추격하는 그 긴박한 이제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스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진짜 존재가 있기는 한 건지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괴물인지
1: 네.
0: 알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1: 예.
0: 네, 영화 속에서. 네, 그런 면이 굉장히 이 영화가 정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대사도 나와요.
1: 네.
0: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혼돈과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1: 예.

0: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추천합니다.
1: 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한선의 노래 이어드리죠. 이젠 잊기로 해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올해 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오랜만에 추가로 지정됐네요.
1: 네. 올해 말까지 이제 추가로 지정된 것까지 하면 전국에 14개소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6년 4월, 그러니까 지난 4월까지는 12곳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한 곳이 지정됐는데 그게 이제 대전에 있는 건양사이버대학교 병원이 네.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복지부는 한 곳을 더 추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대구 직할시에 지정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0: 병원이 지정 신청을 해둔 상태라서 이제 평가하고 심의하고 이러면은 아마 올해 8월 이후에는 한 곳이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1: 아, 대구광역시.
0: 그러면은 네. 네, 이제 네 곳이 되는 거고요. 네네. 대구도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체중증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지역이기도
1: 그렇죠.
0: 합니다.
1: 네. 네.
0: 발달장애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사실 이제 광역권의 한 개씩 지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있고 현재 서울시만 유일하게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뭐 한양대, 서울대, 신촌, 세브란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에 있는 5개 광역시도는 안 되어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곳을 말씀드리면 이제 광주광역시, 네,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이렇게 5곳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 아.
0: 참고로 이제 광주하고 전남은 또 묶여서 통합이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그렇게 행정 변경된 걸 하면 이제 4곳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동안에는 그 센터 지정에 진척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 지정이 가능해진 거죠?
0: 네. 2022년 연말에 12곳 이후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지정이 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한 의원이 발달장애인법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고 설치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때 당시 개정한 내용을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등등은 한 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그리고 한 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반드시라는 단어인데요. 그전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1: 아,
0: 변경이 됐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광역권 단위로는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광역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거점병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권을 관련해서 지정을 시도하기를 했습니다.
1: 네.
0: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뭐 단체 당사자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공모할 때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거나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1: 아, 예. 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필수 요건은 뭡니까?
0: 네, 이제 제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센터를 좀 구분해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첫 번째 거점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은 반드시 발달장애인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한 명은 필수적인
1: 아,
0: 요원이고요.
1: 예.
0: 네, 그리고 발달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으로 뭐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지하사 등도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1: 네네.
0: 두 번째 이제 진료 영역에는 문제행동치료를 위한 베드, 그러니까 입원병상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구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은 2차 의료기관 이상이어야 되고 병상수가 30개 이상, 500개 미만인 병원이어야만 일단은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뭐 진료나 치료 방문 수가 연 평균 100명 이상의 이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과라든가 외과적 문제 또는 이제 치과 문제에 관련하여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거나 주변 의료기관과 협업진, 협진이 가능한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거점 병원의 지정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다음으로 이제 발달장애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꼭 필수적으로 하는 요건 같은 경우는 센터장 1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치료 전문가 아무래도 이제 행동치료하는 전담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동치료 전문가라든가 행동치료 지원하는 인력들이 3명 이상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설비와 관련해서는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그다음 모서리의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이 구비된 치료실이 3개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행동이다 보니까 안전의 단어들이 자꾸 나오죠.
1: 예.
0: 네. 그리고 원웨이 미러라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 이런 유리가 설치된
1: 아.
0: 관찰시설도 1개 이상 갖춰야 됩니다.
1: 네.
0: 더구나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복지부는 제1차 장애인 건강관리,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복지부가 이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계획

0: 계획을 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장애 친화 의료기관, 그러니까 뭐 장애 친화 산부인과라든가 장애인 건강검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을 시도 단위로 한 개 이상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에 이제 추가 기능을 더해서 이 병원들을 장애 친화 병원으로 부르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앞으로 건강권에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0: 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두 개의 기능이 통합돼서 한 개 센터로 운영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전자에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발달장애 건강관리를 위한 다중치료라든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점병원을 둔다라는 뜻이고요. 행동발달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전제하고 여기에 자해라든가 공격 등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해라든가 공격 이런 행동 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든가 종사자들도 교육을 같이 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복지부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센터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실적과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재지정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뭐 계속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이 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센터당 3억 8,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변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발달장애 거점병원 인력 기준을 요건에는 반드시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한 명 두도록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둬도 괜찮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방식입니다. 예. 왜 이게 이제 나왔냐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에 따르면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4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예, 네. 많이
0: 네네.
1: 예.
0: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이 또 쉽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은 해당 지정기관에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0: 네. 일단 가장 큰 거점병원에서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한 병원에서 여러 과의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예.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진료과 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료 코디네이터를 먼저 만나면 병원마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분이. 네. 그래서 이 진료 코디네이터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진료 시간을 예약도 하고 실제로 그날 발달장애인 분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안내를 하고 의사소통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예. 그래서 A과 가다가 뭐 다른 피부과 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진료 코디네이터가 동행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내과 등 이렇게 이제 복수의 진료 과목을 이용하게 될 때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의사 간의 협진이 굉장히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예.
0: 특히 이제 거점병원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신마취 치과 치료 같은 이제 특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병원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치과 치료를 할 때도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정밀검사할 때도 전신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부담스러워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거점병원을 확충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수의료 설비들과 인력을 갖추도록 지정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행동발달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도전행동과 관련된 뭐 이 다빈도 질환이라든가 행동 문제의 원인을 진료하는 그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사실 행동 문제가 실제로는 건강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 문제를 개입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내과적 또는 신체적 질환이 발견됐다.

0: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치료가 병행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두환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행동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발달장애인분이 입원 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외래 및 납병원 형태의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행동문제를 적극 개입하고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가능하면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 환경과의 연계를 하자 이런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광역권에 한 개밖에 없으면은 이용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0: 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세 곳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의 의료 서비스의 이용은 여전히 벽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벌써 3만 7천 명의 발달장애인 분이 계시는데 예. 세 개 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 뭐 만 명 정도라도 그러니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아유, 예. 네. 그리고 세 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미 이곳들이 이제 대학병원인데 진료를 위해서는 평균 2년 3년을 대기해야 되는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부분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특히 대학 병원의 어린이 병원 또는 소아정신과에서 이탁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특히 이제 성인이 고강도로 도전행동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군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현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헤어진 다음 날.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 작가이자 용인죽전 IL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특별한 길을 따라서 여행을 떠나본다고요?
1: 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7월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동해안을 따라서 푸른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품고 달리는 전설적인 길, 바로 7번 국도 여정을 소개합니다.
0: 7번 국도, 예.
1: 7번 국도의 기점이자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경남 부산권에서 출발해서 저 멀리 강원권까지 예.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행선을 따라 여행하는 국도인데요.
0: 예, 예.
1: 7번 국도는 창문만 열어도 짙푸른 바다 향기가 밀려드는 환상적인 도로이지만 해변의 고운 모래밭이나 깎아지른 해안절벽은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다가가기 조금 힘든 아쉬운 장벽이 되곤 했습니다.
0: 네네.
1: 최근 동남해안의 주요 명소들이 가파른 턱을 없애고 평평한 길과 넓은 전망 공간을 확충하면서 이제 휠체어를 탄 채로도 파도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는 아주 다정한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1박 2일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여행을 떠났던데 저도 한번 네.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그 7번 국도의 남쪽 끝인 그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부산의 명소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해안 절벽 위에 세워져 아주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낭만적인 공간인데요. 과거에 이곳은 가파른 언덕길과 좁은 돌계단 때문에 이 보행 약자들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슬로프를 보강하고 또 입구까지 단차 없는 무장의 데크로드를 완벽하게 다듬어 두었습니다. 이 맵표소에서 안내소를 지나 스카이워크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아주 푸른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시원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철길처럼 곱게 뻗은 바다 산책로 사이를 잇는 동선이 모두 평탄하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도 걸림없이 고즈넉한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계단 없이 투명한 유리 바닥 위에 올라서 이 창밖으로 흐르는 하얀 파도를 액자 속 그림처럼 아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7번 국도의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0: 네. 그 스카이워크 플랫폼에서 마주하는 바다의 비주얼은 어떻습니까?
1: 이곳의 시각적 하이라이트는 깎아지른 듯한 청흑빛 기암 절벽과 그 바로 너머로 끝없이 밀려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빚어내는 기막힌 수평적 대비입니다. 승강장에 마련된 평평한 전망대나 또 휠체어 눈높이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강렬한 태양을 받아서 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투명한 바다가 시야를 아주 가득 채우는데요.
0: 네.
1: 일반적인 절벽 전망대처럼 높은 계단을 오르는 이 불편함 없이 단단하고 평평한 플랫폼 위에 안전하게 멈춰서서 거대한 파도가 이 바로 앞까지 바위에 부서지며 만들어내는 하얀 포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따라 휘어지는 해안가의 야생화들과 또 아스라이 펼쳐진 오륙도 섬들의 실루엣이 한 프레임에 담기거든요. 이 바다 여행의 아날로그 감성과 동해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결합된 아주 최고의 비주얼을 선물합니다.
0: 네, 그러면 다음 코스도 역시 바다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0: 그때는 기장 임양해수욕장인데요. 이 임양해수욕장은 7번 국도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만나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고운 백사장과 노래하는 듯한 파도 소리가 아주 유명한 해안 산책로입니다.
1: 예.
0: 이 원래는 이곳 또한 고운 모래밭에 발이 푹푹 빠지는 거친 지형이라서 뭐 계단이나 턱 때문에 휠체어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곳인데요. 최근 백사장 한복판을 시작으로 이 보행 약자들을 위한 매트길이 바다 바로 앞까지 길게 놓였습니다.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길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가는 듯한 스릴들을 장벽 없이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에 거센 바닷바람이 탁 트인 수평선을 타고 불어와서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주는 아주 좋은 해안 생태공원입니다.
1: 그렇군요. 임랑해수욕장 무장애 구간에서 감상하는 풍경은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0: 이곳의 진짜 매력은 오랜 세월 동안 파도가 다듬어온 부드러운 해안선의 이 경이로운 질감을 눈앞에서 바로 아주 정밀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트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바다 전망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발밑에는 거대한 청록빛 동해 바다 파도가 백사장에 막 부딪혀서 이 하얀 분수처럼 솟구치는 역동적인 장관이 펼쳐집니다. 또 고개를 살짝 올리면 수평으로 길게 뻗은 은빛 백사장이 짙은 푸른빛과 어우러져서 또 한 폭의 거대한 풍경과 같은 시야를 압도하고요. 잔잔한 어촌마을의 풍경과 뜻없는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이 갈매기들의 움직임이 바다의 수평선과 입체적으로 교차해서 아주 장관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친 대자연의 한복판에 장벽 없이 동화되는 완벽한 시각적 개방감도 선사합니다.
1: 네, 자 다음에는 7번 도로 어디로 가볼까요?
0: 이제 울산으로 방향을 들어봅니다. 바로 울산의 진하해수욕장인데요. 이 진하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또 맑은 수심으로 유명한 울산의 대표 해변이지만 여기 또한 역시 모래밭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가족들에게는 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이 넓은 모래사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또 전용 무장의 로드를 바다 아주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깔아두었습니다. 주차장의 평탄한 보도블럭에서 시작된 이 단단한 무장의 매트길이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하얀 파도가 치는 밀물선 바로 앞까지 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는데요.
1: 네.
0: 바퀴가 헛돌거나 빠지는 일 없이 부드럽게 굴러가기 때문에 보행약자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바다 그 가장자리까지 다가가서 동해바다의 이 짠내를 코앞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뜨거운 백사장을 가로지르는 이 친절한 매트길은 장벽 없는 해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비주얼입니다.
1: 그렇군요. 해안의 끝에서 바라보는 해변 풍경도 궁금합니다.
0: 이곳의 시각적 백미는 넓고 아스라한 은빛 모래사장의 평화로움과 발밑까지 밀려와 부서지는 하얀 거품파도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구도에 있습니다. 이 모래사장 끝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명선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서 있거든요.
1: 네.
0: 끝이 보이지 않는 동해의 수평선이 푸른 하늘과 맞닿아서 가슴을 한 단숨에 뚫어줍니다. 또 사방으로 거칠거나 높은 구조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시릴 정도로 투명한 동해의 이 청록빛 그라데이션이 아주 시야 가득히 밀려옵니다. 해수욕장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함께 파도가 밀려가면서 이 모래를 적시는 반짝이는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해변 관광의 즐거움을 차별 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울산의 그 대왕암 공원도 유명하잖아요. 험준한 바위와 숲길이 섞인 대왕암 공원 부근의 산책길도 어떻게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리하던가요?
0: 네, 울산 대왕암 공원 무장의 길은 100년이 넘은 아주 울창한 송림과 동해의 거친 파도가 빚어낸 기암괴석 무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원래는 흙길과 거친 돌계단으로 가득했던 이 자리에 단차를 완전히 없애고 아주 완만한 형태의 무장의 길을 촘촘하게 얹어두었습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타거나 아예 유모차를 밀면서도 턱을 만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바다 위를 부드럽게 활공하듯이

0: 경사로를 따라 전망대 정상 부근까지 아주 매끄럽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길 양옆으로 안전한 난간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서 주행 시에 안정감이 뛰어나고요. 또 고개를 돌릴 때마다 기하학적인 바위 기둥들과 울창한 소나무들이 이 각도를 바꾸면서 등장하거든요.
1: 네.
0: 이 걷는 내내 시각적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1: 그렇군요. 대왕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안선의 모습은 상당히 장엄하겠지요?
0: 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듯 붉은 빛을 띠며 우뚝 솟아있는 이 독특한 바위 기둥들의 장엄한 자태입니다. 우장의 전망 공간에 멈춰 서서 바라보면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뻗은 이 대왕암의 거친 갈색 질감과 그 주변을 호위하듯 둘러싼 형형색색의 이 기암괴석들이 아주 일제하게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투명한 햇살이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빛나고 그 아래로 투명하다 못해 아주 깊은 청정 비치색 바닷물이 요동치면서 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1: 네.
0: 또 저 멀리 해안선을 따라 부드럽게 흰 울산의 해안선과 푸른 산세가 한눈에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대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조각공원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아주 벅찬 시각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1: 네. 자, 부산과 울산을 지나 강원권으로 올라가는 중간 길목인 경북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덕에는 또 어떤 여행지가 있을까요?
0: 네, 칠봉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덕 해맞이 공원은요.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아, 네.
0: 네, 원래 이곳은 해안 절벽을 따라서 가파른 계단식 산책로로만 돼 있어서 이 보행 약자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는데요. 최근 절벽 능선을 따라서 정교하게 조성된 좀 완만하고 널찍한 지그재그형 데크 산책로를 새롭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가파른 단차나 턱을 만나지 않고도 영덕의 랜드마크인 창포말 등대 발밑에서 출발해서 푸른 해안가 중턱까지 아주 안락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이곳의 시각적 매력은 강렬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채색된 대형 대게 집게발 조형물입니다. 그 뒤로 끝없이 펼쳐진 청량한 영덕 바다가 자아내는 이 원색적인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또 영덕은 이 대게 등 다양한 해산물 맛보기도 좋은 곳이니까요. 잠시 머물러서 쉬다 가시면 좋은 거점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7번 국도를 따라 경남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강원권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의 여행작가 문화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원이 부르는 노력,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0: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의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지난 1970년대에 비해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크게 늘고 더 오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 1973년 이후 53년간 우리나라 여름 평균 기온은 10년에 0.28도꼴로 상승했습니다. 연간 폭염 일수는 10년에 1.8일꼴로 열대야 일수는 10년에 1.6일꼴로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폭염 일수는 1970년 80년대보다 2배 이상 많아졌고 열대야 일수는 3배 늘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7월에는 2%대로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될 석유 가격도 국제 유가 추이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합니다. 정부는 계란과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란 수입선은 기존 미국과 태국, 브라질에 이어 뉴질랜드와 폴란드 등지로 확대하기로 했고 국내 산란계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내 계란 생산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르웨이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고등어는 칠레 등지로 수입선을 넓히고 국내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대책도 추진합니다. 생활하수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56종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메스암페타민과 필로폰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수 처리장 34곳의 순수 유입 하수와 서울, 인천, 전남, 광주 여러 지역의 하수가 모이는 곳 그리고 할로윈 기간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레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감정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작가가 본인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미술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만큼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미술품은 거래 내용이 남지 않아 위작 유통이나 가격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 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게시물을 차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이 통증 완화와 여드름 예방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를 해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이른바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숨기기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군 장병들의 의료 정보를 저장한 군 의료 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침투해서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국군 의무사령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모바일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속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비인가자가 접속한 데이터는 8GB 규모로 엑스레이와 CT 등 영상자료 1000장 분량이며 환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중앙그룹 채권 발행과 판매 과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주말까지 두 권역에는 이따금 장맛비가 내리겠고 충청권에는 오늘 내일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30.3도입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2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흔히 노년기 문제 하면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문제를 떠올리는데요. 노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욕심 부리면서 집착하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길어진 노년기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요즘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저 나이만 먹게 되면 노년은 늙고 쇠퇴하는 시기가 되지만 나이를 잘 들면 아름답고 향기롭게 익어가는 시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을 사는 게 모든 장노년층의 희망사항이 됐지요. 노년기에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면 건강 노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매일 건강을 위한 노력을 쏟고 계신가요? 그리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려면은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노년기에 대한 희망사항을 현실로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에서 성인의 스트레스 조절 장애의 증상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돕는 디지털 안내사 124명을 하반기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안내사들은 지하철역, 관공서, 경로당, 전통시장 등에서 스마트폰 설정, 교통 앱 이용, 키오스크 주문 결제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32만여 명이 도움을 받았고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70대였습니다. 안내사 임금은 하루 6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올랐습니다. 주 월차 수당과 하루 6,000원의 부대 경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영화관이나 박물관, 공연장을 정기적으로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3년 더 젊은 몸 나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도쿄 과학대 연구진이 영국 성인 1,899명을 추적한 결과 문화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생리학적 나이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출과 이동, 사회적 교류, 새로운 경험이 건강한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문화생활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운동 못지않게 건강한 노화를 돕는 행동일 수 있다며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공중보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가 또 다른 고령 가족을 돌보는 노노개호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자택에서 요양 중인 75세 이상 노인을 역시 75세 이상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37.1%로 2001년에 18.7%에서 약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인구도 933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서로를 돌보다 함께 건강을 잃거나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노사연이에요. 만남.

0: 건강 백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 의학 정보를 통해서 우리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외과의 오강섭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잘 챙겨볼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은 성인의 스트레스 조절 장애 증상과 극복 방법 말씀해 주신다고요?
1: 네. 많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스트레스는 어려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성인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오늘은 그중에서 성인기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또 이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네.
1: 대니얼 키팅 박사는 발달 심리학을 주로 연구하고 많은 연구와 저술을 발표한 심리학자입니다.
0: 네.
1: 키팅 박사는 연령대별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다르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0: 네.
1: 성인의 과열된 스트레스 시스템은 10대의 표출 방식보다는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이는 자극되는 감정은 같지만 드러나는 행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0: 네. 10대 스트레스는 보통 짜증이나 반항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성인은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1: 예를 들어 성인들의 경우 부정적인 반추, 즉 부정적 사고를 반복하는 것은 주로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0: 네.
1: 아무래도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인데요. 성인기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적대적 귀인편향, 즉 다른 사람들의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행동을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처럼 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0: 네네.
1: 즉 어렸을 때 누군가 부딪힌 것을 일부러 밀친 것이라고 확신하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실제와 달리 상사가 자신을 냉대한다거나 여자친구가 냉담하게 군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0: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지 않은데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군요.
1: 그렇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성인들은 문제의 소지가 더 없는지 찾아보려고 또는 생각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집착적으로 밤 늦게까지 매일함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불안의 형태 중 하나로 강박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0: 네.
1: 그 외에 성인기에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분노라고 합니다.
0: 네.
1: 실제 불안과 분노는 동일한 뇌의 회로에서 작동하고 생리적 기반의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어미의 양육을 받지 못한 원숭이들은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아.
1: 원숭이들 사이에서 가벼운 몸싸움을 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스트레스 조절 장애가 있는 원숭이들은 몸싸움 상황에서 순식간에 심한 공격성을 보이고 상대가 몸을 웅크리고 전혀 반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때리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아.
1: 물론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가 때렸던 원숭이나 그 친척, 친구들에게 강한 응징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또 스트레스가 조절이 안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1: 스트레스 조절 장애의 다른 특징은 도피 반응입니다.
0: 네.
1: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순식간에 치솟고 분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내면으로 향하면 너무 많은 감정들이 몰려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도감과 격앙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도피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는 너무 압도적인 환경 때문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완전히 자신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0: 네.
1: 도피 반응이 너무 심하게 되면 회복하거나 흥분을 느끼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코티졸을 건강한 수준으로 분비해서 우리를 삶으로 다시 이끌고 목표와 야망을 성취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기능이 고장나버리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좋은 기분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키팅 박사는 이들 스트레스 조절 장애는 이후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키팅 박사는 성인기에 이들 스트레스 조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기 인식 능력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기에 이르면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효과가 있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결과를

0: 솔직하고 명료하게 직시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조절할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1: 네.
0: 즉 일종의 마음 챙김이 도움이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의도와 지혜로운 자기의식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과민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직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시간을 내어 자신이 처한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최소한 해결을 향해 나아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이 경우 문제 자체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해결에 나서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물론 머리부터 식힐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들 육체 활동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려 더욱 명료한 시각을 갖게 해준다고 합니다.
1: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해결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장애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연결의 강화입니다.
1: 네.
0: 키팅 박사는 사회적 연결이 뇌와 행동 모드를 변화시키는 매우 좋은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네.
0: 이는 사회적 연결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늘리고 이들 물질들이 과도한 코티졸을 중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1: 네.
0: 따라서 성인기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느낀다면 긍정적인 사회적 작용을 나눌 기회를 찾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뇌 회로를 재배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는 생각과 감정, 행동에 도움이 되고 여기에 더해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네,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같이 하는 모임 등에서 활동하면 좋겠네요.
0: 그렇습니다. 키팅 박사는 스트레스 조절 장애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위한 두 가지 핵심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정신분석의 태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는 건강한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에 두 가지를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이들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만족한 삶을 꾸릴 기회라고 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1: 네.
0: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트레스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 얽매이기 싫어하는 특징 때문에 사랑과 같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0: 특히 스트레스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오가는 말과 행동들에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관계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1: 네네.
0: 즉 앞서 말씀드린 적대적 귀인 편향도 흔하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러나 스트레스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친절, 유머, 매력, 연민, 관대함 등의 바람직한 특징들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따라서 사람들과 처음부터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기분도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사랑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군요.
0: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 일인데요.
1: 네.
0: 경쟁심이 강하고 동료나 부하에게 숨은 동기가 있다고 의심하고 모든 협상을 지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위치나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저돌적 리더십이 장기적으로 본인의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1: 네네.
0: 이래서 벌컥 화를 자주 내는 경우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쥐고 흔들려는 행동, 동료를 따돌리는 행동의 대다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조절 장애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직장인들의 건강과 안녕에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1: 네, 네. 건강백세 오늘은 성인의 스트레스 조절장애의 증상들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김희재입니다. 우야노.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 이어집니다. 시니어들에게 사랑받았던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화면 해설 방송분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제429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못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황금빛 인생 2막을 열어나가고 있는 특별한 시니어를 만나 보는 황금빛 내 인생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 회차의 주제는 슬기로운 여름 생활이었습니다.
0: 네.
1: 지난 7월 15일이 초복이었는데요.
0: 네.
1: 드디어 삼복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여름이라는 계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추억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여름날의 추억이고요. 김홍성, 가혜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임승미 성우의 화면 해설로 사연 만나보시죠.
0: 네.
2: 김용숙 70세.
3: 한여름날 내린 비 추억이 있어서 중학교 거리가 5km 정도가 돼요. 집에서요.
4: 집에서.
3: 예, 왕복 10km가 되는 거죠.
4: 오. 그때는 네. 뭐 버스도 없고 그럴
3: 때도. 아, 버스도 없어요.
4: 예. 예.
3: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우산대가 이렇게 철로다가 돼갖고 탄탄한데
4: 예.
3: 그 당시에는 나무 대나무로다가 대나무. 우산이 돼 있어갖고 비바람이 조금 치면은 훌떡 이렇게 두져펴져갖고
4: 예.
3: 그냥 망가져요. 망가지면은 그냥 교복을 다 그냥 젖어갖고 정말 생쥐가 돼갖고 학교를 가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아침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4: 네.
3: 그래서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5: 그렇죠. 비 맞으면서 그 먼 길을 가야
4: 그렇지.
5: 되는데.
3: 예. 그런데 학교를 안 가려고 이제 배 아프다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갈까 말까 해갖고 그냥 고민이 많이 쌓여 있는데
4: 네.
3: 아버지께서 무비를 이렇게 입으시고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봤더니 그냥 이런 자전거가 아니라 손수레 있잖아요. 손수레를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매달으셨는데 밖에 저기 우리 그 농작물에 비누리개 이렇게 씌우는 게 있어요. 비누리 그걸 갖다가 밤새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손수레에다가 위에 이렇게 덮개도 덮고 예. 그 약간은 완전히 그 안에 있으면 비도 안 맞게끔 공주처럼
4: 이야.
3: 그냥 그렇게
4: 자전거 마차
3: 예, 예 자전거 마차죠
4: 말하자면 자전거 인력거
3: 예, 예. 그런 거예요. 그거 타고 학교까지 갔어요.
4: 아이고.
3: 근데 정말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학교까지 도착을 했다니까요.
5: 아니 다른 친구들은 진짜 다 쫄딱 젖어서 학교에 왔을 거 아니에요.
3: 예.
5: 선생님 으쓱하셨겠는데요.
3: 아우 그럼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그냥 저를 위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갖고 만들어 주셨으니까는 정말 그건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6: 아니 그런데 네네. 저도 이게 딸바보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4: 그렇죠.
6: 원조 딸바보시네요.
5: 그러니까.
6: 선생님, 아버님. 그런데 등교야 이렇게 했지만 학교는 또
3: 교문에 자전거를 끌고 기다리고 계세요.
5: 학교 네.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오는
3: 예,
5: 거예요?
3: 그 시간에 딱 맞춰갖고 그렇게 와서 기다리시는
4: 해요.
3: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저를 태우고 이제 가잖아요.
5: 네.
3: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애들은 그냥 막 걸어가는데 저는 그냥 아버지 그 자전거를 그렇게 타갖고 가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5: 얘들아 난 비 안 맞고 집에 갈게. 너희들은 네. 조심히 가렴. 이렇게 가신 거죠?
3: 네, 정말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희 친구 애들이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임이 있어요. 중학교 모임이 있는데
5: 네.
3: 지금도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태워갖고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저보러 자전거 공주님이 왔다고 맨날 이래나고
5: 아, 지금도?
3: 이렇게, 지금도요.
4: 자전거 공주님이시군요.
3: 예, 이렇게 가면은 아 자전거 공주님이 오셨네 나타나셨네 이래요.
4: 비를 더 맞거든요. 이렇게
5: 그렇죠.
4: 자전거를 좀 속도 내서 가면 그런데 정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딸이 저렇게 뽀송뽀송하게 학교 가는 거를 원하셨으니 말이죠.
3: 네, 그 당시는 너무나 철부지라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자전거가 그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4: 그렇지.
3: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저 마냥 좋아만 했어요. 저는 아버지 힘든 건 모르고. 근데 지금 보니까는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늦게나마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4: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여름때만 되면 아버지가 비를 맞으면서도 딸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그 모습이 막 떠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세상에, 딸이 비를 맞고 학교에 걸어가는 게 안쓰러워서 아버지께서 일종의 마차를 만드셨군요.
1: 그렇습니다. 네네. 자전거 뒤에 손수레를 연결하고 거기에 비닐로 미니 비닐하우스를 만드신 건데요. 그 마차에 올라타서 5km를 달려 학교에 가면 장마철에도 교복이 젖지 않고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네. 당시에 김용숙 선생님은 마냥 그 마차를 타고 등하교하는 것이 좋기만 했고 네. 우비를 입은 아버지가 힘들게 자전거를 끌면서 비를 다 맞고 계셨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셨대요.
0: 네, 네.
1: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0: 아니, 저는 지금 듣기만 해도 그래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아버님이 얼마나 딸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네.
1: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여름이 무서워입니다.
0: 네.
2: 오현생
7: 어린 시절 여름은 친구들과 물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계절이었죠. 하지만 여름이 몹시 두렵기도 했는데요. 바로 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모기가 저녁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윙윙 헬리콥터 뜨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어머니께서 항상 마당에 준비하시는 게 바로 모기풀이입니다.
4: 네. 자, 여름이 무서울 정도로 뭔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5: 맞아요. 네. 아우, 이 모기는 어쩜 이렇게 막 자다가도 그 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오현승 선생님, 이 네, 모기풀 그렇죠.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가요?
2: 73세.
7: 여름날 시골 마당에서 피우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무슨 모기약이 뿌리는 것도 없고 바르는 것도
5: 그렇네요.
7: 없고 요즘처럼 정자향 모기약도 없는 세월이었잖아요.
4: 네.
7: 그렇게 돼서 어머니께서는 예. 해가 지면은 솔잎 가지를 수북하게 이렇게 앞마당에 쌓아놓으시고
4: 네.
7: 거기다가 젖은 쑥, 그 다음에 비워서 한 이틀 정도 말린 쑥을 섞어가지고 예. 불을 피워놓으세요.
4: 젖은 쑥을 해야 이게
7: 연기가 많이 나죠. 그때는 그 모기불 피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4: 예.
7: 네, 그렇게 이제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멍석을 깔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모기불 그 지독한 그 쑥 냄새가 독하고
4: 예.
7: 또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뭐 앞에 반찬이 뭔지 밥이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콧물 눈물 배는 고파도 그 밥을 다 못다 먹고 수저를 놓은 기억이 아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날 때문에.
6: 아, 그래도 네. 식사하시는 건 좀 불편하셔도 그 모기불 덕분에 그 잠은 그래도 편히 주무셨을 거 아닙니까?
5: 모기 없이.
7: 그렇죠. 그 모기뿔이라는 것이 모기를 쫓아버리는 역할만 하잖아요.
4: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7: 쫓는 거죠.
4: 정도죠.
7: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다리, 팔, 얼굴, 뭐 콧등이 울긋불긋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밤새 그 긁은 그 자국이 진물이 나고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보면은 반 친구들 거의 다가 다리 팔이 얼룩덜룩이에요.
5: 그렇죠. 모기가 사람을 가리지 네, 않으니까. 네.
7: 그렇게 해서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6: 다섯 시간에.
7: 네. 예. 서로가 가려워서.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그 당시는 특별한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주 모기가 해서 짓물른 자리에다 찬물을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부어주시면서
5: 이렇게 발라주시는
7: 거예요. 네네. 그걸 갖다 문질러 주시면은 신기하게도 그 가려운 게 사라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여름이 즐겁긴 하지만은 그 모기 때문에 혹시 두렵답니다.
5: 나는 또 모기 말고 이것 때문에 여름이 두렵다?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2: 정현우.
8: 그 제가 2017년 7월 달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2: 27세.
8: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것 때문에 제가 여름이 두려운데요.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였던 네. 것 같아요. 평소처럼 이제 훈련을 받고 생활관에 가서 이제 철모를 벗는데 제 옆에 있던 동기 동생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2: 두 MC 옆에 물음표 CG가 뜬다.
8: 아니 형, 아니 이게 말이 돼?
5: 왜?
8: 원래 이랬어?
5: 왜?
8: 아니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4: 날아가 버렸다고?
8: 무슨 소리야 하고 제가 머리를 딱 만져봤는데 500원보다 더 큰 구멍이 머리에 나 있더라고요.
5: 원형 탈모.
8: 예, 원래 입대를 하기 전에는 예. 수세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탈모에 걸리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휴가를 받자마자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네. 제 머리 좀 구원해달라.
4: 예.
8: 하니까 이제,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현우 씨. 너무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5: 아, 네. 훈련 받으면서. 네. 자외선 때문에.
8: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게 금방 나을 거예요. 하니까 저 그걸 믿고 약을 먹으니까 금세 다시 머리가 자라긴 하더라고요.
5: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원형 탈모 걱정은 없는 거죠? 지금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8: 네, 사실 그 보완은 됐는데요. 완치는 안 돼가지고.
4: 아쉽다. 네.
8: 그래서 머리카락을 항상 이렇게 숨기고 다니고요. 네.
2: 정현우 씨가 웨이브진 머리를 네. 만진다.
8: 여름이 되면 항상 주제곡으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5: 뭡니까?
8: 그 비의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5: 자외선 때문에 원형 탈모가 왔으니까
8: 이걸 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꼭 양산을 제가 챙기고 다녀요.
0: 지금이야 다양한 모기 기피제도 있고 모기향도 있으니까 모기를 피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데
1: 네.
0: 예전에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몸 여기가 빨갛게 네. 부어 있었어요.
1: 하긴 지금만큼 제품이 다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네.
1: 모기뿔을 어머님께서 피워주셨던 기억이 난다고 오현승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0: 네네.
1: 학교에 가서 가려움에 몸을 긁고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서 찬물을 발라주고 토닥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가려움증이 줄어들었대요.
0: 네.
1: 학생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가려움증도 해결을 해주셨다. 따뜻하고 참 세심한 선생님이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정현우 자문단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을 때 자외선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정말 무섭다고 해요.
0: 네네.
1: 진짜 요즘 밖에 나가보면 햇빛이 따갑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0: 네.
1: 양산이나 토시, 자외선 차단제 챙기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그래서 박현빈의 아 뜨거 준비했습니다.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세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요. 여름의 맛입니다.
0: 네.
2: 정희순 67세.
3: 해마다 여름이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해드렸던 음식이 있어요. 결혼해서 바로 시부모하고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님이 치과를 자주 가시는 거예요. 갔다 오시면 음식을 못 잡수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4: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그거 다 아무를 동안 음식 조심을 해야 된다는데 가지가 영양이 많다는 건 이제 그렇죠.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가 없으니까 좀 맛있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생각을 했죠.
4: 예. 그래서 선생님이 만드신 음식은 뭐였나요?
3: 냉국이라는 걸 했죠.
4: 가지로요?
3: 예예예예. 예, 예, 예.
4: 가지 냉국이요, 선생님?
3: 예, 예.
4: 아니 보통 냉국은 뭐 미역냉국, 오이냉국 이런 건 많이 먹는데 가지 냉국도 먹나요?
3: 푹 쪄가지고 양념해서 얼음 동동 띄워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잡숴보시더니 해마다 해래요.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해마다 해먹었더니 지금 우리 애들도 그 네. 기억이 있어서 엄마가 해준 가지 냉국 어디에서도 이 맛이 안 난대요. 그래갖고 참 행복하게 여름을 여름마다 해드렸습니다.
5: 저희 시어머니도 요즘에 치과를 자주 다니시거든요. 저기 점수를 좀 따고 싶습니다, 선생님.

0: 어떻게 방법을 좀, 노하우, 비법 이런 거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2: 가지등
3: 잘 보겠습니다. 이야.
4: 가지등의 재료가 스튜디오 중앙 테이블에 놓여 있다.
2: 재료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5: 이렇게 잘라서 10십자로 해가지고 쪄요. 손에다 찌는데 좀푹 쪄야 돼요. 네, 푹 찌면은 아주 이게 으끌어질 정도로 흐물흐물해질 또를 했는데
3: 네네.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는 마늘, 그다음
5: 깨소금, 그
3: 소금 이런 것만 넣는다.
5: 넣고 나중에 파.
2: 아, 마지막에
3: 파 준비해. 이거 쪽파네요, 이거? 그냥
5: 실파,
3: 실파예요?
5: 부드럽잖아, 이게, 실파가.
2: 이게 제철 채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5: 이렇게 해서 이걸 넣고.
2: 송송 썰어 넣고.
5: 그리고 나서 이제 조물조물 좀 한 다음에.
2: 여기까지는 가지 무침이랑 비슷하네요, 선생님.
5: 이제 얼음을.
4: 얼음 한 바가지 추가.
2: 이렇게 끝이에요, 선생님?
5: 아, 이렇게 넣으면서 물.
2: 얼음하고 물을 넣어서 냉국을.
5: 여기다가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얼음도 좋아하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제 아직 가지부터 심었어요. 심을 때.
2: 선생님 댁에서는 가지 냉국이 여름에 맛인 거네요, 딱.
5: 예.
3: 자, 요거 한번 그러면 맛을 한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로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 여기 한번 저도.
3: 아, 이게 가지가. 입안에서 그냥 몽글몽글 말캉말캉 가지각색의 맛을 느끼면서 가지가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6: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덕분에 시원해졌네요. 아우 시원해.
2: 이게 가지가 오히려 얼음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부드럽긴 한데 흐물흐물하지는 않고 또 쪽파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서 조화롭게 잘 술술 넘어가네요.
7: 치과 치료 받으시는 시어머님을 위해서 정희순 자문단이 가지 냉국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아유 시어머님은 며느리 복도 참 많으세요.
8: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 시절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어머님을 잘 모셨죠.
7: 맞아요.
8: 물론 지금의 며느리들이 못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를 위한 맞춤 요리를 개발하는 며느리는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네네.
8: 제가 식감 때문에 가지나무를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셔도 평생 젓가락도 한번 되질 않았거든요.
7: 맞아요. 흐물흐물하니까.
8: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를 가지셨을 때 그 가지가 나오는 철이 아닌데 가지나물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대요.
7: 네네.
8: 근데 그걸 이제 막 시장 온 뭐 남대문 시장 어디 시장 다 돌고도 못 드셨거든요.
7: 네.
8: 그러면은 제가 먹고 싶어서 가지나무를 찾아다니신 건데 못 먹었는데 내가 왜 이걸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들기도 하지만 이게 식감이 좀 싫어가지고
7: 맞아요.
8: 피하게 되는데
7: 네.
8: 냉국으로 만들면 또 식감이 좋다고 하니까
7: 네.
8: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7: 네.
8: 레시피를 찾아서 저도 요리를 한번
7: 네.
8: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침이 고이죠 지금.
8: 제가 네 요리계 약간 마이너스 손이었는데 황금 손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시도해서 맛이 좋으면 기회가
7: 네.
8: 닿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7: 네.
8: 마지막으로 황금빛 내 인생 코너 만나보시죠.
7: 네.
3: 경북 예천에서 오셨습니다. 오이순 김경희 시니어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오이순 87세, 김경희 81세.
2: 두 분 혹시 자매신가요, 선생님?
9: 동서지간인데요.
3: 동서지간이에요.
9: 예. 60년 지기 단짝이.
2: 단짝이신데 같이 나오셨다.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늦깎이 화가
3: 그림 그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 13년.
2: 13년. 늦깎이 화가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아, 경북 예천군 신풍리로 가봅니다.
4: 자막, 담벼락 밑에서 수상한 움직임, 포착.
2: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미술도구 한가득, 색칠하느라 분주한 손길. 이 이분 78세.
10: 요 집을 내가 먼저 보내기는데 오늘은 밤에 오래 되나올게 색깔이 좀 지워져가지고 새로 색칠하러 왔습니다.
4: 그림학교 할머니들이 색이 벗겨진 벽화에 덧칠을 한다. 할머니들이 은행나무와 집이 그려진 벽화를 새롭게 단장한다.
2: 우와.
3: 아유, 너무 예쁜데요.
2: 아, 이걸 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4: 마을 곳곳에 해바라기, 개구리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자막, 벽화가 그려진 담장을 따라 올라가면 보이는 건물의 정체는?
2: 아,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3: 아, 이게 이게 이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심플

0: 미술관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계신다.
1: 미술실에 30명 안팎의 할머니들이 있다. 김순교 80세.
2: 사람과 사람도 만나고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듣고.
1: 오이순.
3: 수요일마다 소음하러 와요. 오만 이래 그림 그리고 뭐 만드는 거 만두고 그래요.
1: 이성은.
4: 상이라 동그란 상이라 생각하시고 여기 한상 차려주세요.
5: 밥하고 반찬하고 나물도 그리시고 고기도 그리시고.
1: 할머니들이 쟁반처럼 동그란 화폭에 그림을 그린다. 이 이분.
6: 한 살다가 남편 가고 나 쓸쓸 첫째는 외롭고 쓸쓸했어요. 그래 나와보라 그러고 나와보니 참 좋아요. 그림 그리고 뭐 마음도 좀 쓸쓸한 마음도 없어지고.
1: 김경희.
7: 그 그림 없으면 안 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8: 어머니 그럼 여기 언제까지 와서 그림 그리실까요?
9: 내가 힘되는 데까지는 우린 오지요.
10: 힘을 얻어서 못 당길 때까지 당겨야 돼.
0: 할머니 그림학교 도화가문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 반갑습니다.
0: 아유, 놀라겠네요. 네. 아니, 그 심풍리 그 할머니 그림학교 와서 보니까 한 굉장히 사람들이 많던데 배우는 학생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7: 30명.
0: 30명. 네. 아니, 그 중에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대표로 네. 나오시게 된 건 무슨 이유예요?
7: 반장, 부반장. 예?
1: 반장 김경희 시니어, 부반장 오이순 시니어.
0: 네. 아유, 부반장이시고.
7: 네.
11: 그래서 반 대표로.
7: 그래서 대표로 나왔죠.
0: 네.
11: 이 그림 학교는 어떻게 처음에 가신 거예요, 김경희 선생님?
7: 미술관 세댁이 왔어.
1: 경로당에 온 미술관 세댁.
7: 아이고, 아지민이 그림 한번 그려봐요. 가면서 그 스케치북을 내놨어.
0: 예.
7: 그래, 그리께네 꽃도 그리고, 뭐, 그리께네 뭐, 좀 인물이 없어도. 그래, 되대.
0: 네네.
7: 그리께네.
0: 그렸어요.
7: 심풍 그 그림 학교 와요.
0: 그러니까. 예.
7: 그래가지고. 지초가 그래 돼.
0: 그때 두 분이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함께 가봅시다 해가지고 같이
7: 예,
0: 가신 거군요.
7: 예, 예, 예.
0: 아하. 그 미술학교 가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7: 아이고 그 가면요.
0: 예.
7: 뭐 이래 길이라고 주는 게 아니래. 마음대로 아지면의 마음대로 뭐를 그리라 그러.
0: 네.
7: 그래 뭘 그리면 잘 그렸다 그지. 또 점심 때는 또 점심을 또 맛있게 카레를 이제 할머니 이제 저기 치매 옷값에 맨날 카레 해줘.
0: 아 카레가
11: 밥도 주세요? 예, 예.
0: 아니 근데 거기 가요. 미술관에서 밥도 줘요?
7: 밥을 줘. 그래가지고 더 좋지, 우리는.
0: 아, 그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7: 그렇지요.
0: 아.
11: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7: 예, 예.
11: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분이 아까 미술관 세대.
0: 미술관 세대? 예, 예.
11: 그 미술관 예, 예. 세대가 아까 보니까 오늘도 같이 오신 것 같던데.
7: 같이 예, 예, 예.
0: 오늘 계세요, 미술관 세대.
11: 한번 모셔볼까요?
12: 예. 세대 이어와요.
0: 아, 저기 앉아있어요. 이쪽으로 예, 오세요. 예. 아이고, 이쪽으로 오시죠.
11: 안녕하세요.
0: 예. 앉으시죠, 앉으시죠. 예.
11: 맞습니다.
0: 아, 저는 미술관 세대기라고 그래서 한 30초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세대기로 불릴만한 예, 그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시자 네. 또 미술학교 교장님이시자 네. 그러신 거네요. 그러니까
1: 이성은
13: 저는 세대기란 호칭이 제일 좋습니다.
0: 아이고 미술관 세대기시고
11: 네, 네. 네. 미술관 세대님 그러면 네. 어떻게 맨 처음에 이렇게 미술학교를 차릴 생각을 하시나요?
1: 59세
13: 시골로 내려 와 보니까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자존감이 좀 낮은 낮고 우울한 걸 많이 느꼈어요.
11: 그런 분들이 많아요.
13: 네, 네.
0: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13: 여자로서 옛날 어려울 때 많이 배우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한이 많으신 거죠.
11: 네.
13: 그래서 이분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드리고 싶었어요.
11: 이렇게 들으니까 그림 그리는 게 뭔 일이 아니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당장 저부터도 그림 그린다고 하면 엄청 큰일인 것
13: 그렇죠.
11: 같고 예술가 같고
13: 네.
11: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유 내가 무슨 그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13: 그림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주눅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남을 의식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14: 네, 미술관 세댁 덕분에 예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미술을 배우고 화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요.
15: 네, 네.
14: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셨다고 했는데
15: 네.
14: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 아.
14: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제가 그 미술 책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 창의력은 없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창의력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를 졸라서 미술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실력이 하루하루 쌓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린 그 그림을 수채화를 보고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근데 네. 우리 집안에 화가가 될 만한 제목이 하나 나왔다고 이 그림을 보라고 얼마나 실제 꽃하고 똑같냐고 그런 네. 칭찬을 하시니까 네. 제가 그때 아 내가 그림을 좀 이제 잘 그리게 됐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12: 맞아요.
14: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게 주는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림을 보는 것에서도 또 우리가 감동과 힐링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이 어르신들이 좋은 그림 많이 그리시면 좋겠고요. 네. 나도 한번 미술에 도전해볼까 하는 분 계시다면 도전 꼭 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12: 그 시인이 되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네. 시보다 그림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따라 그리기 시작하시면은. 그렇죠. 네.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고맙습니다.
12: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해서 성취감 느끼게 되면은 훨씬 활기차고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도전이 성취감으로 이어지도록 해보시면 좋겠어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몸은 처지고 의욕은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온갖 핑곗거리가 게으름을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 대단한 의지나 결심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도저히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면 일단 현관에 가서 운동화만 신어보시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신발까지 신었는데 안에 있을 거야? 네, 그런데 막상 신발을 신고 나면 습관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게 되고 나가면 결국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 의외로 쉽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첫 곡은 사마고장의 노래입니다. 제이에게.

네, 영화배우 박중훈 씨의 에세이 후회하지 마 중에서 한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선배님들에게 들은 예전 영화계 얘기는 믿을 수 없는 게 많았다. 1960년대 때 총 쏘는 촬영을 할 땐 촬영용 가짜 총이 없어서 진짜 총을 쏘면서 촬영했다고 한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고 이만희 감독님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그런 영화다. 간혹 선배님들이 중훈이 너희 세대들은 좋겠다. 여러 가지로 좋아진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됐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영화 환경도 열악했는데 그보다도 더 그랬다니 말이다. 2000년대 초 미국 영화 두 편을 촬영한 경험이 있던 나는 합리적인 제작 시스템을 어떻게든 우리 영화계에 도입하고 싶었다. 영화계 여기저기를 다니며 그 시스템을 설명했고 얼마나 효능감이 높은지 설파하고 다녔다. 귀 기울여줄 줄 알았지만 자식이 미국 영화 몇 개 찍고 오더니 잘난 척한다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한국 영화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제작 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체계를 갖춘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보면 예전 선배들이 나에게 했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된다. 그리고 후배들이 지금의 발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면 가끔 서운한 마음이 스치기도 한다. 그때 선배들도 나를 보며 같은 마음이었을까? 드럼통에 바가지로 물을 부을 때 마지막 바가지에 물이 넘친다고 해서 그 한 바가지가 다 한 게 아니다. 그 전에 부어온 수많은 바가지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 영화도 그렇다. 선배들의 헌신, 우리의 열정, 후배들의 노력이 모두 모여 오늘을 만든 것이다. 과거와 현재는 언제나 이어져 있다. 그 위에 미래가 놓인다. 비와 당신, 박중훈의 노래입니다.

네, 이번 주말 어디로 나가볼까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은 행복한 여행 지도를 참고해 보시죠. 오늘도 이맘때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할 곳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바로 내일이지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 일대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장흥 물축제는 물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여름 축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장흥이란 도시 전체가 시원한 워터파크로 변신하게 되지요. 축제장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만한 행사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입니다.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에서 재치있게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거리 곳곳에서 시원한 물대포가 사정없이 터집니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리 준비한 물총을 쏘면서 한바탕 신나는 물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과 물을 쏘고 맞으며 웃다 보면은 한여름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사라질 겁니다. 이 퍼레이드에 꼭 참가해야 물축제를 제대로 즐겼다고 자랑할 수 있지요. 이 밖에도 축제장에는 탐진강 물결을 가르는 수상 자전거와 투명 카누, 바나나 보트 등 물 위에서 즐기는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과 함께 EDM 풀 파티도 열린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심심할 틈이 없겠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장흥의 다른 여행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정의 노래 올레, 설운도의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하춘아의 탐진강아 변형성아.

탐진강화 평영성화 하춘화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두 곡 더 있었지요. 장윤정의 올레 그리고 설운도의 다함께 차차차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이맘때 가볼 만한 전남 장흥의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흥 물축제에서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날려보내셨다면 이제 든든하게 배를 채워봐야겠지요. 축제장 근처에 있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주말 관광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행가들이 이곳에 가면 꼭 맛봐야 한다고 추천하는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한우 삼합입니다. 맑은 자연에서 자란 장흥 한우고기와 청정바다에서 건져올린 키조개 관자, 그리고 소나무 숲에서 자란 표고버섯, 이 세 가지 재료를 불판 위에 함께 올려서 노릇하게 구워먹는 음식이지요. 이 세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입에 넣으면 고소한 육즙과 관자의 감칠맛, 진한 버섯향이 어우러져서 특별한 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 이제 산책을 좀 해봐야겠지요. 장흥 시내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억불산 자락에 있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00헥타르에 달하는 드넓은 산자락에 40년이 훌쩍 넘은 아름드리 편백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판자가 평평하게 깔린 무장의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힘들이지 않고 산책을 즐길 수가 있지요. 중간중간 벤치들이 있어서 걷다 지치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상쾌한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서 삼림욕을 마음껏 즐겨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소정의 입장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시원한 여름 축제와 힐링이 되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전남 장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안다성의 노래 체리핑크 만보, 남상규 백설이의 산메아리 강메아리, 그리고 현인의 즐거운 여름.

0: 네, 내일이 삼복더위의 한가운데 중복입니다. 내일은 몸 보양이 될 만한 든든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은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좋은 노래들 함께 하시죠.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시간,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단장님 얼굴이 볼 때마다 좀 점점 까매지시는 것 같아요. 무더위에 참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요즘 더위가 네. 진짜 가히 살인적입니다.
0: 살살도 강하고.
1: 바로 머리 위에 해가 있습니다.
0: 아이고, 예. 고생하셨잖아요. 무대 위에서 참 그 연주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1: 지난주에 녹화하는데 예. 객석에 플라스틱 의자를 쭉 깔아놓잖아요. 예예. 다리가 휘더라고요.
0: 아, 휠만 하죠.
1: 그 정도로 뜨거워요.
0: 마치 엿가락처럼.
1: 예.
0: 아이고. 아니, 그런데도 많이들 나와서 이렇게 참관하시고 박수 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1: 근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0: 아유, 대단하십니다.
1: 한 분도 안 가시고.
0: 예.
1: 끝까지 거기 앉아서 다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0: 예. 그게 전국 노래자랑의 힘인 것 같아요. 아유. 내일이 중복인데 보통 단장님은 복날에 어떤 보양식을 챙겨 드세요?
1: 뭐 요즘엔 먹거리가 너무 좋아서
0: 그죠?
1: 굳이 뭐 찾아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뭐 또 의미가 있으니까 먹을 때도 있긴 하는데
0: 예.
1: 앞에 나가면 다 뭐 삼계탕에 뭐에 뭐
0: 옛날에는 어지럽고 쓰러지기 쉽잖아요.
1: 맞습니다.
0: 체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챙겨 먹자 이런 거였는데 네. 요즘은 평소 잘 드시니까
1: 그럼요.
0: 그래도 이제 왠지 안 먹으면 그냥 서운하고
1: 그래서 이제 뭐 야 우리 가자 뭐 이래갖고 이제 예. 삼계탕 같은 거
0: 예. 그거 핑계 삼아서 약속 그렇죠. 잡고 이러는 거죠.
1: 그렇죠. 예.
0: 자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선곡 수첩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의 노래들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씨 편으로 작곡가죠.
0: 네.
1: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작곡가 김정호 씨 역시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하신데 대표곡들 소개해 주시죠.
1: 네, 그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꽃을 든 남자, 뭐 그다음에 이상범 씨 꽃나비 사랑,
0: 네.
1: 문혁의 뭐 하늘 땅만큼이라든가 우리 김정현 씨 고향 버스,
0: 예.
1: 천년지기, 뭐 유진필 씨,
0: 네.
1: 많죠. 이 이후에도
0: 네. 등등등 많죠.
1: 네네.
0: 저희 1호 초대석 시간에도 몇 번 모셨는데 본인을 노래하는 작곡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1: 꼭 그렇지. 그렇게 소개를 해달라 그러죠.
0: 예. 네. 그러니까 작곡가 되기 전에 가수로 먼저 데뷔하셨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이분이 1986년도에
0: 네.
1: 0과 0이라는 그 트리오, 남성 트리오 멤버로 시작을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김범용 씨가 그때 당시부터 작곡을 잘했으니까 김범용 씨의 그 얼룩진 사랑을 받아서 가수로 먼저 이제 데뷔를 했는데
0: 그랬군요.
1: 사실 이게 법칙이 있어요. 작곡가나 뭐 이런 분들이
0: 예.
1: 뭐 임정수 씨, 그리고 정풍선 씨, 이효섭 씨 이런 분들이
0: 다 노래 잘하시잖아요.
1: 가수로 데뷔를 하다 꼭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작곡가는 가수로 데뷔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1: 네, 그렇죠. 네.
0: 가수로 성공했으면 작곡가로서 활동을 좀 덜 했을 거 아닙니까?
1: 아무래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0: 그렇죠. 가수로 활동을 더 하시고.
1: 너는 작곡을 해라라고 타고났는지 가수하다가 작곡가로 온 분들이 꽤 많아요.
0: 예,
1: 돌아가신 신대성 선생님도 그렇고
0: 예, 예.
1: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래서 좀 좋은 명곡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러니까 좀 좋은 거죠 뭐.
1: 예. 예.
0: 음악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전공이 뭐 토목공학이던데.
1: 예, 예. 전공이 또 달라요.
0: 예.
1: 학창 시절부터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대부분 그때 애들 부모님은 참 반대잖아요.
0: 음악 반대.
1: 음악하려면 그거 예. 뭐 먹고 살라고 그걸 하냐는
0: 등. 아니 학교도 명문대 한양대 그러니까. 토목공학 가면 상당히 좋은 학교.
1: 토목공학 가 괜찮죠.
0: 한양대 공대
1: 그때만
0: 세니까.
1: 예. 군대 제대 후 이제 네. 복학을 하던 중에. 기획사에서 제안을 받았대요.
0: 아.
1: 그래갖고 이제 영과영이라는 그 그룹을 이제 그걸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역시 잘 안 되니까 에이 작곡을 하자.
0: 아.
1: 작곡 공부를 좀 해서.
0: 예.
1: 근데 이제 작곡에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0: 감각이 있으셨군요.
1: 그래서 이제 이명주 씨의 뭐 짐이 된 사람 뭐 이런 노래.
0: 짐이 된 사람.
1: 예. 근데 그때 당시 되게 약간 좀 초기적이었어요. 편곡이나 뭐 이런 것들이.
0: 제목도.
1: 네네.
0: 그렇죠.
1: 그리고 트로 쪽 이쪽에서 살짝 이게 살짝 업그레이드 된 듯한
0: 뭔가 다른 트로트.
1: 예. 그래서 나오자마자 작곡가 누구야? 뭐 이렇게 살짝 인정을 받았던 그런 곡이었어요.
0: 그렇군요. 자, 김정호 씨 작품 중에서 오늘 어떤 곡도 선곡하셨을까요?
1: 네. 그 최석준 씨의 꽃을 든 남자라는 곡인데.
0: 대표곡이죠.
1: 그렇죠. 1999년 7월 1일에 이제 2집 앨범에 수록이 됐었는데 이게 되게 그 기억에 남는 게 박윤동 씨라는 분이 편곡을 했는데.
0: 네.
1: 편곡이 앞에부터 짜인자짜짜라짜짜짜짜짜라 이게 딱 들으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주 편곡을 아이디어가
0: 네.
1: 되게 좋았어요. 리듬 좋고. 근데 뭐 이게 그때 당시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그 데뷔를 했는데
0: 네.
1: 원래 그 가수 베이로 씨한테 가기로 했던 거예요.
0: 최석준 씨한테 가지 않고 원래 네. 베이로 씨한테

0: 때 갈 네. 뻔했던 건데.
1: 그렇죠.
0: 어떻게.
1: 근데 1호 형님이 좀 뜸을 들이는, 야, 이건 아. 뭐. 근데 사실 이게 고기 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0: 예. 베이로 씨는 이미 뭐 신터부리로 잘 나갔어요.
1: 아,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좀 줘봤는데.
0: 예.
1: 이제 뭐 안경을 한 두세 개 쓴 거죠. 이거 아니야.
0: 눈이 높아서. 뭐
1: 이러다가. 네네. 그랬는데 이제 최석주 씨가.
0: 아유.
1: 쫙 했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어요.
0: 예, 최석준 씨가 좀 늦게 데뷔했는데 예. 잘 됐네요. 진짜.
1: 데뷔하고 첫 곡이 이렇게 터진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천운이죠, 천운.
0: 그러고 보니까 신재동 단장님이 그 최석준 씨의 또 다른 대표곡인 꽃잎사랑 작곡했잖아요.
1: 네, 네, 대박은 아닌데.
0: 그래도 꽃을 든 남자를 좀 의식하고 만든 건가요?
1: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노래 가사에 뭐 꽃. 그다음에 뭐 여자, 사랑 이런 글이 들어가면
0: 네.
1: 히트한다.
0: 아~
1: 뭐 이런 뭐 샤머니즘 같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0: 그런 미신 같은.
1: 그리고 이 최석준 씨가 꽃 시리즈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0: 맞아요.
1: 좋아했어요.
0: 그래서 꽃 시리즈 최석준 하면 꽃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1: 저한테 이걸 부탁을 했어요. 예.
0: 아~
1: 형 꽃 들어가는 노래 하나 써줘. 이 썼고 그다음에 세월꽃 뭐 이런 거 막 있어요.
0: 맞아요. 다른 작곡가한테도 또 꽃을 받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최석준 씨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뭔가요?
1: 네, 이제 최근 곡인데 네. 이제 소명하고 김정호 씨가 아~ 이제 서로 또 친구 사이죠.
0: 최고 친구.
1: 최고 친구.
0: 예, 맞아요.
1: 2017년 이제 12월 발표인데 김시원 작사, 김정호 작곡인데 사실 이거 딱 들으면 그냥 기타 하나만 갖고도 연주가 가능한
0: 네.
1: 중구 작가 뭐 이래가지고
0: 네.
1: 굉장히 포크 계열의 가볍고 신선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김정호 작곡가가 또 이제 그 가수로서의 욕구를
1: 그렇죠.
0: 잊지 못하시고
1: 그렇습니다.
0: 직접 노래를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소명과 김정호.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소명과 김정호의 최고 친구.

0: 최고 친구 소명과 김정호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였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김정호 씨 편입니다. 김정호 씨도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 활동하시면서 네. 그렇게 인연을 쌓으신 거죠, 네네네네. 단장님하고?
1: 네네. 노래자랑에서 만난 친구죠. 그래서 아. 이제 그래도 뭐 그 세월이 한 20여 년 됐어요.
0: 벌써. 아유, 벌써요. 네, 네. 아이고. 뭐 지금 뭐 척받아착 눈만 놓치만 봐도 다 알겠어요.
1: 그렇죠.
0: 서로.
1: 뭐 술 친구 겸 그다음에 뭐 음악 친구 겸 네. 네, 그렇습니다.
0: 김정호 씨 작품은 대부분 분위기가 밝은 편인데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1: 그래요. 굉장히 밝고 또 이분이 되게 성실해요. 네. 그래서 뭐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노래 스케줄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그냥 아. 각 지방 다 다니고 네. 하고 또 심사도 하러 다니고 예.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0: 아, 심사하시면서 흥을 참지 못하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노래도 부르십니까?
1: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 제가 너무 오버하지 마지 마.
0: 워워.

0: 네, 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1: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0: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좋아했던 곡인데 네. 유진표 씨의 천년지라는 아유,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예. 이것도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게 2009년 10월에 발표를 유진표 씨 그 3집에 발표된 곡인데 뭐 친구 사이의 어떤 그 우정 네. 네. 뭐 이런 걸 테마로. 정통 트롯이죠.
0: 친구들하고 네. 노래방 갔을 때 부르기 좋을 만한.
1: 딱 좋은 노래예요.
0: 그렇죠.
1: 어깨 동무하고 네. 한번 부르기 딱 좋은 노래입니다.
0: 예. 김정호 작곡가의 곡들은 정말 따라 부르기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쉽고.
1: 그러니까 장르를 구별하자면 원래 통기타 가수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 색깔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
0: 통기타 곡들이 쉽잖아요.
1: 그러니까.
0: 코드 진행도 그렇고.
1: 그냥 포크계 중부 작가 뭐 이거. 예? 옛날에 우리 좌우지 장기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0: 예, 예, 예.
1: 뭐 그런 김의 곡, 이지송 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편하고 쉽고 네. 가사도 되게 밝고 명쾌하고 네. 뭐 이런 거.
0: 그게 히트곡을 많이 이게 만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그게. 이제 곡을 쓰는데도 대부분 이제 못하진 않지만 네. 노래를 잘하는 작곡가가 곡도 사실은 잘 써요.
0: 아.
1: 왜냐하면 이제 그런 중간 요소들을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 뭐 아 이런 건 좋다. 뭐 이런 것은 노래를 할 줄 알기 때문에.
0: 단장님도 그렇잖아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곡을 잘 쓰시는군요.
1: 저는 뭐
0: 노래하는 작곡가가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신재동 단장님도 그러시죠. 자 유진표의 노래 듣겠습니다. 천년지기.

0: 네, 유진표의 천년지기 들으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신재동 단장의 사랑하는 작곡가 김정호 씨의 작품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하나 남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우리 강진 씨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0: 이것도 사랑 많이 받았죠.
1: 예. 이것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저
0: 강진 씨의 여성 팬 확보에 또 한 몫을 했던.
1: 그럼요, 예. 그럼요. 아, 근데 글이 되게 좋았어요. 글도 되게 좋았고 곡도 괜찮았고.
0: 왠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도 약간 생각나.
1: 그런 느낌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뭐 이게 뭐 모방은 또 창조의 또 뭐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아주 뭐 창의적인 모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찬우 작사 김정호 작곡인데 원곡은 주영아 씨가 2002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강진 씨가 2005년에 이제 리메이크를 하면서 네, 알려졌다고 합니다.
0: 네. 네. 자, 그럼 오늘 화장을 지우는 여자 강진 씨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디스크가 자리를 벗어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에서도 허리 통증은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까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욕창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창의 증상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욕창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불편이 크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증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죠?
1: 예.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는 요추는 이제 그 허리의 특정 그 부위고요. 그러니까 네. 아래 허리 부위를 말하고 추간판이라는 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둥그런 판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연골이 탈출한 거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정식 의학 명칭으로는 불리우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하는데 공식 명칭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추 디스크 탈출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추간판하고 이제 똑같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추간판에 있는 디스크를 왜 디스크라고 하냐면은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이제 동그랗게 생긴 우리 동전처럼 얇고 동그랗게 생긴 걸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자 같이 이제 동그란 그 판이고 약간 피자가 거기 푹신푹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척추 뼈 사이에 쿠션 역할 해주는 연골 역할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터지면은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는 거죠.
0: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을 증상으로 하잖아요. 통증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1: 일단 이제 허리가 몹시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잘못 움직이면 막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시다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그 엉치라고도 하고요. 거길로 좀 우리우리하게 이제 아프다고도 하시고 이제 또 특징적으로 그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자극되다 보니까 이 뒤 허벅지를 쭉 따르고 종아리로 가면서 이렇게 꼭 전기가 온다는 식으로 저릿저릿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0: 추간판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1: 예, 그 추간판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터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그게 터지면서 빠져나오는 건데요. 그 추간판에 보면은 그 속 안에는 물렁물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연골처럼 젤리 같은 성분으로 돼 있고 그 밖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섬유륜이라고 그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김밥으로 따지면은 거기 밥알이 있고 그 빠져나오지 않게 김밥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듯이 거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래 그 쓰다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거기 이제 섬유륜이 찢어져가지고 그 틈새로 이제 그 젤리 같은 그 추간판 성분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유륜이 이제 파열되려면 그게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오래된 청바지 해지듯이 그게 이제 헤어지다가 그게 이제 갑자기 탁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0: 서서히 문제가 되는 동안 통증도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뭐 통증과 저릿한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 때까지 증상을 좀 자세히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그 이제 처음에 그 물렁뼈 역할하는 젤리 같은 그 저기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이제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수지 방파제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 실금들

0: 빠져 나오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제 엄청 몹시 아프시죠. 그러면서 막 다리도 찌릿찌릿하게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증상이 발전을 합니다.
1: 그럼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 디스크가 손상을 입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무리를 한다든지 좀 오래 앉아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0: 예, 결국은 추간판의 기능이 역할이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척추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다 보면은 이제 쉽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간판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 동작이 제일 나쁘고 이제 제일 나쁜 동작이 뭐냐면 이제 무거운 물건 드는 게 제일 나쁠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앉아 있을 때 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추간판에 압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학적 그 통계로 보면요. 그 보통은 서 있을 때 허리에 더 많이 힘이 추간판에 사이 힘이 가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앉아 있을 때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1: 그렇군요.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0: 예, 그 추간판이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라고 했듯이 네. 이제 거기에서 그 탈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척추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석 처음에는 높이가 뭐 5cm 정도 있다 오래 깔고 앉아있으면 이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추간판 간격이 이제 좁아집니다. 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이면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걸 의심하거나 거기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어가지고 추간판이 많이 닳았다. 이제 그런 걸 의심하고 이제 뭐 그 다음 게 되면 이제 MRI도 찍어보고 그럽니다.
1: 치료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시술적 치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0: 예, 그 이제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이런 거를 하는 건 이제 확실하게 비수술적 치료인데 이제 시술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술까지는 보진 않고요. 시술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주사 같은 걸로 이제 하는 거를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시술이 약간 더 발달을 해가지고 꼬리뼈로 그 이 그 가느다란 그 카테터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그 추간판이 탈출된 부위를 조금 그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조작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 규모로 볼 때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수술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의 일부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1: 약이나 물리치료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리치료는 어떤 방법인 거죠?
0: 물리치료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일단은 그 근육이 뭉치고 이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이제 그 뭐 고주파나 열치료, 온열치료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디스크가 압박돼서 눌려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견인. 이제 땡겨주면은 이제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좀 들어가는 걸 기대해가지고 견인요법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이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 해주고 또 근육 강화 운동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1: 뭐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진다는 말도 하지만 꾸준히 받아야 증상 완화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0: 예, 그 디스크라는 병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급성으로 생긴 것보다는 조금씩 그 쌓여가지고 누적돼가지고 생기는 거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좋아지진 않고요. 결국 이제 시간이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치료하다 보면은 급성기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그때 이제 막 자세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프고 한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슬슬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증상이 이제 참을 만하게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 근육 강화 운동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운동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0: 그 근육 강화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주변으로 허리 주변으로 혈액 순환도 좀 증가를 하고요.

0: 있죠. 네. 그 결국은 이제 허리를 이제 잘 잡아주면은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발목 삐었을 때 보조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채워서 발목 안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듯이 허리도 일종의 이제 염좌처럼 추간판이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자극하는 거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잘 잡아주면은 통증 같은 게 훨씬 덜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근육이 튼튼하게 잘 잡아주면은 그 디스크 터져 나온 것도 이제 통증 같은 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됩니다.
1: 물론 자세도 중요하겠죠?
0: 예. 그 자세가 그 디스크가 이제 훨씬 더 악화되는 자세가,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많이 가고 눌리는 방향으로 잘못 자세를 취하면 이제 그래도 훨씬 더 심할 수가 있고요. 그 압박력이 덜 가는 자세를 취하면 이제 덜 아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잘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견인 치료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0: 예. 견인은 말 그대로 그 몸통 이제 뭐 어깨 쪽이죠. 그러니까 흉부 쪽 잡고 이제 다리 쪽 대신 쭉 당기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요. 그걸 이제 기계로 해서 이제 좀 당기는 건데요. 당기면 좀 쉬워는 하긴 한데 그게 실제로 이제 빠져 나오거나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까지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압박에 의해서 터진 거니까 견인을 해가지고 압박력을 감소시키면 좀 증상이 호전되는 거는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견인 치료 같은 걸 좀 하시라고 합니다.
1: 주사 치료는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도 하던데요. 신경 치료로 보면 될까요?
0: 예, 그 신경 치료인데요. 그 주사에게는 그 진통 마취제 같은 진통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염제, 그 염증. 그러니까 이제 그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건들면 신경이 부어오릅니다. 거기에 우리 옷나무에 옷담을 막 스치면은 이렇게 부어오르듯이 그 탈출된 디스크 성분이 신경에 압박돼서 다음에는 디스크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하고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탈출된 디스크 주변에다가 그 주사를 놔주면 이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1: 그럼 상태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가 다른가요?
0: 그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그 부위에 따라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척추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 주사 놓는 부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1: 신경 압박이 심할수록 주사 맞는 주기는 짧아질까요? 자주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맞아도 안 된다면서요?
0: 예, 그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면 더 많이 아프실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사 맞는 횟수가 늘 수가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자주 맞으시면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주사를 맞으시다 보면 주사바늘이 이제 결국은 병변 부위를 보고서 직접 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라고 생각되는 데다 쏘는 거다 보니까 그 혈관이 이제 그 주변 혈관이 터지면서 거의 피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혈관이 터지고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 그게 나중에 그 유착이 생기세요. 신경하고. 신경하고 그게 유착이 생기면 그거 자체 때문에도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를 너무 자주 맞지 말고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맞으시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1: 수술은 어떨까요? 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하던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0: 그 일단은 이제 그 MRI나 이제 찍어 봐가지고요. MRI상에서 탈출의 정도가 엄청 심하고 그게 신경을 확실하게 누르고 있는 그 신호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많이 아파하실 때 이제 MRI상에서는 많이 심한데도 또 환자분 또 묻어하셔가지고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로 안 가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뭐 이제 좀 지장을 많이 받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보통 이제 수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보존적 치료, 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거를 시행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다 보면 한 80, 90% 환자분들은 증상이 이제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시다가 이제 증상이 계속 남고 일상생활에도 뭐 지장을 줄 정도고 네. 뭐 주무실 때도 불편해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탈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척추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위험 때문일까요?
0: 그게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이제 명확하고 네. MRI상에서도 탈출이 좀 심할 때 해야 되는데
1: 네.
0: 그 디스크가 탈출까지는 되지 않고 조금 이제 볼록 튀어나온 정도 그 정도 될 때 이제 막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종기도 이렇게 골물려고 할 때 이제 잘못 짜면 그게 오히려 덧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히 익었을 때 이제 딱 짜내면은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디스크도 설익은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막 수술하고 하면 이제 더 아파지고 도지고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저거 수술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1: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이 고려될 때 방법은 다양한가요?
0: 예. 그때 이제 수술 방법이 요새는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내시경으로도 하는 걸로도 많이 하고요. 이제 아니면 구식적으로 뭐 조그맣게 이제 한 3-4cm 그 절개해가지고 고길로 여는 방법, 그 제거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뭐 현미경 보고서 제거하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스크라는 것 자체 수술이
1: 네.
0: 큰 수술이 아니고 또 그것만 확실하게 제거하면은 어떤 수술 방법을 사용하든지간에 결과는 좋습니다.
1: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0: 예,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줘도 거기 이제 속에는 아직도 그 디스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는 디스크가 또 이렇게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그냥

0: 왼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왔는데 또 시간이 되면 또 왼쪽으로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수술 후에도 조심할 부분은 있을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그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디스크가 생겼다는 거는 네. 그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충격 흡수 그 기능을 하는 물렁뼈가 이제 손상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척추뼈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서 무거운 거 드는 거 피하시고 네.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 강화하는 이제 그런 운동 하면서 이제 또 자세 관리 네. 그런 거 하면서 잘 이제 관리하면서 쓰시면은 이제 큰 무리 없이 이제 지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욕창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다 보면 욕창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잘 살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욕창은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누워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주로 특히 이제 몸을 이제 스스로 움직이시기 어렵고 또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오래 누워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체 구조상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뭐 엉치뼈나 엉덩이, 또 막 발 뒤꿈치나 뭐 뒤통수처럼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온 부위가 특별히 더 체중이 집중되면서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단순히 오래 누워 있는 것만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서 이제 압력이 많이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이 이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피부와 또 이제 깊은 조직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전단력이라든지 또 땀이나 소변, 배변 이런 것들이 피부에 계속 쌓인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든지 또 가지고 계신 어떤 영양 부족이나 혈액순환 저하 같은 것도 이러한 욕창을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얼만큼 강한 압력이냐에 따라서도 조직 손상이 수시간 이내에도 빨리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등이나 엉덩이도 그렇고요. 압박을 받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압박을 받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뼈와 또 이렇게 침대 사이에 피부와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 작은 혈관들이 압박되고 탄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고 또 이제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림프순환 또 뭐 정맥순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제 또 조직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혈액순환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압력과 서로 어긋나는 힘 전단력 때문에 세포와 조직 자체가 이제 찌그러지고 변형되는 것 그리고 이제 피부보다 근육이 압력에 더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피부는 조금 붉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안쪽의 근육이라든지 또 지방층 손상이 훨씬 클 수도 있겠습니다.
0: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은 곁에서 잘 살펴야 할 텐데요. 심해지면 궤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진행되면 이제 물집이 생기거나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 상처가 이제 심하게 깊어지면은 피하지방층이나 또 심한 경우에

0: 얘는 근육이나 힘줄, 또 관절 주변 조직, 뼈까지 노출되는 이제 깊은 궤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런 그 욕창이 피부부터 피하지방층, 근육층, 뼈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1: 네.
0: 피부는 멀쩡해 보여도 깊은 조직 손상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특히 이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분은 잘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참 우리가 밤사이 얼마나 뒤척이고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면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은 그 자체로도 고통일 텐데요. 욕창이 단순히 피부에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피부 자체는 외부의 여러 가지 특히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1: 네.
0: 뭐 피부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있는 것은 그 감염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창이 이제 피부에 생기는 상처가 일단 생기면은 문제가 매우 커지지만 욕창은 이제 단순한 피부 상처를 넘어서
1: 네.
0: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 또 혈관, 림프관, 또 심한 경우에는 뼈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조직 손상 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통증을 또 일으키고 또 통증 때문에 환자분이 자세를 바꾸거나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게 되면 또 2차적으로 환자의 활동과 또 재활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이러한 과정도 또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한번 눌리는 부위는 계속 또 뭐 눕거나 하시면서 잘 눌릴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또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장시간 지속되고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뭐 지방, 혈관, 림프관, 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혈관 이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욕창이 이 동맥경화 같은 어떤 혈관 질환을 질환으로부터 또 이제 잘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어떤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압력, 이렇게 눌린 부위에 미세 혈관 순환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1: 예.
0: 또 직접 혈관이 없는 부위는 또 혈관 주변으로 또 림프관이 또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순환하는 그러한 순환 조직이 있는데 뼈에 눌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위에 장애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과 피부가 밀리는 힘이 작은 혈관이 계속 눌리거나 또 구조적으로 피가 잘 안 통하고 또 붓고 이렇게 되면은 피부가 손상 조직이 손상되는 조직 괴사가 더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치유 과정에서도 원래 혈관이 안 좋으신 말초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혈압이 낮아서 말초 혈액 순환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탈수가 돼 있다든지 또 심부전이 있어서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는 뭐 혈관 이상과 더불어서 이제 훨씬 짧은 압박에도 심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발 뒤꿈치처럼 우리가 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초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데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쪽 부위가 잘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 상태가 문제는 없는지 혈관 상태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감염의 위험도 크지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 외부 세균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데,
1: 네. 네,
0: 피부가 벗겨지고 괴사 조직이 생기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특히 신체 부위 중에서는 이제 엉치나 항문 주변의 욕창은,
1: 네.
0: 특히 이제 소변이나 대변에 오염되기 쉬워서, 상처가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러한 감염은 이제 피부와 또 피하 조직에 국한된 봉화지염에서 시작해서 이제 근육과 근막층까지 침범할 수 있고,
1: 네.
0: 이러한 근막층을 따라서 염증이 또 넓게 빨리 퍼질 수가 있겠고요. 또 뼈로 번지게 되면 골수염이 되게 되는데,
1: 네.
0: 이 골수염은 한 번 생기면 또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또 지속될 수가 있고,
1: 네.
0: 또 이런 세균이 결국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균열증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전신적인 감염이나 염증 반응은 다른 장기의 기능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국소적인 감염, 깊은 감염, 그리고 전신적인 감염까지 이 감염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궤양이 생긴 곳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궤양을 더 심하게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름과 같은 증상이나 냄새도 심하지 않을까요?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욕창의 상태나 부위에 따라서 말씀하신 고름이나 또 뭐 냄새가 난다든지,
1: 네.
0: 또 주변에 붉어지고 또 이렇게 열감 좀 국소적으로 뜨겁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 부위를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눌려 있는 부위를 직접 일일이 들쳐서 다 일일이 매번 확인하시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1: 예.
0: 또 문제는 또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으로 욕창이 또 초기에 발견이 또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욕창이 표면보다 이제 깊은 곳에 더 손상이 클 수도 있고,
1: 예.
0: 감염 초기에는 그냥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이제 진물이 조금 늘어나는 것만 보인다든지, 또 이제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을 호소하시면 발견할 수 있지만,
1: 네.
0: 또 고령자나 또 당뇨병 또 신경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신다든지, 또 감염이 생겨도 열이 나거나 뭐 백혈구 수치와 같은 그런 검사 결과 이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1: 네.
0: 일단 상처 변화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이상적인 냄새나 고름이 없다고 해서 욕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1: 그런 위험으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가 있지 않을까요?
0: 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주로 위험한 부위,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1: 그러니까
0: 뼈가 좀 튀어나온 부위를 특별히 피부색 변화가 없는지 잘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보셨을 때 압력을 없앤 뒤에도 계속 붉은색이 남거나 또 피부가 검붉거나 자주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초기 압박 손상을 이제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피부색도 보셔야 되지만 또 해당 부위가 또 특별히 좀 뜨거운 열감이 있거나 아니면 피가 잘 안 통한 이제 차가운 느낌은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해지거나 반대로 이제 물렁물렁하고 축축한 느낌 또 뭐 부어 있거나 아니면 해당 부위에 통증이나 따끔거림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미 그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이제 물집이나 또 피부가 벗겨졌다든지 또 아니면 진물이 많이 나고 상처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진행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좀 이러한 진행 신호가 좀 심한 경우 이제 열감이나 부종이 심하다든지 또 울음이나 악취가 많이 나고 붉은 게 아니라 검게 피부 괴사가 의심된다든지 또 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거나 또 상처가 계속 진행되고 깊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네.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뭐 고름이나 악취, 피부 괴사까지 이렇게 증상이 심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단순 피부 겉이나 피하 조직의 감염뿐만 아니라 네. 이것이 잘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그 밑에 있는 근육과 또 근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이 괴사하게 되고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고름이 잡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기는 어렵고 그 고름을 직접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네. 농양이 생긴다든지 또 골수염이나 또 균열증, 전신적으로 혈액으로 세균이 감염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가 깊거나 치료 시간이 길어진다. 또 이런 경우에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이제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골수염은 사실은 이제 뼈에 염증이 생겼는지는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게 되면 반복적인 입원과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뭐 이 상처가 이렇게 아물면서 상처가 낫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나 근육판을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까지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통증이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한 이제 수면 장애 또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영양 악화 또 아파서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욕창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욕창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악순환을 만들면서 좀 전신적인 회복도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 괴사가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괴사된 조직은 이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의 어떤 2차적인 감염이나 농양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고 괴사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새살이 나도록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요즘은 이제 욕창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추가적인 기구들도 많이 나와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적절한 치료와 또 적절한 기구를 이용해서 욕창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1: 약물 치료도 진행이 될 텐데요. 항생제 사용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0: 네, 아무래도 항생제는 균을 제거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 가지 부담은 이것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또 오래 누워있고 이런 분들은 또 전신적인 여러 합병증이 이미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이 항생제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든 이제 경구로 투여하든 혈액을 통해서 감염된 부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혈액 순환 자체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이 약물이 감염된 부위에 충분한 농도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써도 또 해당 감염 부위에 충분히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고 또 약을 또 오래 쓰다 보면은 또 각 그 세균에 대해서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또 내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상당히 이제 또 장시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국소적인 상처 치료 피부에 2차적인 감염을 막고 재생을 돕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신경 써야 할까요? 체위도 일정 간격으로 바꿔준다거나 뭐 침구류의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체위 변경을 일정 간격으로 수시로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한 곳이 오래 눌려 있지 않도록 압력이 한 곳에 오래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스로 잘 못 움직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꿔줘야 되고 이미 좀 손상된 부위는 가능한 체중에 실리지 않도록 하는 자세나 또 그러한 쿠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람마다 또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상태라든지 또 전신 건강, 또 사용하시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하냐, 아니면 공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줄이는, 분산시키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나, 또 환자의 통증이나 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수면 방해를 또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물론 특수 압력 분산 매트리스나 방석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체위 변경이 이제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체위 변경을 잘 신경 써 주시면서 이제 잘 생기는 신체 부위에 이런 욕창 초기 변화 같은 것들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발 뒤꿈치는 가급적이면, 완전히 침대에서 띄워서 이제 압력을 줄인다든지, 또 환자를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끌어서 옮기게 되면, 피부가 이제 어긋나는 전단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부가 침구에 쏠리지 않도록 잘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땀이나 소변, 배변 이런 것들로 이제 젖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 손상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씻고 이제 충분히 말리고 피부 보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감염 위험 때문에 말씀하신 그 침구 위생, 침구는 이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뭐 작은 물건이나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침구에 껴서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상처의 회복이나 또 면역력 이런 것도 피부의 어떤 건강, 피부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석 섭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수분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욕창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성수의 동행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이 메마르다의 매는 어이애와 아이애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첫 음절의 모음으로 어이애를 쓰는 메마르다가 맞습니다. 메마르다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성격, 생활 같은 데서 느낌이 몹시 무디고 정서가 부족하다를 뜻합니다. 또 남의 물건을 쓱싹 빼돌렸다 해서 싹은 시옷과 쌍시옷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쌍시옷을 쓰는 쓱싹이 맞습니다. 옳지 아니한 일을 슬쩍 얼버무려 해치우는 모양을 뜻하는데 표기 형태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기에 어중띈 사이와 어중뗀 사이 가운데 맞는 것은 어중뗀 사이입니다. 어중뗀다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어느 것에도 알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어지빠르다가 있습니다. 어지빠르다는 정도가 넘쳐 처져서 어느 한쪽에도 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퇴근까지 30분 정도 남았지만 일을 새로 시작하기엔 어지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 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0: 다양한 삶의 지혜, 건강 365.
1: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가족.
0: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0: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1: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보기.
0: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1: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해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고 있는데요. 법과 편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죠. 오늘 연극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베니스의 상인 만나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0: love you.
1: 오늘 공연 이야기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작품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만나볼 베니스의 상인, 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 작품이죠.
2: 네, 아무래도 이제 셰익스피어 하면 뭐 햄릿이나 맥베스 같은 비극을 많이 떠올리시긴 하는데요. 셰익스피어가 그동안 이렇게 집필한 작품들이 한 38편 정도 되는데 사실 비극보다 희극을 더 많이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1: 네.
2: 뭐 거의 17, 18편가 량을 썼다고 하니까 초반에는 거의 다 이런 희극을 쓰기도 했고 굉장히 그 시대의 대중 작가로서 이런 희극 작품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희극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일정한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해와 갈등을 사랑으로 해결하고 그런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그런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네. 소개할 베니스 상인을 비롯해서 이제 한여름밤의 꿈, 시비아 같은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베니스의 상인은 쟁쟁한 캐스팅으로 또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2: 네, 이 작품이 또 신구 선생님과 박근영 선생님이 다시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1: 네.
2: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 3년간 고도를 기다리며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연륜에서 오는 깊은 연기들을 이제 보여주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1: 네.
2: 이제 베니스의 상인에서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그 베니스 상인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샤일록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 샤일록 캐릭터를 이제 박근영 선생님 연기를 하시고 또 이 베니스의 공작 역은 신구 선생님이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회에 달하는 이 공연 전체를 원캐스트로 참여하고 계세요.
1: 대단하시네요. 네. 예.
2: 이 두 분을 비롯해서 이제 카이 그리고 이상윤 같은 배우들을 비롯해서 이제 최수영, 원진아, 김아영 같은 뭐 영상 매체에서 활약하는 그런 배우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들은 이제 더블 캐스팅이 많이 있는데 신구 선생님과 박근영 선생님의 이 원캐스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2: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제 대극장으로 공연이 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등장인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앙상블 배우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작품이 조금 더 풍성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이 베니스의 상인 줄거리 짚어볼까요?
2: 네, 이 작품은 이제 제일 중요한 캐릭터가 한 4명 정도 되는데요.
1: 네.
2: 바사니오, 안토니오, 사일로 그리고 포셔 이렇게 4명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이게 베니스와 벨몬트 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이야기가 주로 베니스에서 벌어지고 있고 바사니오와 포셔의 이야기가 이제 벨몬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니오가 제일 중심에 되는 인물인데요. 이 베니스에 거주하던 이 바사니오가 집안이 훌륭하고 돈도 많은 상속녀 포셔에게 이제 청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다 탕진을 하고 근데 벨몬트에 가서 소위 그렇게 좀 잘나가는 여성에게 청혼을 하려면 자기도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풍위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제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그럼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인 안토니오가 조금 이제 무역업을 하는 친구라서 이제 돈이 많은 친구였던 거죠.
1: 네.
2: 네, 그래서 안토니오가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대신에 이제 그가 이제 무역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 선박이 한 3채 정도 있는데 그걸 담보로 한번 대출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안토니오를 이용해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벨몬트에 바사니오가 가면서 포셔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제 안토니오에게 위기가 닥쳐서 바사니오가 다시 베니스로 오면서 이야기가 조금 더 심오한 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위기가 닥쳤죠?
2: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샤일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그 안토니오가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제 샤일록이라는 이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1: 네. 근데
2: 돈을 빌릴 때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돈을 빌려준 대신에 샤일록이 내세운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돈을 상환을 하지 않으면 너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라는 조건을 내거는 거죠.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제 대출을 하게 된 거고 안토니오 입장에서는 돈을 당연히 그 사이에 갚을 수 있을 거니까 이 계약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1: 네.
2: 근데 문제는 이제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제 안토니오의 배 세척이 이제 굉장히 뭐 대서양, 태평양 막 다 돌아다니면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난파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샤일록은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안토니오에게 너 이제 계약 이행 못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살 1파운드 내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살 1파운드를 가져간다는 거는 약간 신변의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토니오가 벨몬트에 간 이제 바사니오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죽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바사니오가 다시 베니스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안토니오와 샤일록의 계약을 보면 요즘에 무슨 조폭하고 계약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2: 맞아요. 네. 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신체 포기각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처음에는 저게 맞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신체 포기각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샤일록이 의도적으로 좀 이런 계약을 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시대상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이 쓰여진 게 12세기, 13세기 막 이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니까 교황의 힘이 굉장히 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을 이렇게 뭐 이자를 크게 받으면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약간 신을 모욕하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리대금업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돈이 다양하게 쓰이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기독교에서 이런 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당시에 이제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그거를 좀 허용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대출업자들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위기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거기다가 이제 고리대금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서 약간 혐오해도 되는 대상처럼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유대인 차별과 혐오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오경택 연출가가 각색을 하고 연출을 같이 했는데 네.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는 그냥 안토니오가 아, 나 우울하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희곡 안에서는. 이 공연에서는 베니스의 시민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폭행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싹 빠지면 그 밑에 샤일록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뭐 안토니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샤일록과 이제 신체 접촉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악수를 하기도 하고 뭐 옷을 이렇게 털어주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하고 나면 꼭 손수건으로 손을 닦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죠.
1: 네.
2: 그리고 샤일록은 어쨌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안토니오도 좀 돈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에게도 이제 돈을 좀 빌려줬었어요. 근데 안토니오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샤일록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1: 그럴 수 있죠.
2: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워낙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혐오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상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의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는 계약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너네한테 이렇게 복수하겠어라는 어떤 굉장한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죠.
1: 현대 시각에서 보면은 샤일록을 마냥 악인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 네, 이 베니스의 상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공연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샤일록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1: 네.
2: 시대에 따라서 가장 달라지는 인물이 샤일록이기도 한데 그 희곡을 그냥 읽어보면 샤일록은 정말 돈밖에 모르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그냥 거의 내팽겨쳐 놓는 그냥 돈밖에 모르는 진짜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뭐 이방인, 뭐 외국인, 이교도 이런 이유로 굉장히 배척당하는 인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수록 이제 샤일록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랐고 그렇게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한다라는 건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 샤일록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안에 약간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샤일록에게는 제시카라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사람들은 샤일록을 굉장히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시카는 뭐 약간의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뭐 사랑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이유로 아, 너는 정말 유대인 같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것을 깨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샤일록을 박근영 선생님이 연기를 하시잖아요.
1: 네.
2: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치하는 사람들이 좀 젊은 배우들이다 보니까 이 유교 사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이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하대하고 깔보는 시선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또 한국 사람 입장으로도 좀 보기가 더 힘들기도
1: 네.
2: 하더라고요.
1: 그렇겠네요.
2: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아, 유대인은 눈이 없냐, 기독교인도 찌르면 피가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샤일록이 느꼈을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사실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계속해서 공연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희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의 질문을 던지는 법정극이라는 수식어가 그런 이유에서 붙었군요.
2: 네, 이게 그리고 또 처음에는 샤일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중간부터 이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샤일록은 계속해서 안토니오에게 너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살 1파운드 가져가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게 되니까 결국에 이 논의가 이제 법정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그래서 사실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이 법정 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법정극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 법정은 그러니까 베니스의 공작이 운영하는 그런 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네.
2: 베니스의 공작은 사실 이런 거 돈을 돌려줄

0: 그래서 젊은 판사인데 이 사람이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그 재판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이제 결국에 이 작품 안에서는 법과 계약 그리고 정의와 자비 뭐 복수 이런 것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를 두고 다투는 장면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1: 네.
0: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2: 본 법정은 베니스 법에 따라 판결한다. 피고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원고 샤일록의 것이다. 원고 샤일록은 반드시 피고의 심장 가까운 살을 취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본 법정은 그것을 인정한다.
3: 선고가 내려졌다. 자, 준비해라.
2: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 1파운드로만 되어 있을 뿐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 살만 드러내시오. 만약 그 과정에서 단 한 방울의 피라도 흐르게 된다면 베니스 법에 따라 그대의 전 재산이 국고로 몰수될 것입니다.
3: 재판관님!
4: 정말! 정말로 지혜롭다!
3: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죠? 살을 내리면 어떻게 피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진짜 없는 날짜죠?
2: 원고가 그토록 외치던 법대로라는 그 말 그대로를 따를 때
5: 재판관이 잔혹한 유대인놈아!
3: 이게 마을 베니스의 법이네요! 재판관님! 그럼 아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룸의 3배를 받고 고소를 취하여
4: 일단 벨린 돈에 준비합니다.
2: 잠깐! 가만히 계세요. 원고는 위약금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샤이 어서 피고의 살을 베어내세요. 하지만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1: 법의 원칙을 내세운 샤일록과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한 박사의 서로 다른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0: 네,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베라리오 박사는 샤일록에게 1파운드 가져갈 수 있는데 대신에 피는 한 방울도 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샤일록이 스스로 포기하게끔 이런 논지를 펼쳐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박사가 베니스 법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샤일록의 여러 가지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종하는 거 그리고 재산 몰수하는 판결이 더해지게 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개종이라는 게 또 이제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 샤일록에게는 자신의 하나의 정체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이 작품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부는 뭐 국고에 환수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베니스의 시민이 아니라 샤일록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산 몰수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샤일록은 실제로 그 안토니오의 살을 베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정말로 사회 시스템 안에 굉장한 피해자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결국에 베니스의 상인을 보고 있으면 아 우리가 그냥 어떤 굉장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 이 판결을 통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재판인데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고요?
0: 네, 이 작품에서 지금 아까 현장음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판결을 내리는 박사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묵직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얇지도 않은 그런 톤의 목소리로 들리시겠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남성 판사가 아니라 여성이 남장을 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벨라리오 박사라는 사람은 바사니오랑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된 포셔라는 여성입니다. 포셔가 이제 바사니오와 이제 사랑에 빠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바사니오가 자기 친한 친구가 너무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베니스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이 여,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저 친구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지가 너무 궁금한데 이때 당시에 여성들은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포셔 같은 사람은 본인의 아버지가 내린 유언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유언이 뭐냐면 아버지가 워낙에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딸이 자기가 죽고 나서 굉장히 많은 구원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아빠가 이제 금은 납으로 된 세계

0: 상자로 준비해 두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를 골랐을 때 그 안에 포셔의 초상화가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라는 유언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그 유언을 지키고 있었던 여성이고 여러 가지 기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바사니오가 초상화를 선택을 해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으로 가긴 하지만 어쨌건 선택권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런 여성이란 말이죠. 근데 본인이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감정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남장을 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베니스까지 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장을 하고 바사니오의 친구인 안토니오를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섹스피어의 희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변장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변장은 뭐 남자가 변장을 하기도 하고 여자가 변장을 하기도 하는데 변장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생겨서 그게 코미디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어떤 요소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무대에 여성 배우들이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1: 네.
0: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뭐 교육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에 제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변장을 해서라도 가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주체적으로 보였을 것 같고 그래서 섹스피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은 지금 만약에 섹스피어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페미니스트였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여성들에게 주체적인 부분들을 이 희극에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는 것을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1: 네.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0: 네, 이 작품은 8월 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계속됩니다.
1: 네, 오늘 공연 이야기 베니스의 상인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경서의 너라는 꿈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유행가처럼 시가 친숙해지는 그날

0: 여기까지 시혜학의 오늘은 이상국 시인의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얼마 전에 이영주 시인이 북토크하는 모임에 저희 제작진들이 함께했었는데 아, 정말 방송에서만 보다가 또 그렇게 작가로 무대에 있는 모습 보니까 빛이 나던데요.
1: 아, 진짜 사실 우리 문화공감팀에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그날 저의 품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 윤지영 아나운서님 그날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저의 제자들이 다 막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분은?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러면서 다 감탄하고 PD님하고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질문도 좀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이 또 저를 되게 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지적인 질문들이어서
0: 아니, 정말 이영주 시인 시 좋은 걸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쫙 정리해주는 시간 같아서 아, 네, 굉장히 맞아요.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서 네. 그날 진짜 제가 좀 행사를 몇 번 했는데 그날 행사가 최고로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주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상국 시인의 시집 들고 오셨다고요?
1: 네. 오늘 이상국 시인의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라는 시집 중에서 핑계, 한 소식, 너에게, 어른은 울지 않는다, 달인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참 아, 우리 자신한테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치열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이 시를 보면은 굉장히 그 긴장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꿋꿋하게 갖고 가고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약간 이런 어떤 태도가 있는 시 중에 구절을 뽑아가지고 시제 제목으로 하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시를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긴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이 이상국 시인이 평생 살아오면서 시인으로서 세계를 어떻게 대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어서 아마 시집 제목으로 선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이상국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1: 네, 이상국 시인이 46년생이시네요. 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셨고 76년에 심상으로 이제 데뷔를 하셔가지고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시집으로는 동해별곡, 집은 아직 따뜻하다,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뿔을 적시며 달은 아직 그 달이다,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 버섯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0: 네.
1: 백성문학상, 민족예술상, 정지용문학상, 박재산문학상, 강원문화예술상, 현대불교문학상, 권태웅문학상 등을 수상하셨네요. 네, 그리고 네. 구상선생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0: 와, 워낙에 긴 세월 활동하셨으니까 네. 예, 그 이상국 시인만의 시적 세계가 있겠죠.
1: 이상국 시인의 시를 저도 대학 때 처음 읽고 아, 이 한국 전통서정시라고 하는 어떤 특유의 세계 를 보여주는 시인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뭔가 되게 담백하면서 깊이 있다라고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어떤 담백한 언어로 끊임없이 이 삶의 깊이를 건져 올리는 그런 언어를 잘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시인은 아니어서 이제 본인 이상 선생님조차도 약간 네. 본인이 그냥 조용히 지방에서 시를 쓰는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0: 네.
1: 사실 끊임없이 이 시집들을 창시선을 통해 출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용히 시를 쓰시지만 그래도 그 단단한 시적 언어가 굉장히 문학사에서 어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지나온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삶의 비위와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1: 네, 핑계라는 시입니다. 핑계, 이상국. 어떤 사람이 눈이나 꽃처럼 거저오는 걸 좋아하면 가난하다는 것이고 가난하면 세상에 미안한 일이 적다. 어떤 이는 사람이 살려고 너무 애쓰는 일을 재앙이라고도 했는데 가난하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툴 일이 없고 세상 떠날 때도 소풍 가득 가벼워서 좋다. 가난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가난은 비싸다. 사랑과 가난은 감출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게 사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0: 네, 시가 정말 구구절절 공감되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목이 또 핑계니까 왜 이렇게 슬픈가요?
1: 아, 뭔가 저는 네. 제목을 핑계로 하고 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의 속성을 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저는 위트 있다고 생각을 하긴
0: 그러게요.
1: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랑과 가난은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 부자들은 몇 프로 정도니까.
0: 그리고 다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어떤 의미에서는.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부의 축적만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면 삶이 좀 다르겠죠. 뭔가 너무 더 압박적인 삶을 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눈이나 꽃처럼 거저오는 걸 좋아하면 가난하다. 이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조금 다른 삶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걸 좀 덜 하게 되는 것도 있죠. 돈을 벌려고 막 미친 듯이 약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그 가난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0: 가난하면 세상에 미안한 일이 적다고 했는데 그럴까요?
1: 아무래도 가진 게 적으니까 네. 남의 것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도 좀 적고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죽을 때도 자식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네. 이런 문제가 또 복잡하잖아요.
0: 많죠. 이거는 정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1: 네. 그래서 네. 뭐 이 안에서 확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의 최소한의 소유만 있다면 우리가 뭐 욕심을 버리고 산다면 별 그렇게 갈등이 있을 요소가 없다. 약간 이런 시선인 것 같은데 이런 시가 요즘에 사실 좀 소중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사람 판단하는 게 좀 더 많아졌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핑계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소중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네. 세상 떠날 때도 소풍 가듯 가벼워서 좋다라고 했는데
1: 맞아요.
0: 다음 윤을 보면 가난을 언제 어디서나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가난은 비싸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1: 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나 혼자 가난하니까 그냥 나만 없어지면 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0: 네.
1: 우리가 실제 부의 어떤 축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 소중한 것들이죠.
0: 네.
1: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더 힘이 세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혼자가 아니고 약간 이런 내부에 있는 연결성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옛날부터 있잖아요. 뭔가 가진 게 많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진 게 없는 사람도 그냥 두 팔 두 다리 다 뻗고 잔다.
0: 그렇죠. 예.
1: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힘이 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다음 시 만나볼까요?
1: 네, 한 소식이라는 시입니다. 한 소식 이상국. 한날 문득 내가 죽어 누웠는데 그 옆에서 나는 나의 죽음을 간지리며 즐거워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꿈에서 깨어 나를 바라보았으나 조금도 슬프거나 낯설지 않았다. 드디어 나는 이렇게 뱀처럼 허물을 벗거나 사생존망을 넘어서는구나 하고는 어느덧 여기에 이른 나의 공부를 자다 말고 자찬했다. 아침에 이 일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마시라고 한다. 어느 여자가 남편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곧이듣겠으며 혹은 누가 있어 이 꿈의 열반을 제일처럼 기뻐해 주겠는가. 나는 할 수 없이 이 소식을 한편의 시로 적어 세상에 던지기로 하는데.
0: 이상국 시인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정말. 네.

0: 뭐가 있어요?
1: 아내분도 또 우아하세요. 뭐 그 핀잔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커피 한 잔 진하게 마시라고. 네, 타박 줄 수도 있는데.
0: 예. 아, 진짜 저는 이 시 읽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뭐 내가 죽어서 누워있는데 꿈에서 내 죽음을 내가 간지리면서 있다는 이 상상력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죽음에 대한 상상력인데 너무 발랄하고.
1: 맞아요.
0: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역시 내가 한 단계를 넘어섰다. 막 이런 거를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1: 죽음을 초월한 존재다.
0: 맞아. 나는 역시 막 이랬더니 네. 커피나 타듯이 뭔가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시로 써야겠는데 하고 이제 이게 재밌잖아. 마지막에 세상에 던지기로 하는데 하고 네. 점점점점
1: 그러니까요.
0: 뒤가 네. 없습니다.
1: 아 근데 그 첫 구절에 누워있는 자신의 죽음을 간지리며 좋아했다는 거 보면서 좀 그런 여유가 좀 부러워지기도 하네요.
0: 네.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 생을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갑자기 죽게 되면 또 뭔가 인생을 더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해도 막상 또 죽음을 앞두면은 좀 삶을 놓기가 싫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그냥 뭔가 죽어 시체를 간지리면서 즐거워할 정도의 내공이라고 하면 이 삶을 그래도 괜찮게 살아오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이거를 유머러스에게 아 아내가 안 들어주니까 시로 써야겠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특히 또 이 마지막 구절에 세상에 던지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읽어줬다든지
1: 네.
0: 아니면 사람들이 뭐 그쵸. 여전히 외면했다든지 뭐
1: 결론이 없이 그냥 점점점이 참 네. 뭔가 기발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거를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어르신도 이런 유머로 마지막을 열어두는데 여러분이 시를 쓸 때 너무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모든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기분 좋은 거리감을 주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시 만나볼까요?
0: 네. 너에게 라는 시입니다.

0: 세계 이상국. 나는 패배도 없이 살았다. 그렇지만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무 속의 이파리처럼, 일생의 시련처럼 너는 내 안에 무엇이었다. 너는 때로 구름처럼 다정했으나 나무들이 침묵하고 비가 지나가는 동안 사랑은 어떻게 왔다 갔으며 저녁이 오고 밤이 가는 데까지 너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었던지. 산다는 건 누구나 제게서 멀리 가는 일. 자고 나면 새들은 무슨 소식을 전해오는지. 비에는 어떻게 강을 건너왔으며 바람이 무엇을 쓰고 가는지. 너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생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내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도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1: 시집 제목인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가 이 시에서 나온 거군요.
0: 네. 그래서 이 시를 읽고서 이 시집의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삼은 데는 좀 이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만약에 이 시 제목, 너에게 이렇게 시집이 제목이 이렇게 나왔으면 안 읽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0: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구절이 진짜 임팩트가 있는데 이걸 시집 제목으로 해서 세계에 대한 시인의 태도라든지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상징까지 가지고 있어서 좀 좋은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제목이 너에게인데 그 너는 사랑했던 누군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0: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호명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너가 가족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애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혹은 뭐 그냥 너라고 했지만 부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자기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타자를 불러올 때 특별히 뭐 호명을 정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요즘 젊은 친구들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1: 맞아요.
0: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너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게 되면 그 안에 상징이 더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전 애인을 생각한 사랑의 시로 읽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어떤 인식의 탐구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너에게 내 인생의 대부분을 쓰고도 용서도 없이 살았다는 표현 자체만 보면 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0: 맞아요.
1: 하네요.
0: 네. 네. 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셨어요.
1: 네. 아, 그런가요?
0: 네.
1: 산다는 건 누구나 제게서 멀리 가는 일이라고 했는데 네. 그 자신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만나는 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요소.
1: 네.
0: 그거에 맞춰 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평상시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이 사회적인 위치 안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럴 때 본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사는 일 자체가 본질적인 나를 중심으로 산다기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한테서 멀리 있는 어떤 상태로 가는 일일 수도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반대편 생각하면 너무 자기 자신한테 집착하는 어떤 상태를 좀 벗어나는 거 그게 또 삶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 많잖아요.
1: 그렇죠.
0: 요즘 약간 나르시스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1: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네. 예.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네. 그런 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맞춰가느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한 편 더 만나볼까요?
0: 네, 어른은 울지 않는다라는 시입니다. 어른은 울지 않는다. 이상국. 늙은 사내가 운다. 우리 집에서 5, 60미터쯤 되는 곳에 중학교가 있었어. 걸어가면 100걸음 조금 넘어. 그런데도 거길 못 다녔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른다.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에 나온 한 남자. 얼마나 포원이졌으면 그걸 재보고 걸어봤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서럽고 한대는 게 어디 학교뿐이겠느냐. 아무리 조그맣게 살아도 산다는 건 그 모든 걸 가슴에 묻는 일이고 남몰래 꺼내보는 일이니 그만하면 됐다. 그런 걸 한번 털어놓지도 못하고 돌덩이처럼 안고 사는 사람도 많다. 어른은 울지 않는다.
1: 네, 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중년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니 거의 1위래요. 1위.
1: 그렇죠. 네.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1인 것 같아요. 네.
0: 도대체 그 재밌나요?
1: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자연에 살면은 뱀을 볼 수도 있고 막 뱀들이 내는 소리와 네. 와이프가 내는 소리가 비슷해서 차라리 들어가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0: 오, 너무 네. 놀라운 얘기인데요.
1: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오는 분들도 많고.
0: 맞아요. 예,
1: 이렇게 이상국 시인처럼 문학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네. 있고. 예.
0: 아, 도대체 그 프로가 뭘까요? 네. 너무 많은 남성들이.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왜 그냥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0: 특이하게 사시잖아요.
1: 본인만의 무인도를 만들어 사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뭔가 중년 남성들이 그래도 내가 괜찮다. 아. 뭔가 위안을 받기도 하고 아. 아, 또 가끔 옆에 있는 사람 밉다가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 아닐까요?

0: 아,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반면교사처럼.
1: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나도 저렇게 당장 떠나고 싶다도 싶다. 있을 것 같고.
0: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교화 프로그램처럼
1: 맞아요.
0: 나는 자연인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혹은 좀 어떤 로망을 꿈꾸게 하고 네. 이런 요소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이 정말 놀라운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또 이상국 시인이 마음이 또 아파서 이렇게 시한편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그렇죠. 마지막에 어른들을 울지 않는다라고 끝낸 것도 좀 울라는 얘기겠죠.
0: 울면 좀 편해지잖아요. 네,
1: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꺼내놔야 네. 그 다음에 행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한국 남성들은 특히 울면은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약간 잘못된
1: 근데 요즘
0: 습관이
1: 이제
0: 있어서.
1: 그 리얼 체험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와 MZ들 진짜 남자들 잘 울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막 펑펑 울던데요. 네.
0: 그리고 그 모습이 조금 달라졌네.
1: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확실히 우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을 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자 오늘 시 이야기는 이상국 시인의 시집 나는 용서도 없이 살았다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장필순의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이어드릴게요.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여름 오후의 슬러시, 고선경. 투명한 봉지 속에서 금붕어가 헤엄친다. 너와 보도블록을 따라 걸을 때 슬리퍼가 너무 작다. 슬러시에 꽂힌 빨대 하나로 너와 감기를 나눠 마시는 생각. 왜 이렇게 기우뚱하게 걸어 금붕어도 멀미를 느낄까? 나는 계단도 침착하게 굴러 달고 끈적이는 슬러시를 엎지르면서 가끔 얼음 알갱이가 씹힌다. 아, 시원해. 교실 문을 열자마자 마루에 눕고 싶고 우리의 체육복은 지저분하다. 땀과 흙이 점점 번지면서 체육대회를 지속하려 한다. 열기를 견디는 것까지 경기이듯이 여기를 견디는 것까지가 규칙이다. 슬러시에는 열대 과일 맛이 났다. 맛이라기보다는 향에 가까운 우리는 기후를 뱉기로 했다. 몸에 판박이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였고 잘 안 주워졌다. 슬리퍼 한 짝이 음수대 위를 출렁거렸다. 봉지만 벗어나면 익사하는 금붕어. 금붕어는 죽다 말다 하면서 슬리퍼를 통과했다. 증상인지 사랑인지 구분되지 않는 나의 멀미. 오후의 주황빛은 잘 어울리고 아주 잘 어울리면 거의 투명해 보인다. 너의 연장선에 지친 선수처럼 퇴장한다. 종이컵을 우그러뜨리고 나이스 슛. 쓰레기통이 기우뚱하더니 내용물을 쏟는다. 퉁퉁 부는 한쪽 슬리퍼와 녹담한 슬러시.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의 기분. 계단에서는 언제나 짜디짠 냄새가 났다. 슬러시 한 잔으로 여름날 추억이 영화 장면처럼 펼쳐지네요. 고선경 시인의 여름 오후의 슬러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마마 엘레나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질 뻔한 티타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라운 박사는 가르사 가문의 주치의입니다. 그는 티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봅니다. 존 브라운의 집에서 티타는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요리를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성냥이 있습니다. 그 성냥에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촛불이 필요합니다.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숨결이고 촛불은 음악이거나 다정한 손길이거나 아름다운 말이거나 소리이거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마마 엘레나는 평생 그 성냥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산소를 차단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그 열정과 사랑의 산소를 돌려줍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존 브라운은 티타에게 청혼합니다. 하지만 아직 티타의 마음에는 페드로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사우라가 죽고

마마 엘레나도 죽고 두 사람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사라진 후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포옹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페드로는 티타를 안으면서 내면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그 불꽃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집 전체를 태웠습니다. 억압된 모든 감정이,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랑이, 표현하지 못한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녀를 불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리책은 남습니다. 티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녀의 레시피 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언어를 찾아냅니다. 그 언어가 요리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불꽃으로 욕망을 눈부시게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반짝이는 날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오지 않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일상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형식의 제한이 없는데요. 카드 뉴스나 포스터, 동영상, 웹툰, 도서 등 이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형식이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딱딱한 내용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라면 더욱 좋을 텐데요. 내가 만든 동영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는데 주변 반응이 정말 좋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이 좋은 콘텐츠를 나만 활용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이번 공모전에 응모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접수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고요. 공모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서울

02-3433-452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조지가 부릅니다. 오랜만에.

네, 안녕하세요. 서울매학교 다니는 최예나 엄마 김미화입니다. 예나는 지금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게 신나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좋아하고, 또 가사를 들으면서 감명이 깊었다라는 이제

0: 발라드 같은 거 들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먼저 시작을 하다가 악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에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바이올린을 하게 됐는데 바이올린을 하면서 합주단에 들어가다 보니 합주단에서 듣는 그 음악을 예나가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클래식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다양한 음악을 듣게 되면서 그걸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진짜 관심도 많고 그거를 통해서 또 기쁨도 많이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한빛맹학교 전공과가 또 음악 전공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2년을 더 배운다면 조금 더 용기 내서 입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옛날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길 바래.
1: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 김미화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한빛맹학교 전공과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오, 생각만 해도 멋져요. 진짜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배우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니까 이제 실력이 쭉쭉 늘 것 같은데. 네. 전문 연주자의 꿈을 이루는 것도 멋진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 하면서도 뭔가 악기 하나를 내가 잘 다룰 수 있다는 거는 그것 또한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앞으로 예나 양이 바이올린과 함께 만들어갈 그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박정현이 부르는 나의 하루, 김동률이 부르는 아이처럼.

0: 체념일 이런 걸 잘 못 챙겨가지고 그래도 가끔 장볼때 이렇게 뭐 중복 이런 거써 있잖아요. 그러면 아, 중복이구나. 나도 뭐 해야겠다. 이렇게 좀 뒤늦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1: 아, 하루 뒤에라도.
0: 네.
1: 아,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 초복 때는 못 드셨어요?
0: 초복 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꼭 제가 지키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약간 총평을 하자면 잘안 지키는.
0: 네, 그냥 생각 없이
1: 아유,
0: 살다가.
1: 그렇지도 아니고요. 그래도 오늘 곡에 대한
0: 네.
1: 생각들은 또 많으실 거잖아요.
0: 아,
1: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0: 열심히 또 골라왔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저희가 진짜 이렇게 중복도 놓치고 가끔 현실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1: 많이 그래요, 저도.
0: 예. 근데 좀 이제 현실이 고단하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좀 현실을 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영화 음악이 좀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이 영화 속의 어떤 분위기? 장면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현실과는 다른 그런 감각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현실에서 로그아웃 시켜줄 그런 영화 음악들 골라봤습니다.
1: 현실에서 로그아웃. 와, 그 말만 들어도 좀뻥 뚫리는 느낌, 뭔가
0: 네.
1: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첫 곡은 어떤 건가요?
0: 네, 첫 곡은 이게 영화라는 걸 알고 봐도 좀 요란하고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가진 미국의 뮤지컬 코미디 영화 Everyone Says I Love You라는 영화에서 음악 골라봤는데요. 이제 한 가족이 정말 모두가 사랑에 빠지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빠지고 또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1: 그래요? Everyone Says I Love You. 어떤 영화인가요?
0: 네, 이 영화는 96년도에 발표됐는데요. 약간 뉴요커 하면 좀 신경이 곤두선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뉴요커를 대표하는 감독 우디 앨런의 작품이고요. 뉴욕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우디 앨런이 감독이지만 직접 등장해서 연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우디 앨런 본인이 또 출연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탑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전성기를 누려 있고 있던 줄리아 로버 에드워드 노턴, 드류 베리모어, 그리고 팀 로스까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10대 소녀였던 나탈리 포트만도 출연을 해서 이 유명 배우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수 있는 작품이고요. 뮤지컬 영화여서 이 배우들이 노래 부르고 또 춤추는 모습도 볼수 있다는 게좀 재밌는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1: 아, 뮤지컬 영화도 좋고 또 진짜 말씀 그대로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했네요.
0: 네.
1: 네.
0: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볼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이제 중심이 되는 이 가족들이 뉴욕에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뉴욕을 대표하는 그 음악이 재즈이다 보니까 이제 출연진들이 재즈 곡을 좀 자주 불러요. 그래서 오늘 들어볼 곡은 극 중에서 배우 팀 로스가 부른 If I Had You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
1: 네.
0: 이게 가사 내용이 뭐 당신만 가질 수 있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일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좀 로맨틱한 구애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인물과 배역의 인물과 또 상황이 재밌는데 이제 극중에 드루베리모어가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설정이에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막 출소한 날강도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1: 오잉?
0: 거예요.
1: 메리지 블루 이런 건가?
0: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나쁜 남자에게 갑자기 흔들리기?
1: 잘생겼어요?
0: 아, 뭐 멋있습니다.
1: 아,
0: 네.
1: 예.
0: 근데 이 강도 역을 맡은 배우가 팀 로스인데 이팀 로스가 극 중에서 드루베리모어에게 이제 구애를 할때이 곡을 부르고요. 결국에는 이제 드루메리모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화에 쓰인 버전이 음원으로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1960년대에 발표된 에타 존스의 버전으로 If I Had You라는 곡 듣겠습니다.
1: 네, 바로 들을게요. 에타 존스가 부릅니다. If I had you.

0: 여성 버전이어서 그런지 왠지 뭔가 되게 끈적한 느낌. 근데 이걸 남자가 불렀다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약간은 구애가 섞이다 보니까 조금은 느끼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극 중에서 이제 강도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강도가 이런 좀 느끼하고 로맨틱한 곡을 부르는 게 또 색다른 묘미를 주더라고요.
0: 네, 강도가 이제 훔치다 마음을 훔치고
1: 맞습니다.
0: 기가 막힙니다. 예, 다음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을 텐데 네. 먼저 들으실 곡 역시도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화인 Everyone Says I Love You에 쓰인 곡이고요. 제목은 치키타 바나나라는 곡입니다.
0: 치키타 바나나?
1: 네, 원래 이 곡이 1947년도에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바나나를 제대로 숙성해서 먹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바나나 회사에서 만든 광고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게 귀에 쏙쏙 박히는 멜로디도 가지고 있고 가사도 너무 재밌어서 결국에는 국민 노래가 됐던 곡입니다. 이 영화에서 극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바나나 분장을 하고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요. 네. 오늘은 영화 버전 대신에 마리아치 브라스 밴드랑 트럼펫 연주자인 챗 베이커가 이제 관악기로 연주한 연주곡 버전으로 감상을 할 거고요.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사운드 트랙인 찬찬이라는 곡인데요. 이 1950년대에 쿠바에 이제 전설로 불리던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씩 이제 과거의 전설의 뮤지션들을 찾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을 이제 모아서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네, 가지고 네. 있고요. 실제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멤버들이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계속 성공을 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전설로 또 태어납니다.
0: 네네.
1: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이제 올해 서울 재즈 페스티벌로도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0: 이분들이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찬찬이라는 곡을 작곡한 이제 세군도라는 멤버가 이 곡을 쓰기 전에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멜로디랑 연주까지 다 생생히 듣고 일어나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해요.
0: 진짜?
1: 네. 본인이 좀 작곡을 할 때 그런 꿈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인 찬찬은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0: 와, 되게 그냥 스토리 자체가 뭔가 몽환적이고 네. 신기하네요.
1: 너무 영화 같죠.
0: 저도 이렇게 꿈에서 숫자를 한 6개만 보고 싶은데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마리아치 브라스밴드의 치키타 바나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0: 멋있네요.
1: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뭐 진짜 멋있습니다. 다 다른 노래도 한번 찾아보고 싶을 만큼 멋있었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인디 밴드 중에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
1: 네.
0: 부에나비스타 그 이거 따라한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0: 재밌네요.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18세기 남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미션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더 미션 포스 듣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포르투갈 영토에 편입되게 된 그 한 원주민 종족을 만나고 이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이제 그렸던 영화인데요.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오보에 악기를 연주하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이 이 OST 중에 정말 유명한데요. 오늘은 첨단 문명이 들어서지 않은 그 원주민들의 삶과 닮은 좀 장엄하고 아름다운 Force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전 또 앞에까지만 듣고 가브리엘 오보에 듣는 줄 알고.
1: 네.
0: 한번 꺾으셨네.
1: 네, 하지만 꺾었습니다.
0: 오늘은 False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다른
1: 네.
0: 곡?
1: 예. 이어서 또 들어볼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삽입곡인 Now We Are Free라는 곡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된 2000년도 개봉 당시에 이제 1억 달러 자본을 투자한 지금 환율로 치면 한화 한 1,400억 정도가 되는 그 제작비를 투자한 규모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영화죠.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뭐 검투, 전쟁, 뭐 엄청난 대규모 인력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좀 항상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좀 등장인물들의 운명과 사랑을 좀 결정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운명을 좀 음악으로 표현한 것처럼 비극적이지만 거대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OST도 너무 좋고요. 또 대가, 영화 음악의 대가 한스 짐머가 만들었는데요.
0: 설령 영화는 몰라도 한스 짐머는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예. 이 Now We Are Free라는 곡은 또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가수 리사 제라드가 목소리를 더했는데 그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먼저 영화 미션의 OST 중에서 False 들어보겠고요. 이어지는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OST 중에 리사 제라드의 Now We Are Free입니다.

0: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뮤직. 오늘은 현실에서 로그아웃하게 만들어줄 영화 음악들. 우리 신세미 씨가 엄선한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볼 네. 거고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약간 국가도 옮기고 있고 시대적인 배경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상을 5회 수상하고 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으로 꼽힌 이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가 담긴 아마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에 오늘은 아마코드 수트라는 곡 듣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 1930년대에 그 파시즘이 이제 퍼진 이탈리아를 네. 다루고 있는데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또 낭만도 있고 또 불안함도 있는 그 시절을 이제 음악으로 잘 표현한 그런 분위기가 잘 담겨 있는 곡이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OST 중에 컬링 유라는 곡입니다. 이 바그다드가 이라크의 수도인데 네. 배경은 미국의 한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카페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잠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냥 목을 축이거나 아니면 기름이 떨어져서 들르는 사람들인데 이 카페에서 시작된 두 여인 간의 어떤 연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약간 황량하고 광활한 그런 사막의 공기를 이 Calling You라는 곡이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또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0: 네, 뭔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으면 네. 되게 멋있을 것 같네요. 아마코드 스위트, 프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겠고요.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0: 야 진짜 신세민 씨가 얘기한 그대로인데요. 네. 너무 황량한데.
1: 정말 사막을 너무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0: 네네. 네. 저 그러네요. 네. 제가 미국에 이런 사막에 갔을 때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정말로 그런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0: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붉은빛 모래였고 굉장히 뭐 끝이 보이질 않아요. 네. 한 차를 4시간을 타도 4시간 뒤에 똑같아요.
1: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는 이 주인공은 얼마나 항상 쓸쓸할까.
0: 그러니까요. 네. 거기 한가운데 있다?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은 또 이제 어떤 영화에 나온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네. 영화 클래식에 쓰인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 곡만 들으면 이제 옛날 그 교복이랑 비 오는 날에 이제 우산 없이 뛰는 그 두 남녀가 떠오르는데요.
0: 이... 아, 그때 얘기했던 그 남자?
1: 그 남자. 맞고요. 네. 사실 영화 속의 장면이죠. 네, 네. 네, 이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이 그룹의 이름처럼 진짜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좀 어떤 풍경이 떠올리게 만드는데 오늘 들은 음악 중에서 이번에는 이번 이 곡은 진짜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잘 그리고 있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자, 너에게 난이 먼저인지 나에게 넌이 먼저인지 제목이 항상 헷갈리는 노래잖아요. 정확히 저도 이제 알게요. 네. 자전거 탄 풍경에 너부터 나옵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함께 들으시죠.

0: 네, 오늘은 현실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게 만들어줄 영화 음악대 함께 감상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1: 네, 네. 이 마지막 곡은 영화 Who Are You에 쓰인 델리 스파이스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네.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까지입니다. 이 제목이 길어서 이제 누군가는 이 곡을 차우차우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영화에 이 곡이 쓰인 뒤로 곡이 진짜 유명해져서 사실 내년이면 이 곡이 발매 30주년을 맞이하는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는 다 알더라고요. 네, 이 곡을 들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잊혀지지 않는, 닿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제목이 아주 어려운 곡으로 손꼽히는 노래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차량 대기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1244대로 법정 기준을 120% 초과한 상태지만요. 대기시간은 평균 44.6분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에 몰리는 수요 혼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중증 보행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과 투석 환자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 거였는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은 바우처 택시로 분산하고 장애인의 이동 특성을 적용한 장애인 K-패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K-패스 인프라를 장애인에게도 적용하자는 건데요.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듀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나를 돌아봐.

듀스의 나를 돌아봐,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오랜만에 추가 지정됐다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7번 국도를 따라 경남권 여행지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 체육지도자 이다은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특수체육학과를 나와서 장애인체육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특수체육은 거의 발달체육만 다루다 보긴 해서 대학교 다닐 때는 아동발달센터나 이제 발달장애인복지관 쪽을 많이 갔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을 마주하는 거는 여기 복지관 입사하고 나서가 처음이에요. 22년 5월에 들어와서 이제 딱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전문가가 필요한 뭐 댄스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이런 거는 저희가 강사를 또 따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도 하긴 하지만은 조금 외부 행사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가는 팀이어가지고 각 담당자가 정해져 있긴 한데 좀 다 같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구두 설명이 조금 정확하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모르시잖아요. 뭐 왼쪽 팔을 왼쪽으로 뻗으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드려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시각장애인분들은 어쨌든 눈만 안 보이실 뿐이지 저희랑 뭐 체력적인 거나 그런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목표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똑같이 저희랑 운동을 시키는 편이어가지고 집에서도 뭐 운동하셨냐 이렇게 체크해주는 편이긴 하고요. 라운드 숄더가 조금 많으시고 이제 거북목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거 지도를 하는 편이긴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이 영화를 만나보네요. 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이 영화는 정말 10년 만에 네. 곡성 이후에 10년 만에 만든 작품이고 예. 그간에 이제 굉장히 오랜 제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름은. 네. 근데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죠. 네. 칸 영화제에서 공개가 됐고 이제 그 개봉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 호포항 근처의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시간적 배경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한 80년대 정도로
0: 과거,
1: 보여요.
0: 예, 과거는
1: 네, 과거로
0: 네.
1: 보여요. 평화롭던 논밭 사이길에 사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소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네. 죽은 지 24시간도 안 된 사체인데요. 최초 발견자는 청년 사냥꾼인 성기라는 인물입니다. 네. 조인성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사냥길에 나설 때만 해도 사체가 없었는데
0: 갑자기
1: 생겼다 이렇게 예. 증언을 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파출소장인 범석인데요. 황정민 씨가 연기하고 예. 있죠. 그 범석은 마침 그 인근 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이 사건을 도와줄 지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신고받고 왔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이제 소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릴 것 같아서 또, 예. 일단 좀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사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딘가 이상하죠. 네. 자동차에 부딪힌 모습도 아니고 곰이 습격했다기에는 살점이 긁힌 상처가 너무 거대합니다. 범석은 파출소와 상황본부에 무전을 넣으면서 마을로 돌아오던 중에 형체만 겨우 남은 부동산 건물과 마주칩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경찰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살피는데 순간 총성과 괴성이 울립니다. 네. 소리를 쫓아서 계속 달려가 보지만 그 곳마다 이미 처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곁에 남겨진 발자국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멸종했다고 생각되는 호랑인가?
0: 그 정도로. 예.
1: 아니면 진짜 공룡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어쨌건 그 우리가 아는 어떤 생물도 아닌 거예요.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그 낙연이라는 인물 이상인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예. 낙연이 이제 이 존재를 봤어요. 네. 괴성을 내지르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 내는 소리예요.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콩이나 팥 같은 그런 색깔이고 구부정하고 키가 크고 팔이 길다. 이렇게
0: 세상
1: 묘사를
0: 것이 아닌 건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네.
1: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그 사냥꾼 성기와 그래서 마을 청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소가 죽었으니까 흔적을 추적을 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된 축사를 발견합니다. 너저분한 사체들에 남겨진 자국을 보니 논밭에서 본 소와 동일한 녀석의 소행인 듯 하죠. 예. 근데 그 뒤에 나뭇가지에 걸린 신체 일부를 발견하게 돼요. 네네. 축사 주인인 고시 할아버지 한쪽 팔입니다. 예. 정말 험한 것이.
0: 진짜 굉장한, 험한 것이네.
1: 예. 네. 그 냄새가 풍기죠.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 원인을 찾기로 하는데요. 뒤늦게 합류한 호포항 순경 성애 정호연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성애와 추격에 나선 가운데 사냥꾼 성기는 동료들과 산속을 뒤지고 뜻밖에도 외계에서 온 험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0: 그 이 영화도 장르는 호러잖아요.
1: 네.
0: 나홍진 감독의 전작이죠. 그 곡성하고도 좀 비교될 것 같은데요.
1: 네. 바로 전작이고 공포영화 장르니까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1: 곡성도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의문의 사망사건 현장에서 시작을 하고 호프는 길 한복판에서 죽은 소로 시작을 하는데 예. 정말 이제 소름 끼치게 놀라운 것은 이 두 영화가 러닝 타임이 정확히 똑같아요. 156분. 네.
0: 야.
1: 똑같다고 합니다.
0: 네.
1: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데 저 우연치고는 정말
0: 그러니까요.
1: 네, 정말 기이하죠. 근데 곡성의 무대가 밤이라면 아, 그렇죠. 호프는 완전히 낮이에요.
0: 아.
1: 곡성은 계속해서 말로 현혹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하는 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예. 호프는 무조건 행동이에요. 아, 말보다는 행동. 예, 예. 무슨 일이 계속 이렇게 진짜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아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해요. 도대체 외계인은 왜 인간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총 갖고 있는지 그 총이 막 나와요.
0: 예, 네.
1: 그리고 성기는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잘 타나.
0: 아, 조인성 씨. 네. 그렇네. 네.
1: 사실은 그 시골 마을에 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거나 믿기지 않는 그런 그렇네요. 상황들이 막 예.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 그게 안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마을 사람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0: 네네.

0: 맡아서 그리고 이 호프란 영화 일종의 화자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중심을 잡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포항에서 잡다하지만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동네 청년 성기 역을 맡은 조인성도 예. 지금껏 본 적 없는 변신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날것 그 자체의 야생적인 매력은 물론이고 단단한 코어의 힘으로 펼친 강도 높은 액션 연기. 네. 정말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나홍진 감독이 성기 역으로 조인성 씨를 낙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키도 굉장히 크시잖아요.
1: 아, 외계인과 좀 싸울만한.
0: 네. 약간 영희어로 이런 느낌도 네. 나죠. 영화를 보다 보면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총기를 다루는 액션. 네, 정말 볼거리를 넘어선 오랜 훈련의 흔적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거친 마을 청년들의 리더로서 보여주는 그 스타일과 태도도 굉장히 쿨한 네, 그런 이제 성격의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이 조합이 청년 무리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이 사람만 따로 떼서 영화 하나 스피노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조인성과 무리들 청년 무리들 네. 네 그럴 정도로 좀 매력 있는 네, 그런 캐릭터. 이고 조인성 씨에게는 좀 또 다른 대표작이 네. 될 만한 네, 그 연기를 정도예요.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프의 홍일점 정호연 씨의 연기도 그 맑은 눈의 광기라고 부르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 할 일 하는 호포항 순경 성애 그 자체처럼 보이는데 가녀린 체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총기 액션을 소화해서 정말 이 영화의 보는 맛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황정민과 조인성 사이에서 온갖 액션을 다 해내요. 능숙하게 카체이싱, 드리프트, 유탄 발사기 각종 액션을 섭렵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보면 그 넷플릭스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새벽. 그 캐릭터는 그냥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그 정도 액션은 그럴 정도로 만개한 정호연의 본 게임이 호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외에도 K-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았던 씬스틸러들이 대거 등판해서 또 완벽한 앙상블을 이뤘는데요. 황정민의 치부를 공유하게 된 나경원 역의 이상희 배우 또 외계인을 마을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진실만 말하는 해술 아저씨라는 역의 이면식 씨가 연기를 하고 있고 호포항 지옥의 시발점이 된 양배 역의 은문석 씨 이분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렇게 환상의 균형으로 불을 멱살 잡고 이끌고 있습니다.
1: 네. 칸 영화제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이제 혼란과 혼돈이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또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일단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가야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도 이제 경쟁이었거든요. 영화 심지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일단 이제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끌고 가기 때문에
1: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되는 거군요.
0: 네, 그냥 아니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끌고 가요. 네, 그래서
1: 진짜 하드캐리하는구나. 네, 하드캐리.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하게도 영화 초반에는 그 괴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괴물의 등 그러니까 쓸고 간 흔적만 쫓아가는 거가 거의 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장본인은 굉장히 나중에 나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목격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석과 그 성의 이들이 이제 경찰들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추격하는 그 긴박한 이제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스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진짜 존재가 있기는 한 건지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괴물인지 네. 알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네. 네, 영화 속에서. 그런 면이 굉장히 이 영화가 정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대사도 나와요.
1: 네.
0: 네, 그 정도로 이제 혼돈과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한선의 노래 이어드리죠. 이제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올해 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오랜만에 추가로 지정됐네요.
1: 네. 올해 말까지 이제 추가로 지정된 것까지 하면 전국에 14개소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2026년 4월, 그러니까 지난 4월까지는 12곳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한 곳이 지정됐는데 그게 이제 대전에 있는 건양사이버대학교 병원이 네.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복지부는 한 곳을 더 추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대구 직할시에 지정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병원이 지정 신청을 해둔 상태라서 이제 평가하고 심의하고 이러면은 아마 올해 8월 이후에는 한 곳이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0: 아, 대구광역시.
1: 그러면은 네. 네, 이제 네 곳이 되는 거고요. 네네. 대구도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체중증 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지역이기도
0: 그렇죠.
1: 합니다.
0: 네. 네.
1: 발달장애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사실 이제 광역권의 한 개씩 지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있고 현재 서울시만 유일하게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뭐 한양대, 서울대, 신촌, 세브란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에 있는 5개 광역시도는 안 되어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곳을 말씀드리면 이제 광주광역시, 네,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이렇게 5곳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0: 아.
1: 참고로 이제 광주하고 전남은 또 묶여서 통합이
0: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0: 예,
1: 이렇게 그렇게 행정 변경된 걸 하면 이제 네 곳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동안에는 그 센터 지정에 진척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가 지정이 가능해진 거죠?
1: 네. 2022년 연말에 12곳 이후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지정이 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한 의원이 발달장애인법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고 설치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때 당시 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등등은 한 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그리고 한 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반드시라는 단어인데요. 그전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0: 아,
1: 변경이 됐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광역권 단위로는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광역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권을 관련해서 지정을 시도하기를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뭐 단체 당사자들의 필요성이라든가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공모할 때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거나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0: 아, 예. 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필수 요건은 뭡니까?
1: 네, 이제 제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센터를 좀 구분해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1: 첫 번째 거점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은 반드시 발달장애인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한 명은 필수적인 요원이고요.
0: 예.
1: 네, 그리고 발달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으로 뭐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지하사 등도 5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0: 네네.
1: 두 번째 이제 진료 영역에는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베드, 그러니까 입원 병상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구비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병원은 2차 의료기관 이상이어야 되고 병상 수가 30개 이상, 500개 미만인 병원이어야만 일단은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뭐 진료나 치료 방문 횟수가 연 평균 100명 이상의 이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과라든가 외과적 문제 또는 이제 치과 문제에 관련하여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거나 주변 의료기관과 협진이 가능한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거점 병원의 지정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발달장애 행동발달 증진센터에서 꼭 필수적으로 하는 요건 같은 경우는 센터장 1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치료 전문가 아무래도 이제 행동치료하는 전담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동치료 전문가라든가 행동치료 지원하는 인력들이 3명 이상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비와 관련해서는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그다음 모서리의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이 구비된 치료실이 3개 이상을 갖추어야 됩니다. 행동이다 보니까 안전의 단어들이 자꾸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원웨이 미러라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 이런 유리가 설치된 관찰시설도 1개 이상 갖춰야 됩니다. 네네. 더구나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복지부는 제1차 장애인 건강관리,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복지부가 이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장애 친화 의료기관, 그러니까 뭐 장애 친화 산부인과라든가 장애인 건강검진,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등을 시도 단위로 한 개 이상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 사업

0: 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에 이제 추가 기능을 더해서 이 병원들을 장애 친화 병원으로 부르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아. 앞으로 건강권에 조금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0: 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두 개의 기능이 통합돼서 한 개 센터로 운영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전자에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흔히 말하는 이제 발달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중치료라든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점병원을 둔다라는 뜻이고요. 행동발달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전제하고 여기에 자해라든가 공격 등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해라든가 공격 이런 행동 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든가 종사자들도 교육을 같이 하도록 아, 의무적으로 그래야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이제 복지부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센터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실적과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고 재지정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뭐 계속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1: 네.
0: 올해 같은 경우 이 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센터당 3억 8,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변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발달장애 거점병원 인력 기준을 요건에는 반드시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한 명 두도록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만약에 소아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둬도 괜찮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방식입니다.
1: 예, 예.
0: 왜 이게 이제 나왔냐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에 따르면은 소아정신 건강의학과 교수가 400여 명 정도밖에 안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예,
0: 네. 네, 네.
1: 예.
0: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이 또 쉽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은 해당 지정기관에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0: 네. 일단 가장 큰 거점병원에서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한 병원에서 여러 과의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1: 아,
0: 점입니다.
1: 예.
0: 보통 이제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진료과 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료 코디네이터를 먼저 만나면 병원마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 분이. 그래서
1: 네.
0: 이 진료 코디네이터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진료 시간을 예약도 하고 실제로 그날 발달장애인 분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안내를 하고 의사소통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1: 아, 예.
0: 그래서 A과 가다가 뭐 다른 피부과 내 과 간다라고 하면은 이 진료 코디네이터가 동행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내과 등 이렇게 이제 복수의 진료 과목을 이용하게 될 때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의사 간의 협진이 굉장히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예.
0: 특히 이제 거점병원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신마취 치과 치료 같은 이제 특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병원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치과 치료를 할 때도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정밀검사할 때도 전신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부담스러워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거점병원을 확충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수의료 설비들과 인력을 갖추도록 지정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행동발달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도전행동과 관련된 뭐 이 다빈도 질환이라든가 행동 문제의 원인을 진료하는 그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사실 행동 문제가 실제로는 건강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행동 문제를 개입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내과적 또는 신체적 질환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치료가 병행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역사회 기반에서 행동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0: 그래서 가능하면 발달장애인분이 입원 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외래 및 납병원 형태의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행동문제를 적극 개입하고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가능하면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 환경과의 연계를 하자. 이런 목적도 같이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광역권에 한 개밖에 없으면은 이용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0: 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세 곳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의 의료 서비스의 이용은 여전히 벽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벌써 3만 7천 명의 발달장애인 분이 계시는데 예. 세 개 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곳이 뭐 만 명 정도라도 그러니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아유, 예. 네. 그리고 세 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미 이곳들이 이제 대학병원인데 진료를 위해서는 평균 2년 3년을 대기해야 되는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부분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특히 대학 병원의 어린이 병원 또는 소아정신과에서 이탁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특히 이제 성인이 고강도로 도전행동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용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군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이현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헤어진 다음 날.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 작가이자 용인죽전 IL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특별한 길을 따라서 여행을 떠나본다고요?
1: 네,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7월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동해안을 따라서 푸른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품고 달리는 전설적인 길, 바로 7번 국도 여정을 소개합니다.
0: 7번 국도, 예.
1: 7번 국도의 기점이자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경남 부산권에서 출발해서 저 멀리 강원권까지 예.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행선을 따라 여행하는 국도인데요.
0: 예, 예.
1: 7번 국도는 창문만 열어도 짙푸른 바다 향기가 밀려드는 환상적인 도로이지만 해변의 고운 모래밭이나 깎아지른 해안절벽은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다가가기 조금 힘든 아쉬운 장벽이 되곤 했습니다.
0: 네네.
1: 최근 동남해안의 주요 명소들이 가파른 턱을 없애고 평평한 길과 넓은 전망 공간을 확충하면서 이제 휠체어를 탄 채로도 파도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는 아주 다정한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1박 2일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여행을 떠났던데 저도 한번 네.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그 7번 국도의 남쪽 끝인 그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부산의 명소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해안 절벽 위에 세워져 아주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낭만적인 공간인데요. 과거에 이곳은 가파른 언덕길과 좁은 돌계단 때문에 이 보행 약자들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슬로프를 보강하고 또 입구까지 단차 없는 무장의 데크로드를 완벽하게 다듬어 두었습니다. 이 맵표소에서 안내소를 지나 스카이워크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아주 푸른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시원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철길처럼 곱게 뻗은 바다 산책로 사이를 잇는 동선이 모두 평탄하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 바퀴나 유모차도 걸림없이 고즈넉한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계단 없이 투명한 유리 바닥 위에 올라서 이 창밖으로 흐르는 하얀 파도를 액자 속 그림처럼 아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7번 국도의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0: 네. 그 스카이워크 플랫폼에서 마주하는 바다의 비주얼은 어떻습니까?
1: 이곳의 시각적 하이라이트는 깎아지른 듯한 청흑빛 기암 절벽과 그 바로 너머로 끝없이 밀려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빚어내는 기막힌 수평적 대비입니다. 승강장에 마련된 평평한 전망대나 또 휠체어 눈높이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강렬한 태양을 받아서 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투명한 바다가 시야를 아주 가득 채우는데요.
0: 네.
1: 일반적인 절벽 전망대처럼 높은 계단을 오르는 이 불편함 없이 단단하고 평평한 플랫폼 위에 안전하게 멈춰서서 거대한 파도가 이 바로 앞까지 바위에 부서지며 만들어내는 하얀 포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따라 휘어지는 해안가의 야생화들과 또 아스라이 펼쳐진 오륙도 섬들의 실루엣이 한 프레임에 담기거든요. 이 바다 여행의 아날로그 감성과 동해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결합된 아주 최고의 비주얼을 선물합니다.
0: 네, 그러면 다음 코스도 역시 바다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코스는 기장 임양해수욕장인데요. 이 임양해수욕장은 7번 국도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만나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고운 백사장과 노래하는 듯한 파도 소리가 아주 유명한 해안 산책로입니다.
0: 예.
1: 이 원래는 이곳 또한 고운 모래밭에 발이 푹푹 빠지는 거친 지형이라서 계단이나 턱 때문에 휠체어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곳인데요. 최근 백사장 한복판을 시작으로 이 보행 약자들을 위한 매트길이 바다 바로 앞까지 길게 놓였습니다. 바퀴가 걸리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길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가는 듯한 스릴들을 장벽 없이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에 거센 바닷바람이 탁 트인 수평선을 타고 불어와서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주는 아주 좋은 해안 생태공원입니다.
0: 그렇군요. 임낭해수욕장 무장애 구간에서 감상하는 풍경은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1: 이곳의 진짜 매력은 오랜 세월 동안 파도가 다듬어온 부드러운 해안선의 이 경이로운 질감을 눈앞에서 바로 아주 정밀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트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바다 전망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발 밑에는 거대한 청록빛 동해 바다 파도가 백사장에 막 부딪혀서 이 하얀 분수처럼 솟구치는 역동적인 장관이 펼쳐집니다. 또 고개를 살짝 올리면 수평으로 길게 뻗은 은빛 백사장이 짙은 푸른빛과 어우러져서 또 한 폭의 거대한 풍경화 같은 시야를 압도하고요. 잔잔한 어촌마을의 풍경과 끝없는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이 갈매기들의 움직임이 바다의 수평선과 입체적으로 교차해서 아주 장관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친 대자연의 한복판에 장벽 없이 동화되는 완벽한 시각적 개방감도 선사합니다.
0: 네, 자 다음에는 7번 도로 어디로 가볼까요?
1: 이제 울산으로 방향을 들어봅니다. 바로 울산의 진하해수욕장인데요. 이 진하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또 맑은 수심으로 유명한 울산의 대표 해변이지만 여기 또한 역시 모래밭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가족들에게는 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시가 이 넓은 모래사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또 전용 무장의 로제를 바다 아주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깔아두었습니다. 주차장의 평탄한 보도블럭에서 시작된 이 단단한 무장의 매트길이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하얀 파도가 치는 밀물선 바로 앞까지 직선으로 곱게 뻗어 있는데요.
0: 네.
1: 바퀴가 헛돌거나 빠지는 일 없이 부드럽게 굴러가기 때문에 보행 약자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바다 그 가장자리까지 다가가서 동해바다의 이 짠내를 코앞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뜨거운 백사장을 가로지르는 이 친절한 매트길은 장벽 없는 해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비주얼입니다.
0: 그렇군요. 해안의 끝에서 바라보는 해변 풍경도 궁금합니다.
1: 이곳의 시각적 백미는 넓고 아스라한 은빛 모래사장의 평화로움과 발밑까지 밀려와 부서지는 하얀 거품 파도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구도에 있습니다. 이 모래사장 끝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명선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서 있거든요.
0: 네.
1: 끝이 보이지 않는 동해의 수평선이 푸른 하늘과 맞닿아서 가슴을 한 단숨에 뚫어줍니다. 또 사방으로 거칠거나 높은 구조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시릴 정도로 투명한 동해의 이 청록빛 그라데이션이 아주 시야 가득히 밀려옵니다. 해수욕장을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함께 파도가 밀려가면서 이 모래를 적시는 반짝이는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해변 관광의 즐거움을 차별 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울산의 그 대왕암 공원도 유명하잖아요. 험준한 바위와 숲길이 섞인 대왕암 공원 부근의 산책길도 어떻게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리하던가요?
1: 네, 울산 대왕암 공원 무장의 길은 100년이 넘은 아주 울창한 송림과 동해의 거친 파도가 빚어낸 기암괴석 무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원래는 흙길과 거친 돌계단으로 가득했던 이 자리에 단차를 완전히 없애고 아주 완만한 형태의 무장의 길을 촘촘하게 얹어두었습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타거나 아예 유모차를 밀면서도 턱을 만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바다 위를 부드럽게 활공하듯이 경사로를 따라 전망대 정상 부분까지 아주 매끄럽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길 양옆으로 안전한 난간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서 주행 시에 안정감이 뛰어나고요. 또 고개를 돌릴 때마다 기하학적인

0: 하위 기둥들과 울창한 소나무들이 이 각도를 바꾸면서 등장하거든요.
1: 네.
0: 이 걷는 내내 시각적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1: 그렇군요. 대왕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안선의 모습은 상당히 장엄하겠지요?
0: 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듯 붉은 빛을 띠며 우뚝 솟아있는 이 독특한 바위 기둥들의 장엄한 자태입니다. 우장의 전망 공간에 멈춰 서서 바라보면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뻗은 이 대왕암의 거친 갈색 줄무늬와 그 주변을 호위하듯 둘러싼 형형색색의 이 기암괴석들이 아주 일제하게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투명한 햇살이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빛나고 그 아래로 투명하다 못해 아주 깊은 청정 비치색 바닷물이 요동치면서 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1: 네.
0: 또저 멀리 해안선을 따라 부드럽게 흰 울산의 해안선과 푸른 산세가 한눈에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대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조각공원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아주 벅찬 시각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1: 네. 자, 부산과 울산을 지나 강원권으로 올라가는 중간 길목인 경북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덕에는 또 어떤 여행지가 있을까요?
0: 네, 칠봉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덕 해맞이 공원은요,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1: 아,
0: 공간입니다.
1: 네.
0: 네, 원래 이곳은 해안 절벽을 따라서 가파른 계단식 산책로로만 돼 있어서 이 보행 약자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는데요. 최근 절벽 능선을 따라서 정교하게 조성된 좀 완만하고 널찍한 지그재그형 데크 산책로를 새롭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가파른 단차나 턱을 만나지 않고도 영덕의 랜드마크인 창포말 등대 발밑에서 출발해서 푸른 해안가 중턱까지 아주 안락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이곳의 시각적 매력은 강렬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채색된 대형 대게 집게발 조형물입니다. 그 뒤로 끝없이 펼쳐진 청량한 영덕 바다가 자아내는 이 원색적인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또 영덕은 이 대게 등 다양한 해산물 맛보기도 좋은 곳이니까요. 잠시 머물러서 쉬다 가시면 좋은 거점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7번 국도를 따라 경남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강원권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 여행 작가 문화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원이 부르는 노력,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0: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아이러니하게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는 조롱어린 기사에서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폴 마르모탕이 저서에 인상이나 찾는 예술 애호가들의 무지와 관대함 때문에 생기는 문란함이라고 썼던 것도 이러한 맥락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환기하면 이 수증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예술원이 이 기증을 수락함으로써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상주의를 인정하는 혁혁한 변화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시작된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에 1966년에 클로드 모네 아들의 기증, 1993년 여성 인상주의 화가인 베르트 모리조 상속자들의 기증 등이 계속되면서 마르모탕 미술관의 인상주의 소장품 목록은 더욱 풍부해진다. 결국 1993년에 이르러 아예 이름을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으로 바꾸었고 현재 인상주의 미술의 핵심 소장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일종의 사설 미술학교가 있었다. 어린 소녀들을 위한 교양 수업 정도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림에서 왼쪽 선반에 남자의 누드 석고상을 뒤로 돌려놓은 걸 발견하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의자에 앉은 교수를 둘러싸고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보인다. 창밖을 내다보며 한눈을 파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작업실 안쪽에는 모델을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도 보인다. 물론 모델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다.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그림 속 교수이자 화가인 아벨드 푸졸의 학생이었다가 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다음 전시실에서는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인상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 화가로 항상 소개되는 모리조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삶을 되짚어보자니 19세기 말이 되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여성 교육의 현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또 화가가 된 이후에도 활동하기에 어려웠던 사회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베르트 모리조는 1841년에 부유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베르트와 바로 위 언니인 에드마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해서 부모님은 딸들을 위해 집안의 작업실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당시 풍경화로 명성을 날리던 카미유 코로가 그들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을 하고 나면 하던 일은 그만두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다. 에드마는 살롱전에 입선할 만큼 재능이 있었음에도 결혼과 함께 미술을 포기했으나 베르트는 달랐다. 여성이니까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는 관습을 거부하고 그녀는 직업으로서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0: 마친다. 에두아르 마네를 만나면서 그 결심은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베르트 모리조는 1868년에 루브르에서 작품을 모사하는 연습을 하던 중 마네를 처음 만났다. 마네는 이미 혁신적인 그림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미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젊은이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 마네는 이때부터 1874년까지 약 6년 동안 10점이 넘는 모리조의 초상화를 그린다. 부르주아 가문의 딸은 혼자 외출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베르트가 마네를 위해 모델을 서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한다.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은 초상화는 베르트 모리조가 가장 아끼고 항상 곁에 두었던 작품이다. 세로 26cm, 가로 34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화면 속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베르트가 빨간색 벽에 기대 놓은 듯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검은색과 빨간색의 강력한 대비 위에 하얀 얼굴과 목이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정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한 강렬한 눈빛과 꽉 담은 입이 그녀의 성격을 짐작하게 만든다. 마네와 베르트 모리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 어찌되었든 187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리조는 에두아르 마네의 동생 외젠 마네와 결혼한다. 결혼 후에도 성을 마네로 바꾸지 않고 모리조로 유지하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했음은 물론이다. 그녀의 그림에 담긴 풍경이나 인물화에는 여성들의 내밀한 심성이 배어있다. 딸을 출산한 후로는 딸이 커가는 순간순간을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화폭에 담았다. 8번에 걸쳐 개최된 인상주의 전시에도 출산 때문에 불참한 한 회를 제외하고는 7회에 모두 출품하며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미술 움직임에 참여하였다.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들은 마치 미완성인 듯 여백을 많이 남겨두는 자유로운 붓질과 신선한 색채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세계를 이룬다. 1885년작 자화상 앞에 서면 화가로서 그녀의 단호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40대 중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그녀가 팔레트를 손에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치 검을 들고 있는 투사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떤 남자도 여자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들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리조가 남긴 이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베르트 모리조 가족은 1883년에 마르모탕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4층 저택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후에 부부별 전시실을 통과해야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이 의아하지만 1966년에 모네의 아들이 대량의 작품을 기증하였고 이를 전시하기 위해 지하 전시장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된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참에 수련이 피어있는 연못가에 서 있는 모네의 사진이 맞아주는데 그 위 벽면에 긴 글이 적혀 있다. 놀라운 그림. 대생도 없고 윤곽도 없는 가사 없는 노래. 아니면 미술.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설명문도 없는. 담긴 일화도 없는. 우화도 없는. 알레고리도 없는. 육체도 없고 얼굴도 없는. 단지 색감의 힘으로만 분출일 뿐. 서정시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을 다 바쳐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는 가슴. 평론가 루이 질레가 모네의 수련에 대해 쓴 글에서 발췌한 것인데, 주어와 동사가 정연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감상과 인상, 감동이 뒤섞인 것이 마치 모네의 수련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전시실로 들어선다. 수련 작품을 보기 전에 이곳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역사적인 작품을 마주해야 한다. 바로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작품, 인상 해돋이다. 세로 50cm, 가로 65cm의 크지 않은 그림이다. 1872년에 고향인 르아브르를 찾은 모네가 바닷가 호텔의 2층에서 보이는 해 뜨는 부두의 풍경을 그린 연작 중 하나다. 해안가 가까운 곳에 작은 고기잡이배 두 척이 까만 실루엣으로 그려있고 멀리 증기선들과 기중기가 보이고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나오고 있다.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먼 곳은 새벽 안개로 덮여 대기는 회색이고 모든 윤곽이 불분명하다. 그 위에 지금 막 솟아오르는 선명한 태양만이 둥글게 뚜렷하다. 태양 아래로 바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붉은 빛기둥이 길게 이어지고 하늘은 멀리서부터 붉게 물들며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모네는 1874년에 동료들과 함께 직접 기획한 그룹전에 이 그림을 출품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킨 바로 그 전시다. 이 전시에서 에르네스트 오시에데가 이 작품을 800프랑에 구입했다. 오시에데는 파리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며 미술품 수집을 하던 부호였고, 모네와는 각별한 사이로 그의 그림을 많이 수집하였다. 그러나 4년 후 파산하면서 경매에 나온 이 그림을 조르주 드 벨리오가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드 벨리오가 다시 구입할 때는 가격이 210프랑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니 지금 들으면 놀라울 뿐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드 벨리오의 딸이 상속받았던 이 작품을 1940년에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한 것이다. 그 후에도 그림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세기 들어 아방가르드 미술의 흐름이 도래하면서 인상주의 미술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 인상주의 그림을 다수 소장하고 있던 미국의 수집가들과 미술사가들을 중심으로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으면서 그제서야 인상 해돋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재발견되었다. 모네는 1840년에 태어나 1926년에 86세로 세상을 떠났다. 파리와 노르망디 바닷가 사이에 있는 지베르니에서 살기 시작한 게 1883년이다. 이곳에서 점차 집을

늘리고 정원을 가꾸었다. 정원은 모네의 큰 관심사였다. 온갖 색의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사시사철 화려하고 풍성하게 유지했다. 지베르니에 정착한 후 10년이 지나면서 땅을 더 사들여 정원을 넓히고 연못을 팠고 일본식 다리를 만들고 수련을 키웠다. 노년의 모네는 1911년과 1914년에 부인과 큰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은 후 거의 칩거하면서 수련, 하늘, 연못, 나무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물의 정원만 그리며 지냈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약 30년간 수련을 주제로 300점에 가까운 작품이 이렇게 탄생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8점의 대형 수련 연작도 말년의 모네가 그려 국가에 기증한 것이다. 자신이 세상을 뜨고 난 후에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927년에 오랑주리에서 모네의 말기 대작이 공개되었을 때 평단과 대중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말기의 작품들이 시대를 앞서 새로운 경지를 그리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모네가 세상을 뜨자 그의 모든 작품과 자산은 둘째 아들인 미셸에게 상속된다. 1966년 미셸이 사망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베르니의 집과 작품 일체를 예술원에 기증한다. 이로써 마르모탕 미술관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부터 가장 최후의 작품까지 아우르는 이 세상에서 모네의 작품을 한꺼번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3년에 미술관은 공식 명칭을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으로 변경했다. 모네라는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미술관임을 만방에 단언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미술관을 나오며 그렇지만 폴 마르모탕은 지금의 미술관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라고 자문했다.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귀스타브 모로라는 유일한 세상. 언제 처음 귀스타브 모로의 그림을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수업 시간에 스쳐보았거나 어떤 책의 도판에서 만났을 것이다. 분명한 건 E.H.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모로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내가 처음 제대로 본 모로의 그림은 프로메테우스였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마지 않은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이름난 대형 미술관들이 시대와 사조를 횡단하는 집합적 서사를 보여준다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이 다루는 공간들은 한 작가의 내면과 작업 세계를 밀도 있게 응축해 보여주는 단일한 우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파리 전역에 흩어진 작은 미술관 가운데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3번째

0: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와서 공실과 요란하게 수다를 떨던 승범이 없다. 소라 엄마의 한을 하나 풀었다고 기고만장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을 승범을 떠올렸다. 어쩌다가 일이 잘 풀려서 망정이지. 그러나 계속 좋은 귀신을 만나리라는 법은 없다. 선한 귀신이 있다면 악한 귀신도 있는 법이다. 이번에 악한 귀신을 만나 그 고약한 성질대로 행동한다면? 자신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돈 욕심으로 가득한 승범이라면 그들은 그걸 빌미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협박과 회유로 그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엔 멀쩡한 육신마저 빼앗길 테고.
1: 된통 당해봐야 제정신을 차리지.
0: 비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문득 귀신을 봤다고 자신의 뒤로 숨어 벌벌 떨던 승범이 떠올랐다. 수정은 왼팔을 봤다. 그 팔을 붙들고 잘게 떨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먼지를 털듯 팔을 탁탁 털었다. 다시 처방전에 시선을 두려고 하는데 공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공실이 이상했다. 그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뭘 기다리는지 창밖을 흘깃거렸다. 목을 쭉 빼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 방향으로 눈동자를 굴렸다.
2: 또 둘이 무슨 작당질이야?
0: 수정이 한마디 하자 공실은 안 그랬던 척 TV를 본다. 수정은 처방전을 덮었다.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 작당은 무슨...
0: 공실은 시치미를 댔다.
2: 말해, 인사 어디로 가는지. 아니, 자네는 알 거 아니야. 둘이 그렇게 찰떡처럼 딱 하고 붙어있더니 어디로 보냈어? 아유, 모른다니까 그러네. 내가 뭐 일일이 한의사 선생 행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0: 수정은 책상을 두드렸다.
2: 내가 귀신들 풀어서 알아내야겠어?
0: 그렇다면 알아내는 건 순식간이고 쫓겨나는 것도 순간이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공실은 입술을 삐죽였다. 미간을 좁히며 잠시 고민하던 공실이 소리를 빽 질렀다.
2: 그래! 내가 내 한 좀 풀어달라 그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네 년이 안 풀어주니까 그 선생한테 부탁한 거잖아.
3: 뭐? 설마 그 인사한테 단지 가져다 달라고 한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결국엔 네 한 못 들어줄까 봐 그게 그리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를 끌어들여?
2: 그래, 내가 그랬다. 매일같이 여기에서 남편 놈 그 새끼 면상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내 뼈가루 단지 끌어안고 남들 앞에서 착한 척 흉내내는 꼴 더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3: 아이, 미쳤어. 그렇다고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네 지랄 같은 남편 놈이 잘도 그냥 죽겠다. 훔치라고 했지. 아유, 시키는 년이나 하는 놈이나. 아유.

0: 수정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약방을 나섰다. 공실이 쫓아나왔다.
1: 가봤자야. 벌써 들어갔을 거라고. 한창 잘 시간이라 걱정 없어.
2: 그러다 걸리면, 아니 그 인간한테 뼈도 못 줄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넌 그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알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0: 그렇게 말하고 수정은 장영감 집으로 뛰었다. 공실은 그 뒤를 바라봤다.
1: 불쌍하다니.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게 어딨다고.
0: 공실은 승범을 떠올렸다. 처음에 유골단지를 가져다 달라고 그에게 제안했을 땐 그냥 남편과 붙어먹으려는 승범이 고약하고 괘씸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하게 됐다. 약해지는 마음을 다지려고 모질게 대하고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떼썼다. 그리고 사지에 몰아넣었다. 그 한의사 선생은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공실은 수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 승범은 특별히 의상에 신경을 썼다. 어둠에서 눈에 띄지 않게 검은색 옷을 입었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모자도 눌렀었다. 계획한 대로 10시에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담벼락에 들러붙었다. 주위를 살폈다. 멀리 누구네 집에서 개가 짖었다. 바람이 수풀을 스치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으로 사방은 소란스러웠다. 혹시라도 그 소음에 섞여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 때 승범은 담벼락 끝을 붙잡고 반동과 함께 상체를 끌어올렸다. 벽에 살이 쓸렸으나 개의치 않고 담을 넘었다. 반대편으로 착지한 그는 손바닥이 화탓해 비비다가 뒤늦게 바지 주머니에 목장갑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긴장으로 까먹었다. 집안 어디에도 지문을 남길 수는 없었다. 장갑을 끼며 집안의 동태를 살폈다. 어둡고 고요했다. 어둠에 대비해 가지고 온 손가락만한 손전등에 불을 켰다. 작고 연약한 불빛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승범은 살그머니 움직여 현관문 앞에 섰다. 천천히 손잡이를 당기자 공실의 말대로 덜컹거리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승범이 움직일 때마다 몸에 들러붙어 움직임을 방해했다. 집안은 여름의 끝이라서 그런지 을씨년스럽다. 그는 지난번에 왔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손전등으로 길을 밝혔다. 적막한 집안에 승범의 숨소리와 옷자락이 서로 스치면서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주 조심히 내딛는 발소리가 났다. 자신이 내는 소리가 너무도 커서 그 소리를 이 집 주인이 들을까봐 너무 불안했다. 덩달아 심장이 어찌나 벌렁거리는지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진정하려고 크게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불빛이 오래된 소파를 비쳤다. 그 맞은편으론 TV, 그 옆엔 장식장이 있었다. 갑자기 안방문이 열렸다. 승범은 반사적으로 소파 뒤로 숨었다. 노인의 맨발이 장판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지더니 다른 문이 열렸다.

0: 켜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변기에 힘없이 떨어지는 소변 소리가 들렸다. 물도 내리지 않고 장영감은 화장실을 나왔다.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다. 곧 그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승범은 뻣뻣한 다리를 겨우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1: 젠장, 두 번 다신 못할 짓이다.
0: 어서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그는 안방을 흘깃거리며 조심히 장식장 앞에 섰다. 장식장 문을 당기자 딸깍이는 작은 소리에 소스라쳤다.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단지로 향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두근두근 뛰어대는 심장이 귓가에서 울렸다. 이러다가 귓구멍으로 심장이 튀어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코 고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귓가에 차가운 숨결이 닿았다. 승범은 눈동자를 옆으로 굴렸다. 검은 그림자가 승범의 얼굴 옆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특유의 목구멍을 긁는 목소리가 들렸다.
2: 이게 누구신가? 이거 한의사 선생이 아니신가?
0: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들짝 놀란 승범은 뒤로 물러나다가 반쯤 열린 장식장 유리문에 부딪혔다. 그 반동으로 유리문이 활짝 열렸다. 옅은 빛에 드러난 장영감의 눈이 문을 따라서 대구르르 굴렀다. 심장이 벌렁거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목이 뻣뻣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1: 이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0: 이런 상황에서 준비해둔 말이 있을 리가 없다. 걸릴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정말 걸릴 줄은 몰랐다. 공실이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깨지 않는다고. 말을 하던 승범의 눈이 천천히 노인의 위아래를 향했다. 날과 가슴팍에 구멍이 난 회색 러닝셔츠, 노란 고무줄이 삐져나온 줄무늬 잠옷바지, 그리고 손에 쥔 나무 지팡이.
2: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이건 아니지. 남의 집에, 그것도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가려고?
0: 그림자가 깃든 장영감의 주름진 얼굴이 다시 승범에게로 향했다.
1: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다 사모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만 마음 쓰시고 놓아주십시오.
2: 이 사람 터라도 단단히 돌았구먼.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마누라의 뜻? 뒤진 지 몇십 년이나 된 내 마누라 뼈가루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겠다는 걸 자네가 뭐라고 알고 알부야?
1: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신 사모님의 부탁으로...
0: 승범은 그의 팔이 올라가는 걸 봤다.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날렸다.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다.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바닥에 엎어진 승범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2: 그리 옆에 내는 죽었어. 교통사고로 돼졌다고 알아들어!
0: 바닥을 기는 승범의 등 뒤에다 소리를 질렀다.
3: 어르신 진정하시고 제 말 좀
2: 들어와! 너 같은 도둑놈 말을 들을 것 같아!
0: 다시 지팡이가 공기를 갈랐다. 승범은 허둥지둥 일어나 달렸다. 어두워서 어디로 달리는지도 몰랐다. 식탁과 의자에 부딪혀 넘어지고 나서야 그는 부엌에 들어온 걸 알아챘다. 의자를 붙들고 일어나서 주위를 보자 길게 난 부엌 창문으로 주황의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장영감이 달려왔다. 승범은 절뚝이며 식탁 뒤로 도망갔다. 어둠의 장영감도 승범처럼 식탁을 걸려 넘어졌다. 그와 동시에 승범은 현관문으로 달렸다. 어둠이 들어찬 곳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문을 열려고 손을 뻗어 문고리를 찾았다.
2: 이렇게 온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0: 차가운 문짝을 더듬었다. 손잡이가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장영감이 내지는 포효에 승범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대로 있다간 붙잡힐 것 같아 그는 현관문 오른편 두 개의 방 중 한 방에 최대한 조용히 들어갔다. 심장이 귓가에서 벌렁거렸다. 마른 침을 삼키며 방 안을 봤다. 장롱과 화장대 그리고 갖가지 물건들로 가득한 방에서 탁한 곰팡내가 났다. 바닥을 때리는 발소리가 현관문으로 향했다. 승범은 가로등 불빛이 드리우는 창문을 봤다. 저걸 열어서 넘어가면... 그때 검은 그림자가 재빠르게 방을 가로질렀다. 깜짝 놀란 승범이 숨을 들이켰다.
3: 누가 있다?
0: 화장대 옆에서부터 창이 있는 장롱 구석으로 네 발로 기어간 그림자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누가 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뭔들 예상했는가. 차라리 경찰에 붙들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집주인이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 창가로 발을 옮기려 할 때 밖에서 흘러들어온 가로등의 뿌연 주황빛이 작은 머리통을 비쳤다. 잿빛 머리카락에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승범과 눈이 마주쳤다. 막대기 같은 두 팔이 얼굴을 가렸다.
3: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무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 창문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0: 두 손을 모아 빌면서 그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노인의 입이 벌어졌다. 몸을 잔뜩 말고 끊임없이 내지르는 새된 비명이 귓가를 찢는 듯했다. 당황한 승범은 두 손을 내밀었다.
3: 해치지 않습니다. 진정하세요.
0: 방문이 열리고 장영감이 들어왔다. 문 앞에 버티고선 그가 두 귀를 틀어막았다.
2: 엄마! 조용히 좀 해.
4: 죽여버리기 전에.
2: 우리 엄만 죽었는데.
0: 승범은 달렸다. 장영감을 밀치고 현관문으로 가다가 눈에 들어간 티끌처럼 공실의 단지가 걸렸다.
3: 이왕 걸려서 망한 거 한이라도 풀어주자.
0: 그는 거실로 돌아갔다. 단지를 품에 안고 돌아서자 바로 앞에 장영감이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장영감을 본 순간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그러나 그건 체념보다 더한 깊고 시린 감정이었다. 등골이 싸늘하다. 손을 들어 민머리를 벅벅 긁는 장영감의 손에 식칼이 번뜩였다. 길목에 서서 어디로 도망을 치든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를 기세였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걸 인정해주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 시끄러워!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영화이 들어선 뒤에 우리 신라가 찾는 게 뭐가 있어요?
1: 647년 1월
2: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냐?
3: 털어나시옵니다, 폐하! 여기는 어항 위험하게!
4: 배신자들에겐 용서란 없다! 반란군으로 판단되는 놈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2: 여기서 우울증으로 하다가 김우신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요!

0: 어찌되었느냐?
1: 반란군들이 모두 명활성으로 향하고 있어. 요.
0: 명활성.
2: 명활성이란?
3: 명활성. 요즘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데요. 명활성. 저도 처음엔 명활성이 뭔지 잘 몰랐지만 명활성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지금은
2: 경주시 보문 관광단지 근처에 있는 성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0: 놈들이 명활성으로 향한다는 건 끝까지 해보겠다는 뜻이다.
2: 일본 침략에 대비해 서라부를 수비하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진 산성인 명활성.
1: 지금 바로 직격하겠어.
0: 아니야. 우선은 이곳 월성의 안정이 시급하다. 폐하부터 찾아.

0: 김 장군.
1: 마마,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0: 반란의 수괴가 누구냐?
1: 상대등 비담입니다.
0: 상대등?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등 자리를 내주었는데 끝내 내 등에 총구를 겨누다니.
1: 비담은 처음부터 여왕 즉위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0: 더 이상 설아버린 왕위를 이어받을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어.
1: 이유를 불문하고 차기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승만 공주마마께서 임명되자 아마도
0: 신라의 왕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가 더 중요해. 법이 그래, 법이.
2: 오로지 성골 출신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신라.
0: 성골의 피를 타고난 자만이 신라의 왕관을 쓸 수 있다. 피에 물타기는 절대 안 돼.
1: 걱정 마십시오, 마마. 비담은 반드시 제 손으로 체포하겠습니다.
0: 난 나라를 위해 여자로서의 일생을 포기한 사람이야. 신라를 위해 내 모든 걸 내려놨어.

0: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내가 내부 총질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 왜
1: 마마
0: 내 손으로 상대등 비단만 먹을 거냐.
1: 마마 피는 신 김유신의 손에 묻히겠습니다.
0: 아니야, 내 손으로 직접 상대등 비담을.
1: 마마.
0: 아무래도 복수는 그대가.
1: 마마.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월성에 남아있는 첩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임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2: 김유신의 진압 작전에 밀려 명활성의 진을 치고 사태를 살피던 비담과 염정.
0: 원래 그 양반이 약골이었지.
1: 이번 반란으로 많이 놀라셨던 모양이.
0: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만약에 임금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시면은 내가 나라의 2인자니까 내가 임금을 대신해 통치권을 물려받아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왕이야.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잖아.
1: 아, 근데 그 지금 임금의 곁에는 김유신이 있습니다. 야야.
0: 진쟁. 김유신이 이렇게 빨리 살아버려 입성할 줄이.
1: 그 꼬리 아웃 달린 여우 김유신이 쿠데타의 조짐을 알아채고 그 서랍을 근방에 애들을 짱 박아놨던 게 분명합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는.
0: 그렇지.
1: 왜?
0: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지.
1: 그렇죠. 하지만 천하의 김유신이라고 해도 대세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0: 당연하지. 호락호락 물러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1: 예.
0: 김유신의 반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
1: 예.

0: 어, 그래. 좀 어떠신가?
1: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배아를 보낼 수는 없네.
1: 저승사자를 먹을 수 있는 인간은 아직은 없습니다.
0: 진짜 답답하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1: 길지 않습니다.
0: 이런!
2: 응급한데 참, 그런 와중에. 명활성 반란군의 간복식 공격이 이어지고 월성의 정부군 역시 엄포식에 맞대응을 하며 버티는데.
3: 아, 형님! 그냥 용담 폭격으로 끝장 내자고요! 아, 조심해!
0: 조심해! 그래, 마마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지금은 마마를 지켜야 해!
3: 형님!
0: 안 돼!
2: 선덕여왕이 갑자기 위독해지자 김유신은 잠시 진압의 속도를 늦추는데

0: 공격을 퍼붓지 못하고 고라니들 목이 쉰 걸 보면 임금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얘기야.
1: 아, 근데 혹시 그 임금이 죽고 김유신이 그 자리를 딱 갖채면 그...
0: 김유신은 말이야, 그 정도로 뻔뻔한 인물은 아니야. 비록 가야의 왕실 출신이지만 출신 성분이 고귀하셔서 명분 없는 일은 못해 그 양반.
1: 권력이 주인을 잃고 나뒹구는데 무슨 놈의 명분입니까?
2: 바로 그때.
3: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별이에요.
1: 갑자기 그래. 뭐 별이 왜?
0: 야, 별 처음 보냐? 별이 뭐?
1: 뭐?

0: 한밤중 밤하늘에 반원을 그리며
1: 샤라랄라 저것은 월성이 아니니?
2: 예, 월성이 틀림없습니다.
0: 반란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성으로 커다란 별이 쓰러진다.
2: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면?
1: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피를 흘린다고 했지.
2: 그렇다면?
1: 임금이야. 임금이 죽을 징조야. 별이 정확히 월성으로 떨어졌어.
2: 하늘이 우리의 편입니다. 아니 대감.
1: 자, 모두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질러라.
2: 모두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질러라.
3: 함성.
1: 아, 그 소리가 임금이 있는 월성까지 들려야 한다.

0: 궁궐마당에 별이 떨어지다니.
1: 뭐 진짜 궁궐마당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떨어지는 별을 보고 군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이건 지진이 아니냐?
1: 이거 진짜 지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명활성에 있는 반란군들이 월성에 별이 떨어졌다고 발을 구르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대체 반란군의 수가 얼마나 되길래?
1: 글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왜?
2: 안 주무시면 태아께서 잠시 들라고 하십니다.
1: 나 지금 바쁜데?
2: 그쪽 아니거든요. 아.

0: 이건 지진이 아니야. 명월성의 반란군들이 이제 곧 내가 죽을 거라며 좋아서 발을 구르는 소리야.
1: 제가 24시간 마마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0: 왜 그런 말 있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1: 마마, 기륭은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0: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기륭이다. 그게 운수야. 난 운이 다했어. 내 운수는 끝이야.
1: 기륭은 그것을 부르는 사람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0: 내가 입으로 길을 부르면 길한 일이 생기고 입으로 흉을 부르면 흉한 꼴을 당한단 말이냐?
1: 예. 봉황이나 기린은 길한 동물임에도 봉황이나 기린을 보고도 망한 나라가 있고 접시가 깨지고 엉덩방아를 찢는 꿈을 꾸고도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있으니 기륭이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0: 왠지 설득되고 싶은 마음이구나. 하지만
1: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0: 유신 장군.

0: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유신 장군은 나의 영웅이야.
1: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2: 장군! 장군!
0: 나가보게.
2: 장군!
3: 잠시 후.
4: 원속으로 별이 떨어지는 후 군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 전군이 별이 떨어지는 걸 보진 않았을 게 아니냐.
4: 뭐 전군이 봤는지 뭐 몇 명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별이 떨어지는 걸 목격한 군사들이 소문을 낸 데다가 명월성의 반란군이 막 발을 구르면서 초하는 바람에
1: 연을 준비해라.
4: 예? 연? 아니 그 하늘에 날리는 연 말입니까?
1: 이왕이면 아주 큰 걸로 대형 아싸가오리언 뭐 그런 걸로.
4: 예?

0: 나의 영웅 유신씨 잘 부탁드려요. 이자요.
1: 하늘에서 연이 내려와요.
2: 유교창.
3: 아, 마마 모시기 너무 힘듭니다. 신여 김자연.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올여름 휴가철에 찾아가면 좋은 계곡 여행지 몇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찾아갈 계곡 여행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있는 미천골입니다.

있습니다. 미청골은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건강한 천연림과 계곡을 따라 멋진 자연경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은 캠핑을 하기 위해서 계곡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미청골에서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미청골 자연휴양림 안내소에서 계곡을 따라 3km쯤 가면 철다리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다리 건너편에 제1야행장이 있고요. 제1야행장에서 다시 1.5km쯤 더 올라간 곳에 제2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청골 가장 깊숙한 곳에는 불바라기 약수터가 있는데요. 불바라기 약수터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미청골 최상류에 있는 멍해정에서도 4.8km를 더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바라기 약수터는 폭포 절벽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맛보다는 약수터를 직접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약수가 나오는 폭포 절벽은 안전상의 이유로 올라가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청골에 이어 찾아갈 계곡 여행지는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월성계곡입니다. 월성계곡을 찾아가려면 우선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거창 수승대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수승대에서 3km쯤 가면 북상 면사무소 삼거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져 6km쯤 더 가면 월성 군립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남덕유산 방향으로 5km 이상 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월성 계곡입니다. 월성 계곡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용암정, 분설암, 사선대 등과 같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성계곡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사선대는 네 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커다란 자연석 네 개가 쌓여 있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계곡 여행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있는 덕산계곡입니다. 장수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해발 1237m의 장안산을 첫손에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장안산에서 가장 긴 계곡이 덕산계곡입니다. 덕산계곡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적한 계곡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덕산계곡의 명성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덕산계곡은 방화동 자연휴양림과 덕산제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곡 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장안산 주차장에 있는 덕산제를 출발해서 방화폭포까지 갔다가 다시 덕산제로 돌아오는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코스에는 계곡을 따라 안전한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에 좋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계곡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덕산계곡의 명소로는 인공폭포인 방화폭포, 용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 두 개의 용소가 있습니다. 덕산계곡의 장점은 잠시 한눈을 팔 시간도 주지 않을 정도로 풍광이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올여름 휴가철에 찾아가면 좋은 계곡 여행지 몇 곳을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9년 만에 사실상 결론 지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가 결정했습니다.
1: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고려 대상에서 뺐지만 SK 주식은 공동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9년의 법정 공방 끝,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약 3조 원 가운데 9,440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SK 주식. 1심은 최 회장 주식이 노 관장과는 무관하게 상속과 증여로 형성한 특유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받을 재산을 665억 원으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 발판이 됐다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4: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3: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2: 그런데 대법원은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어서 재산 분할에 산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2: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을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이 가사와 대외 활동으로 기여했다며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최근 크게 오른 주가는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분할 비율에 반영해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1심 665억 원의 14배가 넘는 액수가 인정된 배경입니다.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오늘 판결을 앞두고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최근 급등한 주가를 반영할 것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급등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6: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후 재계 5위 SK그룹은 이동통신 사업 등을 발판으로 2위까지 올라섭니다. 이 성장 과정, 2심은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노 관장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을 뿐 아니라 그 사돈 관계가 SK의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3명의 양육을 전담해 최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7: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 환송심은 노태우 비자금을 빼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2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가사뿐 아니라 대외 활동까지 인정한 것, 여기에 SK 주식이 급등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2심 종료일부터 파기환송심 종료 사이 SK 주가는 5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만큼 최 회장 재산도 늘어 노 관장이 수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가액 기준 시점을 2심 종료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못 박았습니다. 대신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은 재산 분할 비율에 고려하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고려해 주식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하면 최 회장으로선 거액의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0: 오늘 경북 포항과 경주 기온이 40도에 육박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경북이라도 북쪽이 폭우에 시달릴 동안 이렇게 남쪽은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뭄이 심각합니다. 문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바닷물에 몸을 맡겨도 시원함은 잠시뿐. 열기로 가득한 백사장과 해변도로에 나오면 걷기 좋습니다.

0: 조차 힘듭니다.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경북 포항엔 올해 두 번째, 경북 경주엔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 진짜 이거 뭐 숨도 안 쉬어지고 밖에 있으면 녹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다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도 바로 땀나고 이래서 진짜 너무 덥네요 오늘. 포항 쉽지 않습니다.
0: 불볕더위에 고춧잎과 깻잎은 생기를 잃었고 잎이 무성해야 할 청도 지역 특산품 감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농경지에 물을 대는 사동저수지와 대구와 경산 지역에 식수를 대는 운문댐은 이미 가뭄 심각 단계.
2: 평소 물로 가득 차있던 운문댐 상류입니다. 가뭄으로 물줄기는 가늘어졌고 바닥에는 잡초와 자갈만 무성합니다.
0: 최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비 피해가 발생했지만 바로 아랫동네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강한 비구름대가 좁은 지역에 퍼부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정부는 상수도관에서 새는 물까지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3: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통해서 그 누수율을 그 새는 물을 줄이고 지하수 조류댐이나 해수 담수화 시설 주로 도서 지역에 이런 시설도 설치를 확대해
0: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닥치는 재난 앞에서 기후 양극화에 따른 대응 체계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
4: 네, 장마가 끝난 제주도 폭염이 뒤덮었습니다. 특히 열대야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민주 기자, 밤바다는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덥습니까?
5: 네, 저는 지금 제주 이오테오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 밤바다도 매우 후텁지근합니다. 밤 9시가 넘었지만 이곳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안 전역에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7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29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어젯밤 마라도에서는 최저기온이 27.1도였지만 최저 체감온도는 30.1도나 됐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제주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엿새 일찍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네 곳은 운영 시간을 최대 밤 9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고 온열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제주에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이오테오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4: 주로 중부지방에 비를 퍼부은 장마가 이제 끝나가면서 폭염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이 길게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6: 한반도 상공으로 뜨거운 열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온통 붉게 물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 강도가 가장 거셉니다. 경주와 포항, 밀양 그리고 대구에선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어 사람 체온을 웃돌았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보시는 것처럼 폭염특보가 서울 등 수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세력을 넓혔기 때문인데요. 장맛비를 뿌리던 정체전선을 북한으로 밀어올렸고 그 대신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울장마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를 몰고 온 반쪽 장마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엔 평년에 1.5배나 되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화면에 붉게 보이는 영남지방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30%도 안 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낙동강 운문댐은 가뭄이 심각 단계까지 갔고요. 포항과 경주 등의 7월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3도 넘게 높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최근 경향을 살펴봤더니 폭염 종료일이 8월 중하순으로 과거보다 열흘 정도나 늦어졌습니다. 열대야는 최대 20일이나 늦어져 9월 초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마가 끝나면 그때부터 길고 긴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마가 끝나도 마음을 놓긴 어렵습니다. 지난해처럼 8, 9월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0: 혹한 호우가 곳곳에 쏟아질 수 있어 집중호우에 대한 경계도 늦춰선 안 됩니다.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1: 여름 날씨가 예전보다 더 습하고 더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소재와 아이디어를 접목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나는 기능성 옷과 침구, 또 냉각 패드가 있는 선풍기 등을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피부입니다. 더위 때문에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천을 얹자 곧바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순식간에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3: 햇빛이 너무 뜨겁고 더워서 왔는데 마침 여기 쿨링 냉감 소재 뭐 베개나 이런 거 팔고 있었다고 해서.
2: 냉감 의류를 찾는 검색량도 많게는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 생활용품점에선 냉감 의류 종류가 지난해보다 20종이나 더 출시됐고 판매량은 40% 이상 뛰었습니다. 이제는 선풍기도 단순히 바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피부에 갖다 대면 차가운 느낌이 곧바로 전해집니다. 더 빨리 시원해지도록 냉각 패드를 장착한 선풍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4: 확실히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친구가 써봤을 때도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일반 선풍기는 못 쓰겠어가지고.
2: 이런 제품들 말고도 몸에 뿌리거나 붙이면 온도를 낮춰주는 제품들이 소비자 마음을 파고듭니다.
5: 지금 산 건 쿨링 스프레이고 그냥 길 가면서 이렇게 뿌리면 시원해질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려고요.
2: 과거보다 다양해진 여름 용품들. 더 습하고 더운 여름을 나는데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대신 도입했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오늘 만료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를 대체할 강제노동 관세를 60개 나라에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먼저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 무역대표부 USTR이 새 관세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 행정부에 불공정 무역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상은 60개국입니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으로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한다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은 차등 적용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기존 관세가 12.5%에 못 미치면 강제노동 관세를 추가해 총 관세율을 12.5%까지 맞추고 그 이상이면 기존 관세를 유지합니다. 유럽연합과 멕시코 등 17개국에는 10%가 적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는 10%의 글로벌 관세 만료와 동시에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USTR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의 공정한 무역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당사국들 대부분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8: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7: 다만 EU 내부에서는 강제노동이라는 명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체결한 관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6: 그렇다면 강제노동을 명분 삼고 있는 이번 관세, 정확히 어떤 논리일까요? 대체 강제노동 관세가 무엇인지, 또 이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어서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미 무역대표부가 부과한 새 관세는 강제노동을 명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이 직접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미국에 내다 판 것은 아닙니다. A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면직물을 B국이 수입해 인형을 생산한 뒤 미국에 싼값에 수출할 경우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니까 B국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가 특정 국가나 특정 분야를 겨냥했다면 이번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10: Nothing is going to shake him from tariffs. I mean, this is.
8: 그는 관세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관세는 그가 임기 내내 일관되게 고수해온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9: 관세 역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은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 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을 이용했다며 가능한 모든 무역상의 권한을 동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6: 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는 예고한 수준에서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강제노동 301조가 미국 관세 정책 재편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주요 제조업 국가의 산업별 보조금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산업 정책을 과잉 생산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같은 업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에 확정된 12.5%의 추가 관세가 더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기초한 15%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되던 관세는 10%에서 12.5%로 올라갔습니다. 화학과 전자, 기계 등의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12: 작년 트럼프 아이파 관세 조치 이후에 뭐 한 10% 이상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 관세를 부과가 된다면 뭐 한 100억 정도 이상 저희도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11: 다만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역시 12.5%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여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13: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일본이 좀 많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12.5%의 관세로 결정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지 않은가.
11: 자동차와 철강은 별도로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반도체와 일부 반도체 부품도 제외됐습니다. 아직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 이른 이유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우리 주력 수출 산업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과잉 생산 301조 관세. 여기서 추가 관세가 매겨지면 합산한 관세율이 훌쩍 뛸 수 있습니다. 총 관세율을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발표한 15%로 묶어두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협상의 지렛대로 쓸 거로 보입니다.
14: 좀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11: 청와대는 양국 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우리 외교관들 신상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데 이어 우리 군의 의료정보 시스템도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인 환자의 이름과 병명, 진단 영상 등 엑스레이 사진으로 천장 분량의 정보를 누군가 마음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15: 국군 의무사령부에는 군 장병들의 엑스레이나 CT 등의 영상을 의료진이 모바일 기기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의 내밀한 의료 정보가 담겼기 때문에 접속 권한은 철저히 관리됩니다.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7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자가 지난해 11월부터 무단으로 접속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침투 경로가 되는 통신 포트가 올해 3월까지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6: 올해 4월 국군 의무사령부에 대한 보안 점검 중 모바일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 접속을 식별하였고 즉시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15: 비인가자가 그동안 접근한 데이터는 약 8GB, 엑스선 사진 기준으로 천장 분량입니다. 여기에는 환자 군인의 이름과 성별, 나이, 병명 등 개인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해외 여러 국가의 IP로 우회에 접속했다며 아직 접속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7: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제대로 탐지도 못했다 그러면 애당초가 성능 미달에 꽤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이런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기술들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솔루션이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또 허점이 발견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15: 국방부는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 이렇게 정부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전산망의 보안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내부 전산망을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열어둔 조처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온라인 교육 시스템. 이곳에

0: 정부가 보안을 위해 특정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내부망에 외부 PC의 인터넷 접속이 몰리면서 해킹의 통로로 활용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리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해킹에 대비해야 하는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코로나 때 그 단절됐던 망이 연결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중에 해커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여파가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이번 군 의료정보 무단 접속 역시 외부에 개방된 통신망이 문제가 된 만큼 외부망을 사용하는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2: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불이 나 선장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됐습니다. 배가 불에 잘 타는 소재여서 불 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바다 위를 뒤덮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정도 선뜻 다가가기 쉽지 않은 상황.
4: 아, 안 돼요, 안 돼.
3: 선박 주변을 돌며 잇따라 소화액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부산 오륙도에서 25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7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다급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뛰어내린 30대 선장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섬유강화 플라스틱, FRP 소재로 만들어져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데다 유독가스도 내뿜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 꺼졌다가 다시 붙고 이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남 소화포를 이용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했는데도 불구하고
3: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제주 차귀도 앞바다에서 섬유강화 플라스틱 어선에서 난 불로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기관실 배터리 부분에서 불꽃이 나면서 불이 시작됐단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2: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주택가에서 가스가 폭발해 인근 아파트와 상가까지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 번쩍이는 선광에 이어 땅을 뒤흔드는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차된 차량이 뒤집힐 정도의 충격에 17명이 다치고 시설 피해만 4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다시 찾은 사고 현장. 폭발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게 지났지만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잔해들이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맞은편 주택은 창문 유리까지 날아간 상태입니다. 외벽이 뜯겨나가고 부서진 자재들이 남아있어 마치 폐허 같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승강기도 고장난 상태 그대로입니다.
7: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동이 있어갖고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와야 되고 고통 속에 지금 살고 계셔요. 다들 그 충격 때문에.
6: 경찰은 최근 가스배관을 시공한 업체와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은 식당 주인 등 양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해 배상과 복구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조만간 양쪽 보험사들이 만나 과실 비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8: 가장 답답한 거는 빨리 보상이 돼서 뭐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면 좋겠죠. 언제가 될지 이제 기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6: 이에 일부 주민들은 단체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인 상황. 배상액 산정이 지지부진해지자 자치단체가 먼저 배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청주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9: 한 번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도 번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 이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배터리 사용이 빠르게 늘어가면서 화재 피해를 막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곽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서 소방당국은 불길이 5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5층 물류로봇 안에 탑재된 리튬 배터리 때문입니다. 리튬 배터리에 발열 필름을 붙이고 온도를 높이자 폭발하듯 불이 붙습니다. 배터리 셀 온도는 섭씨 700도를 넘어섰습니다. 리튬 배터리 내부에서 연쇄 화학 반응이 일어나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입니다.
11: 리튬 배터리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의 열폭주를 막는 겁니다. 지금부터 같은 조건에서 배터리를 넣은 파우치에 소화패드를 넣고 발화시켜 비교해보겠습니다.
10: 가방 안에 배터리를 넣고 가열하면 불이 나더라도 온도가 금세 떨어집니다. 열폭주를 일으키는 건 배터리에서 나오는 가연성 가스인데 가방 안 물

0: 물질과 화학 반응을 유도해 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1: 소화패드에 적용된 소화약제는 60도부터 기여하며 순차적으로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열폭제를 늦추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섭씨 500도 넘는 화염에 노출되자 하얗게 변하는 얇은 판. 하얀 부분은 고온에서 형성된 단단한 세라믹으로 열폭주 상황에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1200도 정도의 수준의 온도에서 600초 이상 버티는 차량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소재라고.
0: 최근 5년 새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는 678건.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는 배터리 확산 속도에 맞춰 화재 방지 기술이 널리 상용화되는 게 관건입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인공지능의 두뇌격인 데이터 센터는 내부 온도가 80도까지 치솟을 정도로 강한 열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 열을 식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한국형 냉각 기술이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연면적 축구장 7개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입니다. 로봇이 지나갑니다. 자율주행 로봇까지 활용해 수시로 확인하는 건 서버의 온도. 이런 인공지능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이 많게는 10배 이상 더 소모됩니다. 그만큼 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식힐 냉각 기술이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좌우합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를 통째로 특수 액체에 담굽니다. 석유계 윤활유로 만든 액체인데 물과 달리 전기가 통하지 않아 서버를 담가도 고장이 나지 않고 열도 쉽게 식혀줍니다. 우리 기업들이 순수 국산 기술로 설비와 액체를 개발해 한국형 액침냉각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2: 네, 액침냉각 같은 경우는 서버 전체의 열을 골고루 식힐 수 있기 때문에 액체냉각보다 좀 더 안전한 서버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공냉식은 최고 80도까지 치솟는 서버 열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병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경북 경산의 아파트 관리실에서 발생한 방화 폭발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 입주민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경찰은 불을 저지른 70대 남성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부대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과 웃고 다투고 또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들 흘려보내기 쉬운 그 일상 속에서 웃음과 위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만화가가 있는데요. 아내와 아들 세 마리의 고양이 주변 사람들과의 소소한 일상을 짧은 만화로 담아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만화가 재수 평범해서 더 특별한 이야기를 그리는 재수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만화가 재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얼굴을 잘 안 드러내시는데 평소에 이렇게 가리시더라고요. 선글라스에다 코스염인데 오늘은 그냥 오셨는데 굉장히 순하게 생기셨네요, 작가님.
1: 예, 그건 뭔가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예. 뭐 촬영을 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사인으로 가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요.
0: 그럼 제가 오늘 사진 찍어서 SNS 이 상태로 올려도 되나요?
1: 안 돼요. 네. 제가 가지고 왔어요.
0: 그, 아, 갖고 오셨어요? 예, 그때, 아유, 다행입니다. 예.
1: 예.
0: 그, 작가님, 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랑 똑같이 생기셨군요.
1: 예, 저니까요.
0: 아, 자신을 그린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실물을 딱 보는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1: 평범한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0: 네. 다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서울 국제도서전이 끝났는데 아, 예. 이렇게 잘 대중 앞에 모습을 잘 안 드러내시는데 이번에는 좀 북토크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신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그 한 몇 년 동안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일어났나 봐요.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게 된 거고요.
0: 네, 예. 네. 좀 은둔 생활을.
1: 맞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네. 은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작가님의 만화를 보면 사실 요새 뭐 우리나라 웹툰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뭐 대단합니다만
1: 그렇죠.
0: 굉장히 뭐랄까 좀 매운맛, 자극적인 맛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순한 맛이더라고요.
1: 예, 좀 그 웹툰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저는 SNS에서 좀 자유롭게 네. 마감 기한 없이 그리고 싶을 때만 올리는 거라서 그런 어떤 시류에서 좀 자유로운 게 있죠.
0: 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꾸미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담아냈는데 제가 보니까 가슴이 좀 뭉클뭉클하고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1: 고맙습니다.
0: 이제 어디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올리고 싶을 때만 SNS에 올리시는 거예요?
1: 네. 그 오늘은 뭘 그려볼까? 제가 아무래도 프리랜서 창작자도 보니까 제가 그리는 게 곧 일이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뜨면 이제 오늘은 뭘 그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데 그게 이제 책상 앞에서 상상을 할 때는 막막해요. 근데 네. 이제 사람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관찰하고 가족들과 집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씹어보면 그런 것들은 되게 편하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순간이 딱 되면은 아 지금 이 장면이 재밌다. 그림으로 그리면 재밌겠다.
0: 네.
1: 표현해서 남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예.
1: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만 그려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작가님이 유명해진 게 이제 페이스북에 재수의 하루인가요? 재수 연습장이에요. 네. 연습장에 네. 그 재수의 이제 하루에서 일어난 일상들 작은 것들을 이렇게 그리셨는데
1: 맞아요.
0: 네. 그게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이게 어떻게 네. 보면 쓸데없는 유치한 생각에서부터 좀 네. 그림 장난부터 해서 말장난 뭐 그런 걸로 시작해서 보이는 것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뒤섞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0: 네.
1: 그렇게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계속 꾸준히 올려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본인 얘기네요. 거기다 재수도 원래 이름이신 거죠?
1: 맞습니다.
0: 성대고.
1: 본명입니다.
0: 예, 예 재수 작가님이 예. 그렇게 되셨는데 재수의 연습장에서 정말 자신의 얘기를 예. 가감 없이 담아냈고 제가 지금 실물을 뵈니까 정말 생긴 것도 똑같다. 근데 보통 작가들은 왜 계약을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감이 돼야 글이 제일 잘 써지고 그림이 제일 잘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못 견디시는 편인가 봐요.
1: 해보니까 저도 마감이 있는 주간 마감도 해봤고
0: 네.
1: 그런데 확실히 그래서 웹툰 작가님들 지금 현역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제가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해봤는데
0: 네 어떤 게 힘드셨어요?
1: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만 해야 되고 오히려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힘든 게 이제 웹툰 주간 연재인 것 같고 그걸 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저는 이제 그걸 했을 때 그 일단 막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생한 그런 창작의 자유랄까요? 그런 것들이 억압받는 느낌이라서
0: 네.
1: 좀 SNS를 좀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흘러나오는 그런 자유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나 장면들을 그리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힐링도 되고
0: 네.
1: 더 신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또 그 웹툰 연재나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좀 힘이 많이 이제 모이면
0: 아.
1: 또 시도해 볼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0: 에너지가 좀 쌓이면.
1: 네.
0: 예. 네.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게 네. 치열하게 막 쫓기면서 작품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1: 맞아요. 예.
0: 여건이 네. 그런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제수 작가님의 뭐 팬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보니까 이게 뭐 짧은 대사인데 웃음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돌아보게 하는 것들도 있어서 몇 편만 우리가 좀 만나볼까 합니다.
1: 네.
0: 아, 이번에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그중에서 한번 골라볼까 하는데 연기가 좀 되세요?
1: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니, 본인 얘기시고 본인이 주인공이시니까. 예.
1: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0: 이 제목이 작고 쉬운 행복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림이 작가님하고 부인이신 거네요. 둘이
1: 맞습니다.
0: 똑같은 커플 잠옷 입고 네. 베개를 하고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1: 네.
0: 예, 자 큐.
1: 난 가만히 두면 점점 우울해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가만히 두면 계속 행복한 사람이더라. 그거를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쩌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지?
0: 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행복해. 내 행복은 되게 작고 쉽거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문 앞에 꾸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청소하다가 옹성우 사진이랑 눈 마주치면 너무 행복하고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나면 너무 행복해. 게임하다가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행복해. 예쁜 패디 붙이고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1: 예,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0: 아, 네. 부인은 되게 잘 행복해지시는 분이군요.
1: 예.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좀 파고드는 타입이라서
0: 예.
1: 좀 어두운 생각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얘기를 하면 아내가 조금 일깨워 주죠.
0: 아, 예. 결혼 잘하셨네요.
1: 예, 잘했습니다.
0: 작고 쉬운 행복.
1: 네.
0: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라고.
1: 맞습니다.
0: 네.
1: 현인인 것 같습니다.
0: 이야, 부인한테서 네. 많이 배우시겠어요.
1: 많이 배우고 사실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 예. 대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하는 말을 옮겨서 적어놓고
0: 네.
1: 그걸 그리면은 그 어떤 호흡이 좋은 만화가 나오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아내가 저한테 뮤즈죠.
0: 절대 네, 끝까지 모시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제목이 악창맨이에요. 악창맨. 네. 비타민 먹었어? 프로폴리스는?
1: 먹었지.
0: 루테인 콜라겐은?
1: 먹었어.
0: 유산균 올리브오일도?
1: 그럼.
0: 오메가3도?
1: 당근.
0: 악착같이 챙겨 먹네. 그래서 악창맨이구나.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부인이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표정이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어떻게 사시는지 대충 그림이 옵니다. 예. 부인도 이 긴 머리 소녀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1: 네.
0: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주인공 남자 주인공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들하고 고양이 세 마리랑 같이 사시죠.
1: 맞아요.
0: 여기 고양이가 등장하는 만화가 있어가지고
1: 네.
0: 예, 하나 또 같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너를 담은 나. 너를 담은 나.
1: 아내는 우리 고양이들을 매일 처음 보는 것처럼 예뻐한다.
0: 미미야 어쩜 이렇게 예뻐?
1: 그 모습이 예뻐서 마음에 잘 담아뒀더니 나도 모르게 아내를 따라하고 있는 나를 자주 발견한다. 잉크야 우리 순둥이 왜 이렇게 예뻐?
0: 고양이가 좋아서 벌러덩 누웠어요.
1: 내 그림을 내가 좋아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예쁘고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 했더니 그리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아졌다. 수많은 예쁨들을 그림에 담다 보면 그림도 예쁨을 닮아간다. 그림은 담은 내용과 닮아가는 그릇이다.
0: 그러네요. 이 작가의 작품이 그 작가와 별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1: 네.
0: 예.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림은 내용과 닮아가는 그릇이라고 마지막에 문장을 쓰긴 했지만 제가 아내를 닮아가는 거죠. 예.
0: 아내를 닮아가고 네. 아내를 닮은
1: 닮아가는 제가 또 그리는
0: 내가
1: 그림.
0: 또 그림, 네.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또 나오고 그
1: 네, 맞아요.
0: 자신이 나오고.
1: 막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정말 이렇게 순한 맛인데 예,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게 하는 네. 그런 만화입니다. 이것도 실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인이 이제 아기 낳고 아마
1: 조리원에서
0: 입원했나 봐요. 제목이 짓궂은 마음의 소멸인데 입원실 4박 5일의 마지막 날 밤 상황입니다. 예.
1: 네. 내일부터 조리원 생활 시작이네. 뭐야? 갑자기 왜 울어?
2: 답답해서 오빠 없이 2주일을 어떻게 버텨?
1: 문득문득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내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다. 사랑이란 게 진짜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나는 당신과 떨어져 있음을, 자유를 얻었다. 편해서 좋다는 식의 장난으로 여기지 않을 것임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사랑이 진실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앞에서 짓궂을 수 있다는 건 오만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쁜 마음은 짓궂은 마음의 소멸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0: 야, 이거는
1: 네.
0: 이거 많이들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거기에 어떤 그 진심도 조금 있고.
1: 그걸 경계하려고 좀 노력하죠.
0: 아,
1: 왜냐하면 친구들이 예. 뭐 결혼해서 좋아? 뭐 이렇게 물을 때 그 답변을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유도하면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난처럼.
0: 그 대부분 그렇죠.
1: 네. 네. 그거를 제가 그 장난에 넘어가서 아 그렇지 한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0: 네.
1: 근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오면 야 결혼해서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진짜 좋아. 그 때문에 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진짜 요새 표현으로 네. 사랑꾼이시네요. 원래 이렇게 사랑꾼이셨어요?
1: 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예.
0: 아니 왜 뭐 그 예전 그 CF에 뭐 남자는 뭐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랬던 게 있는데 부인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님 작품 중에 독자들의 반응이 좀 제일 뜨거웠던 만화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1: 아무래도 제가 초반에는 SNS에 아내 얘기를 안 그렸거든요. 안 그리고 그냥 낙서나 뭐 재밌는 이야기만 쓰다가
0: 네.
1: 그 제 아내의 그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내가 등장하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결혼을 한다고 올렸을 때 청첩장 사진 올렸거든요.
0: 네네.
1: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그린 태몽 그림이 있거든요. 그 태몽에 대한 만화를 올렸을 때도 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 재수 작가님의 가족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행복한 것도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좀 같이 슬퍼하고 그런 게 있죠.
1: 네, 되게 감사하죠. 제가 자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그 강제적으로 제 안부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0: 그 작품의 대부분이 다 일상에서 나온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평범한 일상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감할까요?
1: 평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평범해서. 네.
1: 특별한 예전에는 저는 특별한 고 조금 훅이 있고 좀 뭔가 모서리가 좀 뾰족한 그런 것들 좋아했거든요.
0: 네.
1: 워낙에 그런 것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내랑 만나고 이제 그런 따뜻한 쪽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게 되면서 예전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좀 지겨웠어요.
0: 네.
1: 사랑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사랑을 조금 곁에서 보면서 아 이렇게 그릴 게 많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지내는 중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0: 근데 대부분 다 평범하게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렇게 작가님처럼 포착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1: 네, 제가 이렇게 그려서 좀 뭔가 만화가 좀 특별해 보이고 이러는데 저는 그 다른 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렇게 그림으로 못 남기지 않을 뿐이지 저랑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공감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은 아 이런 건 안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네, 나는 맞아요. 표현했을 뿐이다.
1: 맞아요.
0: 예. 너무 겸손하게 예, 표현을 하시네요. 예. 이번에는 제가 선물 같은 나날이라는 작품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선물 같은 나날. 이것도 역시 재수 작가님과 아내의 대화예요. 예. 자, 큐.
1: 난 아직 멀었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0: 오빠는 오빠를 너무 낮추려고 해. 오빠 누구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거든.
1: 내가 습관처럼 움츠러들 때마다 아내는 그걸 모두 알아채고 나를 혼낸다.
0: 오빠를 그렇게 낮추면 오빠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격을 낮추는 거나 마찬가지야.
1: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내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바로 그 생각을 혼낸다.
0: 그러니까 오빠 팬들의 격을 낮추지 마.
1: 맞아, 그러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든다. 내가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는다. 선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선물 같은 시간을 계속 선물한다. 나는 어떻게든 그 선물을 잊지 않으려 이렇게 또 쓰고 그린다. 이 기록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선물이라는 걸 알기에 일상 만화를 그리는 게 더 이상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다.
0: 제목이 선물 같은 나날. 실제로 아내와의 대화 내용인가요?
1: 네.
0: 작가는 늘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죠? 작품이 안 나올까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불안을 이렇게 잠재워주시는군요.
1: 네, 사실 그 잠재워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마디를 그냥 메모에 옮겨 적었다가
0: 네.
1: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떠올리면서 다시 만화를 구성을 한 거죠.
0: 예. 네.
1: 사실 선물 같은 나날이라고 쓴 이 만화 자체가 저한테는 선물이죠. 예.
0: 선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선물 같은 시간을 계속 선물한다. 나는 어떻게든 그 선물을 잊지 않으려 이렇게 또 쓰고 그린다. 예, 오늘 여러 가정에서 자극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1: 그럴까요?
0: 예. 이거 뭐 이제 연예인 중에서는 뭐 최수종 씨 뭐 이런 분들 뭐 많은 남자분들이 지탄을 받는다 그러는데 재수 작가님도
1: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0: 만만치 않으십니다. 네. 예. 어떻게 만화가가 되셨어요? 예.
1: 아, 저는 지금 그리는 그림이랑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렸던 아, 15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극만화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드라마 만화나 드라마적인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었고 그때
0: 네.
1: 당시에 그리던 그림들이 조금 더 매니악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파고드는 그 독립 영화처럼 독립 만화 느낌으로
0: 예.
1: 되게 개성이 강한 만화를 그려오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림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 예전 만화들은 생각보다 많이 지금과 많이 달라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지금의 평범한 일상을 네네. 정말 순한 맛으로 네. 그려내고 계신데 옛날에는
1: 아주 독한 맛이었습니다. 예.
0: 원래 좀 그

0: 그림 쪽을 전공을 하셨었나요?
1: 디자인 전공이었고요. 아. 제가 나온 전공이 이것저것 다 하는 전공이었어요.
0: 예, 예.
1: 영상 같은 거. 예.
0: 언제부터 만화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1: 만화는 그 낙서 같은 걸 주로 하다가 이제 네. 군대에 가서 이제 진로를 고민할 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낙서나 글로 된 뭔가로 전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휴가를 나왔을 때 그 포털 사이트에 그 투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0: 네.
1: 누구나 투고를 할 수 있는 그 웹툰의 초창기 때 그때 그 게시판에 그 짧은 만화를 올렸었는데 그 만화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때 댓글을 그렇게 많이 처음 받아본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래서 만화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거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만화 쪽으로 가보려고 했어요.
0: 예.
1: 그때부터. 예.
0: 근데 사실 데뷔작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대학 졸업 작품으로 만든 만화가 공모전 대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목이 모베러 블루스?
1: 예, 맞습니다.
0: 예. 어떤 얘기였어요?
1: 그게 회계사가 주인공인 그 만화인데요.
0: 네.
1: 군악대 출신인 회계사 이 주인공이 그 음악에 대한 어떤 그 낭만이랄까요? 그 뭔가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못하고 살다가 그 회계사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숫자를
0: 네.
1: 맨날 들여다보고 다는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숫자를 어느 날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낙원상가 지하에서 어떤 귀인을 만나서
0: 네.
1: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 화음을 찾고 그러면서 뭔가 좀 판타지적인 이야기로 가면서 낭만과 섞이는 그런
0: 예.
1: 이야기입니다.
0: 예. 잃어버린 숫자를 음악을 통해서 찾게 되나 보죠.
1: 예, 추억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예.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합주를 하게 되는
0: 네.
1: 이야기입니다.
0: 그렇게 좀 주목받으면서 등장했는데 좀 슬럼프도 좀 지독하게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네.
1: 그래서 저는 좀 느낌이나 이런 영감에 좀 의존을 해서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0: 예.
1: 이야기라는 게 조금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필요하고 좀 탄탄하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좀 느낌에 의존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게 높고 낮음이 좀 컸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적인 어떤 내공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슬럼프가 시작된 거죠.
0: 아, 그렇죠. 네. 웹툰의 그 기승전결 아주 치밀하게 그 극을 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조금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1: 그렇죠. 그림에 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고 이야기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거나 뭔가 연습을 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 스토리라는 게 예,
1: 맞습니다.
0: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 SNS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재수의 연습장이었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1: 너무 그 만화가로서의 그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주변에서 이제 그때 이제 SNS라는 SNS 매체가 여러 개 생겨날 때였는데 거기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그냥 재수의 연습장처럼 이렇게 제가 쓰는 연습장에다가 그냥 편하게 올리고 싶어서 재수의
0: 네.
1: 연습장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진짜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올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 호응에 신나가지고 계속 더 많이 그리고 더
0: 네.
1: 많이 글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그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뭔가를 계속 해나갔던 것 같아요.
0: 사실 제가 초반에 이제 소개해드린 그 만화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간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예, 들어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네. 이제는 이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행복이더라고, 행복이.
1: 네.
0: 예, 부인은 대장?
1: 대장님이라고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올리다 보니까 댓글에서 그런 예.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0: 예, 부인은 대장이시고, 암튼.
1: 네.
0: 그, 우리 아들은 행복이고.
1: 네.
0: 예. 아마 행복이를 보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웃음의 시작이라는.

0: 작품이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작품 속에 가족의 행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이게 보면 아이를 보면서 모든 부모들이 갖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
1: 읽을까요?
0: 네. 네.
1: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난다. 내 웃음을 본 아이가 같이 웃는다. 아이가 웃는 걸 다시 보려고 내가 또 웃는다. 그걸 보고 아이도 또 웃는다. 또 웃고 또 웃는다.
0: 아, 이게 이제 웃음의 시작이에요. 예. 아이 키우는 집은 이렇게 웃음이 항상 계속 끊이지가 않게 되잖아요. 아이를 키워보면은. 네. 제가 요즘 제일 즐겨보는 SNS가 그 아기들 영상이거든요. 아, 네. 그 보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거에 그냥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1: 무장의 지가 되죠. 예.
0: 예. 그러니까요. 아, 이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또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랑 함께 웃으면 그게 또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네. 가족의 행복이 묻어나는 신작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만나봤고요. 요즘 또 전시 중이신 게 있으시다고요? 예.
1: 아, 예. 부산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재수 좋은 날이라는 전시.
0: 이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예.
1: 재수 좋은 날이라는 전시고,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의 초창기부터 요즘에 이제 그리고 있는 이런 일상의 소소한 만화들까지 전부 다 아카이브 형식으로 그 대형 전시를 하고 있고요.
0: 네.
1: 10월 25일까지 하고 있고.
0: 긴 장기 전시네요.
1: 네네.
0: 네.
1: 그래서 그게 부산 동구 문화 플랫폼에서
0: 예.
1: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네. 우리 재수 작가님을 만나보고 싶은 분들 일상의 행복을 좀 듬뿍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평범한 일상을 만화로 담아내서 일상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는 일상 순간 포착 만화가 재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수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 5도에는 20에서 6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제주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에는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인 경주와 포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9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도, 현재 습도는 7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첫 오프라인 창업 교육 거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기업과 역량 강화센터의 문을 열고 첫 교육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경국립대학교 평택 캠퍼스에 마련된 이 센터는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자까지 창업 교육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직업훈련 시설은 있었지만 창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시설은 부족했는데요. 이번 개소는 장애인 창업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육 과정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창업 역량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과 사업화 전략, 세무, 노무, 마케팅 등 실무 교육으로 운영이 되고요.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창업 자금으로 최대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은 아이디어만큼이나 배움과 준비가 중요한데요. 이번 교육이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의 가능성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이 다음 주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초, 중고, 특수교육 대상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에 교육과 사회적 활동의 공백을 줄이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체 활동과 베이킹,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가 슬기로운 요리생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성 장애인이 식재료 손질과 위생관리, 안전한 조리법, 메뉴 실습 등 요리 경험이 없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배울 수 있고요. 교육은 오는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비는 무료고요. 참여를 원하는 분은 7월 30일 목요일까지 장애여성 인력개발센터 교육팀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플러스 페스티벌 프로그램 공모를 7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A플러스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축제로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 행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곡광장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분야는 대표 작품과 우수 작품,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3개 부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조원선의 살랑살랑. 살랑.

0: 시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1: 오늘은 그 시청각장애인으로서 이제 직업 재활에 성공한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예.
1: 사실 시청각장애인들은 전농전맹이신 분들은 당연히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저시력이나 저청력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취업하는 데는 좀 큰 제약이 발생해서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대한 적절한 직종도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재활 가능한 일자리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분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네, 이제 제가 원래 사례를 소개할 때는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저희 헬렌킬러 센터의 또 상징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매체에 이렇게 해서 나오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촬영을 하셨어요. 본인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저희 센터에 많이 연락이 오시기도 한 분이어서 이제 실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손창환 간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손창환 간사는 나이는 50대 후반이고요. 그다음에 전농 전맹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을 2018년 겨울에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오랫동안 수어를 해왔지만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는데 인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촉수화라는 걸 그때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촉수화로 이렇게 대화를 굉장히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점자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손창환 간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그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셔 증후군을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이제 농아인이었습니다. 농으로 태어나서 본인이 농아인인 줄 알고 자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눈이 좀 나쁘구나 해서 이제 안경을 이제 이렇게 계속 바꿨다고 해요. 근데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눈만 나쁜 게 아니라 시야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져서 자꾸 주변의 물체에 이제 이렇게 그 치어서 안경이 자꾸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어셔 증후군이라는 거는 모르고 나는 눈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한 30대 이후가 되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눈이 이제 거의 바늘 구멍 정도만 보이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력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는 그때까지는 제빵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베이커리를 하다가 눈이 나빠져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 내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됐으니 이제 그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광주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신청을 했어요. 보통 시각장애인 학교는 이제 그 어른 성인반도 있거든요. 근데 광주에는 그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는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입학이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광주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는 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입학을 했고 이제 점자를 배웠고 보행훈련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마 기술도 배웠는데 문제는 안마 기술을 배우고 나서 이제 안마 그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손님으로부터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마사분들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하시니까 주로 시각장애인분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안마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청각 장애인이니까 안마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안마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0: 예.
1: 나는 어깨가 아픈데 이분한테 내가 어깨가 아프니까 여기를 주물러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0: 예. 네.
1: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거기서도 이제 그 퇴사를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직업이 없이 그냥 광주에서 그 기초생활 수급 구급자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0: 그러면 그러다가 헬렌 켈러 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1: 네, 그렇죠.
0: 어떻게?
1: 제가 이제 광주에 살면서 이분이 이제 무슨 모임이 있거나 할 때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헬렌 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니까 자기가 저희 센터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이렇게 그 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 취업도 고용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준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리고 또 제가 그 대표이사도 아니고 사실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센터장이지만 인사권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열심히 노력하시면 제가 헬렌 켈러 센터에 취직시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0: 희망을 주셨군요.
1: 네. 예.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열심히 더 열심히 점자도 배우시고 한 손에도 배우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기가 부족하지만 점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한 손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 했어요.
0: 더 노력을 하셨군요.
1: 네, 더 노력을 하셔서 예. 제가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저희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시청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희 헬렌 켈러 센터가 이분을 꼭 취직시켜야 합니다라고 좀 이렇게 설득을 했죠.
0: 센터장님도 노력을 하셨군요.
1: 네,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 다행히도 그분을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은 우리 헬렌 켈러 센터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0: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1: 네,
0: 거죠?
1: 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헬렌 켈러 센터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전담 지원 기관이 돼서 저희는 좀 거시적인 일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그 학습 지원 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그 위탁 하는 그 학습지원센터를 저희가 이제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점자도 가르치고 예. 한 손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헬렌 켈러 센터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학습지원센터 서울시 학습지원센터 소속이 돼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지금 당사자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광주에 사셨지만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0: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1: 네, 주로 이제 교육 업무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점자라든가 한 손에라든가 촉수화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식 개선 강사로도 직접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나가서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 강의하는 듣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손창한 간사는 꿈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대요. 네, 농아인이지만 예.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대. 그래서 이분 수화하시는 거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이분이 수어시를 이제 이렇게 창작하는 활동을 우리 시청각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0: 예. 자, 오늘은 손창환 간사의 사례를 통해서 본 시청각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발달장애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보통 특이한 말투나 행동이 있고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자폐 스펙트럼 진단 시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만 진단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0: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예, 아직도 정신과, 정신병원 이런 단어의 어감이 사실 편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일도 어떤 분들께는 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모님처럼 눈 맞춤이 아이와 안 되고 말이 늦는다고 내 아이가 이제 자폐가 아니냐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정말 단순히 눈 맞춤 언어 발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력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반복적이고 제한된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지 상동행동이 얼마나 심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눈 맞춤이나 말이 늦는 것도 이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 부모님의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고 싶지 않아서 먼저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하다는 발달센터에 먼저 방문하신 거예요. 발달센터, 상담센터 모두 전문적인 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하고 교육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방문한 발달센터에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 대인관계에 불안이 높고 우울해서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고 눈도 잘 안 맞추는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것이죠. 소아 우울증의 일종으로 본 건데요.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는 풀배터리 등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예 현재 발달을 체크해보기도 전에 우선 무조건 인지수업 몇 개, 언어치료는 얼마나 이런 수업을, 언어치료는 이 정도 이렇게 수업을 받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이러한 치료 내지 교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는 하는데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1: 예,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에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면 아이의 상황에 맞지 않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확한 진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인지 수업보다 더 필요한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와 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직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 내성적이라서 그런 것이다, 친구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아예 골든타임 발달에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어쩌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연관된 사례가 있었어요. 한 사립 유치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2년째 자신이 수업을 하며 가장 힘든 것이 분명히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데 부모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이를 유명한 발달센터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절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1: 예,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보면서 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우선 아이는 교사나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되고 있었고요. 간단한 규칙, 줄서기조차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식사 시간에 혼자 두세 시간씩 식판을 가지고 먹고 있어서 오후 수업은 이제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돌발 행동으로 자해를 한다던가 친구를 때린다던가 하는 행동이 심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교실 구석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 예.
0: 유치원 선생님들이 워낙 많은 아이들을 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달 과정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들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이와 매일 함께 보내시기 때문에 세심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의 피드백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진료를 거부하셨던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일 거고요. 정신과에 갔다가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인지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천자문을 5세 때 다 읽고 영어 파닉도 5세부터 뭐 초3 수준까지 한다고 했고요. 수인지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에서 더 센 뺄셈을 다 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 발달이 빠른 거죠.
1: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똑똑

0: 똑똑한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또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대인관계를 회피한다고 진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나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이 아동을 진단할 때 그동안의 아동의 발달력을 부모에게 자세히 물어서 시간적인 변화를 보고 현재 임상적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발달의 지연, 사회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상동행동은 또 어느 정도인지, 자신만의 관심사 추구는 또 어느 정도인지 등의 그런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울증으로 보이거나 내성적으로 보이는 양상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 사례처럼 소아 우울증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조금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그러니까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다른 정신질환의 유병률이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거기에 공존질환으로 우울증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경우에 사회에서 적응이 힘들고 소외를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내성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지가 높은 경우, 여성인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늦거든요. 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인지 수준이 되면은 이상이라면 자신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힘든 것을 굉장히 이제 노력해 보면서 잘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그래서 역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0: 예,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정신과 전문이나 임상 심리 전문가의 진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혜연이 부릅니다. 유일한 사람.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수면 부족이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등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나요?
1: 와, 아나운서님 정말 훌륭한 모범생이십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언제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시간대가 따로 있는 것인지, 또 언제 잠을 자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낮에 뭐 아무 때나 자도 상관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우리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같은 분량의 시간으로 잠을 잔다고 할 때 더 효과가 큰 어떤 시간대가 특별히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은 나는데요. 몇 달 동안 박사님과 건강 이야기 나누면서 인체에 여러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수면에도 분명히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시간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밤 9시면 반드시 자야 한다, Go to bed at 9:30 PM이라는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당시는 뭐 인체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저 아이들이니까 빨리 자라고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야간 그 통행 금지가 있던 우리 어렸을 시절에 그 라디오에서 저녁 9시 정도 되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0: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도 조금은 옛날 사람이라서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1: 네, 참 정다운 멘트였던 것 같아요.
0: 예.
1: 자, 우리 선조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도우기 위해서 일찍 재워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 오래된 이 지혜는 이제는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현대 수면의학과 또 생체 리듬학에서 밤 9시부터 1시 이 시간대가 우리 몸에 얼마나 결정적인 회복의 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명확한 그 논문 데이터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말 기적적인 이 생물학 변화들에 의해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시교차장액에서 생체 시계가 밤을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0: 예.
1: 1980년대에 그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된 이 알프레드 레비 박사 연구팀들의 논문에서 빛은 인간의 멜라토닌 형성을 억제한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인체는 이 빛이 줄어드는 밤 9시 전후로 그 기점을 통해서 수면 호르몬의 합성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면의 황금 시간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을 내리고 또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쉬어야 한다는 이러한 신호들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보내면서 수면을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조명을 좀 낮추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아주 정말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이 시간 동안에 자는 사이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에 손상된 것을 보호하고 또 수리하고 또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나타나는 이 성장 호르몬인데요. 이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이제 자기 시작하면 밤 9시, 10시 전에 이렇게 잠이 들면서 인체는 이 그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하는 이 서파 수면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0: 오, 예.
1: 1968년도 임상연구 저널에서 그 타카하시 박사 연구팀들이 발표한 이 논문에는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논문은 어떤 것으로 알려졌냐면 우리 몸에서 잠자는 동안에 특별히 이 시간대의 비밀을 아주 정밀하게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에 참석했던 그 대상자들의 혈중 호르몬 농도를 연속으로 측정한 결과에 잠을 자는 이 전반부 죄송합니다.
0: 예?
1: 밤 9시에서 10시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한 2, 3시간 동안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었다고 해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정말 낮 동안에 손상된 세포에 그리고 근육들의 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야간 출장 수리기사들을 가장 적절할 때 불러서 적절한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흔히 청소년기 키 크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어른에게도 분비가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성인들에게도 이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서 근육 조직의 유지와 회복을 돕고 있고요. 둘째로는 지방세포에서 그 지방 분해를 촉진해가지고 이것을 에너지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이 성장이 뭐 멈춘 어른들의 키를 키우지는 않지만 그 성인들의 뼈와 결합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뼈의 재형성과 골밀도 유지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제 내분비학이 저널에 순일 사르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 팀에 의해서 발표된 것은 이 수면과 일주기 리듬 장애가 호르몬과 신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0: 예예, 괜찮으신가요?
1: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수면의 구조적인 이 특성을 드러내 주었는데요. 전체 수면의 시간 중에 이 밤 9시에서 새벽 1, 2시까지의 초반부 수면에서는 우리 신체 조직의 수리와 면역력 강화 그리고 체지방 분해 등 이 몸의 물리적인 복구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새벽 3시 이후에는 아주 깊은 잠 속에서 정신과 기억력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밤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잠을 놓치게 되면 신체적 피로와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0: 예.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저녁 9시부터 잠을 자려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어둠을 친구 삼는 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은 자연의 그 주기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회복 작업을 진행하는 고유의 시간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인공조명과 밤늦은 스크린 노출로 인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맞춰서 몸을 어두움에 맡겨놓는 것,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의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가장 강력한 건강회복제. 자, 현대인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병 진단을 받고 나서 바꿀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무장애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0: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조금 멀리 떠나봤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요.
0: 예.
1: 그 싱가포르의 상징 같은 공간, 마리나베이입니다. 싱가포르는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섬나라이지만 즐길거리, 볼거리, 쇼핑, 문화가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나라이고요. 특히 MRT, 그러니까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도 이동에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의 현재와 미래, 화려함과 여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싱가포르는 정말 많이들 가시는데요. 왜 마리나베이를 꼭 가봐야 하는 건가요?
1: 예,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를 처음 가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 풍경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멀라이언 공원,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가든 스파이더 웨이까지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그 상징적인 장면들이 한 곳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해변 산책로와 건물, 공원, 쇼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그 휠체어로 이동하면서도 낮과 밤의 분위기를 모두 즐기기에 좋습니다.
0: 예.
1: 그 한마디로 그 싱가포르의 정체성이 가장 진하게 모인 공간입니다.
0: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하면 저는 멀라이언부터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1: 예, 실제로 보면 멀리서부터 물을 힘차게 뿜고 있는 멀라이언 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주위에는 이제 기념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저도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을 받아먹는 표정
0: 하셨군요.
1: 아시죠?
0: 하셨군요.
1: 네, 예. 물 맞는 표정 같은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각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무척 즐거웠어요. 그 멀라이언 공원은 단순히 상징물을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싱가포르를 왔다는 그 실감을 가장 먼저 안겨주는 활기찬 공간이었습니다.
0: 그 멀라이언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멀라이언은 얼굴은 사자, 몸은 물고기, 상상 속 동물인데요. 예, 사자 얼굴은 싱가포르의 어원인 싱가푸라는 즉 사자의 도시에서 유래했고요. 물고기 몸은 싱가포르가 과거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그 테마색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멀라이언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그 싱가포르의 이름과 탄생 배경, 바다와 함께 성장해온 그 역사를 한 몸에 담아내 국가적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멀라이언 공원은 사진만 찍고 바로 이동을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좀 더 머물 만한 장소인가요?
1: 사진만 찍고 가기 아까운 곳이에요.
0: 예,
1: 멀라이언 공원은 마리나베이 전경을 바라보는 전망 포인트로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눈앞에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펼쳐지고요. 그 주변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둘러져 있어서 낮에도 시원하고 밤에는 야경이 굉장합니다. 특히 해변 산책로가 잘 이어져 있어서 휠체어로도 천천히 이동하면서 그 풍경을 즐기기 좋습니다. 잠깐 이제 들르는 포인트라기보다 마리나베이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 가깝습니다.
0: 예, 자 멀라이언 공원에 이어서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나요? 마리나베이 샌즈로 가신 건가요?
1: 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상징 건물인 마리나베이 샌즈로 이동을 했습니다. 세 개의 타워 위를 배처럼 생긴 그 스카이파크가 가로지르는 독특한 건물인데요. 멀리서 볼 때도 인상적이지만 가까이 가면 그 규모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호텔이지만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라 쇼핑몰, 뭐 레스토랑, 카지노, 전망대까지 함께 있는 복합 공간이라 투숙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0: 예.
1: 마리나베이의 중심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0: 호텔이라고 하셨는데 숙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 건가요?
1: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리나베이 샌즈는 호텔이면서도 동시에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내부에 쇼핑몰과 이제 식당, 다양한 문화 공간이고요. 전망대도 따로 이용할 수 있어서 숙박객이 아니어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연중 문화와 예술 행사도 많이 열려서 시기에 따라서 색다른 분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건물 자체가 워낙 상징적이라 안팎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큽니다.
0: 예.
1: 그 여행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넣기 좋은 장소입니다.
0: 건물 안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보셨나요?
1: 어디 카지노에 가봤습니다.
0: 예, 저도, 카지노?
1: 예, 저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들려봤는데요.
0: 예.

0: 서준호에 들어가려면 여권과 입국할 때 받은 전자 방문 확인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어, 예.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고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도 보여서 괜히 이제 좀 반갑더라고요. 저도 가장 기본적인 슬롯머신 앞에 앉아서 2달러를 넣고 몇 번 이제 눌러봤는데요. 아주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이제 큰 수확은 없었지만 싱가포르에서 남긴 하나의 경험으로 꽤 재미있었습니다.
1: 재미로 한 거 맞죠?
0: 네, 맞아요. 네.
1: 자, 그래도 마리나베이 샌즈의 하이라이트는 전망대 아닌가요?
0: 맞습니다. 56층 전망대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라서는 순간 마치 구름 위에 선뜻한 기분이 들고요. 싱가포르 도심 전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마리나베이 물길과 빌딩 숲, 멀리 가든 스파이더베이까지 360도로 이루어져 있는 풍경이 정말 이제 시원하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보는 맛도 다릅니다. 낮에는 도시의 구조가 또렷하게 보이고요. 밤에는 그 불빛들이 켜지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스케일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1: 예, 그러면 다음은 가든스바이더베이인가요? 이름은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0: 네, 가든스바이더베이는 마리나베이에 있는 거대한 미래형 정원이에요. 넓은 공간 안에 무료구역과 유료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플라워돔과 이제 클라우드 포레스트처럼 규모감 있는 실내 온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그 영화 속 판도라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걷는 내내 현실감이 조금 흐려질 정도였어요. 단순히 식물을 보는 공원이 아니라 자연과 기술, 그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라서 어른도 아이도 모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1: 예, 실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0: 저는 클라우드 포레스트가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 35m 높이의 거대한 실내 폭포가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그 물소리와 시원한 공기가 함께 밀려와서 순간적으로 바깥도 일이 있게 만듭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 뒤에 구름다리를 따라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 식물들을 가까이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공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그 신비로움이 함께 느껴지는 장소였어요.
1: 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동이 편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싱가포르는 MRT가 이제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의 기본들이 편안한 좀 이런 편이고요. 예. 마리나베이 일대도 역과 주요 관광지가 잘 연결되어 있고요. 멀라이언 공원 주변 산책로도 비교적 이동하기 좋았습니다. 가든스바이더베이 역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사람 많은 시간대에는 관람 위치를 잘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휠체어 사용자도 무리 없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여행지라고 느꼈습니다.
1: 예. 자, 끝으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마리나베이 낮과 밤을 모두 경험해야 완성되는 여행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낮에는 그 도시의 구조와 세련된 풍경이 보이고요. 밤에는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무엇보다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들을 비교적 편하게 이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화려함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와 감탄이 함께 따라오는 여행지, 그게 제가 기억하는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였습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무장애 관광연구센터 하성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일상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형식의 제한이 없는데요. 카드 뉴스나 포스터, 동영상, 웹툰, 도서 등 이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형식이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딱딱한 내용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라면 더욱 좋을 텐데요. 내가 만든 동영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는데 주변 반응이 정말 좋았던 경험 있는 분들, 이 좋은 콘텐츠를 나만 활용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이번 공모전에 응모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접수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고요. 공모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서울 02-3433-452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조지가 부릅니다. 오랜만에.

0: 네, 안녕하세요. 서울명학교 다니는 최예나 엄마 김미화입니다. 예나는 지금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게 신나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좋아하고, 또 가사를 들으면서 감명이 깊었다라는 이제 발라드 같은 거 들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노래를 먼저 시작을 하다가 악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에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바이올린을 하게 됐는데, 바이올린을 하면서 합주단에 들어가다 보니 합주단에서 듣는 그 음악을 예나가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뭐 클래식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다양한 음악을 듣게 되면서 그걸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진짜 관심도 많고 그거를 통해서 또 기쁨도 많이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한빛명학교 전공과가 또 음악 전공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2년을 더 배운다면 조금 더 용기 내서 입시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옛날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길 바래.
1: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 김미화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한빛맹학교 전공과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오, 생각만 해도 멋져요. 진짜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배우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니까 이제 실력이 쭉쭉 늘 것 같은데, 네, 전문 연주자의 꿈을 이루는 것도 멋진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 하면서도 뭔가 악기 하나를 내가 잘 다룰 수 있다는 거는 그것 또한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앞으로 예나 양이 바이올린과 함께 만들어갈 그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박정현이 부르는 나의 하루, 김동률이 부르는 아이처럼.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달려고 보니까 내일이요. 중복입니다. 아. 네, 신세미 씨 뭐 이런 날에 어떤 음식 먹으면 좋다. 이런 네.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어떻게 지키세요?
1: 그래도 웬만하면 놓치더라도 하루 뒤에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 좀 챙겨 먹으면 뭔가 사람들과 맞춰서 제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요즘 많이 힘들어요.
1: 아 제가
0: 요즘
1: 사실
0: 많이 힘든데 지금.
1: 예, 이런 음식 뭐 기념일 이런 걸 잘 못 챙겨가지고 그래도 가끔 장 볼 때 이렇게 뭐 중복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아 중복이구나 나도 뭐 해야겠다 이렇게 좀 뒤늦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0: 아, 하루 뒤에라도. 네. 아 그렇죠. 그럼 되죠. 뭐 초복 때는 못 드셨어요?
1: 초복 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꼭 제가 지키려고 지금 아, 벼르고 있어요.
0: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총평을 하자면 잘 안 지키는.
1: 네.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0: 아유, 그래도 또 아니고요. 아유. 그래도 오늘 곡에 대한 네. 생각들은 또 많으실 거잖아요. 아,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1: 열심히 또 골라왔는데요.
0: 그러니까, 예.
1: 저희가 진짜 이렇게 중복도 놓치고 가끔 현실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0: 많이 그래요 저도.
1: 예. 예. 근데 좀 이제 현실이 고단하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좀 현실을 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영화 음악이 좀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이 영화 속의 어떤 분위기 장면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현실과는 다른 그런 감각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현실에서 로그아웃 시켜줄 그런 영화 음악들 골라봤습니다.
0: 현실에서 로그아웃. 와,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좀 뻥 뚫리는 느낌. 네. 뭔가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첫 곡은 어떤 건가요?
1: 네, 첫 곡은 이게 영화라는 걸 알고 봐도 좀 요란하고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가진 미국의 뮤지컬 코미디 영화 Everyone Says I Love You라는 영화에서 음악 골라봤는데요. 이제 한 가족이 정말 모두가 사랑에 빠지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빠지고 또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0: 아, 그래요? Everyone Says I Love You.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이 영화는 예. 96년도에 발표됐는데요. 약간 뉴요커 하면 좀 신경이 곤두선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뉴요커를 대표하는 감독 우디 앨런의 작품이고요. 뉴욕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이 우디 앨런이 감독이지만 직접 등장해서 연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우디 앨런 본인이 또 출연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탑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전성기를 누려있고 있던 줄리아 로 버츠, 에드워드 노턴, 드루베리 모어, 그리고 팀 로스까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10대 소녀였던 나탈리 포트만도 출연을 해서 이 유명 배우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뮤지컬 영화여서 이 배우들이 노래 부르고 또 춤추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0: 아, 뮤지컬 영화도 좋고 또 진짜 말씀 그대로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했네요.
1: 네. 네.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이제 중심이 되는 이 가족들이 뉴욕에 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뉴욕을 대표하는 그 음악이 재즈이다 보니까 이제 출연진들이 재즈 곡을 좀 자주 불러요. 그래서 오늘 들어볼 곡은 극 중에서 배우 팀 로스가 부른 If I Had You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 네. 이게 가사 내용이 뭐 당신만 가질 수 있으면 정말 기적 같은 일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좀 로맨틱한 구애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인물과 배역의 인물과 또 상황이 재밌는데 이제 극중에 드루베리 모어가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설정이에요. 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막 출소한 날강도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오이? 거예요.
0: 메리지 블루 이런 건가?
1: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나쁜 남자에게 갑자기 흔들리기?
0: 잘생겼어요?
1: 아, 뭐 멋있습니다.
0: 아, 예, 예, 예. 네.
1: 근데 이 강도 역을 맡은 배우가 팀 로스인데 이 팀 로스가 극 중에서 드루베리 모어에게 이제 구애를 할 때

0: 여성 버전이어서 그런지 왠지 뭔가 되게 끈적한 느낌. 근데 이걸 남자가 불렀다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약간은 구애가 섞이다 보니까 조금은 느끼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극 중에서 이제 강도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강도가 이런 좀 느끼하고 로맨틱한 곡을 부르는 게 또 색다른 묘미를 주더라고요.
0: 네, 강도가 이제 훔치다 마음을 훔치고
1: 맞습니다.
0: 기가 막힙니다. 예, 다음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을 텐데 네. 먼저 들으실 곡 역시도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화인 Everyone Says I Love You에 쓰인 곡이고요. 제목은 치키타 바나나라는 곡입니다.
0: 치키타 바나나?
1: 네, 원래 이 곡이 1947년도에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바나나를 제대로 숙성해서 먹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바나나 회사에서 만든 광고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게 귀에 쏙쏙 박히는 멜로디도 가지고 있고 가사도 너무 재밌어서 결국에는 국민 노래가 됐던 곡입니다. 이 영화에서 극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바나나 분장을 하고 이 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고요. 네. 오늘은 영화 버전 대신에 마리아치 브라스 밴드랑 트럼펫 연주자인 챗 베이커가 이제 관악기로 연주한 연주곡 버전으로 감상을 할 거고요.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사운드 트랙인 찬찬이라는 곡인데요. 이 1950년대에 쿠바에 이제 전설로 불리던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씩 이제 과거의 전설의 뮤지션들을 찾다 보니까 그들

0: 모이게 되고 그들을 이제 모아서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영화 개봉 이후에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멤버들이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도 계속 성공을 시키면서 다시 새로운 전설로 또 태어납니다.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이제 올해 서울 재즈 페스티벌로도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1: 이분들이 서울에 왔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찬찬이라는 곡을 작곡한 이제 세군도라는 멤버가 이 곡을 쓰기 전에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멜로디랑 연주까지 다 생생히 듣고 일어나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해요.
1: 진짜?
0: 네. 본인이 좀 작곡을 할때 그런 꿈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인 찬찬은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속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1: 와, 되게 그냥 스토리 자체가 뭔가 몽환적이고
0: 네.
1: 신기하네요.
0: 너무 영화 같죠? 네.
1: 저도 이렇게 꿈에서 숫자를 한 6개만 보고 싶은데. 노래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마리아치 브라스밴드의 치키타 바나나, 부에나베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0: 멋있네요.
1: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뭐 진짜 멋있습니다. 다 다른 노래도 한번 찾아보고 싶을 만큼 멋있었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인디 밴드 중에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
1: 네.
0: 부에나비스타 그 이거 따라한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0: 재밌네요.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는 18세기 남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미션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더 미션 포스 듣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포르투갈 영토에 편입되게 된 그 한 원주민 종족을 만나고 이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이제 그렸던 영화인데요.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 오보에 악기를 연주하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이 이 OST 중에 정말 유명한데요. 오늘은 첨단 문명이 들어서지 않은 그 원주민들의 삶과 닮은 좀 장엄하고 아름다운 Force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전 또 앞에까지만 듣고 가브리엘 오보에 듣는 줄 알고.
1: 네.
0: 한번 꺾으셨네.
1: 네, 하지만 꺾었습니다.
0: 오늘은 False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다른
1: 네.
0: 곡?
1: 예. 이어서 또 들어볼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삽입곡인 Now We Are Free라는 곡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된 2000년도 개봉 당시에 이제 1억 달러 자본을 투자한 지금 환율로 치면 한화 한 1,400억 정도가 되는 그 제작비를 투자한 규모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영화죠.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뭐 검투, 전쟁, 뭐 엄청난 대규모 인력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좀 항상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좀 등장인물들의 운명과 사랑을 좀 결정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운명을 좀 음악으로 표현한 것처럼 비극적이지만 거대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OST도 너무 좋고요. 또 대가, 영화 음악의 대가 한스 짐머가 만들었는데요.
0: 설령 영화는 몰라도 한스 짐머는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예. 이 Now We Are Free라는 곡은 또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 가수 리사 제라드가 목소리를 더했는데 그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먼저 영화 미션의 OST 중에서 False 들어보겠고요. 이어지는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OST 중에 리사 제라드의 Now We Are Free입니다.

0: 자,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뮤직. 오늘은 현실에서 로그아웃하게 만들어줄 영화 음악들. 우리 신세미 씨가 엄선한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볼 거고요.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약간 국가도 옮기고 있고 시대적인 배경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상을 5회 수상하고 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감독으로 꼽힌 이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가 담긴 아마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에 오늘은 아마코드 수트라는 곡 듣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 1930년대에 그 파시즘이 이제 퍼진 이탈리아를 다루고 있는데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또 낭만도 있고 또 불안함도 있는 그 시절을 이제 음악으로 잘 표현한 그런 분위기가 잘 담겨 있는 곡이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OST 중에 컬링 유라는 곡입니다. 이 바그다드가 이라크의 수도인데 배경은 미국의 한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카페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잠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그냥 목을 축이거나 아니면 기름이 떨어져서 들르는 사람들인데 이 카페에서 시작된 두 여인 간의 어떤 연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약간 황량하고 광활한 그런 사막의 공기를 이 컬링 유라는 곡이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또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0: 네, 뭔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네요. 아마코드 스위트, 프라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겠고요. 제베타 스틸의 컬링 유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0: 야 진짜 신세미 씨가 얘기한 그대로인데요. 네. 너무 황량한데.
1: 정말 사막을 너무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0: 네네. 네. 저 아, 그러네요. 네. 제가 미국에 이런 사막에 갔을 때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정말로 그런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0: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붉은빛 모래였고 굉장히 뭐 끝이 보이질 않아요. 네. 한 차를 4시간을 타도 4시간 뒤에 똑같아요.
1: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는 이 주인공은 얼마나 항상 쓸쓸할까.
0: 그러니까요. 네. 거기 한가운데 있다?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은 또 이제 어떤 영화에 나온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네. 영화 클래식에 쓰인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 곡만 들으면 이제 옛날 그 교복이랑 비 오는 날에 이제 우산 없이 뛰는 그 두 남녀가 떠오르는데요.
0: 아, 그때 얘기했던 그 남자?
1: 그 남자. 맞고요. 네. 사실 영화 속의 장면이죠. 네, 네. 네, 이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이 그룹의 이름처럼 진짜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좀 어떤 풍경이 떠올리게 만드는데 오늘 들은 음악 중에서 이번에는 이번 이 곡은 진짜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잘 그리고 있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자, 너에게 난이 먼저인지 나에게 너니 먼저인지 제목이 항상 헷갈리는 노래잖아요. 정확히 저도 이제 알게요. 네. 자전거 탄 풍경에 너부터 나옵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함께 들으시죠.

0: 네, 오늘은 현실에서 잠시 로그아웃하게 만들어줄 영화 음악들 함께 감상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1: 네, 네. 이 마지막 곡은 영화 Who Are You에 쓰인 델리 스파이스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네.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까지입니다. 이 제목이 길어서 이제 누군가는 이 곡을 차우차우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영화에 이 곡이 쓰인 뒤로 곡이 진짜 유명해져서 사실 내년이면 이 곡이 발매 30주년을 맞이하는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는 다 알더라고요. 네, 이 곡을 들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잊혀지지 않는, 닿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제목이 아주 어려운 곡으로 손꼽히는 노래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어렸을 땐 강수량이란 말을 들어도 감이 잘 안 잡혔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죠. 훗날 생맥주 집에 드나들면서 알게 됐죠. 500ml가 어느 정도인지, 3000ml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죠. 이렇게 뭐든 직접 경험해 봐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별의 아픔도 그렇습니다. 그저 헤어졌다, 이젠 혼자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거리 빵집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빵 냄새가 풍겨나올 때,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향수의 잔향이 느껴질 때, 그땐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실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장범준의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기억 냄새라는 게 있죠. 특정한 향을 맡을 때 과거의 장면과 감정이 함께 떠오르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냄새가 감정을 훅 하고 건드리시나요? 엄마 냄새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냄새도 그럴 것 같고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 뭐 시골집 두엄 냄새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일 텐데 어떤 냄새가 여러분의 정서를 가장 강렬하게 흔들어 놓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문득 언젠가 거리를 걷는데 아주 어렸을 적 학교 앞 분식집 냄새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주변 풍경으로 바뀌는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냄새라는 게 놀랍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UN의 파도 이어서 싹쓰리가 부릅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유엔의 파도,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셨습니다. 바쁘게 지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인데요. 전은주님께서 2시간 정도 눈 붙이고 이제 일어났어요. 콩님들 모두 식사 잘 하셨죠? 저는 이제 식사와 식사 준비 그리고 출근 준비를 동시에 해봐야겠어요. 오늘 내일이 야간 근무거든요. 이렇게 읽기만 해도 안쓰러워지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전은주님 2시간이면 너무 적게 주무신 것 같은데 모쪼록 컨디션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혜영님께서는 고용센터에 다녀왔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강혜영님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나 봐요. 우리 강혜영님께도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박미님 노디 오늘은 복지관 서포터즈 3기 모집에 지원했는데 16명 뽑는데 40명이 지원 면접을 본대요. 뽑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박미님 뽑히셨을 것 같은데요. 꼭 뽑히셨을기를 기원하기 믿습니다. 지금쯤은 결과 나왔겠죠? 네, 힘내십시오 박미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또 사연으로 알려주시고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에서 다시 만나죠. 장덕의 예예 이어서 무한궤도입니다. 그대에게.

팀 이름을 지었다는데 당시 인터뷰에서 멤버들은 모두 바로크 음악의 대가 바흐를 좋아한다고 답하기도 했었죠. 오늘 들으실 나의 마음은 이들의 데뷔곡이었고요. 이후 널 바라본 것뿐이라는 노래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가벼운 댄스 비트 위에 힙합 스타일의 랩과 남녀 보컬이 주고받는 구성이 특징인데요. 지금 들으시면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1730의 나의 마음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과 함께 들으실 노래는 1998년에 나온 5인조 댄스 그룹 오룡비무방의 빗바빠룰라 룰라입니다. 그룹 이름 오룡비무방, 다섯 마리의 용이 춤을 추고 날아다니는 동네라는 뜻인데요. 빗바빠룰라 룰라는 복고풍의 댄스곡입니다. 바람피다 걸리고 군색하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남자와 화를 내고 이별을 선언하는 여자의 대립을 코믹하게 그린 곡이죠. 당시 가요계에선 보기 드문 무협 콘셉트과 화려한 아크로바틱 안무를 전면에 내세워 이목을 끌었고요. 왕성히 활동했는데 대중적으로 그리 롱런하진 못했습니다. 이 팀은 데뷔 당시에 김환선이 제작했다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후 김환선은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이름만 빌려줬을 뿐 기획과 제작은 김환선의 이모인 한백희 매니저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멤버인 김정현은 그의 아들이었죠. 자, 그럼 지난 시절의 K-POP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730의 나의 마음, 그리고 오룡 비무방입니다. 빗바빠 룰라룰라. 룰라.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메이크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10년 만에 돌아온 김건모의 노래 어디쯤 가고 있을까부터 소개해드리죠. 김건모는 이전에도 선배 가수들 에드포의 빗속의 여인 또 버님들의 당신만이를 불러 아주 크게 히트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1977년에 가수 전영이 발표한 노래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선택했습니다. 떠나간 이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가슴 시린 애틋함을 담은 노래인데요. 김건모는 그런 스토리를 더욱 애잔하게 그려냈습니다. 아마도 그의 지난 시간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들어선지 노래가

좀 더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데뷔 후 줄곧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던 김건모는 이번엔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데 나름 더욱 담백하고 진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들으실 리메이크 곡은 인기 역주행 신화를 쓴 리센네 후속곡인 프리티걸입니다. 원곡은 카라가 불렀죠. 리센네는 중소돌이라 불리는 작은 회사의 걸그룹인데요.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만든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발표한 지 2년이나 된 노래 러브 어택을 순위에 역주행시키더니 얼마 전에는 음원 차트 1위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컬은 단번에 상위권에 진입을 시켰죠. 이 모든 건 멤버들의 노력과 팬들의 성원 덕분이었는데요. 포기할 줄 모르는 리센네의 다음 행보도 기대해보면서 이들이 부르는 프리티컬, 카라의 원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어서 리센네가 부릅니다. 프리티컬.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1730의 나의 마음, 오룡 비무방의 비빠빠 룰라룰라, 김건무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리센네의 프리티걸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이어서 이찬혁입니다. 멸종위기 사랑.

0: 누군가를 재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죠. 신세미의 언테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뭐 계획 있으세요?
1: 사실 지난 주말 네. 연속 내내 페스티벌을 다녀왔거든요.
0: 어이구, 힘드셨겠네요. 그래.
1: 체력이 이제 많이 소진이 되어서.
0: 그렇다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1: 너무 피곤합니다.
0: 그렇죠.
1: 너무 좋지만 네.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말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푹 쉬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오늘은 은지원이 2007년 10월에 발표한 싱글 앨범 사랑사랑사랑의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은지원이 사집 발매 후에 2년 6개월이라는 꽤 길었던 공백기를 깨고 이제 가요계로 돌아왔던 그런 미니 앨범인데요. 네. 이제 본인이 100여 곡 정도를 작업을 해두고 거기서 이제 고르고 고른 20여 곡 중에서 이제 정규 앨범을 준비하다가 그 중에서 네 곡을 먼저 추려서 이 싱글 앨범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0: 아, 예.
1: 이 정규 앨범에 담을 곡 중에서 그 중에 미리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던 곡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은지원의 자신감이 좀 깃들어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대중들에게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그런 친근한 모습들이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은지원이 솔로로 그리고 또 특히 힙합 뮤지션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 이제 드렸던 많은 노력들이 좀 느껴지는 짙게 느껴지는 그런 앨범이고요.
0: 타이틀곡 꽤 많이 알려졌잖아요.
1: 맞아요. 이 아디오스라는 곡은 좀 라틴 스타일의 비트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런 훅이 있어서 대중들의 귀를 좀 사로잡았다면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인 딥블루라는 곡은 조금 은지원의 진지한 면모 약간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곡입니다. 은지원이 이제 프로듀서 키프루트랑 같이 공동으로 작곡한 곡이고요. 이 삭막한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좀 공감할 법한 그런 가사가 녹여져 있고
0: 예.
1: 좀 도시의 밤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곡인데 이런 사색적인 가사에 맞춰서 은지원이 굉장히 낮게 깔린 그런 보이스를 활용하는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어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0: 노래 제목에서부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새별이 피처링한 은지원의 딥블루 전해드립니다. 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Radio Wave. 샛별이 피처링한 은지원의 노래 딥블루,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저희 여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안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박보경님의 사연인데요. 작은 딸내미에게 가끔 반찬을 주는데 얼굴 보면 피곤해 보여요. 하긴 양산에서 초량까지 출퇴근하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박보경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우실까요? 그러니까 초량, 부산 초량 말씀하시는 거겠죠? 경남 양산에서 부산 초량까지. 찾아보니까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이 훌쩍 넘게 걸리던데 힘들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니 힘이 나겠죠. 박보경님, 또 박보경님 따님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이소라의 노래 청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몸은 처지고 의욕은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온갖 핑계거리가 게으름을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 대단한 의지나 결심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도저히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면 일단 현관에 가서 운동화만 신어보시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신발까지 신었는데 안에 있을 거야? 네, 그런데 막상 신발을 신고 나면 습관처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게 되고 나가면 결국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 의외로 쉽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첫 곡은 사마고장의 노래입니다. 제이에게.

네, 영화배우 박중훈 씨의 에세이 후회하지 마 중에서 한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선배님들에게 들은 예전 영화계 얘기는 믿을 수 없는 게 많았다. 1960년대 때 총 쏘는 촬영을 할 땐 촬영용 가짜 총이 없어서 진짜 총을 쏘면서 촬영했다고 한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고 이만희 감독님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그런 영화다. 간혹 선배님들이 중훈이 너희 세대들은 좋겠다. 여러 가지로 좋아진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됐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영화 환경도 열악했는데 그보다도 더 그랬다니 말이다. 2000년대 초 미국 영화 두 편을 촬영한 경험이 있던 나는 합리적인 제작 시스템을 어떻게든 우리 영화계에 도입하고 싶었다. 영화계 여기저기를 다니며 그 시스템을 설명했고 얼마나 효능감이 높은지 설파하고 다녔다. 귀 기울여줄 줄 알았지만 자식이 미국 영화 몇 개 찍고 오더니 잘난 척한다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세월이 흘러 한국 영화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제작 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체계를 갖춘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보면 예전 선배들이 나에게 했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된다. 그리고 후배들이 지금의 발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면 가끔 서운한 마음이 스치기도 한다. 그때 선배들도 나를 보며 같은 마음이었을까? 드럼통에 바가지로 물을 부을 때 마지막 바가지에 물이 넘친다고 해서 그 한 바가지가 다 한 게 아니다. 그 전에 부어온 수많은 바가지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 영화도 그렇다. 선배들의 헌신, 우리의 열정, 후배들의 노력이 모두 모여 오늘을 만든 것이다. 과거와 현재는 언제나 이어져 있다. 그 위에 미래가 놓인다. 비와 당신, 박중훈의 노래입니다.

네, 이번 주말 어디로 나가볼까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은 행복한 여행 지도를 참고해 보시죠. 오늘도 이맘때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할 곳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바로 내일이지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 일대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장흥 물축제는 물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여름 축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장흥이란 도시 전체가 시원한 워터파크로 변신하게 되지요. 축제장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만한 행사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입니다. 을지문덕장군의 살수대첩에서 재치있게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거리 곳곳에서 시원한 물대포가 사정없이 터집니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리 준비한 물총을 쏘면서 한바탕 신나는 물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과 물을 쏘고 맞으며 웃다 보면은 한여름 무더위와 일상의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사라질 겁니다. 이 퍼레이드에 꼭 참가해야 물축제를 제대로 즐겼다고 자랑할 수 있지요. 이 밖에도 축제장에는 탐진강 물결을 가르는 수상 자전거와 투명 카누, 바나나 보트 등 물 위에서 즐기는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과 함께 EDM 풀 파티도 열린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심심할 틈이 없겠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장흥의 다른 여행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정의 노래 올레, 서른도의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하춘아의 탐진강아 병영성아.

소나무 숲에서 자란 표고버섯. 이 세 가지 재료를 불판 위에 함께 올려서 노릇하게 구워 먹는 음식이지요. 이 세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입에 넣으면 고소한 육즙과 관자의 감칠맛, 진한 버섯향이 어우러져서 특별한 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배를 채우고 나서 이제 산책을 좀 해봐야겠지요. 장흥 시내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억불산 자락에 있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100헥타르에 달하는 드넓은 산자락에 40년이 훌쩍 넘은 아름드리 편백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판자가 평평하게 깔린 무장의 숲길이 잘 조성돼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힘들이지 않고 산책을 즐길 수가 있지요. 중간중간 벤치들이 있어서 걷다 지치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상쾌한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서 삼림욕을 마음껏 즐겨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소정의 입장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시원한 여름 축제와 힐링이 되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전남 장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안다성의 노래 체리핑크 만보, 남상규 백설이의 산메아리 강메아리, 그리고 현인의 즐거운 여름.

0: 네, 내일이 삼복더위의 한가운데 중복입니다. 내일은 몸 보양이 될 만한 든든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은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좋은 노래들 함께 하시죠.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시간,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단장님 얼굴이 볼 때마다 좀 점점 까매지시는 것 같아요. 무더위에 참 고생 많으신
1: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더위가 네. 진짜 가히 살인적입니다.
0: 살살도 강하고.
1: 바로 머리 위에 해가 있습니다.
0: 아이고, 예. 고생하셨잖아요. 무대 위에서 참 그 연주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1: 지난주에 녹화하는데 예. 객석에 플라스틱 의자를 쭉 깔아놓잖아요.
0: 예예.
1: 다리가 휘더라고요.
0: 아, 휠만 하죠.
1: 그 정도로 뜨거워요.
0: 마치 엿가락처럼.
1: 예.
0: 아이고. 아니, 그런데도 많이들 나와서 이렇게 참관하시고 박수 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1: 근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0: 아유, 대단하십니다.
1: 한 분도 안 가시고.
0: 예.
1: 끝까지 거기 앉아서 다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0: 예. 그게 진짜. 전국 노래자랑의 힘인 것 같아요. 아유. 내일이 중복인데 보통 단장님은 복날에 어떤 보양식을 챙겨 드세요?
1: 뭐 요즘엔 먹거리가 너무 좋아서
0: 그죠?
1: 굳이 뭐 찾아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뭐 또 의미가 있으니까 먹을 때도 있긴 하는데
0: 예.
1: 앞에 나가면 다 뭐 삼계탕에 뭐에 뭐
0: 옛날에는 어지럽고 쓰러지기 쉽잖아요.
1: 맞습니다.
0: 체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챙겨 먹자 이런 거였는데 네. 요즘은 평소 잘 드시니까
1: 그럼요.
0: 그래도 이제 왠지 안 먹으면 그냥 서운하고
1: 그래서 이제 뭐 야 우리 가자 뭐 이래갖고 이제 예. 삼계탕 같은 거
0: 예. 그거 핑계 삼아서 약속 그렇죠. 잡고 이러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자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선곡 수첩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의 노래들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정원 씨 편으로
0: 아.
1: 네, 작곡가죠.
0: 네.
1: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작곡가 네. 김정원 씨 역시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하신데 대표곡들 소개해 주시죠.
1: 네, 그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꽃을 든 남자, 뭐 그다음에 이상본 씨 꽃나비 사랑,
0: 네.
1: 문혁의 뭐 하늘 땅만큼이라든가 아. 우리 김정현 씨 고향 버스,
0: 예.
1: 천년지기 뭐 유진필 씨,
0: 네.
1: 많죠. 이 이후에도
0: 네. 등등등 많죠.
1: 네네.
0: 저희 1호 초대석 시간에도 몇 번 모셨는데 본인을 노래하는 작곡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1: 아. 꼭 그렇게 소개를 해달라 그러죠.
0: 예. 네. 작곡가 되기 전에 가수로 먼저 데뷔하셨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이분이 1986년도에
0: 네.
1: 0과 0이라는 그 트리오, 남성 트리오 멤버로 시작을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김범용 씨가 그때 당시부터 작곡을 잘했으니까 김범용 씨의 그 얼룩진 사랑을 받아서
0: 아.
1: 가수로 먼저 이제 데뷔를 했는데
0: 그랬군요.
1: 사실 이게 법칙이 있어요. 작곡가나 뭐 이런 분들이
0: 예.
1: 뭐 임정수 씨, 그리고 정풍선 씨, 이효섭 씨 이런 분들이
0: 다 노래 잘하시잖아요.
1: 가수로 데뷔를 하다 꼭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작곡가는 가수로 데뷔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1: 네, 그렇죠. 네.
0: 가수로 성공했으면 작곡가로서 활동을 좀 덜 했을 거 아닙니까?
1: 아무래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0: 그렇죠. 가수로 활동을 하시고.
1: 너는 작곡을 해라라고 타고났는지 가수 하다가 작곡가로 온 분들이 꽤 많아요.
0: 예.
1: 돌아가신 신대성 선생님도 그렇고.
0: 예, 예.
1: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래서 좀 좋은 명곡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 뭐.
1: 예. 예.
0: 음악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전공이 뭐 토목공학이던데.
1: 예, 예. 전공 또 달라요.
0: 예. 이제
1: 학창 시절부터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대부분 그때들 부모님은 참 반대잖아요.
0: 음악 반대하죠.
1: 음악 하려면 그거 뭐 뭐 예. 먹고 살라고 그걸 하냐는
0: 등. 아니 학교도 명문대 한양대 토목공학 그러니까. 가면 상당히 좋은 학교.
1: 토목공학과 괜찮죠.
0: 한양대 공대
1: 그때만
0: 쓰니까.
1: 예. 군대 제대 후 이제 네. 복학을 하던 중에. 제 기획사에서 제안을 받았대요.
0: 아.
1: 그래갖고 이제 영과영이라는 그 그룹을 이제 그걸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역시 잘 안 되니까 에이 작곡을 하자.
0: 아.
1: 작곡 공부를 좀 해서.
0: 예.
1: 근데 이제 작곡에 굉장히 그 뛰어났던 거예요.
0: 감각이 있으셨군요.
1: 그래서 이제 이명주 씨의 뭐 짐이 된 사랑 뭐 이런 노래.
0: 짐이 된 사람.
1: 네. 근데 그때 당시 되게 약간 좀 초기적이었어요. 편곡이나 뭐 이런 것들이.
0: 제목도.
1: 네네.
0: 그렇죠.
1: 그리고 트로 쪽 이쪽에서 살짝 이게 야 살짝 업그레이드 된 듯한
0: 뭔가 다른 트로트.
1: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 누구 작곡가 누구야? 뭐 이렇게 살짝 인정을 받았던 그런 곡이었어요.
0: 그렇군요. 자, 김정호 씨 작품 중에서 오늘 어떤 곡도 선곡하셨을까요?
1: 네. 그 최석준 씨의 꽃을 든 남자라는 곡인데
0: 대표곡이죠.
1: 그렇죠. 1999년 7월 1일에 이제 2집 앨범에 수록이 됐었는데 이게 되게 그 기억에 남는 게 박윤동 씨라는 분이 편곡을 했는데
0: 네.
1: 편곡이 앞에부터 짜이자짜짜라짜짜짜짜짜짜라 이게 딱 들으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주 편곡을 아이디어가
0: 네.
1: 되게 좋았어요. 리듬 좋고. 근데 뭐 이게 그때 당시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그 데뷔를 했는데
0: 네.
1: 원래 그 가수 베이로 씨한테 가기로 했던 거예요.
0: 최석준 씨한테 가지 않고 원래 베이로 씨한테 갈 뻔했던 건데.
1: 그렇죠.
0: 어떻게?
1: 근데 1호 형님이 좀 뜸을 들인. 야 이건 뭐. 근데 사실 이게 곡이 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0: 예. 베이로 씨는 이미 뭐 신터블리로 잘 나갔죠.
1: 아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좀 줘봤는데.
0: 예.
1: 이제 뭐 안경을 한 두세 개 쓴 거죠. 이거 아니야.
0: 눈이 높아서.
1: 뭐 이러다가 네네. 그랬는데 이제 최석주 씨가
0: 아유.
1: 쫙 했는데 이거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어요.
0: 예, 최석준 씨가 좀 늦게 데뷔했는데 예. 잘 됐네요. 진짜.
1: 데뷔하고 첫 곡이 이렇게 터진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천운이죠, 천운.
0: 그러고 보니까 신재동 단장님이 그 최석준 씨의 또 다른 대표곡인 꽃잎사랑 작곡했잖아요.
1: 네, 네. 대박은 아닌데.
0: 그래도 꽃을 든 남자를 좀 의식하고 만든 건가요?
1: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노래 가사에 뭐 꽃, 그다음에 뭐 여자, 사랑. 이런 글이 들어가면
0: 네.
1: 히트한다.
0: 아~
1: 뭐 이런 뭐 샤머니즘 같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0: 그런 미신 같은.
1: 그리고 이 최석준 씨가 꽃 시리즈 노래를 되게 잘했어요.
0: 맞아요.
1: 좋아했어요.
0: 그래서 꽃 시리즈 최석준 하면 꽃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1: 저한테 이걸 부탁을 했어요. 아예.
0: 아~
1: 형 꽃 들어가는 노래 하나 써줘. 이 썼고 그다음에 세월꽃 뭐 이런 거 막 있어요.
0: 맞아요. 많이 다른 작곡가한테도 또 꽃노래를 받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최석준 씨의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뭔가요?
1: 네. 이제 최근 곡인데 네. 이제 소명하고 김정호 씨가 이제 서로 또 친구 사이죠.
0: 최고 친구.
1: 최고 친구.
0: 예, 맞아요.
1: 2017년 이제 12월 발표인데 김시원 작사, 김정호 작곡인데 사실 이거 딱 들으면 그냥 기타 하나만 갖고도 연주가 가능한
0: 네.
1: 중부 작가 뭐 이래가지고
0: 네.
1: 굉장히 포크 계열의 가볍고 신선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김정호 작곡가가 또 이제 그 가수로서의 욕구를
1: 그렇죠.
0: 잊지 못하시고
1: 그렇습니다.
0: 직접 노래를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소명과 김정호.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소명과 김정호의 최고 친구.

0: 최고 친구 소명과 김정호의 노래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였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신재동이 사랑하는 작곡가 김정호 씨 편입니다. 김정호 씨도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 활동하시면서 네. 그렇게 인연을 쌓으신 거죠, 네, 단장님하고? 네,
1: 네, 네. 노래자랑에서 만난 친구죠. 그래서 아. 이제 그래도 뭐 그 세월이 한 20여 년 됐어요.
0: 벌써. 아유, 벌써요. 네, 네. 아이고. 뭐 지금 뭐 척 봐도 착, 눈만 놓치만 봐도 다 알겠어요.
1: 그렇죠.
0: 서로.
1: 뭐 술 친구 겸 그다음에 뭐 음악 친구 겸 네. 네, 그렇습니다.
0: 김정호 씨 작품은 대부분 분위기가 밝은 편인데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1: 그래요. 굉장히 밝고 또 이분이 되게 성실해요. 네. 그래서 뭐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노래 스케줄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그냥 아. 각 지방 다 다니고 네. 하고 또 심사도 하러 다니고 예.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0: 아, 심사하시면서 흥을 참지 못하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노래도 부르십니까?
1: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 제가 너무 오버하지 하지 마.
0: 워워워 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1: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0: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거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좋아했던 곡인데 네. 유진표 씨의 천년지라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예. 이것도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게 2009년 10월에 발표를 유진표 씨 그 3집에 발표된 곡인데. 뭐 친구 사이의 어떤 그 우정 네. 네. 뭐 이런 걸 테마로 정통 트롯이죠.
0: 친구들하고 네. 노래방 갔을 때 부르기 좋을 만한
1: 딱 좋은 노래예요.
0: 그렇죠.
1: 어깨 동무하고 네. 한번 부르기 딱 좋은 노래입니다.
0: 예. 김정호 작곡가의 곡들은 정말 따라 부르기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쉽고.
1: 그러니까 장르를 구별하자면 원래 통기타 가수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 색깔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0: 아. 통기타 곡들이 쉽잖아요.
1: 그러니까
0: 코드 진행도 그렇고
1: 그냥 포크계 중부 작가 뭐 이거. 예? 옛날에 우리가 좌우지 장기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0: 예, 예, 예.
1: 뭐 그런 김의 곡, 이지송 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편하고 쉽고 네. 가사도 되게 밝고 명쾌하고 네. 뭐 이런 거.
0: 그게 히트곡을 많이 이게 만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1: 이제 곡을 쓰는데도 대부분 이제 못하지는 않지만 네. 노래를 잘하는 작곡가가 곡도 사실은 잘 써요.
0: 아.
1: 왜냐하면 이제 그런 중간 요소들을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 뭐 아 이런 건 좋다. 뭐 이런 것은 노래를 할 줄 알기 때문에.
0: 단장님도 그렇잖아요.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곡을 잘 쓰시는군요.
1: 저는 뭐
0: 노래하는 작곡가가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신재동 단장님도 그러시죠. 자 유진표의 노래 듣겠습니다. 천년지기.

0: 네, 유진표의 천년지기 들으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신재동 단장의 사랑하는 작곡가 김정호 씨의 작품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하나 남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우리 강진 씨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0: 이것도 받았죠. 예.
1: 이것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제
0: 강진 씨의 여성 팬 확보에 또 한 몫을 했던.
1: 그럼요, 예. 그럼요. 아, 근데 글이 되게 좋았어요. 글도 되게 좋았고 곡도 괜찮았고.
0: 왠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도 약간 생각나.
1: 그런 느낌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뭐 이게 뭐 모방은 또 창조의 또 뭐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아주 뭐 창의적인 모방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찬우 작사 김정호 작곡인데 원곡은 주영아 씨가 2002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0: 그랬어요.
1: 강진 씨가 2005년에 이제 리메이크를 하면서 네, 알려졌다고 합니다.
0: 네. 네. 자, 그럼 오늘 화장을 지우는 여자 강진 씨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망망대해에 비유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기도 하고요. 나침반을 따라 항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론 거센 풍파 속에 가려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밀려난 자리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항로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는 마음일 겁니다.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를 오늘 첫 곡 심해 보내드립니다.

a lo dulce. Eso es. Gracias, chiquillos.

토케토리의 연주와 노래로 뱃노래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곡 월드뮤직기록 공명의 연주였습니다. 심해 들려드렸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소리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이 두 곡도 서로 기대고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들려줬습니다.

거친 파도에 바람이 이려 넘실넘실 외로운 배 하나 흔들흔들 파도 속에 정신이 없네. 저물녘 난포 항구에 정박을 하니 구름을 비집고 나온 달이 창망이 비추네.

조선시대의 정호내시 항해 중에 역풍을 만나 어렵게 난포에 도착하다 였습니다. 난포는 경상남도 남해 지역의 옛날 지명입니다. 정호는 제주로 유배가는 길에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넘실대는 파도 속에 정신이 없는데 바람은 게다가 목적지와 반대로 불고 있었죠. 해질 무렵 도착한 항구는 제주가 아닌 남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제야 날이 갠 겁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 다른 항구에 닿았지만 평온한 풍경에 안도감을 느낀 정훈의 시였습니다. 거친 시간을 견뎌낸 뒤 찾아오는 고요함이 더욱 깊게 느껴지는데요. 정재국의 필연주 계락입니다.

옛 시가 전한 희망의 여운을 피리의 맑은 선율로 이어갔습니다. 정재국의 피리독주 개라 들으셨고요. 이어서 12잡가 집장가 이희문의 소리입니다.

이희문의 시비잡가 집장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정대석 작곡 검은고와 가야금을 위한 일출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이 함께하는 새로운 울림 만나보셨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을 위한 일출, 정대석 작곡의 곡,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시조시를 가사로 하는 전통음악 시조는 부르는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같은 것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래는 평시조인데요. 3장 45자 내외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평시조 가운데 다른 반만을 만나보시죠. 시조 제목은 가사 처음에 나오는 말로 부르고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반만 오동에 걸쳐 있고 은하는 서로 기울었다. 달이 나뭇가지까지 내려오고 별이 서쪽으로 기운다는 건 이제 곧 해가 뜨려고 하는 풍경입니다. 오동나무는 옛날에 양반들이 집마다 심곤 했는데 나무에 깃든다는 봉황이 명예와 출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딸이 시집갈 때 혼수로 오동나무 가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평시조 다른 반만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공정배회는 회포에 이끌렸고 잔등 불멸은 생각에 개웠어라.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 텅 빈 뜰을 서성이는 건 마음에 맺힌 그리움 때문이고 밤새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에선 생각에 잠겼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아기 오, 아각 개성에 잠 못 이루어 하노라. 아기 오는 감탄사, 아각 개성은 달기 우는 소리를 뜻합니다. 임을 향한 속마음을 숨기고 달기 울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평시조 다른 반만을 김월하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평시주 다른 반만 김월하의 노래였습니다. 이정호 작곡 거울 속에서 임종원 PD와 계량대 PD 임혜란 해금 타악의 신석현 피아노의 이정호입니다.

이정호 작곡 거울 속에서 임동원의 피리와 계량대 피리, 임혜란의 해금, 신석현의 다악과 이정호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셨습니다. 목표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젓든 거친 파도를 피해 잠시 떠가는 대로 있든 모두 자신만의 바다를 멋지게 건너가는 중일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항해가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파도 시오트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이들을 코딱지들이라고 불렀던 분이 계시죠?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김영만 아저씨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은 코딱지들이라고 부르면서 주목하게 했고 웃음을 줬는데 그때마다 아저씨는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겐 언제나 응원을 해주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정희의 바야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정희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바야였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종이접기 아저씨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아저씨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줬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나한테는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보는 것도 좋겠죠.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더 넓은 품과 사랑이 있어야겠지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가 꾸며드리는 처음 그 느낌처럼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김정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나미가 부릅니다. 보이네.

0: 시작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 신 릴케는 말했습니다. 그 시절 스타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전히 처음 그 느낌처럼에 대해서는 칭찬일색입니다. 아, 장희숙님께서는요, 네. 이대화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신정희님께서도 처음 그 느낌처럼 좋아요.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평론가님께서 이전 코너보다 좀 더 신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아무래도 네. 이제 드라마, 영화 얘기는 제 좋아하긴 합니다만 예. 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악은 워낙 제가 좋아하고
0: 전공 분야니까
1: 네,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잘 알고 네. 네, 그런 분야에 얘기할 때가 더 편하겠죠.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예.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코너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은 그럼 누구부터 만나볼까요?
1: 오늘은 이승철 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이승철 씨.
1: 네. 한국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
0: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1: 예. 들어갈 예, 것 같아요. 예, 예. 이건 인터뷰 예.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 그 인터뷰에 실리기도 했어요. 예. 어, 요즘 뭐 연습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연습은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반쯤 농담이고 예. 물론 연습 많이 하시겠죠. 이제 그런데 진짜 노래를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자신감에서 우러나는 표현이랄까?
0: 자신감 있을 만해요. 사실
1: 그러니까요.
0: 노래 들어보면
1: 네. 너무 잘하시니까
0: 네, 특유의 그 감성이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승철 씨의 데뷔 시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0: 부활로 데뷔했죠?
1: 그렇죠. 부활의 일대 보컬은 김종서 씨였습니다. 그런데 김종서 씨가 6개월 만에 팀을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후임을 물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2대 보컬로 낙점된 분이 이승철 씨였습니다.
0: 네.
1: 그 체제로 부활이 전성기를 맞았었죠. 처음에 김태원 씨, 그러니까 부활의 뭐 작곡을 좀 담당했던 김태원 씨는 이승철 씨한테 보컬을 부탁했던 게 아니라
0: 네.
1: 새 리드 보컬을 구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했대요.
0: 그 보컬 찾는 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1: 그렇죠.
0: 거였군요.
1: 그런데 이승철 씨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했고 시켜보니 근데 굉장히 잘하더랍니다.
0: 저는 그게 더 신기하네요. 보컬을 맡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컬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그때는 노래를 좀 덜 잘하셨었나?
1: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이승철 씨가 본인이 스스로 막 인기곡을 만들어

0: 드러내거나 막 그런 게 없었던 완전 친인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좀 평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컬이 됐다는 게 이제 오피셜한 이야기입니다.
1: 네.
0: 네. 그런데 나중에 이승철 씨가 해피투게더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그룹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인터뷰용이었고
1: 예.
0: 네, 아주 솔직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음향 시스템을 사오면 받아주겠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1년 연봉어치를 사서 들어갔다.
1: 와.
0: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가장 사실에 가깝겠지만
2: 그걸 기증하고 들어간 셈이었군요.
0: 그렇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노래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2: 그렇죠.
0: 했겠죠.
2: 예.
0: 아니 어떻게 노래도 못하는데 장기사 왔다고 보컬을 했겠습니까?
2: 실제로 그리고 팬들이 들어도 노래 잘하고요.
0: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부활로 데뷔한 다음에 히야라는 곡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2: 거꾸로 히야 덕분에 부활을 알게 된 분들도 많아요.
0: 그렇죠. 사실 부활을 상징하는 히트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이승철 씨가 스타가 됐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반 1, 2집 이후에 이승철 씨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나중에 부활의 다른 보컬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부활의 그 전성기 하면은 이승철 씨를 많이들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2: 원래는 부활의 히야가 타이틀곡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김태원 씨 작곡이 아니라 이 곡은 양홍섭 씨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그 김태원 씨는 자신이 만든 곡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부활의 타이틀곡을 만들고 싶었겠죠. 처음에는 수록곡을 좀 앨범에 채울 요량으로 다른 작곡가에게서 받아온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니저가 들어보고는 아, 이게 타이틀곡이어야 된다.
1: 예.
0: 네, 이렇게 강변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곡가 양홍섭 씨가 여자친구가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여자친구를 위해 쓴 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음악을 들으니까 또 완전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을 지금으로 만든 정말 최고의 히트곡입니다만 녹음 일정이 정말 빠듯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1집 앨범 전체가 예산이 거의 없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주로 그랬다고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총 20시간이었고요. 네, 20시간밖에 없는데 앨범을 완성했고 그래도 희한은 두 번은 불렀답니다.
2: 이게 지금과 녹음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전곡을 쫙 해서 제일 잘하는 것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중간중간 잘하는 부분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2: 발췌를 해서 연기를 시키지만 와 단 두 번에 녹음한 거네요. 그러면
0: 네,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녹음하고 바로 지우면 되고 뭐 다시 덧대우고 뭐 이렇게 편집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정말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멋진 연주로 녹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네. 같이 들어볼 곡은요.
0: 네버엔딩 스토리도 준비했습니다. 이승철 씨가 나간 다음에 부활이 계속해서 성공을 했죠. 좋은 히트곡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부활과 이승철이 함께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네버엔딩 스토리 때 오랜만에 또 모였었죠. 그리고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사실 락밴드들의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1: 예.
0: 심지어 1980년대 후반에 전성기를 보낸 밴드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가요 프로그램 나와서 노래하고 뭐 그해 최고 히트곡이 된다던가 상당히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2: 노래가 워낙 좋았거든요.
0: 맞아요.
2: KBS 올해 한가위 특집으로 이승철 콘서트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요즘 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럼 이승철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의 히야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

0: 부활의 희야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1: 요즘은 뭐 개그 듀오라고 불리기도 하던데요. 다비치 얘기해볼까 합니다.
0: 맞아요.
1: 최근에 음원 차트에서 정말 내려갈 줄 모르는 히트곡이 하나 있습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이라는 곡인데.
0: 그래요?
1: 네. 2008년에 데뷔한 곡이니까. 예. 뭐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히트곡이 이렇게 롱런한다는 거.
0: 우와.
1: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그룹이 거의 없죠. 다비치 참 많은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롱런하는 여성 듀오? 거의 뭐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듀오는 다비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또 2000년대 후반에 보컬 그룹들이 정말 많았는데. 예. 그때 이후로 살아남은 그룹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0: 예.
1: 네, 지금 최고의 인기를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데 부러워하는 동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0: 멤버 한 명씩 살펴보죠. 이혜리는 원래 가수였나요?
1: 원래 보컬이 아니라 피아노 전공이었습니다.
0: 이혜리 씨가요?
1: 네. 이게 재밌는데 대학교에서 피아노과에 다니다가.
0: 예.
1: 노래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나 노래 좀 하는데.
0: 예.
1: 정말 노래 잘하잖아요.
0: 그렇겠죠.
1: 피아노 안에만 있기에는 좀 아까운 재능이
0: 그렇죠.
1: 있을 것 같고. 강민경 씨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일명 얼짱 출신이었죠.
0: 아,
1: 네.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학교 다닐 때 이제 준 연예인이어서 공부하기가 힘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0: 친구들은 다 연예인 할 줄 알았겠네요.
1: 네. 그래서 뭐 자꾸 보러 오고 막. 예.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랬다고. 예. 하는데 네, 어쨌든 나중에 결국 연예인으로 대성을 했죠. 근데 강민경 씨가 다비치로 데뷔하지 못할 뻔했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서 아주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강민경 씨도 노래를 잘했지만.
0: 예.
1: 상대적으로 연습생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았고.
0: 예.
1: 이혜리 씨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약간 둘의 실력 격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0: 예.
1: 그 둘의 실력 격차를 좀 메우기 위해서 강민경 씨가 아니라 다른 멤버를 다비치로 데뷔시키려고 했답니다. 근데 강민경

0: 민경 씨가 정말 이혜리 씨랑 꼭 같이 음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두 사람이 같이 데뷔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 다비치는 어떤 노래로 데뷔했나요?
0: 미워도 사랑하니까라는 곡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8년인데요. 근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 보컬 그룹들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보컬 그룹들이 200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다가 요 흐름이 진 게 이제 원더걸스 텔미 이후로 이제 아이돌 흐름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예. 아마도 너무 슬픈 발라드 위주로 가요계가 가니까 좀 더 발랄한 것들을 아마 우리 대중들이 원했던 것 같은데.
1: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비치가 데뷔할 때 성행했던 보컬 그룹들은 그러니까 울부짖는 창법.
0: 그렇죠. 흔히 소머리라고 했었던 뭐 예를 들어 SG 워너비, 예. 뭐 바이브 이런 그룹들인데.
1: 아 예.
0: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의 하나로 데뷔를 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노래 미워도 사랑하니까는 작곡, 작사, 편곡 모두를 바이브의 멤버인 류재현 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1: 예.
0: 네. 그리고 다비치는 처음에 데뷔했을 때 소속사 사장님이 이제 김광수 씨였는데 이분이 그때 가요계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이미연 씨, 이효리 씨가 동시에 출연하는
1: 거물급들이 나왔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방탄소년단이 뮤비에 출연한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엄청나게 서포트를 많이 받았던 데뷔였죠.
1: 미워도 사랑하니까가 데뷔곡이고요.
0: 네,
1: 같이 들어볼 거군요.
0: 최근에 사랑받고 있는 타임캡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에 초록병 본부라고 써 있는데요.
1: 이름이 독특한데요.
0: 네, 독특한데 이무진 씨의 다른 이름입니다.
1: 초록병 본부가요?
0: 네. 그 이무진 씨가 왜 본명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썼냐면 이무진이라고 쓰여 있으면 듣는 분들이 듣기 전에 편견을 가질까 봐.
1: 예.
0: 안 그래도 이무진 씨의 음악은 좀 자기 개성이 좀 강하게 가볍네.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느낄까 봐, 먼저 느낄까 봐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이무진 씨는 이제 작곡가로서도
1: 그렇군요.
0: 네,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요즘은 개그 듀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조화로운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네. 다비치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워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요즘 사랑받는 노래죠. 타임캡슐.

0: 다비치의 노래 미워도 사랑하니까에 이어서 타임캡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가 꾸며드리는 처음 그 느낌처럼, 자 이번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정말 멋진 데뷔 1화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어서 한번 소개해볼까 했는데요.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0: 브라운 아이즈요.
1: 네. 한국의 그 미드템포 R&B라고 불리는 그 장르를 유행시킨 그룹인데, 네. 뭐 2000년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네, 벌써 1년의 주인공이죠.
0: 맞습니다.
1: 네. 가끔씩 들어도 정말 좋은, 여전히 좋은 음악이죠.
0: 벌써 1년. 정말 창의적인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 아, 이런 멋지죠. 네. 네. 또 나얼 씨 같은 경우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결성해서 이후에 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고요. 나얼 씨는 1999년에 앤썸이라는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0: 브라운 아이드 아이즈 전에 그러면 앤썸 그렇죠. 시작한 거군요.
1: 4인조의 남성 그룹이었는데, 네. 약간 그 노래 잘하는 보컬 그룹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남자 아이돌 그룹의 중간 형태?
0: 아, 그러네요. 좀, 네. 약간 절묘한, 네.
1: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그때 언제나 내 곁에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고요. 윤건 씨도 재밌게도 1999년에 같은 해에 데뷔했습니다.
0: 윤건 씨는 어떻게 데뷔했나요?
1: 팀이라는 4인조의 남성 그룹이었는데, 별이라는 곡 제가 이따 준비하기도 했는데 아마 귀에 익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소폭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엄청난 인기는 끌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팀의 별로 활동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 윤건 씨가 있었던 그 팀이라는 그 그룹이 본인 말로는 이제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집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멤버들을 구하는 중이었대요. 나머지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멤버는 윤건 씨 자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바꾸자.
0: 예. 네,
1: 그래서 브라운 아이즈로 바꾸고 1년 반 정도를 연습했고요. 그러면서 찾은 아티스트가 나얼 씨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해 데뷔해서 좋은 음악을 발표했지만 처음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0: 둘 다 그랬네요.
1: 네, 네. 두 사람이 열심히 또 연습해서 나왔던 게 브라운 아이즈였던 거죠. 그때 정말 절박했다고 하는데, 둘 다 한 번씩 가수 활동을 좀 어렵게 했던 적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가수를 그만두겠다라는 심정이었다고 하고, 근데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1년이 잘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0: 음반도 엄청 팔렸을 거래요?
1: 네. 브라운 아이즈 1집이 하루에 3만 장씩 팔렸대요.
0: 우와.
1: 네, 어마어마하죠.
0: 역시 그렇게 잘 팔린 데는 벌써 1년의 덕이 컸습니다.
1: 그렇죠. 음악도 좋았지만 한국에서 한 장르를 만들어낸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미드템포 R&B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드럼 비트랑 그루브는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네, 그런 템포와 그루브였는데, 음악 특히 이제 보컬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프게 강하게 오는.
0: 저는 이게 기본이 포크 뮤직 같거든요.
1: 어쿠스틱 기타도, 네, 좀 들어가고, 네.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윤건 씨의 이 스타일이 이후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0: 예.
1: 네, 그래서 뭐 SG 워너비도 그렇고 나중에 김종국 씨도 했었고,
0: 예.
1: 한국 가요계를 완전히 장악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때 이미 그 가요계에 자리 잡았던 베테랑 작곡가들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신인이 들고 나온 음악인데 너무 좋고 자기도 그거를 좀 스타일을 좀 따라가는 그 상황이 좀
0: 참신했고요.
1: 네, 네. 그래서 윤건 씨 입장에서는 좀 뿌듯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0: 노래도 좋았지만 벌써 1년은 또 뮤직비디오도 유명했거든요.
1: 네. 그때 김현주 씨가 나왔었던 그 복서와,
0: 맞습니다.
1: 네, 사랑을 다뤘던 그 뮤직비디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의 끝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게 거의 제작이 안 됐죠.
0: 그렇죠.
1: 끝물이었지만 엄청나게 히트했고.
0: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중국 배우가, 남자의 복서로서는 중국 배우가 나왔었거든요.
1: 네. 그때 방송 출연을 잘 하지 않았던 이유도 뮤직비디오가 워낙 잘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방송 안 나가도 하루에 3만 장씩 나가는데
0: 굳이,
1: 네,
0: 방송에 나가고
1: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의 별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윤건 씨의 벌써 1년에서 들을 수 있는 스타일이,
0: 예.
1: 실은 이 별에서부터 이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0: 그러면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그리고 팀의 별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에서 만나본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벌써 1년 그리고 팀의 별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의 언어라는 세계. 새들의 세계로. 어릴 적 들새는 내게 먼 존재였다. 마당으로 날아드는 참새와 맷비둘기, 쓰레기를 쪼아대는 까마귀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곳에 앉아있거나 눈 깜짝할 새에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다. 물가의 오리들도 언뜻 보면 여유롭게 둥둥 떠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쓱 하고 저 멀리 미끄러져 가고 만다. 들새를 좋아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소년기의 내 취미는 다른 생물로 향했다. 공벌레나 메뚜기, 사슴벌레, 소라게,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여러 생물들을 잡아 집으로 가져와 플라스틱 상자나 수조에 넣고 키웠던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뱃돈으로 쌍안경을 산 것이 계기였다. 쌍안경은 멋진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찌르레기 물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 물총새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등 새들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 그뿐인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탐조에 빠져들었다. 탐조는 생물을 사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벌레나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는 행위다. 거기에는 천적도 없거니와 먹이도 내가 마련해준다. 한편 들새 관찰은 그들이 자연에서 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먹이를 찾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새끼를 키우고 때로는 적에 맞선다. 들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작은 새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동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 나의 애독서는 월간 벌레나 버더 같은 생물 관련 잡지였는데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의 한 코너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콜라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 니콜라스 빈베르헌의 새의 생활, 카를 폰 프리슈의 꿀벌, 그들의 시각, 화학적 감각과 언어. 이 책들은 동물의 본능과 학습, 그리고 행동 진화까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자연관이 기록된 동물 행동학 서적이다. 동물 행동학이란 로렌츠, 팀베르언, 프리슈가 확립한 학문인데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분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 관찰이 학문으로 직결된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심심풀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문이다. 학자가 되면 평생 좋아하는 동물을 관찰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새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구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로렌츠는 회색 기러기의 각인, 팀베르허는 큰 가시고기의 혼인색, 프리슈는 꿀벌의 춤을 연구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룩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연구 주제 하나가 있는 법이다. 나도 일생을 바쳐 밝히고 싶고 몰두하는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새를 관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숲과 갯벌, 하천과 계곡.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축한 돈을 깨서 먼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백로의 사냥이나 황조롱이의 번식, 오목눈이의 짝짓기 등 어떤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관찰하며 느낀 것은 뭐든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거다 싶은 연구 주제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들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0: 그리고 대학 3학년 겨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혼자서 나가노현의 가루이자와를 방문했을 때였다. 가루이자와는 일본에서 탐조지로 유명한 곳이다. 연간 100종이 넘는 들새를 관찰할 수 있고 일본 최초로 문을 연 탐조지, 들새의 숲도 있다. 안내서를 넘기다 보니 내가 방문한 계절에는 박새나 오색 딱따구리 같은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않는 새인 터새뿐 아니라 멋쟁이 새나 솔작새, 홍여새, 황여새, 양진이 같은 겨울새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가루이자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남짓 눈길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쌍안경을 챙겨 서둘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은빛 세상.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고 저 앞은 아사마산이 아름다운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부셨다. 미지의 혹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으로 서벅서벅 눈길을 걸어나갔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수종을 보니 물참나무나 층층나무 같은 화렵수뿐 아니라 낙엽송 같은 침엽수도 많다. 화렵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을 것이고 소나무가 있으니 씨앗도 있다. 곤충을 먹는 새도 씨앗을 먹는 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느새 새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 박새, 북방새 박새, 곤줄박이, 진박새, 동고비 같은 박새류로 불리는 작은 새를 중심으로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류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혼종무리라 불리는 집단이다. 새들은 나무 줄기를 쪼거나 장가지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쪼아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작아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얼똥 중인 곤충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산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듯하다. 관찰하는 동안 무리는 서서히 숲 안쪽으로 이동해갔다. 나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30m 정도 앞에서부터 지지지 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새 박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울고 있다.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박새와 곤줄박이들이 북방새 박새 쪽으로 다급히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지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시 어떤 새 관찰자가 새들을 위해 뿌려놓은 것이리라. 북방새 박새는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몇 분 안에 북방새 박새 서너 마리, 박새 대여섯 마리, 곤줄박이 두세 마리, 동고비 두 마리가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느라 울었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계절의 해바라기 씨는 새들에게 특식일 것이다. 새 관찰자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테고 언제 다시 해바라기 씨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도 정말 다른 새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자초지종을 관찰하고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해바라기 씨를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 다른 장소에 뿌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몇 분 걸으니 마침 적당한 구루터기가 보였다.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새들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에서부터 체온이 빠져나간다. 발을 동동거리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세 무리가 다가왔고 그중 한 마리가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박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와 곤줄박이들이 모여들었고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다른 새들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오자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해바라기 씨 하나를 콕 찍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쪼기 시작했다. 박새의 치지지지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던 새들이 일제히 수풀 속으로 날아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굉장한 속도로 먹이가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새매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녔다. 작은 새들은 벌써 수풀로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삐삐삐 하고 온 건 박새였다. 이 소리를 듣고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새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들은 먹이의 위치도 천적의 습격도 울음소리로 서로에게 알리는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박새류의 행동을 추적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현장 기록 노트는 매무로 빼곡해졌다. 80쪽이나 되는 노트 두 권이 꽉 찼다. 나는 박새류의 울음소리 유형이 놀라우리만치 많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특히 박새의 레퍼토리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치지지지, 삐삐삐, 찌삐, 삐삐, 치칫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때는 녹음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는 대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계를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나는 가루이자와에서 박새류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작은 새가 먹이 앞에서 우는 이유. 내가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작은 새가 먹이를 앞에 두고 우는 소리였다. 박새는 치지지지, 북방새 박새는 지이지. 누군가가 뿌려준 해바라기 씨앗이나 땅콩, 잔뜩 달린 나무 열매 등 무더기로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우는 거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건 겨울철이었다. 겨울은 먹이가 고갈되어 작은 새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박새류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풀씨나 나무 열매를 두고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럴 때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남이 먹기 전에 독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굳이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을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에도 있듯 생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을 희생해 타자를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 성질을 갖는 개체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수파가 된다는 주장이다. 먹이를 발견하고 운다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와는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이 현상. 이런 건 연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문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쥐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넘치는 저자의 덕심 가득한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0: 제 1528편 북벌론의 출발점 기축봉사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조선 효종은 재위기간이 10년쯤 되는데요 효종의 치세를 다룬 서책이나 논문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어휘들 중 하나가 바로 북벌이라는 말입니다. 북역북자의 칠벌자의 이 북벌을 글자 그대로 풀면 군사를 동원하여 북쪽에 있는 세력을 정벌한다. 그런 의미죠. 북쪽에 있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청나라 아니겠습니까? 효종 재위기에 조선은 병자호란한테 무너진 성곽조차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채 청나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처지에 조선이 명나라를 몰아내고 북경을 차지한 거대 세력 청나라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북쪽으로 진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구나 조선으로서는 병자호란한테 청나라의 치욕적인 항복을 한 다음에

0: 전자국으로 받들겠다고 맹약까지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효종은 즉위 직후부터 북벌을 추진했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 나타납니다. 한길사판 2화의 한국사 이야기에 해당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1: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나라에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만주의 심양과 요동의 지형지물, 북경의 형세 따위를 훤하게 익혔다고 자부했다. 그는 잔학계나 삼전도의 치욕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포함한 왕자들의 인질 생활을 왕가의 치욕으로 느꼈다. 그의 복수심은 쉽사리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를 재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주자학으로 이념적인 무장을 한 사림 출신이었다. 그는 주자의 화의관에 깊이 빠져 있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효종의 복수심과는 달리 화의관의 질서의식에 따른 북벌론이었다.
0: 그러니까 효종이 북벌론을 주장한 것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치욕을 청나라에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의 대군 시절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의 북벌론은 화의관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빛날 화자는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을 일컫고 이는 오랑캐를 일컫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 외의 변방 세력은 모두 오랑캐라는 의미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2: 조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체계를 보자면 이제 화이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화 문명과 오랑캐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이 동아시아 세계는 중화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중화의 주변에 오랑캐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이 동이죠. 동이가 있고 북쪽에는 뭐 북적이 있고 남쪽에 남만이 있고 서영이 있는, 그게 아주 유교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인데, 지금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 상황은 뭔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오랑캐가 중국 땅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상을 하냐면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청나라는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기 전부터 가정을 합니다.
0: 오랑캐 세력인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인 중화, 즉 명나라를 일시적으로 밀어내고 중원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건 지극히 비정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남쪽에 쫓겨가 있는 명나라의 자녀 세력, 즉 남명이 다시 북경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선도 그들과 보조를 맞춰서 북쪽으로 진격해야 한다. 송시열의 북벌론이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청나라의 북경을 빼앗긴 명나라의 자녀 세력 일부가 중국 대륙의 남부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남호연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2: 남명이라 그래서 남쪽에 명나라 정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정권이 있는 한 조선은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또 이 남명 정권이 멸망한 직후에 3번의 난이라 그래서 청나라 건국을 도와줬던 또 오삼계나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 남부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대만에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해상 세력인데요. 대만을 근거지로 해서 또 명나라에 그거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청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부를 떠나서 조선의 입장에서는 계속 청나라의 남부에 중화의 문명을 간직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오랑캐는 멸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는 게 18세기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0: 중국, 즉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에 세뇌된 조선의 선비들도 이른바 그 화의관에 매몰돼 있었겠지요.

0: 송나라 오랑캐 별난을 만나서 명나라의 임금이 북경에서 밀려났으니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1: 허나 가슴 아파하면서 좌절에 빠져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후퇴하여 남경과 광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명나라는 비록 그 세력이 약해졌다곤 하나 여전히 그 일대에서 황제의 대통을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2: 그럼지요, 그렇지요. 맞아.
1: 마땅히 우리는 군신 간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3: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어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그러한 도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4: 네,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임진왜란 때 우리의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고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덕입니까? 우리나라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백성들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모두 명나라 황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3: 그렇지요.
4: 선왕이신 인조대왕께서 병자호란이라는 별난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이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수치를 씻지 못한 채 승하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상전하의 심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5: 북벌에 나서서 청나라 오랑캐를 정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비변사 대신들의 토론 형식으로 소개한 내용은 실은 송시열이 효종에게 올렸던 상소문, 즉 기축봉사의 일부 내용을 역할을 나누어서 대화체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 북벌론을 주창했던 대신들 역시 송시열과 마찬가지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화의관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들려드린 것입니다. 효종 시기에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북벌론을 처음 제기한 인물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산림세력의 대표격인 송시열이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직후인 1649년 8월 어느 날.
6: 전하, 승정원에서 전해올릴 문서가 있어서 가지고 왔사옵니다.
7: 무슨 문서인가?
8: 다름 아니오라, 산림에 거하고 있는 송시열이 보내온 상소문이온데.
7: 뭐라? 송시열이 상소문을? 과인이 보고 싶다고 올라오라고 거듭 청했거늘 몸은 안 오고 상소문만 보내왔다는 말인가? 무슨 내용이던가?
8: 병이 깊어져서 당장 뵙지 못한다면서. 여기 있어옵니다.
7: 어디?
5: 그 시기에 효종은 그동안 벼슬을 거부하고 향촌에 기거하고 있던 이른바 산림의 인재들에게 조정에 출사하도록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군 시절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의 경우 더욱더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전하, 신이 병이 들어서 비록 먼 시골에서 지내고 있사오나 때로는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하옵니다. 전하께서 한 가지라도 백성을 위해 선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이옵니다. 반면에 조정에서 뭔가 잘못된 정사가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곤 하옵니다. 신이 전하께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일일이 진달하자니 신의 병세가 위독해서 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눈을 감자니 한이 될 것만 같사옵니다. 그래서 감히 병든 몸으로 아픔을 참고서 미천한 정성이나마 대략 글로 작성하여 주상 전하께 올리고자 하옵니다. 삼가 듣자 하니 요즘 전하께서는 학문에 더욱 힘쓰시어 하루에 세 번씩 경연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먼 지방에서 그 말을 전해 듣고는 흠모하며 우러르고 있사옵니다.

0: 그러나 학문은 무엇보다도 요점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 실천은 성실해야 하는 것이옵니다.
1: 송시열은 대군 시절에 스승답게 효종을 향해서 군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며 학문탐구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충언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송시열의 상소에 대하여 효종은 승정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비답을 내립니다.
2: 향촌을 떠나서 도성으로 선뜻 올라오기를 과인이 날마다 바라고 있거늘 어찌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양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상소문 속에 담긴 정성스러운 뜻은 모두 과인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정성에서 나온 것인 바에 과인이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천리 밖에서 상소를 올릴 것이 아니라 직접 올라와서 과인을 계몽해 주기를 바라노라. 경은 속히 올라와서 과인의 뜻에 부응하라.
1: 그런데요, 송시열의 상소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통이 또 있었습니다.
3: 하운데 주상전하, 신들이 읽어보지 않은 상소문 한 통이 더 있사옵니다.
2: 무어라? 왜 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는가?
4: 그게 봉사로 올리도록 청했기 때문이옵니다.
2: 그래? 보고 싶구나. 얼른 과인에게 가지고 오라.
1: 봉할 봉자에 일사자를 쓰는 이 봉사는요, 왕에게 비밀보장을 요구하면서 밀봉을 해서 올리는 상소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소와는 달리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소문을 밀봉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송시열은 그 상소문에 무슨 비밀사항을 기술했기에 봉사의 형식으로 올린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5: 효종이 즉위하니까 당시 살림을 대표하던 사람이 송시열이니까 전하 이렇게 정치하시오 뭐 그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올린 건데 이제 북벌이라는 얘기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봉함을 해서 올린 거죠. 당시 효종 초만 해도 역관들 중심으로 해서는 청나라 스파이들이 꽤 있었다고 보거든요. 봉함해서 올린 건데 그러면 승정원 승조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왕만 보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북벌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 송시열이 뭐 바보겠어요? 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물인데 가장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1: 그 상소문 안에는 청나라를 쳐야 한다는 북벌 얘기가 쓰여 있었는데 그 무렵에 조선에서 청나라를 왕래하는 통역관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비밀이 청나라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은 그 상소문을 오직 국왕인 효종만 읽을 수 있도록 봉함해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시열이 그 봉사를 효종에게 올린 때가 효종 즉위년인 1649년 8월이었는데요. 그 해가 기축년이었기 때문에 그 상소문을 기축봉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소문에는 송시열이 효종에게 국왕으로서 견지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내용들이 매우 방대하게 나열돼 있어서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시열은 이 상소문에서 북벌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청나라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을 염려한 때문이겠지요. 북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북벌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0: 주상전하, 전하께서는 이미 그 일에 대하여 나름의 계책을 마음속으로 벌써 정하고 계실 줄 아옵니다. 하오나 걱정되는 것은 아둔하게도 이 끝만을 탐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단의 무리들이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옵니다.
6: 우리는 병자호란 때 이미 청나라 황제와 군신 관계를 맺기로 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는가? 저들에게 몸을 굽혀 항복함으로써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미 명분이 정해져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어찌하자는 것인가?
0: 그 무리의 이러한 주장에 굴복을 한다면 선왕인 인조대왕이 그들에게 당한 치욕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세상에 유행하게 되면 유교의 삼강이 무너져서 아들은 아버지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신하는 임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인심은 어긋나고 우리 모두가 금수의 무리가 될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하오나 오늘날의 현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포악한 저 오랑캐와 섣불리 관계를 끊었다가는 원수는 갚지도 못하고 재앙과 패망이 먼저 도래할 것이옵니다. 삼가팔아오건대 전하께서는 일단 마음속에다
2: 저 오랑캐는 명나라 황제의 원수이니 맹세코 우리는 저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지낼 수가 없다.
0: 이렇게 원하는 축적하되 우선은 원통함을 참고 견디시옵소서.
1: 원하는 축적하되 우선은 원통함을 참고 견디시옵소서. 송시열의 이 말은 섣불리 나설 것이 아니라 일단 와신 상담하라, 이런 의미로 읽히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28편 북벌론의 출발점 기축봉사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장군들이 모두 명활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1: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내가 내부총질을.
2: 마마, 피는 신 김유신의 손에 묻히겠습니다.
3: 임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4: 반란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성으로 커다란 별이 쓰러진다.
5: 임금이야, 임금이 죽을 징조야.

와이파 한국인 226번째 풍월주 김유신 62번째

0: 아주 훌륭해. 그래, 이 정도 사이즈 나와줘야지.
1: 예, 지가요, 이 명령하신 대로요. 이 특별히 사이즈에다가 신경을 썼걸랑요.
0: 지금 몇 시냐?
1: 아, 지금이 01시 47분이걸랑요.
0: 빨리 서둘러라. 별이 완성됐으니 바로 작전에 들어간다.
1: 예. 자, 모두 밖으로!
2: 야, 이 별은 안 되구나, 그냥.

0: 월성에 별이 떨어졌다는 건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1: 우리 항체는 뭐 매우 길한 징조지.
0: 아, 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 정부군의 분위기와는 달리 반란군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0: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군사들의 사기란 말이 있습니다.
1: 군사들의 사기가 시들기 전에
0: 날이 밝기 직전 총공격을 개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이상 뭐 간볼 필요가 있겠어?
0: 그 임금이 죽고 우리 반란군이 승리할 거란 조짐에 모두 들떠 있으니 그 분위기 사이는 차원에서 지조피로 야식 때리고 배불린 다음 출동! 야. 아 어떻습니까?
1: 야야야
0: 예.
1: 지조피가 뭐야?
0: 치킨, 족발, 피자, 야식의 3대 천왕!
1: 요즘 어디 배달이 좋냐?
0: 아 그게 그 여러분들한테
3: 장군! 장군!
0: 무슨 일이야?
3: 아이고 나와보세요. 과연이요? 아이고 그 내 나이 만 24개월. 야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 진짜.
1: 야야야 24개월 눈으로 본 게 뭔데 그래?
3: 많이 봤죠.

0: 엄마 깜짝이야. 아니 저거 저 별 아니냐?
1: 말세라고 하더니 땅에 떨어졌던 유성이 다시 하늘로?
0: 아니
2: 별이 올라간다.
3: 별이 올라간다.
4: 하늘로 별이 올라간다.

0: 월성의 정부군 역시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별을 바라보며
1: 장군, 장군, 야, 보십시오. 이야, 이 정말 별이 말이에요. 이 하늘로 그냥 오르는 것 같거든요.
2: 별이 하늘로 오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에? 떨어진 별이 하늘로 오르고 있다.
1: 그러니까요. 야, 이 누가 봐도 믿겠걸랑요? 예? 이 정도면 말이에요. 아카데미 촬영상에다가 아카데미 감독상에다가 아카데미 각본상에다가
2: 말해.
0: 하늘에 별을 쏘아 올린 남자 김유신.
1: 야, 어떻게 이게 하늘에다가 별을 쏠 생각을 다 하셨어요?
0: 월성에 유성이 떨어져 군심이 흉흉해지자 김유신은
3: 지금부터 대형 연구와 함께 별을 제작한다.
1: 제가요? 아니, 갑자기 별하고 연은 왜?
3: 커다란 연을 만든 다음 별에 불을 붙여서 연에 매달아 하늘로 날린다.
1: 아니, 그러니까 이 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말해요. 그 연에다가 매달면 말해요. 이게 와, 창군!
4: 준비하고 쏘세요!

0: 월성에 떨어졌던 유성이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는 완벽한 장면을 연출하는 데 성공한 김효씨.
1: 다른 군사들이 보기 전에 얼른 현장부터 수습해라.
2: 예, 장군.
0: 들뜬 월성의 분위기와는 달리.
3: 아니 별이 무슨 소신도 없고 말이야. 줄데도 없어. 또 올랐다. 떨어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가 무슨 주가야 뭐야? 드론이야?
4: 군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0: 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자 반란군 진압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김유신.
1: 폐하께서 말이냐?
2: 새벽에 잠깐 잠이 드셨다가 깨셨는데 아무튼 지금 장군을 찾으십니다.

0: 배아, 신 김유신입니다.
1: 나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0: 마마.
2: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1: 나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줘.
0: 이모의 신여, 예. 도리천은 하늘 위에 있는 산이 아니냐?
3: 마마께서는 늘 내가 죽으면 도리천 가운데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는 말씀을.
1: 낭산 남쪽으로 가면 보리수 숲이 있어.
0: 예, 그곳은 저도 잘 압니다. 초등학교 때 늘 소풍을 가던 곳이죠.
1: 그 윗자리가 도리천일세.
0: 아, 그곳은 도리천이 아니라.
1: 도리천이야. 그곳이 도리천이다.
0: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1: 내가 김유신 장군을 부른 이유는?
0: 예, 마마.
1: 신라를 부탁하네.

0: 장군의 이름으로, 아니 신라의 이름으로 삼국을 새 나라를 하나로.
1: 마마

0: 신라 제27대 왕 선덕여왕은 647년 비담의 난으로 경주가 어지러울 때,
1: 나 죽거든 도리찬에 묻어줘
0: 라는 유언과 함께

0: 그 윗자리가 도리천일세.
1: 왜 이곳을?
2: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낭산 보리숲 위 양지바른 곳.
1: 뜬금없이 도리천이라고 부르셨을까?
2: 훗날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무덤이 있는 곳 아래에 사촌왕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고, 그제야 신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3: 훗날 사촌왕사가 생길 줄 어떻게 알고 그곳을 도리천이라고 미리 부르셨을까?
2: 불경에 의하면 도리천은 사촌왕촌 위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선덕여왕은
4: 그 돌아가시기 전에 미래를 보신 거요.
3: 진짜 예지력이 있었다고?
4: 그 김효신 그리고 김춘추를 등용한 것만 봐도 그래요.
3: 어머나.
2: 선덕여왕은 왕위에 즉위하자 대표적인 설아벌의 왕따 김효신과 김춘추를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4: 그 두 사람을 어버키운 사람이 선덕여왕이요.
2: 김효신과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받는 선덕여왕. 한반도 최초의 여왕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0: 명활성에 진을 치고 있는 역적들은 대왕을 시해한 나라의 원수다!
1: 여왕의 장례가 끝나자 적극적으로 반란군 진압에 나서는 김유신.

0: 대왕의 원수를 갖고 역적을 물리쳐라!
1: 반란군이 있는 명활성으로 진격한다. 여왕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반란군을 진압하는 정부군.
0: 투항하는 자는 죽이지 마라! 어쩔 수 없이 동참한 백성과 노비는!
1: 결국 겁에 질린 반란군들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고.
2: 아니, 야야야, 새끼 어디냐, 새끼,
3: 새끼. 아니, 알아서 검색하세요.
2: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

0: 염종 고생했어요. 이자영.
1: 선덕은 고생 안 했나? 이규찬.
2: 야, 이 와이파이 한국인도 이 아카라니 감독상 한번 가야 되는데. 장군님 조민석.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수주팔봉을 찾아갑니다. 해발 493m 높이의 수주팔봉은 달천을 끼고 8개의 봉우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명소인데요.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에서 수주팔봉의 8개 봉우리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문주리를 가리켜 팔봉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주팔봉이 있는 지역은 충주시 삶이면 토계리입니다. 수주팔봉이라는 이름은 문주리에서 봤을 때 8개의 봉우리가 마치 달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이 수주팔봉은 조선 25대 임금인 철종의 꿈에도 나타났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종은 어느 날 8개의 봉우리가 비치는 물가에서 논의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사람들을 시켜 전국 곳곳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곳이 지금의 수주팔봉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주팔봉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직접 수주팔봉에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주팔봉 등산 코스는 출렁다리에서 전망대와 칼바위를 거쳐 정상까지 간 다음 다시 출렁다리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산행거리는 3.5km로 왕복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출렁다리부터 시작되는 등산로는 가파른 절벽 옆으로 나무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위험한 구간에는 나무 계단과 안전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48m 길이의 출렁다리를 지나 20분쯤 걸으면 수주팔봉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에서는 출렁다리에서 보지 못한 팔봉마을 전경과 함께 둥글게 휘어진 달천의 물줄기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주팔봉 전망대에서 수주팔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다소 가파르고 길도 험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주팔봉 정상까지 갈 계획이라면 충분한 양의 마실물과 함께 장갑도 준비해야 합니다. 장갑은 가파른 등산로를 오를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주팔봉의 절경 가운데 하나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출렁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출렁다리가 놓인 절벽은 본래부터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수안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인 성문동천의 물길을 달천으로 돌리기 위해 바위산의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는데요. 그 바위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그 절벽들이 지금은 수주팔봉 최고의 명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출렁다리 아래로는 성문동천에서 달천으로 유입되는 물줄기가 만들어낸 작은 폭포도 있습니다. 출렁다리 근처에는 드라마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드라마 빈센조의 일부 장면이 촬영됐기 때문인데요. 드라마 빈센조는 지난 2021년 모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수주팔봉 전망대에서는 강물에 둘러싸인 팔봉마을의 고즈넉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앞에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모래와 자갈이 섞인 이 백사장은 자동차를 이용한 차박 캠핑장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팔봉마을 백사장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멋진 풍광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멋진 풍광들은 별빛과 달빛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수주 팔봉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외상은 물론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 근개 파열도 있고요. 50견으로 불리는 동결견도 있죠. 여러 질환들 중에 특히 동결견은 50견으로도 불릴 만큼 노화와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특별한 외상 없이 팔이 안 올라가거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거죠. 50견, 동결견, 또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도 불리는 노화로 인한 어깨 질환의 통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아리아나 그란데의 Almost is never enough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죠. 추간판 탈출증으로도 통증은 생길 수 있고 50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으로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견비통, 유착성 관절 낭염, 50견 참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50견 견비통, 어깨 통증의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착성 관절 낭염도 같은 의미인 거죠?
1: 그렇죠. 이제 50견이다, 뭐 견비통이다, 또는 뭐 동결견이다, 네. 유착성 관절염이다. 이

0: 세 가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같은 병을 달리 표현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됐거든요. 네. 오십견 우리 흔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깨 관절에 위치한 관절낭이 두꺼워져서 힘줄과 인대가 달라붙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게 심해지면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깨 움직이는데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팔을 들어 올릴 때 힘들어지는 거고요. 어깨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굳는다고 해서 뭐 동결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견비통이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어깨부터 팔까지 나타나는 통증을 전체적으로 견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환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깨 관절이나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통증을 통칭해서 그냥 견비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네,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어깨 통증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네. 뭐 첫 번째는 뭐 근막통증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근육이 막 뭉치고 목이나 어깨에 이래서 누르면 많이 아프고 이런 저런 증상 생길 수 있고요. 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돼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릴 때 불편하게 되는데 뭐 120도에서 160도까지 사이를 올릴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괜찮아지고요.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팔을 내 힘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만 올려주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석회화건염 같은 것도 이게 아주 통증이 심하거든요.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데 아주 심한 통증이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고 목도 시크해도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소견이 아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무이 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걸려버리는 상태고 밤에 뭐 통증이 심한 형태가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1: 네. 그런데 또 견관절 주의염은 뭔가요? 이것도 오십견에 대한 설명인가요?
0: 이 견관절 주의염은 말 그대로 어깨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뭐 관절낭이라든지 인대나 근육에 퇴행성 변화나 염증이 생겨서 아프거나 운동 제한이 나타나는 현상을 견관절 주의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십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 그 50대 전후에 많이 생기니까 오십견 이렇게 불리는 거죠.
1: 네. 그런데 오십견이 나이 50을 떠올리게 되지만 뭐 40견, 30견이라고 할 만큼 나이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0: 요즘은 좀 그렇죠. 이제 오십견이라는 용어는 50대 중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생기는 어깨 질환이니까 오십견 이렇게 이름이 붙였거든요.
1: 네.
0: 사실 오십견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노화라든지 잘못된 자세, 뭐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인보다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운동 부족이나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30견, 40견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오십견은 말씀하신 대로 뭐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1차성 이런 오십견도 있고요. 특정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오십견도 있어요. 그 나이 외에도 오십견을 발생하는 뭐 또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강력한 관리가 있는 게 내부분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오십견 발생률이 한 5배 정도 높다거든요. 이런 게 혈당이 높으면 아무래도 관절강 내에 콜라겐 결합이 정상적으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면 염증하고 유착이 발생하기 쉽지요. 그다음에 갑상선에 있어서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관절을 오랫동안 쓰지 못하게 되면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대개 보면 뭐 수술했다든지 골절해서 이제 기부스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처음에는 다른 병이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오십견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전근개가 찢어진 거예요. 힘줄이 끊어져서 아프니까 팔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관절낭까지 굳으면서 오십견이 나타나.

0: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잘못돼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 어깨가 안으로 말리잖아요. 거북목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절 강내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관절막에 미세한 마찰이나 염증이 유착이 돼서 유착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50견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견, 40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1: 네. 이 50견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증상에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렇죠. 50견을 이게 앞에 이제 동결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동결이란 말은 얼어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얻는 것도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잖아요. 마치 얼음을 얼었다가 녹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얼음이 얼려고 하는 시기 있잖아요.
1: 네.
0: 이때는 통증하고 뭐 경직감이 심해지는 염증기, 또 얼음이 얼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얼음이 얼어붙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통증이 감소되지만 이런 경직감이나 움직임의 제한이 아주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얼음이 녹는 시기 있잖아요. 이래는 어깨 움직임이 서서히 좋아지는 이런 시기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쳐서 통증하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지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보면 결국은 1년, 2년 정도의 경과를 가지는 이런 통증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일단 50견을 의심하게 되는 건 어깨 관절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팔을 올리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0: 이 50견은 처음에는 어깨 부위가 가끔 아프면서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거든요. 특히 이제 누워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불편한 거예요.
1: 아,
0: 밤에 누워서 쉬거나 뒤척이면서 어깨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을 설치기도 하고 목하고 뭐 손가락에도 통증이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어깨 관절 움직이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근데 50견이 발생하게 되면 딱 유착이 되니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처음에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기도 힘들어지다가 점점 심해지면 팔을 앞이나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리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1: 네. 그러니까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심한 분들은 옷을 입기도 힘들어하시던데요.
0: 그렇죠. 이제 초기 증상을 방치하다가 점점 악화돼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게 50견의 가장 특징이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뭐 조금 뻐근하다가 무거운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굳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또 뭐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낼 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옷을 입을 때 셔츠를 입거나 외투를 걸칠 때 팔을 뒤로나 위로 뻗는 이런 일상 동작이 거의 불편해지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0: 사실 가장 많이 병원을 찾는 시기는 1단계인 통증 시기의 마지막 부분하고 또 2단계로 넘어가는 얼어붙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1: 그렇죠.
0: 초기에는 아이가 조금 무리해서 그런구나, 좀 심은 낫겠지, 그럼 뭐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서 좀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내가 불편하면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한계 상황에 붙이면 그때 아 이거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아 그때서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경우거든요. 대개 뭐 병이 발생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은 밤에 잘 때 아픈 거예요. 밤에 통증이 심해지면 아픈 쪽으로 눕지를 못하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냥 자다 깨다 반복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자면 피곤해지죠. 스트레스 때문에 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옷 입기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화장실 가서 뒤처리 안 될 때, 또 머리 감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될 때,

0: 때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대중교통 타다가 뭐 손잡이 잡다가 차가 덜컹하게 되면 어구 찌릿한 감이 생기잖아요. 또 물건을 뭐 받으려고 했는데 팔을 쭉 뻗었는데 억소리 날 정도로 네. 찌릿함을 몇 번 겪고 나면 이제 안 되겠다.
1: 아.
0: 이제 겁먹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렇게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통증과 함께 경직되는 느낌, 그러다가 통증은 좀 사라지는 듯하다가 언제부턴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이 오십견을 경험한 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0: 그렇지. 이제 오십견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반복해진 특징이 있는데 마치 뭐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십견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했다가 괜찮아졌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십견의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렇지만 이런 증상의 변화가 오십견 때문인지 다른 어깨 질환인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1: 네.
0: 또 오십견은 이런 단계적으로 변화되니까 뭐 세월이 지나면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죠.
1: 네. 그럼 오십견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회복되기도 하는 건가요?
0: 이 오십견이라는 이런 어깨 통증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부분 환자는 앞에 말씀대로 세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깨 기능이 얼음이 녹았던 것이 다 얼음이 얼었던 게 다 녹는 것처럼 이게 상당 부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이제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침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뭐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어느 정도 운동 제한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뭐 50%가 2년 후에도 이런 증상이 그대로 남는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연인 치유되니까 세월이 약이야 라고 방치하기보다는 증상 초기에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 기간도 단축하고 또 후유증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렇게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오십견으로 치료받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시거든요. 치료는 증상 완화가 목적일까요?
0: 주변에 보면 1년 넘게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십견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치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낫지? 뭐 증상만 조금 달래는 이런 치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십견의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십견 치료의 핵심의 목표는 뭐냐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막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표거든요. 다만 그 과정이 좀 길고 힘들 뿐인 거죠.
1: 네. 침치료가 가장 흔하지 않나 싶은데요. 침치료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0: 한의학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서 침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1: 네.
0: 침치료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또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굴고 굽히는 운동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통증이 발생되는 초기에는 통증을 줄여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제 후기가 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뭐 침 주변 조직에 유착된 조직을 또 박리시켜주기 위해서는 뭐 도침 치료라든지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약침 치료라든지 뭐 어긋난 관절을 교정시켜주는 추나요법이라든지 한약 같은 처방도 하고요. 침치료를 꾸준하게 받게 되면 어깨 주변의 관절에 있는 어떤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순환계통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오십견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지요.
1: 네. 부항이나 뜸도 치료에 쓰이나요?
0: 한의원에서 오십견 치료할 때 침치료뿐만 아니라 뭐 뜸이나 부항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그 오십견의 부항을 치료하는 핵심 목표는 뭐냐면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연부 조직이 압박된 것들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오십견의 주된 원인은 유착성 관절염이 관절막이 염증이잖아요.

0: 통증이 있어서 운동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통증이 좀 있어도 어깨를 올리는 운동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1: 아, 요것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하시는
0: 그러니까요.
1: 것이고, 이거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되나? 네. 운동 안 하면 더 굳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을 완전히 무시하고 억지로 꺾는 운동은 나쁜 효과를 발휘하지만 통증이 약간 느껴진 범위까지는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견 초기에는 관절막에 염증이 꽉 차있는 시기잖아요. 이때 너무 강한 힘으로 억지로 올려드리면 오히려 미세한 파열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 수치 올라가죠.
0: 그렇겠네요.
1: 통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이 더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경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아프다고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고여있는 관절 주머니가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관절액이 순환되면서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조직에 영양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견 치료의 목표는 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막 굳어있는 관절막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매일같이 늘려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계추 운동이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의자나 책상에 뭐 아프지 않은 팔을 짚고 상체를 숙인 다음에 이 아픈 팔에 힘을 빼고 위아래로 탁 늘어뜨린 다음에 몸을 살살 흔들어서 그 반동으로 아픈 팔이 시계추처럼 원을 그리면서 뱅뱅 이렇게 돌게 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면서도 해볼 수 있는 운동이죠.
0: 네.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견의 시작부터 회복까지 단계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1: 50견의 진행 속도와 전체 치료 시간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0: 네.
1: 우리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 3, 4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길게는 뭐 3, 4년 지나도 유착이 안 풀리는 분도 있고요. 또 짧게는 6개월 만에 다 깨끗이 나서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50견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똑같이 낫는 뭐 되게 감기 같은 병이 아니거든요. 내 몸의 상태, 뭐 장려병이 있다든지 어깨 내부 힘줄이 어떤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치료하고 스트레칭을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0: 네. 50견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사실 50견이 생겼을 때 제때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50견 예방을 위해서 먼저 꾸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예방법도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밑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50견은 퇴행성 변화잖아요. 가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이 먹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나이 먹어 생기는 50견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굳어지지 않도록 틈틈이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고요. 어깨 경우에는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실세는 뼈가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은 충분한 단백질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에 물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륨이 풍부한 미역이나 김이나 다시마 같이 드시게 되면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술하고 담배예요. 혈액순환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50견은 당뇨병 있는 분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 건강식 위주로 규칙적으로 드시고 또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근육 저항 운동을 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0: 네. 50견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1: 50견은 초기에는 뭐 단순히 근육통, 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에 침치료를 잘 해주게 되면 염증 수치도 낮춰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또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50견을 의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초기 증상은 샤워할 때나 옷 입을 때 몸짓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뒷짐지는 동작이 가장 힘들어지고요. 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뭔가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버스 손잡이 자를 때, 뭐 물건 재부를 때 억소리 나는 그런 경우고요. 밤에 뭐 어깨가 묵직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뒤척이면 아파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어깨

0: 어깨 근육이 유난히 딱딱하고 뭉치고 목까지 아프다든지
1: 네.
0: 뭐 팔을 위로 끝까지 올리면 귀에 닿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뒤짐졌을 때 양쪽 손의 높이가 눈에 띄게 다르거나 밤에 어깨 통증으로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게 50견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네.
0: 이때는 무리하게 무거운 걸 들거나 팔을 휘두르는 운동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침을 맞거나 부드러운 뭐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어깨 건강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50견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50견뿐 아니라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환들과 비교할 때 50견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0: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팔을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마지막에는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이 50견하고 다른 거거든요. 50견은 유착성 관절 낙념이니까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깨 그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흘려도 내 힘으로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쉽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올려버릴 수 있지만 50견은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석회관염은 힘줄 안에서 석회가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50견보다 훨씬 더 아픈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운 증상이 사실은 50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 병인데 이건 초음파 찍어보면 돌이 석회가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검사로서 가능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견비통, 50견으로도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낙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기후 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 책 제목에서부터 기후 변화가 주는 이상을 짐작케 하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죠.
0: 네.
1: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닥쳐서 스페인에서만 6월 한 달간 1,0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그러죠.
0: 네.
1: 그런 농담합니다. 이번 여름이 당신이 살아가며 겪을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0: 아이고.
1: 이게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 또 더불어서 홍수, 폭풍, 산불, 전염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러한 문제는 모두 다 사실은 기후위기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들입니다.
0: 네.
1: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재난이나 북극곰이 겪어야 할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1: 그동안 기후위기를 다룬 책들은 주로 이상기후현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온 지구가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이 책은 초점을 바꿔서 기후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의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0: 네.
1: 생화학을 전공하고 독일 암연구센터에서 면역학 분야 박사 과정을 밟은 뒤 과학 및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크리스티나 베른트는 이 책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건강에 위협을 주는가에
0: 네.
1: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0: 말씀 주신 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은 기후위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책에 의하면 폭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해요. 그래서
0: 네.
1: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더불어서 이 더위는 여러 가지 연쇄 효과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0: 네.
1: 뇌졸중, 불안증,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일단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기 오염

0: 로 매년 5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1: 와.
0: 놀라운 숫자죠.
1: 그렇네요.
0: 온실가스는요. 각종 염증이나 혈액 응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네.
0: 기온이 상승하면 식물들이 더 많이 더 자주 꽃을 피우게 되죠.
1: 예.
0: 이렇게 되면 사계절 내내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아.
0: 그리고
1: 네.
0: 홍수, 폭염이 증가하면 모기, 진드기, 바이러스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1: 그렇겠네요.
0: 폭염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예.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셋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1: 네.
0: 기후 변화로 인한 열 관련 사망이 1990년대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연평균 54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라고 경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염의 문제에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이제 폭염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계층에게만 위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 네.
0: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거세지고 장기화하면서 더위가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혈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건 뇌졸중의 위험을 키웁니다.
1: 예.
0: 그리고 왜 더우면 열받잖아요.
1: 그렇죠.
0: 스트레스 받습니다.
1: 예.
0: 심장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1: 아하.
0: 더워질수록
1: 네.
0: 사람들은 각종 정신질환의 문제도 경험하게 되는데 더 짧은 집중력을 보였고
1: 네.
0: 여러 가지 정신질환 증상이 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적어져서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하면
1: 네.
0: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죠.
1: 아, 그렇겠네요.
0: 앞서 설명한 것처럼
1: 네.
0: 식물이 개화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1년 내내 이어지고
1: 네.
0: 겨우내 해충이 죽지 않아서
1: 네.
0: 관련 질환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뜨거워진 세계에서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생존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1: 심장질환, 피부암,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우울증까지 이런 폭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요.
0: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폭염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 네.
0: 2022년 여름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이때가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1: 네.
0: 팬데믹 3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들 가운데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1: 네.
0: 독일에서는 매년 평균 9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2022년 여름에는
1: 네.
0: 통계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8만 8,500명이 더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여름에 사망했을까를 분석을 해봤는데
1: 네.
0: 사실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여러 통계적인 요인을 보정한 뒤에도
1: 네.
0: 2022년 여름 사망자가 유독 많았던 것 이것에 집중을 했던 거죠. 연구진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1: 네.
0: 이유는 2022년 여름이 특히 더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그래요.
1: 아, 그랬군요.
0: 독일 통계청은 2022년 여름 몇 달이
1: 네.
0: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7월과 8월에는 35도씨를 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1: 어허.
0: 사실 이렇게
1: 네.
0: 더위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건 어찌 보면 가장 두렵고 또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그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1: 네.
0: 그런데 사실은 더위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자면 이미 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적인 열 스트레스가 건강 위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1: 예.
0: 특히 심장 질환, 폐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0: 고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약해진 장기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대개 폭염 기간 그러니까 낮에도 30도를 넘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돼서 2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사실 일상화가 됐잖아요. 네, 열대야 그렇죠. 매일 겪고 있는데 네. 낮 동안에 높은 기온에 노출되면 네. 우리 몸은 밤에 시원해지고 그때 회복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몸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최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위 때만 되면 뭐 쪽방촌 이야기가 네. 나오고요. 선풍기 하나 없이도 지내는 분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거든요. 네. 더욱더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이 더위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피부 발진이나 하지 부종이나 종아리 경련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은 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쪽의 혈관을 넓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심장은 넓어진 혈관을 통해서 피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이런 부담이 여러 가지 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1: 예.
0: 열사병이나 열실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통,
1: 네.
0: 어지러움, 피로감. 그리고 혼미함이 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더위로 인한 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심장이 무리하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해야 되고 반드시 몸을 식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더위는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기온과 관련이 없는 없어 보이는 질병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어떤 건가요?
0: 예를 들자면 알레르기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하나의 질환이 될 수 있고 자가 면역 질환, 천식, 당뇨, 다발성 경화증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더위가 우리의 면역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1: 네.
0: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0: 이 면역계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 조직까지 공격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1: 예.
0: 열기로 인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 기후 위기와 폭염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더위 그리고 더위로 인한 공기 중에 어떤 오염물질의 증가,
1: 네.
0: 대기오염 이런 것 역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신경세포의 소멸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는 서서히 촉진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손상된다. 이건 파킨슨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은 최근 들어서 파킨슨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후 위기 그리고 온실가스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만으로는 이 파킨슨병의 확산을 사실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울 만큼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요인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0: 눈과 코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사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들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우리의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기오염은 오존 생성 증가와는 다르게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두 현상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 많이 태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목재,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만큼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주로 도로교통과 목재 연소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로 산불이 잦아지면서 그 양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그렇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꽃가루가 더 오래, 더 많이, 더 강하게 날리고 저 같은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1년 내내 이제 고생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환절기에만 알러지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시사철 알러지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알러지가 봄 한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따뜻해진 겨울은 요즘 겨울에도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1: 그렇죠.
0: 진드기가 살아남아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이 치명적인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번개와 폭우가 잦아지고 홍수가 늘어나고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 한번 일어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대기오염, 그 지역의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 역시 기후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어떤 종이 사라지게 되면 병원체를 막아주던 자연의 완충장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1: 그렇죠.
0: 인간은 더 쉽게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후위기로 인한 우리의 건강상의 위기를 책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요즘에 벌이 사라지고 있다.
1: 그렇네요.
0: 나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식물이 이 타화수분하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와 같은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과일과 채소, 농작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번식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벌의 타화수분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벌이 사라져요.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수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 그렇군요.
0: 곤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수분이 줄어들어요. 수확량이 감소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건강한 식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한 식품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사회적으로 좀 금전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만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의 발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러겠네요.
0: 참으로 많은 연쇄 효과가 상승 효과가 생겨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기후 위기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내 몸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후 위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후 위기가 우리 각 개인의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기후 위기를 우리의 건강 문제들과 연결한 내용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책 기후 위기는 어떻게 내 몸을 병들게 하는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이동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시작입니다. 출근을 하고 병원에 가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일상도 편리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쉽지가 않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옆문으로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접이식 슬로프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췄고요. 보호자도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모델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모두 12대를 시범 운영한 후에 이용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